0: 떨어졌어요, 내가. 그러면 굳이 섹시할 필요는 없어요.
1: 필요 없는 말이에요.
0: 없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물론 내가 갖춰야 하는 것이지만, 내가 갖춤으로써 상대의 어떠한 리액션을 이끌어내거나, 상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하는 것이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 섹시학이라는 형용사를 고른 거고요. 언제까지? 라고 했을 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 네, 그러니까 병상에 내가 누워서 아무런 그 행동을 하지 못할 때에라도 만약 내가 의식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나를 간병하는 사람에게 아, 되게 섹시한 할머니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1: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데도.
0: 네.
1: 참, 저분,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인데?
0: 환자인데, 예, 네, 환자인데, 저분을 내가 케어하러 가는 거는 나의 직업과 일이어서가 아니라, 아, 나 저분이랑 뭔가 얘기하면 즐거워. 나 저분이랑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1: 너무 이상적이네요. 죽기 직전에 이제 병상에 누워 있을 때까지 섹시하기.
0: 아,
1: 이게 네, 이제 그걸 네. 다루고 있는 책이 네. 너무 궁금해지는데.
0: 사실은 이제 제가 첫 번째 에세이를 죽을 때까지 섹시하기라는 예, 책을 썼었고
1: 굉장히 오래전에.
0: 오래전에 썼었죠. 그때 제가 그 책을 처음 쓰게 됐던 거는 이제 회사를 시작하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려야지 됐는데 그래서 주찬 강연회를 되게 많이 나갔었어요.
1: 올드 스토리를 창업하고. 네.
0: 그때 주찬 강연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침 7시에 그 5성급 호텔에서 보통 열리게 되는데 그곳에 가니까 빳빳한 양복을 깔끔하게 입으신 CEO분들이나 이런 그렇죠. 최고 경영자분들 이렇게 모여 계시는데 보통 뭐 그때 60대 이상이 많으셨어요. 70대도 가끔 계셨고 아침 7시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려면 도대체 그런데 뭐 얘기하다 보니 저는 이미 수영을 하고 왔고요. 뭐 이미 뭐 등산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영화계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아침 7시에 자기 시작을 하든가 한참 꿈나라에 있는 사람들 속에 살다가 아 이분들의 이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아 나는 끝까지 현역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역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러면 돈을 계속해서 벌고 싶다는 건가? 그러기에는 그분들이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은퇴해도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만큼의 굉장히 큰 자산을 이룬 분들도 많았고 명예를 더 얻고 싶다고 하기에도 그 업계에선 이미 최고 정점에 가 있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렇다면 이 현역이고자 하는 에너지 마음은 무엇일까? 이 욕망은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필요가 있는 사람, 계속해서 누군가를 돌아보게 만들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고 싶어라는 그러한 욕망으로 저는 보였고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섹시함이라는 단어에 가서 귀결이 됐어요. 아, 이분들은 나 끝까지 그런... 섹시하고 싶어라는 근데 그 섹시라고 하는 말이 사실 사람에게만 쓰이지는 않잖아요. 왜 우리 되게 좋은 문장 보면
1: 아 그렇죠 뭐
0: 문장이 참 섹시해 그죠? 뭐 혹은 공간이 되게 예쁘게 잘 돼 있는 거 보면 공간 참 섹시한데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어떤 성적인 매력만을 이야기하는
1: 그게 리터럴리한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네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섹시함이 이제 외래어긴 하지만
0: 네.
1: 뭐 굳이 우리말로 이제 다시 얘기하면 약간 매력?
0: 그렇죠.
1: 매력 같아요.
0: 네. 매력.
1: 다시 만나고 싶고
0: 네.
1: 이야기 나누고
0: 네.
1: 싶고
0: 네.
1: 가까이 하고 싶은 네.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섹시하게 살기는
0: 네.
1: 그냥 어떤 느낌이 담긴 에세이라면 네. 사는 법은 이제
0: 네,
1: 구체적인
0: 더,
1: 어떤 네. 지침이나 가이드가 네. 있는 거군요.
0: 자기 개발서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는. 네.
1: 근데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YG는 소위 이제 무슨 이제 뭐 중년 노년 혹은 시니어
0: 네,
1: 뭐 이렇게
0: 네, 네.
1: 가르는 그들을 YG 세대라고 이렇게 지칭했잖아요. 뭐 중년까지는 괜찮은데 네. 또 노년하면 또 네. 기분 나빠하고
0: 그쵸.
1: 실버 세대하면 또 예전에는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또 싫어하시는.
0: 그렇죠. 비본질적인 것들은 좀 다 걷어내고 그리고 이 사안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보게 되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작은 연기 같은 게 났을 때 뭐 가스레인지 위에서 뭔가가 탔다. 그래서 연기가 막 났다. 그러면 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막 와악 소리를 지르면서 뭐 막 불이 난 것처럼 할 텐데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어른들은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끄고. 거기에 뭐 필요한 뭘 덮든가 아니면 물을 붓든가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고 굉장히 모두가 다 당황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핸들링 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어른. 그리고 멋있잖아요, 사실.
1: 그렇죠.
0: 네.
1: 가르마 타는 게 쉽지 않아서.
0: 그 가르마가 잘 안 타지는 건 이제 본인 안에서 본질과 비본질이 막 섞이면 가르마가 안 타지는 건데 대체적으로 문제의 본질적 사안보다는 감정이 섞이는 경우가 많아요.
1: 우리부터 네. 내 안에서 잘 타야 되는
0: 거죠. 그렇죠. 잘. 그러니까 화가 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화를 무엇에 내고 있는가? 누구에게 내고 있는가? 내가 화를 내는 분량은 이 사안에 대한 정당한 분량인가? 혹시 과도하게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혹시 이전에 내가 앞에 사건에 얹혀서 이것에 대해서 리액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식의 것을
1: 그렇죠.
0: 파악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본질이 빨리 보여요.
1: 그렇군요.
0: 네.
1: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섹시하게 사는 법,
0: 네.
1: 섹시하게 살고 싶은 그 욕구,
0: 네.
1: 욕망이 내게 있느냐.
0: 그렇죠.
1: 그리고 호기심.
0: 그렇죠.
1: 그죠?
0: 네.
1: 그다음에
0: 성공적인 외로움.
1: 성공적인 외로움을 네. 가질 수 있느냐.
0: 네.
1: 그다음은
0: 본질과
1: 비본질을 잘 네. 구분하는.
0: 구분할 수 있는.
1: 이것만 해도 진짜 아주 섹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0: 그렇죠. 다시 만나고 싶고, 저 사람 얘기는 조금 들어볼만 하겠는걸? 이라고 젊은 세대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주어야 다시 내게 오겠죠.
1: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건, 뭐, 대표님 개인 경험으로라도,
0: 네.
1: 개인적인 생각으로라도, 만나기 싫은 사람은 어떤 유형이세요?
0: 아,
1: 피하고 싶은 사람 유형.
0: 무례한 사람.
1: 첫 번째 1번. 1은 네. 무례한 사람.
0: 사람.
1: 예의가 없는 사람.
0: 네, 예의가 없는 사람. 그게 뭐, 비단 저에게만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라도 예를 들면 서빙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1: 아하.
0: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그 무례함이 너무 몸에 대해서 숨쉬듯 무례한 사람들이
1: 자기가 인지를 못하는
0: 못해요.
1: 네. 약간 어린 사람 보면 바로 말
0: 반말하고 그리고 자기의 요구와 욕구가 상대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 예를 들면 커피를 만들고 있는 커피 전문점의 스텝이라든가. 근데 나는 지금 뭐 스트로우가 필요해요. 아니면 이 메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커피를 다 만들어서 돌아왔을 때 물어봐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가씨. 아가씨 이거 뭐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를 만들다가 돌아보거나 일을 중단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살짝은 무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와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나의 욕구가 해결되어야 하는 순서를 밟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상대의 처지와 상황보다 언제나 내 욕구가 앞서면
1: 앞서는 사람 그게 네. 무례군요.
0: 그러면 저는 무례해진다고 생각해요.
1: 근데 무례함도 되게 깊게 봐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0: 네, 네.
1: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0: 그 정말 이렇게 변화가 없는
1: 변화가 없다는 건 이렇게
0: 발전하지 않는
1: 그러니까 한결같은 사람 표현도 있는데 그건 좋은 거고
0: 근데 정말로 그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멈춰 있지 않아요. 퇴보해요.
1: 아하.
0: 왜냐하면 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얘기 나눈 대로 기억력도 낡아지게 되고 새로운 자극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나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옛날에,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이야기를 열 번도 더 들었어요. 그런데 매번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갖고 있는 어른은 만날 때마다 새로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른들은 사실은 뭐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경험은 사실 젊은 시절에는 해킹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만날 때마다 그 새로운 경험에 의한 것을 나눠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다시 만나고 싶어요. 와, 진짜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뵐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마치 처음 하시는 듯.
1: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러니까 멈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뒤로 가는 사람.
0: 그렇죠.
1: 멈춰 있다는 네. 건 뒤로 가는 네. 사람은 좀 피하고 싶다.
0: 그렇죠.
1: 세 번째. 네. 마지막 유형.
0: 좀 비슷한 유형이기는 한데 다 아시는 분 만나고 싶지 않아요.
1: 다 아는 척 하는 분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는.
0: 네. 뭐 무슨 얘기가 꺼내도 아, 나 그거 알아. 아, 나 그거 해봤잖아. 아, 나 뭐 내가 누구를 아는데 그렇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좌중의 대화가 이어지지를 않아요. 예. 네, 그럼 아, 예.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가 그분의 주도로 넘어가게 되면 대화라는 건 주고받아야 하는데 어떠한 얘기가 나와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1: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계속 누군가를 하나 둘씩 떠올리시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셔서.
0: 아니, 무서워요. 그렇게 될까봐.
1: 아, 내가?
0: 내가.
1: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여쭤본 거는, 네. 실제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 보다는, 이제 우리가 그걸 네. 좀 경계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네. 뭐 저도 그 셋 중에 하나의 행동을 했었을 수도 있고.
0: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젊은, 아주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후배를 가까이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몇 후배들한테 부탁을 해놨거든요. 내가 만약 똑같은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반복하고 뭔가 아무튼 그리고 또 만약 정신 못 차리고 정치계로 나간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아무튼 나답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잖아? 그러면 나를 방에 가두고 밖에서 못을 쳐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러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언젠가부터의 제 기도는 질서 있게 살다가 단정히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질서 있게 산다는 것 안에 그 많은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말도 행동도 판단도 질서 있게 하다가 험한 꼴 안 보이고. 네.
1: 제가 이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었던 건 이제 가족의 이야기거든요.
0: 아,
1: 사실은
0: 네.
1: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좀 젊은 세대와 소통은 네. 사실 가족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네. 자녀.
0: 네.
1: 어떤 팁이 있을까요?
0: 우선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을 좀 많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장성한 자녀에게 야, 내가 나 잘 되자고 그러니? 부터 시작해서
1: 다 너 때문에
0: 다 너 위해서 하는 거지. 야, 내가 해봤으니까 야, 이런 식의 대화들 속에 이게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나의 염려와 근심을 빨리 해소하고자 함인지. 그러니까
1: 그걸 구분해야겠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자신의 근황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인터벌보다 길어져요. 예를 들면 뭐 부모는 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좀
1: 그렇죠.
0: 생존 신고 좀 해주면 안 되냐?
1: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좀 해라.
0: 전화 좀 해라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면 나는 정말 너의 근황이 궁금해 라고 한다면 손편지를 써도 되고요.
1: 내가. 부모가.
0: 네. 내가 손편지를 써도 되고 뭔가 그렇게 갖고 싶다고 했던 혹은 먹고 싶다고 했던 뭔가를 그냥 보내줘도 돼요. 잘 살고 있지? 라고 하면서. 근데 내 궁금함을 해결해 주지 않는 너의 무심함이 몹시 괘씸해. 여기서부터 이제 그 갈등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고 또 하나는 저 친구가 나한테 내 근황을 궁금해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는 고인물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언제 전화해도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이거 물어보고 이거 먹었어요. 엄마는 드셨어요? 아유 나는 뭐 찬밥에 뭐 계속 맨날 찬밥에 뭔가를 먹는 엄마의 메뉴는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요새 무릎은 어떠세요? 아유 늙으면 다 그렇지 뭐. 이 대화가 반복된다고 했을 때 굳이 시간을 내서 엄마의 근황을 왜냐하면 지난주에 똑같은 얘기를
2: 물어보지 않겠죠. 네.
0: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의무가 되잖아요. 의무를 기쁘게 행하는 사람은 그런 자녀를 주셨다면 정말 훌륭한 자녀인 것이고. 근데 그래서 자녀도 나의 삶을 궁금하게 할 만큼 나는 건강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자녀에게는 성공하라고 앞으로 나아가 나는 머물러 있으면 후퇴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책을 쓴 이 세대는 정말 독특한 세대라 우리 부모보다 훨씬 빨리 잘 살게 됐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보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잘 살게 되기가 그렇게 쉽지 어렵다. 않은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라면서 엄마 뭐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냐라는 가사에 공감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엄마를 연민할 수 있고 내가 보살펴야 하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1: 정서가 다르네.
0: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은 나보다 훨씬 잘 살고 나보다 건강한 것 같고 나보다 시간도 많고 나보다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넘어서야 할 대상이지 연민하거나 긍휼할 대상이 아닌 상태가 그래. 되었는데 내가 부모에게 했던 것과 같은 것을 내 자녀에게 바라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와 내가 굉장히 대등한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시대의 사명이 있고 나에게 맡겨진 시대의 사명이 있으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어떠한 이기심도 없이 그를 응원해줄 정말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줄지언정 내가 다른 인격체의 인생에 폭력적으로 개입할 권리가 없음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 가족 간에 특히 부모 자녀 간에 아름다운 관계로 끝까지 갈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1: 이쯤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정말 그 우리 김희재 대표님은 좋은 엄마입니까? 엄마로 사셨습니까?
0: 좋은 엄마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건 뭐 그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되는 거니까. 네, 그 친구가 저를 핸드폰에 저장한 이름은 세인트 김이에요.
1: 세인트 김? 그럼 어쨌든 엄마로서 뭐 자녀에게 핀잔이나 비난이나 뭐 화를 내진 않으셨었나 봐요.
0: 네.
1: 그런 경험이 실제로 없으시죠?
0: 네.
1: 세인트.
0: 그게 아니라 7살 땐가 이 친구가 기본적 캐릭터가 약간의 짜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엄마니까 엄마에 대해서 되게 부당한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경고를 했어요.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감정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살 때 이 친구가 이제 또 한 번 짜증을 냈어요.
1: 아, 7살 아이에게 이건 합당하지 않은 감정이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0: 그렇게 말했어요.
1: 아 진짜?
0: 네. 그리고 7살 때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 그래갖고 내렸어요. 가까운 아이스크림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엄마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 네가 엄마에게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는 건 되게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도 네가 계속해서 짜증을 내잖아. 그러면 엄마는 엄마니까 너를 가르쳐야 하니까. 왜냐하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짜증을 내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 매를 들어야 돼. 그때까지 제가 안 때렸거든요. 그때부터는 엄마는 매를 통해서 하는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후부터의 우리의 시간은 그러면 굉장히 서로 간에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럴 것 같아요.
2: 그럴 것 같아. 네.
0: 그래서 그러면 나도 매를 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너도 엄마가 이야기하는 이 지점은 계속 좀 지키고 생각해주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 그게 7살짜리와의 대화. 그렇구나.
0: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 가족관계. 힘들지만 그래도 부단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0: 저는 가장 많이 노력해야 되는 단계.
2: 그러니까.
0: 왜냐하면 다른 관계는 안 보고 살아도 돼요. 관계가 어려워지면 떠나면 돼요. 근데 가족하고 그럴 수 없으니까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관계가 가족관계라고 생각해요.
1: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죽을 때까지 섹시하게 사는 법, YG.
0: 네.
1: 이거를 좀 읽었으면 하는 대상은
0: 네.
1: 우리 YG 세대 아까
0: 네네.
1: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런 분들인데 YG 세대를 한번 정의하시는 것으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0: 사실 뭐 약간 촌스러운 방법이지만 우리 세대에는 통했던 앞머리 글자 따기.
1: YG 그럼 제가 W 오늘 띄우면
0: 네. YG 하고
1: 그건 YG 네. 그다음에 I
0: 인텔리전트하고
1: 인텔리전트 네. 좀 지적이다.
0: 지적이죠.
1: 그렇죠? S
0: Successful한 인생.
1: 섹시인 줄 알았어요. Successful.
0: 네, 이거는 건강과 재정에 대해서도 조금 예.
1: 한 거고 마지막 E는
0: 엘레강트 했으면 좋겠다.
1: 아, 그건 제가 항상 우리 그 세인트 킴을 얘기하는
0: 아이고,
1: 제 카톡에는 엘레강트 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그 엘레강트 우아한
0: 우아한 그러한 삶을 우선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세대.
1: 네.
0: 그 successful한 인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젊은 세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시간에서는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재력과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쌓은 세대들은 아, successful하다라고까지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분들이 정말 끝까지 우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좀 다른 세대가 읽어주셨으면 하는 건 그 세대의 부모를 가진 청년 세대가 도저히 부모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저 사실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자녀 세대, 저희 직원 중에 젊은 세대가 아 도대체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몰랐다. 그렇지. 두 번째 썼던 건 나이듦에 대한 변명이라는 책 속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아주머니들은 카페만 가면 그렇게 신발을 벗고 양반다리를 하고 왔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피가 잘 내려가지 않으면서 발이 많이 붓거든요. 예. 네. 근데 그건 젊은 심장이 아주 역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식으로 세대 간에 서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책이 그런 잘 몰라서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의 조금의 아주 작은 소통의 창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YG 세대뿐만 아니라 그 YG 세대의 자녀들도 꼭 읽었으면 읽어도 좋을 책이네요. 네. 죽을 때까지 섹시하게 사는 법 YG. 사실은 이 맥락을 읽다 보면은 오늘 이야기 나눈 그 철학이
0: 네.
1: 그 어떤 그 인문학적 어떤 통찰력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대표님 오늘 이야기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바시 45분 구범준 PD였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서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을 해서 제 진료실에 오신 분들에게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내 삶을 마음대로 조종해온 그 부모에 대한 무의식적인 복수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 이미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무기력짤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무한대로 무기력한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 많이 쓰는 이모티콘에도 이런 무기력들 엄청 많고 친구들한테 보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 정신과에는 무기력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예전에도 많이 왔지만 요즘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무기력을 호소할 때 주변 사람들의 그 무기력에 대한 가장 흔한 해석은 뭐냐면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들을 올리면은 이런 댓글들이 꼭 많이 달려요. 게으름에서 비롯된 병을 이해해달라고 이러면서 막 비웃고 뭐 약해 빠진 놈들 뭐 이런 것들이 달립니다. 보면 저는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그냥 못 참고 뭐 멍청하시네요 이런 댓글들도 다는데 네. 근데 택배 상하차가 최고의 치료제다, 약 먹지 마라 이런 말들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정말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력은 일단 당연히 뇌의 문제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도 약물 처방을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요. 결국 그 시작점은 사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 무기력이 찾아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럼 무기력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무기력 함정에 빠진 나와 내 주변 사람을 돕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이거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종종 듣는 대화 패턴을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을 해서 제 진료실에 오신 분들에게 이제 뭐 약물치료도 하고 상담치료도 하죠. 그러면은 다행히 금방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 2개월 만에 확연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안타깝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약물치료 열심히 하는데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집중도 안 되고 막 불안한 생각이 너무 시달려서 막 직장 상사나 누가 한 말들 하나하나 더 막 머릿속에서 막 고리에 고리를 물면서 최악의 경우를 상상을 하고 결국 업무를 제대로 못 해내는 상황들이 오기도 하죠. 그럴 때 결국 안타깝지만 이제 질병휴직을 신청하게 될 때도 있어요. 저랑 같이 상의를 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드리죠. 아, 그럼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에요? 라고 여쭤보면 제가 진짜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러고 정말 놀랐는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아,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것 싶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영어학원 등록했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내가 이제 병가를 쓰면서 회사 내의 경쟁에서 남들에게 뒤처졌으니까 이 시간 동안 다른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병이, 그러니까 맨날 하던 업무가 안 돼서 병가를 내고 휴직을 썼는데 영어학원에 가면 혹은 컴퓨터를 배우러 가면 이 새로운 학문이 집중이 잘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뇌가 공부할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말리는데 이분들께서는 이미 등록까지 하고 왔고 등록금이 아까우니까 난 어쩔 수 없이 다녀야겠다라고 다니시는데 잘 안 되니까 또 금방 그만두게 되고 아니면 자책하게 되면서 무기력이 더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을 합니다. 아, 이거 진짜 왜 그럴까요? 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좀 독특하고 이상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런 기사들 많아요. 새벽 야근 마치고 승진 공부. 뒤처지면 끝이라는 강박에 심신은 너덜너덜. 갓생을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 사회가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안 그러면 잘못된 거.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분들 중에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또 경제적으로 빨리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에 퇴근 후에는 과외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동시에 과외를 여러 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정도로 열심인 분들에게 생긴 무기력을 과연 게으름 때문이라고 진짜 말할 수 있을까요? 절단코 아니겠죠. 정말 열심인데 그 열심의 방향이 조금 틀어진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구조물 때문입니다. 페르소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정과 사회 등 나한테 요구하는 모습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살면서 내 페르소나를 만들어냅니다. 저 역시 뭐 열심히 주변에서 말하는 대로 공부하면서 살아왔고 정신과 의사로서의 페르소나에 맞추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페르소나가 있고요. 페르소나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랑 우리 사회는 유독 더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하고요.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페르소나가 더 비대해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인의 이상적인 인생 여정표. 다들 몇 살에는 뭐 해야 되고, 이때는 대학 가야 되고, 이때는 뭐 사회생활 해야 되고, 이때는 결혼해야 되고, 마치 이러지 못하면은 실패한 거, 뒤처진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못하면은 인생의 패배자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나라, 우리 세상이에요. 진짜 숨이 막히죠, 솔직히. 또 한 가지 종종 보는 경우를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 볼게요. 어릴 때부터,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케이스인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좀 희망하고 시키는 대로 인생 과정을 열심히 밟아봅니다. 요즘 뭐 큰일들 많이 얘기하는 그런 정석 코스, 영어 유치원에 가고 그 다음에 뭐 국제학교에 가거나 그러다가 결국 아이비리그까지 가는. 남들 다들 부러워하죠. 다들 그 엄마를 부러워하고 애를 어떻게 키웠냐, 학원 어디 보느냐 다 물어보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정석적인 성공 코스를 밟아온 친구가 이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갑자기 말 그대로 좀 무기력에 빠져서 멈춰있는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막 결국 참고 상황을 막 어떻게든 본인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받아들이고 정신건강과에 오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영어 유치원, 국제학교, 아이비리그, 정신과 이렇게. 네, 이게 이분들에게는 뭐가 문제인 걸까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막 스스로를 엄청나게 자책합니다. 부모님 실망시켜드린 거에 대해서 죄책감 얘기하고, 나는 진짜 안 될 놈이다, 너무 게으르다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어쨌든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분들과 길게 얘기하다 보면은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한테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 이거는 내 삶을 마음대로 조종해온 그 부모에 대한 무의식적인 복수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사실 내 삶을 통제해온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 방법은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상대를 분통 터지게 하는 겁니다. 네. 과거 저명했던, 네, 이름은 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에리 프롬이라는 정신과에서는 무기력을 반복하는 삶의 이유에 대해서 아주 단순 명쾌하게 설명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아닌 남이 바라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녀분들의 마음속에 20년, 30년 동안 뿌리내린 페르소나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부모님의 하도 많이 들어온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 구조물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엄마 아빠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러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하도 많이 하는 말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속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괜히 게으름 부리지 말고, 너 정신과에 다닐 자격도 없어. 열심히 해야 할 일들 빨리 더 열심히 하고 남들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성취를 이뤄야 돼, 라고 마음속에서 계속 소리치는 페르소나에 대응해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병가를 쓰고도 영어학원 등록하는 분들처럼 지나치게 열심히 본인을 몰아붙여서 번아웃과 무기력이 오던지, 아니면 후자는 페르소나에 무의식적으로 반기를 들고 대신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던지. 근데 결국 두 길 다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페르소나에 얽매여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부모나 타인의 기준에 맞춘 삶을 사느라 스스로 막 불태우고 무기력해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에 살면 답이 없다. 예, 우리나라 진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제가 진료보던 환자분들 중에는 밖에 나가야만, 외국에 나가야만 숨 쉴 것 같다라면서 외국에 나가신 분들도 좀 계세요. 그런데 그래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죽을 것 같은 이런 무기력에서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 뭐 별거 아니잖아, 뭐 겨우 그거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작은 거 하나가 삶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 붙여봤어요. 진짜 나로 살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빈틈이라고요. 이제 정말 해야만 하는 일들이 가득한, 그래서 머릿속에 잘 때도 해야 할 일들, 침대에 누워서도 해야 할 일들, 안 하는 본인에 대한 자책, 이걸로 가득 차있는 이분들의 삶 속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빈틈을 약간만 슬쩍 넣어주기만 하면 무기력이 저절로 줄어듭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죠, 요즘 우리 사회. 다들 너무 바쁜 인생이고 꽉 차있잖아요. 제가 한 분 예시를 들어볼게요. 정말 바쁘게 사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공황장애가 생겨서 오셨는데
이분은 대기업에 다니시는 워킹맘이셨는데 안타깝게도 남편분 근무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따로 지낸 상태였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차려놓고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퇴근 버스에 꽉 끼어가지고 겨우 퇴근하고 나면은 집에 와서 애들 저녁 차려주고 애들 학교 숙제 봐주고 이러고 나면은 다음 출근을 위해서 쓰러져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럼 주말에는 또 자기 시간이 있냐? 아닙니다.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뭐 집에 있는 엄마들에 비해서 나는 아이들과 시간을 못 보내줬다. 공부도 못 챙겨줬다는 죄책감 때문에 주말에도 아이들과만 시간을 계속 보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는데 결국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인으로서의 삶과 엄마로서의 삶만 있지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을 보낼 시간이 전혀 없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진짜 숨 막히지 않겠어요? 365일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당신은 꼭 빈틈을 가지셔야 좋아질 수 있다. 이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처방을 했는데도 시간이 없다. 선생님 같으면 시간이 있겠냐? 불가능하다라는 대답만 계속 돌아왔고 그러니까 치료는 계속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도 왔는데 갑자기 그냥 확 편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죠. 어떻게 호전이 된 걸까? 어떻게 된 걸까요? 이분은 빈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정말 답이 없어 보였는데 이분은 고민 끝에 밥을 다 반찬 가게에서 시켜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지금 얼굴 보시니까 우리 집은 원래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이분은 이거는 이분한테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안 그래도 아이들과 많이 시간 못 보낸다는 그런 죄책감 가지고 있는 분이 죄책감을 더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심리학 용어로 실존세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실존하기 위해서 치러야만 되는 세금인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세금을 치르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식사 준비 시간, 설거지 시간들이 확 줄어드니까 이분한테 이제 자기 삶이 생겼어요. 산책도 하고 드라마도 한 편 보고 친구들 만나서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이게 바로 숨쉴 틈이죠. 근데 거듭 중요하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변화가 공짜로 생긴 걸까요? 아닙니다. 이분은 이 빈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죄책감을 지불한 거죠. 아이들에게 건강한 집밥을 해먹이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들지만 무기력에서 빠져나와서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도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세금처럼 치른 거죠. 이 세상에 진짜 공짜가 없듯이 우리 삶에 이런 빈틈 역시 공짜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뭔가 무언가를 먼저 포기해야지 빈틈이 생깁니다. 처음 예시로 들었던 영어학원을 더하면서 파이팅하려고 해봤던 그분과는 정반대 방향인 거 한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면 저한테 내심 이제 반격의 의미로 물어봅니다. 선생님도 빈틈 없이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보면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책도 내고 병원도 이렇게 운영하는데 빈틈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왠지 우리 이런 되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맨날 운동해라 이러지만 운동하지 않고 병원에 가보면 다들 많이 살쪄 있고 이렇잖아요. 당연히 저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저는 당당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빈틈이 있어요.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그리고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글 쓰는 사람으로서 아이들 아빠로서 정말 바쁘게 살고 다 잘해내려고 노력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꼭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40대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매주 가능하면 주 2회씩 그리고 안 되면 꼭 1회라도 제가 좋아하는 농구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마음이 제일 가벼워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정말로 큰 도전을 해봤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제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농구를 보러요. 아이는 제가 공항 가서까지 아빠 다녀올게라고 해도 끝까지 안 믿었어요. 자기도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자, 안겨서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지만 사진 찍고 엄마한테 이렇게 인계하고 친구들과 미국에 가서 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아이들과 특히 아내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치르고 저를 위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로서의 저, 남편으로서의 페르소나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그냥 저 자신도 놓칠 수는 없잖아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물론 저만 행복하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엔 아내도 자신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고요. 나갔을 때 연락이 안 돼요. 네, 너무 행복해서 네, 아이들과 전화통화도 없습니다.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완전히 나와는 동떨어진 얘기로 들릴 것, 그렇게 들릴 것 같아요. 근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 막 지금 너무 힘들 때 그분들이 치료 목표를 뭐로 두시냐? 다시 열심히 살던 나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았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우울증과 무기력을 유발했던 그 삶의 모드로 돌아가는 게 과연 치료 목표로 적절할까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거는 분명히 정답이 아닐 거예요. 융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울증은 그 사람의 삶에 필요하기에 겪는다고 했습니다. 삶의 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뜨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방식의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치료고 진짜 회복이고요. 이후에 더 건강하게 살았다라고 증언하실 수 있게 돼요. 우리 사회는 끝없이 나를 몰아세웁니다. 열심히 살아라. 쉴 틈 없다. 세상이 말하는 과한 열심. 솔직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무기력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무기력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열심의 방향과 거꾸로 가는 시간도 내 삶에 넣어줘야만 됩니다. 이게 미리 들어있는 사람은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열심히 더 길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되게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 무용해 보이는 시간,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 그 삶의 빈틈이 우리를 구한다는 거를 저는 진료실에서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빈틈을 나한테 선물해 주는 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두 자신의 삶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빈틈을 자신에게 한번 선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감하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해진 신앙과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뉴저지 교회 협의회가 주최하는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48년 목회의 여정을 걸어온 서울 신길 성결교회 원로 이신홍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과 영성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13일 주일까지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에서 열립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주일은 오후 5시입니다.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 370 데모레스트 에비뉴 클로스터 뉴저지 성도 여러분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문의는 이창성 목사 201-456-9355, 201-456-9355번으로 연락주세요.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이렇게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0: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레이벌데이 노동 자리입니다. 올해는 오늘 9월 7일이 9월의 첫 월요일이라 우리는 미국에서의 비공식적 여름의 끝이기도 한 이날 레이벌데이를 이미 9월에 일주일이나 살고 난 후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일주일째. 하지만 공식적인 자연의 수순에 따라 가을이 시작된다고 하는 날 추보는 아직 보름이나 기다려야 하는 9월 22일입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날 9월 22일 그때까지는 낮이 밤보다 더 긴 날들을 살게 되는 거죠. 지난 5월 말 메모리얼 데이부터 오늘 레이버 데이 노동절까지 여름이라는 뜨겁고도 열정적인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아 세계 경제와 미국의 중간선거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리더들에게 그늘을 드리고 있지만 오늘 같은 날 그늘 아래 서서 바라보는 태양 아래 세상이 투명하고 아름다워서 환하게 웃음을 짓게 합니다. 최고의 회복의 시간에 이틀만 더 따뜻한 남극의 햇볕을 달라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기도가 들어진 걸까? 이번 주는 최상 금요일까지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들이 예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쿨러, 아이스박스를 아예 카트에 싣고 언덕을 내려가는 패밀리가 지난 1년의 수고를 뒤로하고 허슨강 아래 작은 등대옆 공원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레이버데이, 일을 안 하면 더욱 좋은 날?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햇살이 투명한 것이 스튜디오 창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 기세가 가을볕이 분명한데 낮 최고 기온이 화시로 81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씨로 27도 덥지도 또 좀 쌀쌀하지도 않은 그런 아주 최고의 날씨가 되겠다. 온도로 봐서도 그렇고 최저기온도 화씨로 63도 그러니까 섭씨 17도까지밖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비가 올 확률은 1%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그리고 비 올 확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온도가 약간씩 최고 온도가 오락내리락 하긴 하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아마 목요일쯤이 비교적 더운 이번 주에 날이 되겠다라고는 하지만 비는 표시가 되지 않은 최소한 금요일까지 그런 예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레이버데이에 레이버데이가 무엇인가 노동절 미국에서 매년 9월 첫 번째 월요일에 기념하는 연방 공휴일 미국 노동운동의 역사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 땅에서 노동절을 레이버데이를 특별히 만들어서 미국의 경제와 법과 사회 복지에 기여해온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또 공헌으로 기리는 의미를 갖는 날이기도 하고 레이버데이 위켄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그런 날이기도 그런 주말을 우리가 연휴로 지금 보내고 있는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레이버데이는 1800년대로 올라가서 19세기 후반에 노동조합, 노동운동이 성장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기념하는 하루를 만들자라는 그런 제안이 나오기 시작했고 1882년 뉴욕시에서 첫 번째 레이버데이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서부의 오레곤주가 1887년에 미국 최초로 레이버데이를 공식 공휴일로 지정한 주가 됐습니다. 이건 내일쯤 맛있는 음식점 제가 상품권 걸고 한번 퀴즈를 냈으면 좋겠는데 미국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레이버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한 주가 어디냐. 이렇게 연습 문제로 풀어놓는다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연방 공휴일로 이날 레이버데이 공휴일이 확정된 연도가 1894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미 미국에서 30개 주가 레이버데이를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 퍼레이드가 레이버데이 그러면 상징적인 그 전통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조명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등을 두드려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이어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혹은 내 자신의 삶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러면서 스스로를 대견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의 탑 뉴스 헤드라인들을 쭉 보는 가운데 뉴욕타임스에서 스테이크를 굽는 데 팁을 가장 먼저 올려놓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당연히 그런 날이죠. 많은 그릴들이 달궈지고 이런저런 또 방법을 해서 함께 모여서 스테이크 이 바비큐를 해먹을 수 있는 날입니다. 다른 뉴스들이 많이 있지만 레이버데이엔 스테이크를 한번 구워보자. 여름에 밖에서 뭔가를 자주 만들어 왔으면 미국 사람들은 대단히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아서 가보면 핫도그, 뭐 버거 이런 거 굽잖아요. 대단히 차려놨다라고도 하는데 가서 핫도그와 버거를 당연하게 집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특별한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아이들이 익숙한 걸 먹는 거예요. 오늘은 뭐 생선도 구울 수 있고 우리가 또 좋아하는 두부도 밖에서 굽기도 하나 봐요. 그런데 그릴 앞에서 오늘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스테이크, 그것도 아주 큼직하고 두툼한 비프를 가져다가 굽는 스테이크, 어떻게 굽는 것이 가장 맛있는가. 또 이렇게 그릴에 이렇게 in charge 딱 서서 오늘은 내가 나의 날이야 라고 하는 많은 남성들이 또 계시잖아요. 여기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소개하는 특별한 방법은 자신이 17불을 주고 이 단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7에 배운 단어는 reverse searing이라는 단어다.
reverse searing이라는 스테이크를 맛있게 굽는 방법. reverse라는 건 반대라는 뜻이잖아요. 뒤집는다. searing은 뭐 지글지글하는 그런 상태인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스테이크를 먼저 약한 오븐에서 천천히 익힌 다음에 마지막에 뜨거운 grill, 뜨거운 철판에서 강한 열로 마무리하는 그 방법이 reverse searing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우리 보통 이렇게 뜨거운 그릴에다가 올려놓고 바깥에 굽고 안에 천천히 굽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런데 많은 셰프들이 이 방법을 추천한다. 이렇게 지금 자신이 강력하게 이 방법을 또 기자로서 추천을 하고 있는 뭐 비교적 비싼 꽃등심 큼직한 리바의 스테이크를 사서 굽는다면 뭐 이 정도면 먹을만하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환상적이어야 한다. 이거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조리법을 써라. Reverse Searing. 한국어로 Reverse Searing을 뭐라고 하나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뜻은 이 저온에서 천천히 먼저 익히고 마지막에 강한 열로 겉을 바싹하게 굽는 뭐 그런 조리법이다라고만 하는데 역순으로 굽는다는 의미에서 Reverse, 역방향. Sear, 강한 열로 겉을 이렇게 굽는 것. 그러니까 그냥 Reverse Searing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한국에도. 스테이크를 따뜻한 오븐에서 천천히 익힌다. 마지막에 그릴이나 뜨거운 철판에서 강한 열로 겉을 바싹하게 마무리한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반드시라고 말을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디지털 온도계가 있으면 진짜 좋다. 이게 반드시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으네요. 왜냐하면 고기의 내부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여기 또 비결이기 때문에 비싼 고기를 사서 굽는데 좋은 칼만큼이나 중요한 도구라고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고기를 구울 때든 하나 사오면 또 이걸 쓸 수가 있으니까 고기를 먼저 냉장고에서 꺼내서 한 30분 정도 실온에 두어서 이 차가운 기운을 빼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스텝이다. 소금을 넉넉하게 뿌려서 간을 하고 자신의 입맛에 따라 후추나 다른 것들을 더해도 좋다. 실온에 한 30분 정도 놔둔 다음에 오븐을 화씨 200도, 섭씨로는 93도인데 뭐 화씨로 된 오븐들이니까요. 미국에서 이걸 200도 화씨에다가 예열을 하는 거예요. 화씨로. 그리고 테두리가 있는 오븐의 팬 위에 철망을 올립니다. 그 위에 스테이크를 올려서 천천히 익힌다. 내부 온도가 화씨로 110도. 섭씨로 약 43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오븐에서 꺼내는데 시간이 대략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리지만 시간이 아니라 온도계, 온도계가 기준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븐에서 이렇게 구운 스테이크는 20분 정도 또 밖에 놔둔다고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릴을 아주 딱 뜨겁게 그렇게 달구는 거죠. 숯불 그릴, 뭐 가스 그릴 모두 가능하지만 스토브에서 마무리할 경우에 연기가 이제 많이 날 수 있다면 이건 아무튼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릴이 이제 달궈졌습니다. 스테이크를 거기에 올려서 겉을 강한 열로 바싹하게 굽는데 한 면당 90초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래서 겉이 짙은 갈색으로 잘 구워지게 되면 이 내부의 온도를 다시 확인해서 온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뭐 이 레어를 원한다면 내부 온도가 화씨로 120도 정도에 이르렀을 때가 적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놔뒀다가 썰어내면 된다. 여러 개 스테이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서 많은 손님을 초대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reverse searing. 그러니까 오븐에다가 좀 먼저 굽고 그다음에 그릴에 바싹 굽는 이걸 말을 하는 겁니다.

0: 미국의 레이벌데이로 바베큐, 그릴, 냄새가, 이렇게 코끝에 지금 벌써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찍들 나가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집집마다 지금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동안에도 전 세계에서는 아주 바쁜 움직임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지금 극우 정당의 돌풍이 일고 있다. 독일에 대한 소식은 경제적으로 유럽이 다 어렵다라는 그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을 뿐, 특별하게 정치적으로 최근엔 크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이 레이벌데이 연휴를 즐기는 동안에 대서양 건너 독일에서는 정치적인 지각 변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극우 정당, 이게 alternative 대안으로 독어로 제가 읽을 수 있나요? alternative 이거는 영어로 읽는 거겠죠. Für Deutschland,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이름의 정당이 이 주선거에서 작센안할트 주선거에서 43.8% 무려 이렇게 표를 얻어서 1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마가 그룹 마가 운동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공개적으로 이 정당을 독일에 좋다라고 지지한 바가 있고, 2021년 득표율이 이것에 반밖에 안 됐는데 이번 선거에서 두 배 이상 올라갔다. 83의석 중에 39석을 차지했다. 단독 과반 의석에 단 3의석이 모자란 정도로 아무튼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독일의 총리가 프리드리히 메르츠인데, 메르츠가 이끄는 중도 우파 크리스천 데모크라틱 유니언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 거죠. 그래서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정당은 17.2%밖에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 잭슨 아너트는 독일의 동부 지역으로 원래 이 지금 잘한 이 정당의 지지층이 강한 지역이라고는 합니다. 이민에 반대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독일에서, 그리고 유럽연합에 대해서 뭔가 좀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러시아와 관계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런 독일인들의 생각이 여기에 많이 모여 있다 하는데, 독일 총리가 이끄는 당이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1: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우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쿠우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2: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NY 또는 문자 호프NY 467을
5: 1-866-369-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늘 레이블데이 노동절에 또 K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은 오늘 특별히 뉴저지 4E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그리고 이제 단풍으로 물들기 전에 나뭇잎들이 뭔가 제대 말년의 병장 군복 제가 들은 요즘 군복이 그렇게 색깔이 바를 시간이 없이 제대로 하잖아요. 그래도 군대는 군대다라고 요즘 청년들은 말을 하고 있지만요. 우리에게 이 가슴이 참 철렁한 소식으로 사고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릴 때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네팔에 기록적인 이 대홍수라고 해야겠죠. 진흙더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데 그 달려오는 속도와 그 무게나 이런 것들이 기차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래서 아예 덮어버려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사망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이 대규모의 flash floods, 돌발 홍수라고 그냥 일단은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사태의 피해 사망자가 현재까지 1355명, 1355명. 실종된 사람들의 숫자는 5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구조대는 여전히 이 험한 지형, 산악 계곡 지역을 수색하고 있는데 중국 역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 중국의 티베트 자치구에서 국경 또 거기 border crossing이 있었죠. 건물과 함께. 그런데 어떻게 이 건물 자체도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여기에 재난경보 시스템도 없었고 히말라야 지역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이것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의 그 터널이 완전히 덮여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추가로 오늘 그러니까 9월 7일 미국의 노동절 아침에 제가 듣고 있는 소식은 코시강 유역 카트만두 북부 신두 팔촉 지역에도 큰 피해가 갔다. 중국은 히말라야 지역에서 60개 이상의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파들어가는 것이 또 홍수와 산사태의 위험을 당연히 내포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걱정을 하고 논쟁에 초점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티베트 국경의 키루 교차점이 붕괴해서 네팔과 중국 간에 물류 중단된 것 지금 당연한 여파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제 제가 들은 소식인데 여러분께서도 많은 또 유튜브나 이런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것들을 통해서 네팔의 홍수로 실종됐던 여성이 열흘 만에 구조되는 그래서 그 생존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모두를 놀라게 하며 반가워하는 그런 소식 네팔의 이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했는데 이 대홍수 지역에서 실종됐던 60대 여성이 실종 열흘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는 사실. 홍수로 완전히 파괴가 된 집 잔해 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기적이죠. 어떻게 이 안에서 열흘을 버틸 수가 있었을까? 가족들이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쪽 지역에서 지금 시신을 찾지 못해서 그래도 장례는 해야 하니까 이렇게 인형으로 장례를 치르기까지 했다라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산사태 금리에 휩쓸려서 이 집 전체가 붕괴되면서 실종된 여인. 그런데 무너진 집에 그 좁은 공간이 형성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이 됐고 마실 물도 없이 음식도 없이 열흘을 버티고 있는 데에 뭔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구조대가 여길 뚫고 들어갔더니 살아있었다. 구조된 이 여성 64세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카트만두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탈수와 저체온증 증상을 지금 보이고는 있지만 가족들은 이미 장례를 끝낼 정도로 그렇게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힌두교, 불교 이 종교가 이 지역의 주요 종교죠. 그래서 시신이 없을 경우에는 인형, 을 통해서 장례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지금 현재 유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시신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장례를 인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보입니다. 힌두교 불교에서 영혼이 머무는 자리 이 인형이 대신을 하는 거고 가족이 또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상징적인 대상으로 인형을 쓴다. 힌두교에서는 불사르기 의식이 또 이어지고 영혼을 조상세계로 보내는 의식이라서 결코 이걸 빠뜨릴 수 없는 시신은 못 찾더라도 이런 배경입니다. 네팔 이번 홍수의 참상은 기록적인 폭우 산사태 이게 뭐 비라고 할 수가 없죠. 어딘가에서는 이 빙산에 그 부분이 떨어져 내려오면서 그랬다. 아니면 이미 형성되어 있던 녹은 빙산의 물이 빙하로 또 터져 나왔다. 산사태가 나고 강이 범람하고 이 지역의 계곡의 기차 정도의 속도로 이게 흙 과 이런 더미가 쏟아져 내려오던 지금 동영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제 선데이에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아마존 프라임 에어 화물기죠 비행기 이 보잉 767-300 항공기가 착륙하고 나서 여기 활주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나란히 평행한 경우도 있지만 약간 대각선으로 있는 활주로인데 그 지정된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한 5명이 죽고 5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서 어제 오후에 발생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산호안을 출발해서 오후 2시 바로 직전에 마이애미에 착륙을 했는데 착륙 후에 속도를 줄이는 게 안 돼서 활주로 끝을 넘어서서 공항 외곽 도로로 진입을 해야 하면서 여러 차들을 들이받고 불이 나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소식은 사망자 5명 외에 다친 사람들 치료가 가능해서 생존을 할 것인가 하는 소식들이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아마존이 이 모든 화물 항공 운항을 계약사에 맡기고 있는데 여기 21에어라는 항공사는 화물 항공 운항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 비행기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죠. 어제 마이애미 국제공항 4개 활주로 4개 모두 일시적인 폐쇄를 해야 했고 지금 이 홀리데이 위켄드로 공휴일에 얼마나 많은 비행기들이 여기 승객을 또 실어다 놓고 뜨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폭증한 레이버데이 연휴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또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려 3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이 사고로 지연이 됐는데 마이애미 국제공항은 미국에서도 국제 화물 운송량 1위를 기록하는 그런 공항이라고 합니다. 어제 사고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신의 세 아이를 직접 죽인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이 끝나고 그러니까 끝이 났다라는 건 일단 증거 증언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고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이 verdict 판결을 내리는 그 과정에 들어가 있었는데 며칠째 안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어온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서 진행됐던 린지 클랜시 정말 이런 엄마가 있을 수 있을까 기가 막히다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이렇게 클랜시라는 여성이 자식들을 가장 어린 아이가 8개월 그리고 3살 5살 이 아이들을 죽인 사건 그리고 자신은 2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다가 결국은 하체 마비 이렇게 되었는데 40시간에 걸쳐 7일 동안 심의를 했지만 이어진 재판에 12명 중에 한 명이 의견이 달라서 만장일치가 돼야 이게 판결이 나오는 거죠. 결국 재판 자체가 무효로 선언되는 판사의 결정이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판결이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일단 이렇게 됨으로써 not guilty가 내려진 건 아닙니다. 이 세 자녀를 이 엄마 클랜시 그러니까 죽인 것에 대한 것이 초점이 아니고 이 죽일 당시에 엄마가 정신적으로 이것이 정상이었는가, 그래서 형사 책임 능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다루는 그런 재판이 됐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건지를 판단할 능력이 상실됐다. 아니면 이것이 그냥 단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 것인가, 이제 뭐 reasonable doubt이라는 점이 여기에서 중점적이 됐는데, 배심원 단 12명의 주러들이 너무나 힘들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반대 의견이었어요. 근데 지금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으로 올라온 것을 봐서 특히 변호인 측에서 이 한 명이 이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리무브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봐서 이 한 명이 불리한, 그러니까 길티 쪽으로 갔던 그런 주로 배심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계획적인 범행이다라고 갖고요. 왠지 클랜시 제 아이를 죽인 이 여인에 대한 재판이 만장일치를 끌어낼 수가 없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만장일치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앞으로도 불가능합니다라는 이 배심원단에서 판사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받아, 이거 미스트라이얼, 이거 재판을 무효하는 그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렇다고 해서 not guilty, 죄가 없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9월 29일에 다시 재판부를 재소집하면 재판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재판 전체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초이스도 있고, 또 기소 전략을 변경을 해서 1급 살인, 2급 살인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조금 낮은 등급으로 검찰 측에서 기소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합의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죽은 산후 정신병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변호인 측. 그래서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합의라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9월 29일에 재판부가 재소집되면 자세한 소식이 또 이어지겠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KBS 라디오와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이버데이 노동절 가을 초가을 날에 정말 아름다운 날에 만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김수보석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아재 킴스가 소장하고 있던 미국 정부 공식 발행 기념주와 골드 코인, 실버 코인 조금 남아있는 건가요? 오셔서 확인해보시죠.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kradio.chico.us kradio.chico.us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뭘 먹나? 주말에 롱 위켄드, 레이버데이 다들 놀러 갔는데 나는 복해서 밥하기 싫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뉴저지 포트리 한남체인 안에 있는 만나방에서 해결하십시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나물들 맛있고요. 국잼 또 떡도 있습니다.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노조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기다리는 상담원이 받습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헬프라인 무료 상담 전화.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연결됩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라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위치 다시 한번요. 플러싱 154가 노던 블라바드 2층 다양한 프로모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버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즐겁고 활기찬 노후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는 곳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입니다. 제니앤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 특별합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을 새롭게 더해서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앤 뭉치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산고의 고통과 거기에 더해지는 수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계속 감당해야 하는 엄마, 어머니들의 역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들이 겪고는 있지만, 어머니들이 겪지만 충분히 이야기 되지 않고 있는 주제, 산후, 아이를 낳고 나서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위험한 산후 우울증, 우울하다는 것 자체가 힘든데 아이를 낳고 나서 우울증, 이제는 종합적으로 산후 정신병, 포스트파럼 사이코시스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번에 지금 재판이, 일단 첫 재판이 이거 다시 해야 할 것 같다. 배심원단이 전체 동의를 받아낼 수가 없어서 판사가 재판의 끝을 그냥 그렇게 알려버린 이 사건, 린지 클랜시라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하재단의 현미숙 사무총장 현미숙 박사님과 함께 조금 더 듣겠습니다. 산후 우울증, 산후 정신병. 안녕하세요, 박사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기를 낳아본 여성이라면 아기 낳고 나서 이쁘긴 한데 세상이 너무 무거운 그 세상에 내 어깨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압도되는 네. 체험 한 번쯤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이 산후우울증이 그렇게 뭐 희귀한 병은 아닙니다. 지금 네. 미국 출산 여성들 8명 중에 한 명이 네. 이런 산후우울증을 경험한다 그러고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출산 후에 한 2, 3일 전에 생기는 베이비 블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이제 심각한 거죠. 베이비 블루는 뭐 2, 3일 지나고 나면은 좀 대부분 좋아지는데 네. 이 산후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울증이라는 이런 진단명이 붙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것은 우리가 우울증을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빨리 이제 그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도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뭐 산후 우울증이 뭐 애기 낳으면 기쁘지 않냐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죠. 예를 들면은 뭐 일단은 외형적으로 많이 변화됩니다. 몸이 변화되죠.
0: 네.
1: 뭐 하여튼 저는 쌍둥이를 임신해서 네. 한 28kg 뭐 이렇게 풀었어요. 몸이. 그러면 아기를 넣으면 네. 원상 복귀가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예 그게 원상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또 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애 영양을 위해서 제가 많이 이제 어떤 영양소를 많이 섭취를 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렇다고 해서 그 출산을 했다 해서 이게 금방 이제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
0: 네.
1: 그리고 이제 건강도 많이 취약해져 있죠.
0: 네.
1: 출산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건강도 취약해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호르몬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여기 있어요.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든지 프로스테론이라든지
0: 네.
1: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기고 그리고 수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0: 네.
1: 그러니까 그 평범한 사람들도 수면을 밤중에 이렇게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굉장히 이제 예민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0: 네.
1: 밤중에 이제 수유를 하게 되고 또 충분히 이제 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 깨기 때문에.
0: 그렇죠.
1: 저는 이제 뭐 쌍둥이였기 때문에 밤에 한 15번 정도 깬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네, 그 밤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지지를 못하면서 굉장히 이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심리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0: 네.
1: 왜 이게 생기냐 그러면 여성의 경우는 사실 이거 임신 그 출산과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육아 휴직을 받는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경력 단절에 아주 결정적인 그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 그러면 내가 그동안 일 쌓아왔던 것들을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스탑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오게 되면서 이제 외부와 또 차단되고 자기 경력도 이제 단절이 되면서 제가 생각된 또 다수 경제적인 변화도 경험하지 않는가 싶어요.
0: 그렇죠.
1: 예를 들면 예 만약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제 외벌이로 이제 남편 혼자서 벌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우울과 불안도 동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네.
1: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0: 네.
1: 남편분들이 이게 그 지지 부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잘 모르는 거죠.
0: 잘 모르는.
1: 그러면은 예, 이 아이를 어떻게, 아이를 낳은 산모를 부인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부인이 이곳에서 쉴 수 있고 정서적으로 지지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네.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거기서 오는 또 부부 갈등들도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현민숙 박사님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쌍둥이 낳으셔서 밤에 이렇게 아기들이 자고 있는데 둘이니까 네. 하나라도 힘든데 진짜 이 배우자 남편분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때는 어땠나요?
1: 아, 네. 제가 앞부분은 좀 나이스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모른다는 것 정말 제가 실감했던 게 얘를 애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제 네. 왜냐하면 쌍둥이기 때문에 한 애가 오면 한 애를 깨우기 때문에
0: 네.
1: 얘가 이제 우유가 좀 부족한가 보다 그러면 빨리 이제 젖병을 주면서
0: 네.
1: 제가 얼르고 있는 동안에 이제 우유를 더 타오라고 이제 시키지 않습니까 남편한테
0: 네. 네.
1: 그러면은 남편이 이제 자기도 급해서 그랬겠죠 분유만 이제 네. 타서 오는 그러면 이제 물이라든지
0: 물을 안 넣고요?
1: 예 물이나 온도를 특별히 맞춰서 와야 되는데
0: 네.
1: 네, 그런 경우, 근데 뭐, 그런 경우라든지, 그리고
0: 네.
1: 이제, 아마 아이를 안고 얼르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모르니까.
0: 네.
1: 그래서 뭐, 이게 달래지지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없었던 갈등들이, 육아를 하면서 또 첨예화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참, 뭐, 아빠 교실이 있어서, 그 다 이제, 학습을 하고 오는 게 아니고
0: 네.
1: 같이 이제 경험하면서 배워나가는 과정이라서
0: 네.
1: 이것은 이제 육아 분담이죠. 돕는다는
0: 네.
1: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육아를
0: 네.
1: 이렇게 일정하게 분담을 해야 된다. 분담을
0: 네.
1: 하는 것을 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정서적 지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0: 네.
1: 듭니다.
0: 밤에 한 아기가 깨서 울면 우유도 우유지만 좀 따로 아빠가 다른 방에 가서 데리고 잔다던가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아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다뤄보질 않아서 그게 좀
1: 네,
0: 어렵고
1: 네.
0: 그랬던
1: 네.
0: 경우.
1: 저희 남편 뭐 이야기를 또 하자면은 본인은 이렇게 몸부림이 심하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아이가 옆에 있으면 너무 그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0: 네.
1: 아이를 이렇게 압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너무 걱정을 하길래
0: 네.
1: 알겠다고 그러면 내가 케어를 할 테니까 이제 일어났을 때 빨리 예예예 그런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0: 네.
1: 저는 사실 많이 아이를 기다리다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0: 네.
1: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처음에 해야 되던데
0: 네.
1: 만약에 이제 계획 임신이나 출산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갈등들이 조금 더
0: 정해야 네.
1: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때 그 당시에 좀 잠깐 했었던
0: 네.
1: 기억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아기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 아니라 기뻐서 산후 뭐라고 부르죠? 그걸 산후 기쁨증이 올 그런
1: 네.
0: 상황이었는데도 쌍둥이 아이들
1: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0: 하지만.
1: 변화가
0: 네. 네.
1: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화들은
0: 네.
1: 산모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0: 네.
1: 너무나도 이제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0: 네.
1: 뭐 제가 뭐 린지를 뭐 아이를 그렇게 그 우울증으로 살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0: 네.
1: 이런 우리가 미국 여성 출산 여성 중 8명 중에 한 명이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산후 우울증에 대한 것에 대한 좀 경각심을 이번 기회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0: 네.
1: 그러면 어떻게 좀 지지를 해주고 어떻게 해야지 이 부분이
0: 네.
1: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좀 심각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아빠가 됐다라는 것이 이 젖먹이 때는 잘 안 오잖아요. 이제 서로 인터랙션이 있고 그렇게 되고 나서야 아, 내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오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아기를
1: 그렇죠.
0: 갖고 그 임신했던 기간을 거쳐서 아이를 낳고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했을 때가 가장 도움이 됐다 이런 기억 혹시 나세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1: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산모라 그러죠. 엄마가,
0: 네.
1: 엄마 같은 경우는
0: 네.
1: 제가 볼 때는 좀, 남편하고도 어떤 육아 계획을, 언혼을 막 이렇게 막 짜증만 내고 그 다음에 탓만 날 것이 아니고 육아 계획을 조금 이제 의논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자는 대신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청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일어나서 뭐 도움을 달라라고 한다든지 네. 그리고 또 내가 셀프케어를 또 산모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이거 음식하는 게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하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 네. 뭐 요리 같은 것들은 아니면 뭐 투고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좀 본인이 만들어서 나한테 좀 달라라든지 요청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산모분께서도 이제 스스로 본인이 좀 좋아하는 것들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마사지를 받는 게 좋다 그러면은 그 시간들을 이제 요청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내가 너무 완벽한 엄마 너무 이제 좋은 엄마 성공 아주 육아를 성공적으로 키우는 엄마가 되고 싶다는 환상을 좀 예, 그런 어떤 것들은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예를 들면은 아기가 없을 때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했던 그런 네. 뭐 모델하우스 같은 집을 유지했다 그러면 그걸 네. 내가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그 어떤 완벽한 그동안 유지해왔던 그런 것들을 나도 계속 지키겠다 생각하면은 서로가 이제 힘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내려놓음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 증상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동안 말을 많이 했습니다. 흥미도 안 느껴지고 여러 가지가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아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 아기의 이성이 안 느껴지고 또 이게 좀 더 심각해서 내가 왠지 모르지만 이 아이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이 아이를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빨리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0: 네.
1: 빨리 상담도 필요하고 또 이제 정신과 닥터한테 가서 약 처방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적절한 너무 이제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주변의 지지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 내려놓음 이런 것들이 다
0: 네.
1: 조금 융화롭게 조화롭게 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함께 치유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아기를 기다렸던 마음이지만 둘이 한꺼번에 태어나니까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로 남편분께서 아빠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로 그 시간을 보내면서 현수 박사님 경험하신 게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식을 그러니까 죽인다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겠다라는 결심이 있어서 아마 자신이 남겨놓는 자식들에 대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1: 그래서 가족들이 조기 발견하고 조기 개입하는데 필요한 그렇게 잘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산모에 대해서 그런 네. 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그 산모 엄마가 충분히 좀 수면을 취하고 또 실제적인 또 정서적인 지지
0: 네.
1: 그리고 그 엄마 자체는 너무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면 죄책감에
0: 네.
1: 가지 않도록 하는 것 스스로 그리고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계속 지속된다면은
0: 네.
1: 굉장히 심각한 징후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정신과 닥터를 만나서
0: 네.
1: 제대로 된 어떤 치료와 개입이 필요하다.
0: 네.
1: 그것도 할 때도 이제 남편분도 같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0: 네.
1: 잘 개선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0: 네.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데 아기 때문에 나만 일어나서 혼자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그리고 내 모습은 또 이렇게 변해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이런 걱정도 밤시간에는 더 심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주제였지만 산후 우울증, 산후 정신병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지 하지만 미리 서로 관심을 갖고 주변에서 또 아기 낳은 엄마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분은 물론이시고요.
1: 네네. 네네. 뉴스지만
0: 네.
1: 이번을 계기로 또 많은 어떤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에스더하 재단의 현미숙 사무총장 현미숙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세상의 모든 아침 9월 7일 오늘 월요일 레이버데이 노동절에 보내드렸습니다. 정덕수 시인이 썼는데 하덕규 같이 노랫말을 좀 만져서 이 노래가 나왔죠. 한계령. 저 산은 내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찹찹산 중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오늘도 구름이 보이지 않는 스튜디오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름을 만나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은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K라디오
2: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

0: 마케팅을 실시합니다. 삼성 프리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 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1260개 체형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유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베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베델전자 718-445-2005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용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숨이 차고 힘들어도 그 숨참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달릴 수 있고 오늘 힘들었던 그 길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반복하다 보면 달리기는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나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렇게 숨이 차고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살아내다 보면 하루하루 조금 더 편하게 숨 쉴 수 있고 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너무 힘들면 조금 쉬어가도 되고 속도를 늦춰도 됩니다. 중요한 건 힘들다고 해서 완전히 멈춰버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의 작은 걸음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오늘 견뎌낸 그 숨참이 훗날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나에게 맞는 속도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투데이 출발합니다.

0: 투데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아침은 어떠셨어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계실 텐데 이 시간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잠깐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보게 된 다큐멘터리인데 그걸 보고 나서 한동안 진짜 마음이 좀 먹먹해졌습니다. 그 안에 이제 두 여성이 나오는데요. 한 분은 100세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모시는 딸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딸의 나이가 79세입니다. 80이 다 됐었어요. 그래서 100세의 노모와 그 딸, 80이 된 딸의 이야기예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자녀를 또 일찍 낳았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이 딸은 20여 년 전에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홀로 남은 이 어머니가 걱정이 되셔서 살던 곳을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 곁을 한 거의 20년 가까이 지키는 동안 어느새 어머니는 100세가 되셨고 이 딸도 머리가 하얀 8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됐더라고요. 어머니를 돌보긴 하지만 돌보는 이 딸도 이제는 젊은 딸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이 딸은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나가서 밭일도 하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어머님께서 몇 년 전에 이제 허리 수술하시고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사실 막 걸어 다니실 수가 없어요. 정신은 다 멀쩡하신데 딸의 도움이 있어야 거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돌봄이 필요하고 또 한 사람도 돌봄을 주고는 있지만 자신 역시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님이 딸에게 조심스럽게 나를 좀 요양병원에 보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 말에는 이 딸에게서 내가 떨어지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 아시는 것처럼 나 때문에 너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너무 미안하다 나를 그냥 보내줘 라는 그런 말이었죠. 하도 이제 부탁을 하시니까 결국 모녀가 한 요양원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방에 딱 들어가셔서 어머님이 아유 이제 안내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아유 좋다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딸이 딱 그러면은 계세요 어머니 하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세상에 그 참았던 꾹꾹 참았던 그 눈물이 터진 거예요. 이제 딸을 못 보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교차를 하셨겠죠. 한번 이게 눈물이 터지니까 계속 주체하지 못하시는데 그걸 그냥 꾹꾹꾹꾹 눌러 참으시는 그 어머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딸이 발걸음을 돌리는데 나가서 떠나지 못하더라고요. 그 요양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밖에서 서성이다가 결국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서 나 끝까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나랑 같이 살자.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그냥 모든 것을 체념한 것처럼 이렇게 누워 계시던 어머님께서 한참 뒤에 딸이 딱 들어오니까 어찌나 반가워하시던지 모르겠어요. 그 다시 가자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그 모녀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뭐 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모녀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서로 사랑하고 그런 모습들이 쭉 보여지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또 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이 100세 엄마와 79세 딸, 이 이야기. 우리가 가끔은 진짜 자녀에게 미안해서 못하는 말들 있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말, 자식을 위해서 못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행하는 이 모녀들을 보면서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뭐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내가 딸이라면 혹은 내가 엄마라면 그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전통적으로 부모님께서 나이가 드시면 자식이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자라왔잖아요. 중년의 세대만 해도 집에서 모시는 게 효도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 보내드리면 굉장히 불효하는 것 같고 마음도 불편하고 그런 약간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을 보면요. 뭐 부모님께서 90세, 10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자녀의 나이가 벌써 60대, 70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경우처럼 부모를 돌보는 자녀도 이미 노년기에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누가 부모를 모실 것인가 뭐 이런 생각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께서 어디에서 지내시는 것이 가장 편안하신지, 누가 어떻게 돌볼 것인지, 또 돌보는 자녀들의 삶과 건강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답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계시느냐도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내가 좀 관심받고 사랑받고 있느냐 이걸 느끼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모님을 혹시 모시고 계신 분들께는 뭐 어쩌면 내일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직 부모님께서 건강하시다 혼자서 잘 지내신다 이런 분들은 몇 년 뒤에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그 백세 어머니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뭘까 궁금했습니다. 나를 모시고 살아라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내 옆에 매일매일 붙어있어 이럴 수도 없을 거고 단 나를 잊지 말아줘 라는 그런 마음 아닐까 싶어요.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게 뭐 어떻게 무조건 다 해드리겠습니까. 필요할 때는 도움도 받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계속 갖게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효도 얘기를 하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어쨌든 결국은 누구나 나이가 들잖아요. 결국은 그 자리에 있게 될 테니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조금 더 우리 마음을 좀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저는 막 돌려보기도 했어요. 다시 한번 보면서 아, 나라면 어떡할까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조금 더 우리가 챙겨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투데이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성큼 다가온 가을이죠.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제1회 홀 19배 뉴욕 뉴저지 스크린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쉬로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도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고요.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에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라인 팀배 팀대항 스크린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드디어 오픈했죠. 플러싱 154가 노던블러바드의 홀19 스크린 골프라운지죠. 뉴욕 최초 골프전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있고요.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프로모션 있습니다. 929-766-0088 투데이 곧 돌아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코이모 고구마 15파운드 한 박스 44불 99, 아삭이 고추 1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싱글 박스 27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8불 99. 오리온과 매일 유업 인기 상품 특별 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2: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1: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2: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 투어와 함께하세요.
1: 모든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2: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 플러스 항공.
1: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 플러스 항공.
2: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 일주 9일, $1999 플러스 항공.
1: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7: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요즘에 사실 어떤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참 고민이 많으시죠.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별점도 찾아봐야 되고 리뷰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그렇게 꼼꼼히 체크하시고 사시는 분들 많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뭐 리뷰도 좋고 별점도 다섯이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좀 별로였다 이런 경험들도 혹시 있으시죠? 반대로 별로 그렇게 그런 거는 유명하지 않은데 어떤 친구가 아 거기 너무 괜찮아 내가 직접 가봤는데 정말 잘해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이상하게 그 말에 더 믿음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건 신뢰 때문이죠. 내가 믿는 사람이 추천해주는 곳 그런 것들은 믿음이 가죠. 예, 지금 이 사회에서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소셜 서베이 그 자료를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한 미국인들의 비율은 1972년 약 46%에 비해서 8년 정도에는 약 34%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사람을 믿는 것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정보는 그때보다 정말 많이 넘쳐나는데 믿을 수 있는 정보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광고인지 뭐 진짜 추천인지도 모르겠고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믿을 만한 사람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냥 뭐 어디 인터넷에서 제가 찾았는데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내가 가봤는데 혹은 뭐 우리 동생이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 꼼꼼하시대. 내가 거기서 치료를 받아봤는데 정말 좋더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게 확 믿음이 갑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미국의 PwC의 소비자 조사에서는 신뢰하는 기업을 친구나 가족에게 추천한 소비자들이 61%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기업은 더 많은 추천을 받는 거고 그렇게 돈을 쓰는 소비자 수가 상당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소비시장에서 가격만 무조건 싸다고 선택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선택을 받는다는 거죠. 신뢰 자체가 경쟁력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 돈도 벌고 집도 마련하고 직업도 갖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는데요.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가장 중요한 자산 하나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느냐라고 해요. 아, 그 사람은 약속을 참 잘 지켜. 뭐 그런 평가를 받거나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더라고. 이런 평가라든지 아니면 아, 그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 말과 행동이 달라. 어려울 때 나를 항상 외면하더라고.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신뢰, 믿음이라는 게 사실 돈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직장을 구할 때도 그렇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어느 순간에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인맥보다 평판, 뭐 팔로워가 내가 뭐 몇이다 이런 것보다는 이 신뢰도가 더 중요한 자산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뢰라는 게 한 번에 얻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한 그 시간과 노력이 있죠.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기까지는 정말 내가 투자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신뢰를 쌓는 것에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 나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3: H마트 이번 주 알뜰

0: 쇼핑 찬스.
1: 라거포드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4불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장,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3불99,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당 8불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3: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2: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모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3: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랑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2: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0: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0: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1: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0: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오늘 아침 저와 아주 가까운 분께서 직접 AI로 이렇게 만드신 엽서, 너무너무 예쁜 그 엽서에 사연을 이렇게 적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과 정성이 느껴져서 아주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도 기분 좋으셨죠?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연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 제 앞에 도착한 사연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어 볼 텐데요.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또 나눠주시면 제가 함께 이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결혼한 지 1년이 좀 된 며느리의 사연, 오늘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좀 넘은 며느리입니다. 저희 부부는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요. 어머님께서 차려주시는 점심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오후가 되곤 하지요. 그날도 어머님께서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시더니 손이 많이 가는 아귀찜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식사를 하던 남편이 한마디를 합니다. 엄마, 근데 오늘 아귀찜은 좀 싱거운데? 아귀찜은 좀 칼칼해야 맛있지. 저는 순간 남편을 노려봤어요. 아니, 본인이 직접 만든 것도 아니면서 어머니가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에 저렇게 말하나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한마디 했죠. 나는 딱 좋은데? 난 이런 맛이 좋아. 당신은 밖에서 자극적인 음식만 먹으니까 입맛이 너무 강해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빤히 바라보시다가 웃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휴, 평생 키운 내 아들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너는 벌써 내 마음을 알아주. 저도 웃으면서 그래요 어머니 하고 대답을 했죠. 어머님께서 제 앞에 맛있는 음식을 더 놓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많이 먹어라. 그리고 정말 엄마라고 불러도 돼.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친정엄마를 아주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말도 많이 해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딸이라고 부르는 것도, 제가 누군가를 엄마라고 하는 것도 참 낯설었거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귀찜을 한 입 크게 먹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님이 제가 울음을 삼키는 걸 보실까 봐요. 결혼을 하면 가족이 하나 더 생긴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더욱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주고 밥 한 끼라도 더 먹으라고 이렇게 챙겨주고, 바로 그런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어머님은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만났지만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는 조금 다른 이름으로 자리 잡았어요. 엄마, 우리 딸 많이 먹어? 이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요. 아마 제가 너무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나 봅니다.

네. 어린 시절 일찍 친정엄마를 여의고 지금 사연을 주셨는데, 저도 예전에 그 친구 중에 어머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그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차려주시는 그런 밥을 먹거나 하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워도 하고 좋아하면서 그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저희 엄마를 대신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친구 생각도 나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시어머니와 우리가 뭐 고부 갈등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항상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좀 어려운 관계다. 또 시집살이 많이 하시고 맘고생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이 사연은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연이네요. 이렇게 며느리를 아껴주시는 어머님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관계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친정 엄마처럼 아주 살갑게 진짜 잘 지내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어머니 하면은 뭐 무섭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친정 엄마를 일찍 떠나보내신 이런 사연자께서는 그 한마디가 우리 딸 많이 먹으라는 그 한마디가 또 이렇게나 따뜻하게 느껴지셨다고 하니까 진짜 훈훈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시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시댁 어른들과의 관계가 다 있을 텐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정말 우리 친정에 가나 시댁에 가나 난 똑같이 편해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여전히 또 시부모님이 어렵고 또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 시집살이를 또 많이 하신 분들은 그 마음도 저희가 또 이해를 충분히 해야 할것 같아요. 갓 결혼한 분들이 또 시집살이를 하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그 좋은 때에 눈치 보고 항상 힘들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앞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또 시댁 어른들과 지내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다면 카톡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K-Radio US로 나의 시부모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자랑해 주실 분 있으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말에 작은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마 그 연배가 한 60대, 70 가까우신 분들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가 잠깐 있었는데요. 역시 그 연배 분들 모이니까 그 주제가 뭐 조금 더 전에는 자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건강이나 우리 노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요즘 본인이 자꾸만 이렇게 혼잣말을 한대요. 그래서 뭐 무슨 혼잣말을 하느냐. 혼잣말은 그냥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냉장고를 열어서 뭘 드시면 되는데 뭐가 드시고 싶으시면 아이고 냉장고 좀 열어볼까? 오늘 점심은 뭘 먹나? 뭐 이런 얘기. 그냥 나도 모르게 그 혼잣말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아 혼잣말 하기 시작하면 나이가 든다는 건데 나도 이제 나이를 먹나 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그 의자에서도 그냥 펄떡 일어났는데 요즘은 일어날 때마다 뭐 그런 말씀 하시죠. 으쌰 아니면 뭐 아이고 이런 아이고라는 소리 내 몸에서 이런 효과음이 나기 시작해요. 누가 보면 어디 아프세요? 뭐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냥 새어나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도 살짝 혼잣말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 이름도 굉장히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굴 만났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갑고 안녕하세요 하고 오랜만이에요. 뭐 인사도 다 했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일단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반갑게 인사하는데 뭐 너무너무 반갑게 저도 인사를 하는데 나중에 그래도 다행히 기억이 나는 거죠. 아, 그때 거기서 만난 그 선생님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요. 끝까지 이름을 부를 수는 없는데, 일단 아는 척을 하는 걸로 내가 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올해도 마지막 9월부터 12월 남았잖아요? 그럼 또 우리가 한 살 더 먹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좀 내가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마트에 가셨을 때도요, 내가 오늘 뭘 사겠다라고 생각을 적어가거나 하지 않으면, 꼭 하나씩 빠뜨리고 오죠. 아, 나 참기름 안 사왔네. 아, 나 참기름 사러 갔었는데 참기름을 안 사왔네. 이러면서요. 아, 오늘은 또 뭐 우유만 사와야지 했는데도 가면은 이것도 하나 저것도 하나 또 가져오게 되고 정작 내가 사야 할 것은 빼놓고 이런 건망증들도 우리의 나이를 조금씩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 내가 뭘 하려고 했지?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방으로 딱 들어갔는데 아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아 내가 뭘 찾으러 들어왔지? 그러면서 다시 나오시는 거죠. 딱 나와서 조금 있다 보면 아 맞다 하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모임에 있었던 분들이 하루 중에 제일 많이 찾는 게 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 스마트폰을 계속 내가 들고 찾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안경을 내가 계속 찾는다. 근데 어디에 있지 생각을 해보면 머리에 딱 꽂혀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딱 안경을 꽂아두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계속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이 찾는 거 차, 키, 열쇠가 어디 갔는지 계속 가방을 뒤지고 그다음에 리모컨도 그렇게 없어진대네요. 누가 그렇게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모컨도 매일매일 찾는 것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아 이게 나이가 꼭 들어서만 생기는 거는 아니라고 하고요. 우리가 한꺼번에 너무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면 그냥 방금 하려던 일을 깜빡 순간적으로 놓칠 수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좀 가끔 깜빡깜빡 한다고 해서 나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을 잘하는 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한참 전에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이런 거. 네 그런 건 또 안 잊혀져요. 이상하게 기억력이 약간 선택적 기억력인지 누가 내 생일을 안 챙겼는지 이런 거 있죠. 누가 내 생일에 카톡을 안 보냈는지 막 이런 거는 또 이상하게 기억이 납니다. 생생하죠. 공평하지 않은 게 우리의 기억력 같은데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조금씩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 인정을 해야죠. 하지만 대신 얻는 것도 있습니다.
뭐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모임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는 겉모습으로 정말 많이 판단했다면 지금은 그분의 그 내면을 보려고 애쓴다.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어떤 좋은 점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것도 알게 된다고 합니다. 허무 미래의 계획은 많이 세우지 않는데요. 뭐 내가 몇십 년 후에 이런 거요. 이제는 내가 살아온 날보다 또 살아갈 날이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혹시 일어나실 때 으쌰 하는 소리를 내셨다면 아이고 내가 또 나이가 들어간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몸이 고장난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이 세월의 효과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몸에서 나는 그런 작은 효과음과 함께 웃으면서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또 9월 한 달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할 것 같으니까요. 투데이 한 시간 다 됐습니다. 저는 오늘 잘 살고 또 내일 여러분들 곁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들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십시오.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 다시 만날게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해진 신앙과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0: 이번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득템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김소영입니다. 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청취자 여러분 정말 안녕하세요? 지난밤 푹 주무셨어요? 아니면 밤새 뒤척이고 허리 아프고 무릎 쑤시고 온몸이 천근만근인 채로 이 아침을 여셨나요? 에휴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진짜 나이 들면 다 그런 건지 아니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건지 오늘은 라디오 건강백서로 함께합니다. 양한박 통합의학의 샌디초이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박사님은 안녕하시죠?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항상 그 주씨네.

0: 주시나추럴의 샌디최 박사님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주시나추럴의 주시는 뭐의 약자일까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1: 아, 네. 그린 클린. 네, 그리고 그린 케어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0: 네. 왜 GC로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1: 네. 청정 지역 이런 뜻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그린 케어. 저를 임상에서 오랫동안 환자를 치료하니까 주로 양한방 통합의학으로 네. 환자를 많이 다루고 케어해 드리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린 테라피라고 하는 게 더 맞는데요.
0: 네.
1: 지시내추럴에서는 미국에서 FDA 규제에 맞게 건강식품을 출시한 회사라 그래서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해서 그린 케어 이런 뜻이 담겨 있어서 네. GC내추럴로 회사가 돼 있습니다.
0: 네. 이름 따라간다고 정말 그렇게 예, 많은 분들을 케어해 주고 계신데 GC내추럴에 오늘 여러 가지 제품들이랑 같이 환절기 다가오니까 여기저기 쓰시고 아프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요런 증상들에는 뭐가 좋을지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어떤 네. 분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하시는 분 계신데 홍합페로라 요거 관절에 좋다는 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그냥도 그렇게 잘 팔리는데 업그레이드 하셨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임상에서 보면은요. 60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온몸이 그냥 뻐근하고 뭐 허리, 무릎, 손목, 뭐 손가락, 어깨 막 쑤시고
0: 네.
1: 밤새도록 이렇게 뒤척이고 그러다 보니까 깊은 잠을 자지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0: 네.
1: 그러면 아마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0: 맞아요. 네.
1: 네, 거의 이렇게 65세만 넘어도 거의 다 퇴행성 관절염 있거든요.
0: 네네.
1: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 콜레스테롤 약이랑 드시면 콜레스테롤은 컨트롤 잘 되지만 바디 에이크 말하자면 근육통이 있죠.
0: 네.
1: 이것 때문에 또 밤새도록 이렇게 뒤척이고 깊은 잠을 못 자고 그러다 보니 아침이면요.
0: 네.
1: 온몸이 그냥 천근 만근 이렇게 말씀하시고 머리도 멍하니 그렇다고 하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희 그 지시내추럴에서는 그 솔직히 그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뭐 디스크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오랫동안 홍화페로라라는 제품이 있는데 캡슐로 돼 있고요.
0: 네.
1: 뼈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는 신비의 약초 홍화페로라는 이게 저희 광고 멘트입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1: 10일이면 굳어진 무릎과 허리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했는데
0: 네.
1: 지금 그 제품을 저희가 출시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한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0: 네.
1: 네, 그런데 그동안 쭉 저희가 계속 지시내출 장점은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통증과 과다한 이런 각성을 좀 낮춰서 아픈 것도 좋아지고
0: 네.
1: 마음에 편안하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저희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지금 출시한 이 홍화페로라는 밤에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 아침에는요 머리도 맑고 온몸이요 한결 가볍다.
0: 네.
1: 너무 잘 잤고 너무 편안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0: 네. 듣기만 해도 벌써 뭐 몸이 좀 개운해지는 기분이 들면서 한번 복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저기 박사님께서 한 65세 넘으면은 다들 뭐 이렇게 아프시고 그렇다는 얘기하셨는데 50 넘어도 아프신 분들 많아요.
1: 맞아요.
0: 네.
1: 최근에는 제가 30대 후반인데
0: 네.
1: 왜냐면 IT 쪽에서 일하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0: 네.
1: 그러다 보니 허리 근력이 약해져가지고 뭐 땅바닥에 뭐 떨어졌는데 그거를 줬다가 그냥 갑자기 전기 치듯이 그냥 번쩍하더니
0: 네.
1: 꼼짝 못하고 바로 엎드렸대요 바닥에.
0: 아이고. 네.
1: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디스크. 아 이래가지고 네. 30대인데 요즘에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0: 네.
1: 예, 그래서 꼭 60세 아니라도 30대든 40대든 50대든 이렇게 마셜 페인이 있고 바디 에이크 있고 이렇게 몸이 너무 이렇게 경직되고 불편하고 그러다면 홍화페루나 드시면 그냥 저녁에 자기 전에 있잖아요. 딱 네. 좋아해 드시면 돼요. 캡슐도 굉장히 작고 장점은 빈속에 먹어도 속이 쓰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
0: 우와, 예.
1: 네, 그래서 우리 약을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은요,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젊은 친구도 그래요. 왜 너무 아프니까 페인킬러를 먹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그러면은 이제 너무 다음날에 머리도 멍하고 맞아. 불편하고 변비도 생기고 막 그런데요.
0: 네.
1: 그런데 홍화페루나는요, 너무 속도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몸도 부드러워져서 특히 요즘에는 70, 80대 돼도 왕성하게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0: 많으시죠. 네.
1: 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말씀은 와, 이 홍화페루나 없으면 얘가 어떻게 살았을까?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0: 네. 관절에 좋다라는 홍화페루나를 또 이번에는 잠도 좀 편안하게 자면서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해질 수 있는 이런 효능까지 새롭게 업그레이드했다 하셨는데 이게 또 실제 임상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한다고 들었거든요.
1: 맞아요. 저희는 전부 다 2000년 넘는 한방 지혜와
0: 네.
1: 그리고 현대 과학을 통해서 양한방 통합 이학의 임상으로 관찰해서 연구 개발하고 요즘에는 포뮬레이팅 전부 다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다 보니 굉장히 업데이트돼 있고 안전하고 효과는 확실하고 또 저희는 제품 다 미국 FDA 허가돼 있는 그런 공장에서 매뉴팩처링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깨끗하고 좋은 제품이고요. 대신 오랜 동안 임상 연구하기 때문에
0: 네.
1: 투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0: 투자 비용을 네, 좀 드리더라도 진짜 확실한 제품 만드신데 이런 얘기를 보면 되겠네요.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깊은 잠을 장시간 못 자면
0: 네.
1: 이게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솔직히.
0: 맞아요.
1: 네. 혈압,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고 더 악화가 되죠.
0: 네.
1: 네. 그리고 심혈관 질환, 뇌졸중, 우울증. 잠을 못 자면요. 괜히 더 짜증나고 더 귀찮고 우울하고 꼼짝하기도 싫고 그렇거든요.
0: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딱 맞아요. 맞아요 소리가 나네요. 네네.
1: 그리고 인지 능력 저하.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홍화페루나 약초 성분으로는요. 그 뇌에 그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0: 네.
1: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0: 네.
1: 이 수용체를 비롯한 여러 신경 전달 체제를 조절하면서 과도한 각성 낮추는 거예요.
0: 네.
1: 그래야 깊은 잠을 잘 수 있는데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이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무슨 과도한 각성 그게 무슨 말이냐.
0: 네.
1: 깊은 잠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 거냐.
0: 도파민은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1: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게 각성이 깨어 있으면요.
0: 네.
1: 생각이 이게 꼬리꼬리로 물고 잠을 들기 너무 힘들어요.
0: 맞아요.
1: 그리고 몸은 피곤한데 요놈은 잠은 안 오네. 아니면 이렇게 잠을 살짝 들었는데 또 깨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0: 맞아요. 아니 새롭게 만든 홍화페루나를 드신 분들이 뭐 오랜만에 푹 잤다 일어나니까 머리까지 맑다 몸도 편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네요.
1: 맞습니다.
0: 네.
1: 네.
0: 우리 샌디 최희 박사님께서는 이제 양한방 통합 의학 분야의 선구자로 큰 상도 받으셨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싶네요. 왜 꼭 양한방 통합 의학이어야 하나요?
1: 네. 바로 더 나은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죠. 아무리 그 좋은 연구 결과가 실험실에서 세포에 동물에게 실험해서 박사들도 많이 나오고 박사 논문들도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좋은 결과 있어도
0: 네.
1: 실제 우리 그 환자들이 드시고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을 소용이 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0: 네.
1: 네. 그래서 꾸준하게 임상에서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높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네. 네, 늘 환자들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그 아픔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늘 높은 품질과 과학적 근거를 갖춘 이런 과학 한방 포뮬러를 만들고 계속 또 저희가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복용하신 분들은 진짜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또 저에게 큰 피드백이고 큰 힘이 되어서
0: 네.
1: 그러다 보니 저희는 계속 이렇게 직진하고 있고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마음까지 담아가지고 우리 환자들 그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제품을 만들고 끊임없이 임상실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 요즘 여름이어가지고 더울 땐 또 덥다가 또 살짝 바람 불었다가 또 더웠다 이러니까 뭐 때문인지 위장장애나 호흡기 장애 뭐 이런 증상들 겪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1: 맞아요. 환절기잖아요. 사실은
0: 네.
1: 지금 사실 입추해서 가을로 들어간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다시 뜨거워지고 더워지고 막 그러거든요.
0: 맞습니다. 예.
1: 네. 그러다가 또 비 왔다가 또 뜨거워졌다가 이러다 보니까 너무 변덕스럽잖아요.
0: 맞아요.
1: 예. 이럴 때는 우리 보면 환자들 많이 보기 때문에 보면은요. 제일 많은 문제는 위장장애하고 호흡기 장애 같은 이런 만성질환들 때문에
0: 네.
1: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선 제가 그 만성위장장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저희 회사에는 속이 쓰리고 아플 때 위산 과다 위궤양 고생하시는 분들이요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라는 에버리아라는 제품이 있어요.
0: 아 복용 즉시 정말 그야말로 즉시. 예.
1: 네 맞습니다. 보통 그 위장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속이
0: 네.
1: 쓰리고. 약을 많이 드시고 또 위궤양이나 헬리코박터 때문에 처방약을 드시는데 드실 때는 좀 괜찮았다가
0: 아이고
1: 약을
0: 지금 드셔야 될 것 같은데
1: 네 약을 끊으면
0: 네.
1: 또 갑자기 또 불편해진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0: 맞아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위가 안 좋으셔가지고 속쓰려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박사님 물 한 잔 드시고 오셔도 돼요.
1: 네, 지금 네. 물 먹고 있어요.
0: 그러셨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희 광고 잠깐 들어도 되는데.
1: 네. 그러면 광고 듣고 오죠.
0: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라디오 생활백서는 GC 내추럴 과학 한방 제품의 선두주자입니다. 양한방 통합의학박사 샌디 최희 박사님과 함께하고요. 오늘도 철저한 임상실험을 통해서 빠른 효과에 또 한 번 놀라는 제품들 만나볼게요. 문의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714-870-7582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실 수 있어요. GC 내추럴 카톡 아이디 검색하시면 되고요. GC 내추럴의 공식 웹사이트는 gcnatural.net입니다. 오늘 라디오 건강 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플러버드 160과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과 국수집 718-799-0885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플러버드 4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의 골프 존 투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 한국 최신 시설에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하게 게임을 즐기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2층 월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쏟아집니다. 929-766-0088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들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6: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8: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9: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레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째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주스 내추럴의 샌드위치 박사님하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사님.
4: 네.
3: 스몰이. 아, 아까 잠깐 기침하셔가지고요. 진짜. 네. 아, 빨리 시몰이 드세요. 이게 생각이 났는데, 예.
4: 네네.
3: 어떻게, 물만 드셨어요?
4: 아, 네, 맞아요. 만성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몰이 좋습니다. 근데 요 앞에 또 한 말이 있어요.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만성 기침 가래 천식에는.
3: 진짜 기침 안 떨어지면 엄청 안 떨어지거든요.
4: 네, 감기는 낫는데, 3개월에 요 기침 가래 때문에 너무 고생합니다. 그래서 약을 이것저것 먹었는데 잘 안 나서 약국에 가니까 약사님이 이거를 드셔보세요 하고 시몰이를 드렸는데
3: 네.
4: 그날 저녁에 아주 편안한 밤잠을 잤다 그러면서 아니 이거가 뭔데 이렇게 좋은가 하면서 네. 하는 말씀이 이 고객들이 피드백이에요.
3: 예?
4: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던 만성 기침 가래가 시몰이로 먹고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보통 저희가 보면은 그 슈퍼마켓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캐셔 하시는 분들, 또 거기 생선부, 정육부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탁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목을 많이 쓰시는 우리 김소영 앵커님처럼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
3: 네네.
4: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요 단기침이 나오면은 설교하다도 너무 힘들잖아요. 아까도 제가 살짝 이렇게 살에 걸려가지고 막 그랬는데
3: 네.
4: 그냥 우리가 생각한 목에 편안하다라는 도라지 뭐 이렇게 배즙하고는 전혀 다르고
3: 달라요? 네.
4: 예, 실제 임상에서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침 가래 반복되는 호흡기 질환 증상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3: 네.
4: 점막 재생과 폐의 미세혈관을 다 살리기 위해서 다시 정상적인 호흡 면역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연구해서 개발한 과학한약 포뮬러거든요.
3: 네.
4: 네, 특히 여기에서는 천식은 과민성 체질이라서 과민성 비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요 나이 들면서 꼭 천식 걸릴 수밖에 없어요.
3: 네.
4: 네. 그리고 호흡 곤란 증상으로 나타나는 폐기종이라든가 기관지 확장증, COPD라고 하는 만성 폐지성 폐질환 이런 분들도 솔직히 치료제는 없습니다.
3: 네.
4: 그래서 스프레이를 뿌린다든가 이렇게 스토리제를 써서 확장하는
3: 네.
4: 그것도 필요하죠. 안 그러면 숨을 못 쉬면 큰일 나니까.
3: 그치, 네.
4: 네, 이런 분들도 쉬몰이랑 같이 드시면 피드백이 뭐냐면 내가 스프레이를 뿌리는 차수가 줄었어요.
3: 네.
4: 그리고 금년 겨울에는 저는 에머전시를 안 갔습니다. 이런 네.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3: 와, 네.
4: 네. 그래서 만성 기침 가래는 시몰이가 좋고요.
3: 근데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은 진짜 참 뿌듯하겠다 싶기도 한데 이게 저기 그렇게 좋다는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가격이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4: 네. 이게요. 한 병에 130불인데요.
3: 네.
4: 오늘 본사로 전화 주시면
3: 네.
4: 저희가 2+1으로 해드릴 수 있고요.
3: 네.
4: 그리고 복용 양이 중요합니다.
3: 오, 예.
4: 예. 네. 이게 효과가 있나요? 이런 분들 계시고요. 정말 먹고 나왔다면 제가 보너스 주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3: 네.
4: 복용 양이 조금 이렇게, 기침, 가래 좀 이렇게 있고 하면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보통 15알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3: 네.
4: 드시라고 이렇게 권하면 3일, 5일이면요. 확실하게 차도가 있고요.
3: 예.
4: 아침에 일어나서 기침을 했더니 그냥 가래가 덩어리진 게 훅 나왔어요. 오. 이런 분도 계시고요.
3: 예.
4: 뭐 시커먼 가래 나왔다는 사람도 계시고 그러고요. 조금 감기 증상 있는데 기침이 좀 심해요.
3: 네.
4: 그러면은 병원에서 주신 처방약을 드시더라도 그런 경우라면 한 20알씩 하루에 3번 드세요.
3: 네.
4: 그러고 3일, 5일이면요. 그 안 나오던 가래가 잘 나오고 한 두 주면 다 나은 기분이 들어요.
3: 와, 진짜 네. 그 기침 심하면은 잠도 못 주무시거든요. 밤새 기침하느라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복용 양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상담 통해서 본사로 오늘 꼭 전화하셔야 됩니다. 전화하셔서 구입하시면 오늘 한 병에 130불인데 두 병 구입하시면 한 병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문의 전화 714-870-7582번입니다. 진짜 뿌듯하시겠어요.
4: 네, 지난번에 지금 라디오 생활 백서 방송 들으시고 어떤 분이 전화 주셨는데요.
3: 네.
4: 상담 요청했는데 폐렴이 걸려서 병원에 응급실에 갔다가 병원에서 준 약을 먹는데 너무 피곤하다 그래요.
3: 네.
4: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FDA에서 나오는 약이 있습니다.
3: 네.
4: 그런데 이 약에 대해서 제가 또 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우리 아시안들한테는
3: 네.
4: 백혈구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3: 네.
4: 네. 그래서 급할 때는 먹어야지만 장복하는 거는 요걸 다시 주치하고 상담해 보시고
3: 네.
4: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약을 드시더라도 히모리를 병행하십시오. 함께.
3: 네.
4: 그러면은 더 빨리 낫고요. 훨씬 편안해지고요. 만약에 열이 있는데 목도 좀 따가운 것 같고 이게 감기 오는 것 같다. 이게 뭐야? 코비드야? 감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게 급성으로 들어올 때는
3: 네.
4: 히모리 말고 제가 만성 기침 가래는 히모리 좋습니다. 그랬는데 네. 급하게 들어왔을 때는요. 저희가 또 풀모2라는 제품이 있어요.
3: 네.
4: 먹는 산소라고 하는데
3: 네.
4: 풀모는 pulmonary, 폐라는 뜻이고요.
3: 네.
4: O2는 산소입니다. 폐 기능이잖아요.
3: 네.
4: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그 gas exchange 하는 게 우리 그 폐의 기능이잖아요. 중요한 거.
3: 네.
4: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산소는 뭐 우리 좋은 거 먹으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3: 들이마시면
4: 들어오는 거. 호흡해야 들어오는 게 네. 산소입니다. 우리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우리가 뭐 고기 먹는다 해서 산소를 들어오는 게 아니고
3: 네.
4: 숨을 쉬어야 산소가 들어옵니다.
3: 맞습니다.
4: 숨을 못 쉬면 끝입니다. 네.
3: 아, 예.
4: 그래서 이렇게 올 때는 풀모2가 굉장히 빠르고요. 만약에 호흡 장애가 있다. 목이 좀 부은 것 같아요. 코도 막히고 이게 감기 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감기약을 드시더라도
3: 네.
4: 뭐 테미플루 같은 거 먹잖아요.
3: 네.
4: 그러더라도 풀모2를 같이 드십시오. 그러면 중증으로 안 갑니다.
3: 예, 와
4: 많은 사람 살렸어요. 코비드 때.
3: 네.
4: 네, 요것도 전화 주셔서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2+1으로 해드리고요. 특히 우리 동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너무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맞아요. 오늘도 더워진다고는 하는데 비도 추적추적 오지 밤엔 좀 쌀쌀해지 요럴 때 또 감기 걸리고 그러거든요. 몸이 으슬으슬 안 좋을 때는 GC내추럴의 제품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자리 옮겨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GC내추럴의 샌디 추이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0: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1: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0: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생활백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생계추위 박사님하고 이제 앞서서 만성기침에는 시모리, 그리고 몸 으슬으슬 감기 올 것 같은 그 기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때는 풀모투가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상담 통해서 방송에서 드린 혜택 여러분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앞서서 박사님 우리가 그 위장이 안 좋아서 아우 속이 쓰려서 나는 아무것도 안 먹으려 뭐 이러는 분들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다가 기침을 하는 바람에 이게 넘어갔거든요.
3: 네. 네. 네. 에보리아는 과민 형태로 돼 있어서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되는데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공복에 한두 팩을 타셔서 드시면 그 새벽 무렵에 신물이 올라오고 쓴물이 올라와서 목이 타는 그래서 에보리아를 먹고 또 말끔하게 난 이런 사례도 있고요.
2: 네,
3: 그래서 반드시 상담해 주시면 에보디아는 우리 위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소화 시스템이라는 거는 위장, 췌장, 간, 담낭, 그리고 장까지 전체 같이 해서 이 공동체가 소화 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보디아에서는 췌장, 그리고 간, 그 담즙 분비하는 이 흐름도 조절해줘서 함께 소화를 이루어지고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제품이에요.
2: 과학 한약입니다. 네, 에보디아 복용하고 바로 효과 보신 분들이 많다는데 그나저나 이것도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좀 이렇게 프로모션 같은 게 있을까요?
3: 3 플러스 1으로 해드려요. 한 박스에 안에 20호가 들어있는데요. 세 박스 주문하시면 제가 한 박스 오늘 더 드리면 또 한동안 드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공복에 먼저 이거 드시면요. 하루가 너무 편안하고 특히 아침에 공복에 나는 커피도 못 먹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김치 깍두기도 못 먹어요 하는 어르신들이 여섯 박스 드시고 상 났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2: 아, 공복에 편하게 드시고 이후에 속도 편안해지는 에보디아입니다. 요거 이제 오늘은 한 박스 60불인데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공짜로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박사님, 그나저나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제일 걱정하는 게 어르신들 요즘에 치매 걱정 많이들 하시거든요.
3: 네, 맞아요. 네. 뭐 치매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암보다도 더 두렵다 하는데 암도 무섭지만 치매는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고 존엄 있는 삶을 못 살고 가족과 아주 긴긴 이별하면서 아주 그냥 정말 슬프고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치료보다는 물론 치료에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더 젊은 뇌를 어떻게 더 오래 유지할까? 여기에 지금 더 집중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뇌혈관 건강과 깊은 수면 이 두 가지가 요즘에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2: 뇌혈관 건강 그리고 깊은 수면.
3: 왜냐하면 우리 그 뇌에서 정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대사물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는 쌓이면은 이렇게 손상시키는데 손상시키면은 뇌가 회복하는 거 힘들어서 거의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도 쌓이는 거 치우는 것보다 쌓이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바람직하다. 이거를 지금 보고 있어서 거기에는 뇌의 미세혈관하고 깊은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모두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 네. 아니 근데 박사님 베타아밀로이드하고 뇌혈관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3: 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생겼다고 봅니다. 역할하고 나서는 퇴장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거기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계속 생기고 그런데 안 빠져나가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뇌의 미세혈관이 산소와 영양분만 공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뇌에 있는 노폐물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뇌의 미세혈관이 건강해지면은 이렇게 과도하게 쌓이는 이런 노폐물도 처리해주고 신경염증도 줄여주고 그리고 과도하게 쌓이지 않게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2: 예. 네.
3: 그리고 또 깊은 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 네, 맞습니다.
3: 네. 깊은 수면은 어떤 역할 하나, 최근에는요, 그린 패틱 시스템이라는 게 발견했는데,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갑자기 싹 뇌에서 뇌의 노폐물을 싹 씻어내가는, 청소해가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전에는 네. 몰랐는데 최근에 발견했다고 그러거든요.
2: 네.
3: 그래서 깊은 수면을 잘 때 우리 뇌의 노폐물을 이거를 씻겨나가게끔 도와준다. 그러면서 인지 능력이라든가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에 있어서 제가 이제 깊은 수면을 말씀드리고 미세혈관이 중요한 이유는
2: 네.
3: 우리가 보통 혈액 건강하면요. 큰 혈관을 많이들 말씀하세요. 큰 혈관을 말하자면 우리가 아스피린 드신다든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다든가 오메가3 이런 제품들은 다 큰 혈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2: 네.
3: 그런데 현대의학의 치명적이라고 하고 아니면은 안타까운 점이라 하면 마이크로서큘레이션 말하자면 우리 집 문 앞까지 배달 들어오는 골목길, 요거를 샛길,
2: 네.
3: 작은 혈관을 막히는 데에선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2: 네. 미세혈관들?
3: 이거를 저희가, 네.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복원할 수 있게끔 출시도 제품을 했죠.
2: 네.
3: 네.
2: 자, 미세혈관.
3: 이게 바로
2: 네?
3: 네네. 영브레인 바디라는 제품입니다.
2: 예. 우리 뇌를 진짜 그야말로 영브레인으로 되돌리는 영브레인 바디 YBB. 요 제품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 주시죠, 박사님.
3: 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PNS 사포닌이라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지금 너무 뿌듯했던 것도 금년 4월에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ical Macromolecules라는 이런 매거진이 있어요.
2: 네.
3: 거기에서 PNS 사포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이렇게 입증한 논문이 발표됐는데 손상된 뇌혈관과 우리 뇌에도 장벽이 있거든요.
2: 네.
3: 선택적으로 영양 물질을 뇌 속으로 보내줄 수 있는 검문소 같은 장벽이 있습니다.
2: 네.
3: 그거를 저희가 BBB라고 하거든요.
2: 네.
3: Blood Brain Barrier라고 아주 정교한 보호 체계가 있는데, 이거를 보호해줘서 뇌로 해로운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 뇌에 쌓이는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하는 데 돕는다라는 그럼으로써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보호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또 발표됐습니다.
2: 네.
3: 그래서 그 주성분으로 저희가 만들어진 제품이 영 브레인 바디인데 두 가지를 완성할 수 있어요. 하나는
2: 네.
3: 뇌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고 두 번째는 뇌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같은 과다하게 쌓이는 이런 노폐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증거거든요.
2: 네.
3: 네. 그래서 젊고 건강한 뇌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브레인 바디를 여러분께 제가 추천합니다.
2: 네. 왜 박사님께서 이제 뇌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또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이 뇌에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요거를 잘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영브레인 바디 YBB는 뇌혈관을 보호하고 미세순환을 도와서 뇌세포에 산소, 영양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면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준다 이런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 계속 치매 중요한 게 깊은 수면이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3: 네네.
2: 네. 잠을 좀
3: 맞아요.
2: 잘려면.
3: 수면에 도움이 되는 제품 사실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2: 네.
3: 나는 별로 뭐 여기저기 아픈 데도 없는데 신경이 너무 예민해. 주무시기 전에 그냥 한두 알 드시면은 정말 한두 시간 전에 드시면 깊은 수면을 자고 알람 소리 깨면.
2: 네.
3: 바로 또 머리 맑아지는 나이트 에이드가 있고요.
2: 예.
3: 그런데 조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스트레스 많고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뻐근하고 생선 관절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쳐거린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홍화페로라.
2: 네.
3: 그래서 솔직히 9월 달에는요.
2: 네.
3: 세계의 치매 극복 달이고 9월 21일은 치매의 날이에요.
2: 아, 9월 21일이 치매의 날이군요.
3: 네, 네. 그리고 25일이면 또 한국에서 추석이죠.
2: 그렇죠. 예. 네.
3: 그래서 요쯤에서 제가 우리 지금 라디오 백서 애청자분들께 원고에 없는 오! 깜짝 이벤트 제가 드리고 싶은데
2: 네?
3: 아침에는요. 네. 아침에는 영브레인 바디 2알 드시고 좀 증상이 조금이 내가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나요? 이렇다면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처방약을 꼭 드셔야 되지만 아니 이미 손상된 거 회복해주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영브레인 바디를 꼭 드십시오. 아침에 영브레인 바디를 드시고요. 저녁에는 홍화 페루라 좀 쉬기 전에 두 알.
2: 네.
3: 요렇게 드셔서 한 달만 드셔보세요.
2: 야.
3: 그러면은, 어우, 내가 10년을 넘어질 것 같아.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2: 실제로 드신 분들이 이렇게 뭐, 보너스 두둑하게 들고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너무 효과가 좋았다고 이렇게 박사님한테 인사를 하실 것 같아요.
3: 맞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늘 다니던 길인데, 어느 하루 갑자기 처음 가는 길같이 이렇게 낯설고 당황했던 어머니예요. 88세인데 네. 이분이 영브레인 바디를요. 딱 한 달 드셨어요.
2: 네.
3: 두 알씩. 그런데 이제 한 달 만에 그게 좋아져서 처음에는 아유 그냥 뭐 제품이라는 게 건강식품이라는 게 뭐 다 그렇겠지.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그냥 먹어보자 했대요.
2: 네.
3: 그런데 정말 좋아지셔서 내가 영브레인 바디를 먹은 게 너무 잘했다. 이 가족분들 전화 주셨거든요. 너무 네. 좋아지셨다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건망증, 뭐 인지 저하 조금씩 이렇게 계산 잘 못하고 이런 분들도 좋아진 사례가 많고 실제로 가족력이 있으셔서 출발했는데 그라지 문을 내가 내리고 왔나?
2: 네.
3: 떠났다가 돌아가서 몇 번씩
2: 네.
3: 그런 분들도 좋아졌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2: 네.
3: 그래서 영브레인 바디 예방에는 지금까지는 제가 양한방통합의학 박사로서 오랜 동안 신경치료 전문 한의사로서 침으로 할 부분이 있고 약물로 해결된 부분이 있다는 거를 제가 깨달고 연구팀하고 같이 개발해서 출시한 게 영브레인 바디입니다.
2: 네.
3: 그래서 깊은 수면과 함께 우리 뇌를 지키자. 그러면은 깊은 수면 하면 그 깊은 수면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멜라토닌 드시고 매그네슘도 드시는데요.
2: 네.
3: 그거를 드셔서 잠을 자는 거랑 홍화 페르라 드시고 잠을 자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요.
2: 네.
3: 푹 자는데 누가 오버가도 모르겠대요. 예, 네. 그래서 너무 잘 잤다. 요때 그 처음 내가 이렇게 잠을 잘 잤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골프도 너무 잘 쳤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2: 네.
3: 그래서 아침에는 영브레인 바디.
2: 네.
3: 저녁에는 홍화 페로라. 요렇게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은, 라디오 백서 듣고 전화 주셨다. 하면 제가 그 영브레인 바디를 요걸 네. 어떻게 해드리고 싶냐면요.
2: 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브레인 바디를 박스님.
3: 네.
2: 네.
3: 네. 영브레인 바디 3병 사시면 3병을 더 드리고요.
2: 3병을 사면 3병을 더 주신다고요?
3: 네. 네, 그리고 홍화 페루라 3병 사시면은 저희가 3병 드리고요.
2: 예.
3: 한 착순 저희가 5명께만 많이 못하고요.
2: 예.
3: 요렇게 하시면 50%죠. 이렇게
2: 그쵸.
3: 하면은요. 거의 6개월에서 1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2: 네.
3: 네, 5분께만
2: 네. 네,
3: 전화 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요렇게 해서 제가 드리고요. 실제로 이 저희 전 제품은 동부에 플러싱 뉴욕, 버지니아 그리고 메릴랜드 약국하고 건강 마을에서도 취급하고 있고요.
2: 네.
3: 저희 온라인에서도 지시내출 딴내서 주문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 지시내출을 하면은 친구 맺어요. 통해서도 주문할 수가 있는데
2: 네.
3: 오늘 라디오 백서 듣고 전화했어요 라고 해주시면
2: 네.
3: 저희가 홍화 페로라 3 플러스 3 영브레인 바디 3 플러스 3 5명께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2: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 머리가 진짜 똑똑하게 맑아지는 영브레인 바디 3 플러스 3입니다. 50%에 3병 사시면 3병을 더 받으시고요. 더불어서 홍화페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플러스 3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라디오 듣고 전화해주세요. 이 얘기 꼭 하셔야 됩니다. 5분, 선착순 5분에게 이 행운을 드리겠다고 저랑 말씀도 없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행운을 쏘셨습니다.
3: 기존에 네. 있는 제품들 2 플러스 1, 에버리아는 3 플러스 1, 이렇게 제가 해드릴 수가 있고요.
2: 네.
3: 혹시 동부에도 아마 어지럽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머리 아프고 귀에서 설이 나고 어제 교회 어떤 권사님이 방문해 주셨는데 편두통이 심하고 어지러워가지고
2: 네.
3: 그래서 멀미약을 먹고 아스피린은 주셨대요. 병원에 가니까. 근데 먹어도 안 낫는다고. 그랬는데 저희 상담하고 먹는 그 비피할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요거는 네. 제가 오늘 2 플러스 1 해드리는데 요거를 드시고 CSP 골드라는 제품도 제가 오늘 2 플러스 1 해드리는데요. 드시고요. 다 낫대요.
2: 네.
3: 너무 좋다고. 그 진통제를 먹어도 안 되는 그 편두통이 비피할스 먹고 낫다.
2: 네.
3: 귀에 소리 나는 것도 없어졌고 어지럼증도 없어졌다. 이런 분 계십니다.
2: 예.
3: 상담해 주시고 또 이런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네. 와. 지금 방송을 들으면서 아까 그 3 플러스 3이 뭐라고 오늘 지금 다섯 분만 주는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영브레인 바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영브레인 바디 3병 쓰시면 3병 더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홍합페로라 업그레이드 돼서 잠도 푹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한 홍합페로라 역시 3 플러스 3으로 선착순 다섯 분입니다. 그냥 상담하시면서 내 증상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라디오 들었어요 라고 꼭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714-870-7582 714-870-7582번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이신 샌디 최희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문의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CJS GC내추럴의 샌디 최희 박사님하고 상담하세요. 714-870-7582번입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4: 기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5: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요즘 집 사려면 얼마나 다운페이를 해야 하나요? 20%를 꼭 해야 합니까? 세미나, 라디오 방송, 유튜브 등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운페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음에도 다운페이를 얼마나 해야지 집을 사는가요? 라는 질문을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인과 동시에 개개인에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운페이는 융자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융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다운페이의 액수는 0%에서 100%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형편에 따라서 다운페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불짜리 집을 사야 하는데 융자가 80만 불까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이면 20만 불 다운페이를 하셔야 하고 똑같이 100만 불 집을 사야 하는데 융자 조건이 아주 좋고 인컴이 좋으셔서 100만 불 전부 다 융자가 나올 수 있는 분이면 다운페이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즉, 다운페이를 얼마까지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조건에 따라서 다운페이의 액수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운페이의 정도에 따라서 융자 프로그램의 변화는 있습니다. 굳이 다운페이를 많이 안 해도 되지만 20%의 다운페이를 맞춤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이자나 조건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20%를 다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VA론이라고 불리는 현역이나 전역 군인들에게 혜택이 있는 융자의 경우 아주 낮은 다운페이에 대해서도 좋은 이자와 조건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VA론을 하시는 분들은 돈이 있어도 일부러 다운페이를 적게 하고 가지고 있는 자금은 다른 곳에 유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운페이의 정도는 부동산 거래에서 셀러의 마음을 잡기 위한 거래 조건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역시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 불에 나온 집에 어퍼가 두 개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번 어퍼는 30%의 다운페이를 한다고 하고 2번 어퍼는 0%의 다운페이를 한다고 합니다. 어퍼 가격은 똑같이 100만 불이고 다른 조건도 다 같습니다. 여러분이 셀러라면 어떤 쪽의 어퍼가 더 신뢰가 갈까요? 물론 클로징까지 온전히 간다면 1번이나 2번이나 셀러는 똑같이 100만 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딘가 모르게 30%의 다운페이를 하겠다는 쪽이 더 여유가 있어 보이고 거래 중간에 발생하는 소소한 예를 들자면 인스펙션 같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이 거래가 수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운페이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변수가 생겨도 컨트랙을 깰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거래에 있어서 다운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운페이 얼마나 해야 할까요? 융자의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과 구입하시고자 하는 주택의 버젯을 세우신다면 얼마나 다운페이를 해야 하는지 거꾸로 계산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쟁이 붙어서 주택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다운페이가 높은 바이어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 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1260개 체형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0: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매일 저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흔히들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 쟨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지?
3: 그렇죠.
4: 그러면 나 아니면 남편일 거 아니에요?
3: 뭐 그렇죠. 그 부모의 그 자식.
4: 그렇지 않아요?
3: 네, 맞아요. 네,
4: 근데 왜 우린 그런 얘기를 할까요?
3: 네, 이런 말 있잖아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 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4: 네.
3: 그러니까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삶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은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역할, 부모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보니까 부모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4: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부모님의 유산을 잘 물려받으신 분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5: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던 변화산처럼 힐링의 공간, 타보르산 영성의 집. 이 영성의 집과 선교회를 운영하는 전성열 이사장은 전국의 14개 교회를 개척했던 아버지 고 전조부 목사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는데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평생을 헌신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타보르산 영성 선교회 전성열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3: 타보르산 영성선교회 이사장님이신 우리 전성결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3: 어서오세요.
4: 반갑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예. 전성결 아주 이름도 독특하고 이쁜데요. 혹시 부모님이 이렇게 지어진 이름이시죠?
0: 네, 감사합니다.
2: 모태신앙이신가 봐요.
0: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 기도하시면서 성경 중에서 예. 제 이름을 선택하셨는데 예, 예. 제 육남매 이름을 다 그렇게 성경 안에서
1: 성경 안에서요?
0: 정말 독특하게 지어주셨습니다.
1: 어떤 이름들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0: 네, 하여튼 저는 거룩할 성자에 깨끗할 결자 성결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드님의 이름은 낙원 네, 또 다른 언니 승리 또 성결 뭐 그 이스라엘의 희년을 네. 의미하는 네. 그 희자를 넣어서 숙희, 명희 네. 네. 또 미국 이름 안나도 있어, 애나도 있어요.
2: 아 그래요?
1: 그럼 총 형제 자매가
0: 6남매.
1: 네.
2: 우와. 아버님이 그 정도로 이름 지으실 분이면 어마무시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셨어요?
0: 아버지께서는 그 이름에 비중을 많이 두신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성함도 할아버지께서 주구라고 지어주셨거든요.
1: 예, 전주구.
0: 네, 그래서 성화 전주구 목사님이세요.
1: 목사님이셨네.
0: 네네네. 그런데 주부라는 이름을 버리셨어요.
2: 네?
0: 주자 부자 예. 그 부가 부자 부자
2: 네, 예.
0: 글자가 예, 예. 들어있다고. 예. 네네. 본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2: 예, 예.
0: 네, 하시면서 예. 버리셨고
2: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러면?
0: 네 그래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성복
1: 성복?
0: 네 성복
1: 어.
0: 네, 종복자
2: 예.
0: 네 그렇게 지으시고 이제 또 기도하시면서 몇 년 또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의 물건이다. 그러셔가지고 성물 물건 물자를 넣어서 성물.
1: 성물이라고.
0: 네. 아. 그래서 한동안 아버지는 전성물 목사님이셨어요. 네. 네.
2: 그럼 아버지.
0: 근데 그게 또 끝이 예. 아니고 예. 또 이제 몇 년 기도하시고 나는 달려갈 길을 아직 다 가지 못했으니. 가는 길이다. 그러면서 성화라고 또 바꾸셨어요.
1: 성화라고 또 바꾸시고.
0: 네, 네.
2: 이름을 몇 번 바꾸신 거예요, 성함을?
0: 그러니까 네. 굉장히 비중을 네. 이름에 두신 것 같은데
1: 예, 예.
0: 그래서 이 형제들이 아버지의 그 성함을 강권적으로 성화 전주부 목사님으로 예.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성화 전주부 목사님이십니다.
1: 예. 네. 그 목사 아버님 목사님은 어떤 사역들을 좀 이렇게 하셨어요?
0: 네, 그 고향이 이북 평북의 선천이셨는데 예. 할아버지께서 한경도 원산으로 이주하시면서 거기 가셔서 큰 수산업을 중국하고 하셔서 예. 거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의 기록에 9살에 예.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네. 네,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일기에 쓰기를 내 삶이 달려가지고 내 삶이 변했다. 네,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그 100여 년 전에 연희전문학교를 네, 나오시고 또 신학교를 공부하시고 네, 그러셨는데 이제 전도사가 되실 그 무렵에
2: 네.
0: 할아버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네. 이제 많은 유산을 새 아드님한테 물려주십니다.
2: 네.
0: 그런데 이제 큰아버지 두 분께서는 그 유산으로 사업을 크게 해서 모두 그냥 성공하셨는데
2: 네.
0: 아버지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뿐이다.
1: 네.
0: 네네. 그러시면서 이 돈의 속성은 타락이고 유혹이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이 많은 돈 유산 받으신 거를
1: 다 베풀었어요.
0: 네, 없는 사람 나눠주시고
2: 그때 옆에 있을 걸.
0: 또 교회를 네 지으시고 네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가시는 곳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찬양을 가르치시면서. 아이들하고 찬양을 하시면 교사들이 또 모여요. 네, 그럼 교사들이 모이면은 교회가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 그 집을 지시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다른 사목자에게 이렇게 넘겨주시고 다른 곳으로 또
1: 가서 또 교회
0: 네, 똑같이 네 가시는 곳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14개밖에 못 지었다 이러셨는데
1: 14개는
0: 네네네 그렇게 삶을 그렇게 하셨는데
2: 건강하셨나 봐요.
0: 건강이 정말 70에 네. 한강을 수영해서 네, 건너실 정도로 그런 건강이시고 네, 뭐 식사하시는 것도 성경 말씀 다 지켜서 하시고
2: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왔을 때 내 아버지는 어땠었다 이게 되게 각인이 되거든요. 어떤 아버지 친구들한테는 어떤 아버지셨어요? 이렇게 전도를 좀 하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왔니? 그러고 문 닫고 들어가셨어요.
0: 정말로 최후에 입원을 하셨을 때 네. 나중에 연명하시기 위해서 호수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셨는데 그때도 그 말씀이 전하고 싶으셔서 이 연필과 종이를 달라 그러셔서 네. 우리 친구들한테 네.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이제 그러신데 그건 이제 마지막 순간이셨고 사시는 동안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실 때도 그냥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이 나무 이 판에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써가지고 들고 다니시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편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그렇게 써서 편에 달고 길을 휘날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하셨어요. 노방천도 하시고
1: 정말 멋진 아버님이셨네요.
2: 그럼 뭐 좀 남겨놓으신 게 없으신가요? 돌아가시고 나서 뭐 좀 없었나요?
0: 믿음.
2: 믿음 하나?
0: 믿음의 의사. 정말 아버지는
2: 아무것도 없었어요?
0: 정말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저희한테 뭐 옷 한 번 신앙철에 사주신 적은 없으세요.
2: 예, 예, 예.
0: 네. 그런데 정말
2: 돌아가시면서도
0: 네 돌아가신 후에 저희가 오빠가 모시고 계셨는데 책상 위에 아버지께서 늘 읽으시던 성경
2: 네, 한 권 그리고
0: 또 이렇게 신앙 고백을 쓰셨어요. 네, 네, 네. 그 고백록 이렇게
2: 네,
0: 네. 그 다음에는
2: 내가 이거 너희들 위해서 남겨놨다 비밀번호는 이런 거 없었어요?
0: 근데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남겨놓으셨겠어요?
1: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사셨으면
0: 네.
1: 현실적으로 가족들은 네.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네? 네.
1: 얼마큼 힘드셨어요?
0: 이제 형제 중에 정말 순정파가 있었나 하면 또 그다음에는 뭐 아버지 하시는 거를 따지고 너무 그렇게 강하게 하시는 거 반박하고 비판하고
2: 이런 문제도 하고
0: 네. 근데 사실은 어머니께서 제일 괴로우셨을 텐데 한 번도 어머님은 불평하시는 걸 못 들었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하고 싸우시는 건 못 들었는데 어느 정도신가 하면 부흥회에 가셨다가 너무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 교회가 너무 가난한 교회, 교회당이 없는 교회. 그래서 가족들이 살고 계신 그 이제 저택인데
1: 집을 팔았어.
0: 아, 그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셨어.
1: 헌납.
0: 당장.
2: 살고 있던 집을요?
0: 살고 있던 집을.
2: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0: 네, 그래서 이제 갈 집이 없으니까 네. 어머니께서 그 목사님께 사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예, 예. 그 동네 어디 저 산 꼭대기에.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는 하숙을 치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2: 그럼요.
0: 근데 전혀 어머니는 저는 그때 없었어요. 태어나지 않았을 때. 네네네. 그랬을 때 그 집에 가서 이제 살면서 그러나 항상 집에는 기도와 찬양이 넘쳤고 그래서 가족들이 더 오히려 결속이 되고
1: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똑같은 분이셨네요.
0: 네. 뭐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장학생으로들 이렇게 해서 어머니의 이제 부담을 덜고 이제 오빠는 아들이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누워 자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 가족의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자라서 사업에 성공하시는 그런 어떤 씨앗이 그런 마음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런.
1: 그러니까 물질은 물려주지 않았지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줬기에
0: 네.
1: 심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또 자녀들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0: 네.
2: 아니, 아무리 그래도.
0: 네, 정말 원망하실 텐데 원망 안 하시고 그 하숙을 주로 그 학생들이 와서 네, 하숙을 네. 했는데 정말 하숙하는 그 학생들한테 귀하게 생각하고 베푸시고 네, 입었던 옷까지도 입혀서 정말 추우면 내보내고 이렇게 학생들을 돌보셨어요.
2: 어머니가요?
0: 어머니께서. 그래서 후에 이 형제들이 어머니의 성실을 딴 학교를 설립하게 됐어요.
1: 그래요?
2: 어느 학교예요?
1: 어떤 학교를?
0: 어머니의 성실이 계시입니다.
2: 네.
0: 예술학교예요.
2: 개원예고요?
0: 네네.
1: 그 유명한 학교를요?
0: 네, 어머니의 성실 계시를 따서 언니 오빠가.
1: 언니 오빠가?
0: 네네네, 성실했습니다.
2: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딴 세상 얘기거든요.
0: 네.
2: 왜냐하면은 그래도 이게 순이라는 게 자식 먼저, 그 다음에 남 챙기고 뭐 이러는 건데, 거기는 자식은 뒷전이고, 이 다른 사람 먼저 챙긴 거잖아요.
0: 어머니께서?
2: 예. 그럼 딸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왜 나는 안 챙겨줘? 우리 집에 돈도 있었다며?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0: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2: 네.
0: 네네. 하여튼 언니들은, 그런 불평하는 거를 나중에도 저는 전혀 듣지 못했고, 오히려 더 뭉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다 장학생이 되고, 네.
1: 그러니까 제가, 그 전주부 목사님,
0: 네.
1: 그리고 어머님이,
0: 네.
1: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하고 생각이 되는 게
0: 네?
1: 그렇게 하면 사실 자녀들은 많이 삐뚤어져 나가거든요.
0: 그런데
1: 네. 자녀들이 그것을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0: 네. 네?
1: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나중에 기르기 위해서 학교까지 이렇게 세우시고 이러시지 않았나 싶어요.
0: 반항을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1: 예, 예.
0: 네, 저 지가 들어도 이제 그런 아버지 비판하는 말은 많이
1: 있었는데
0: 네. 있었죠. 네. 네.
1: 그럴
0: 네.
1: 수밖에 없죠. 뭐 자식들 입장에서는
2: 그럼요.
1: 이해가 안 되지.
2: 저는 지금 이거 잠깐 들었는데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얘기가 바로 나오는데 그러면 따님이신 우리 권사님은 어떤 딸이었어요?
0: 저는 그래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위 언니와 저와의 사이가 한 20년 차이가 납니다.
2: 오이구.
1: 네. 늦둥이로.
0: 네. 그래서 저, 네네. 없을 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막내신 거네.
0: 네네.
2: 그러면 사랑을 엄청 받아야 되는데.
0: 사랑 많이 받았죠.
2: 그럼 뭐 많이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0: 사주는 게 아니라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말씀.
1: 성경 말씀.
0: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1: 네.
0: 내가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
1: 그 찬양을 해주시고. 부르실 때마다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생각나시고
0: 네 아버지도 무릎에 앉혀놓고 그 애국에 팔려간 요셉 네. 얘기를 해주시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그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 사랑하셨다는 뭐 그런 얘기 그 사랑을 믿고 아버지 무릎 위에서 아버지 저희가 그 다음에 크면 성경을 쓸래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1: 예.
0: 그랬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성경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성경은 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꾸중처럼 하셔가지고 그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네.
2: 그러면 어릴 때부터 신앙심은 굉장히 좋으셨겠네요.
0: 신앙심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주어진 환경 그게 그냥 내 삶인가 보다. 이게 그냥 교회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때도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오시면 어머니가 손수 국수를 해서 교인들을 이렇게 대접하시는 모습, 또 저는 아이들이 모이면 또 교사를 해야 되는 삶, 뭐 비판 뭐 느낌 이런 거 하나 없이 주어진 대로 그냥 네 살았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착하게 그냥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서 이렇게 네. 살아오셨는데 그냥 꾸준하게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렇게
2: 바른 생활
1: 바른 생활 하셨어요?
0: 다른 생활은 안 했는데 네, 네. 교회를 떠난 건 아니었고 네. 모든 것이 제가 네. 이제 가톨릭을 믿는 남편
1: 네? 결혼을요?
0: 네네네 네, 네, 결혼을 그렇게 하게
1: 그러면 가톨릭을 믿는 남편이었으면 네. 부모님이 결사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0: 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네. 만났는데 네, 네. 개돌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제 생각에 아, 이 사람이 개돌이 신자라서 결혼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네.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여쭤보자고 네. 네. 그렇게 의논을 하고 네. 약속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물론 개돌이 얘기 이렇게 하고 하니까 어머니께서는 뭐 반대하시는 이론을 막
2: 네네 가톨릭하고 기독교는 너무 다르니까 네가 가면 고생하고 딸을 위해 사는 얘기가 엄청 많으셨겠죠.
0: 네네 그렇게 반대를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옆에 계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다 같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이 짝은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결혼을 순방하는 기도를 해버리신 거예요.
2: 어머나.
0: 그래서 순방이 된 거죠.
1: 그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네, 하셨네.
0: 그런 아버지
2: 아버지가 더 반대하셨을 그럼요, 것 같은데 그렇지.
0: 근데 그게 아니고 네. 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신부교의 일치를 위해서 예.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2: 근데 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해도 결혼 생활은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0: 맞습니다.
2: 그러면서 아버지도 원망하게 되고 왜 그때 나를 안 말렸지? 이런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많으셨을 텐데
0: 3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했듯이 네. 처음에는 행복했죠. 네. 근데 그 다음에는 남편이 너무나 바깥 활동을 좋아하시고 네. 일을 좋아하시고 네. 친구가 많으시고
2: 외향적이시군요.
0: 너무 지나치게. 네네.
2: 집안에는 잘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0: 안 들어오지는 않았죠. 눈 붙였다 눈 뜨면 이제 나가고, 나가셨죠.
2: 나가서 늦게. 밤에 잘 때만 들어오고
0: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 얼굴을 잘 못 받고, 네네. 오히려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이제 또 캐톨릭은 술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2: 그렇죠.
0: 네. 그렇게 들어오면 아이들은 뭐 책상 밑에 숨는 경우도 있고.
2: 왜요?
0: 그러니까 우리 집의 분위기가, 네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그게 이제 불평, 뭐 불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어두움이에요. 쌓이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2: 그러면 교회는 다니셨어요? 아니면 성당을 어떻게 된 거예요?
0: 남편하고 결혼 이후 후에는 완전히 가톨릭에 다녔죠.
1: 그런데 괜찮으셨어요? 좀 다른 부분이 많아서 이질감 느끼지 않으셨어요?
0: 이질감 안 느꼈고요. 겉으로 나타난 거 물론 예수님 신앙보다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신앙이 더 강하거나 변질이 됐구나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신구교의 일치를 위해서 내가 힘을 써야 되겠다는 이제 마음도 있었고 정말 가톨릭은 이 순교와 박해로 시작한 교회라는 거. 네. 또 신부 사제들이 자기를 온전히 가정 갖지 않고 바쳐서 온전히 바쳐서 헌신하는 그 모습들 좋은 게 너무 많았죠. 네.
2: 저는 오랜 세월 기독교 가정에서 살다가 천주교 가정에 갔는데 전혀 그런 이질감을 못 느꼈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0: 이제 어떤 교리 자체가 이거는 왜 이럴까?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2: 그러면 이혼 생각은 안 하셨어요?
0: 아, 그것 때문에 이혼 생각은 아니고 너무나 바깥 생활에
2: 너무 충실하니까
0: 그리고 아이들도 아버지하고 대화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 어둠이 왔을 그때 네. 아마도 주부들이면 한 번씩 그런 생각을 다 안 해봤을 까 생각하는데 아유,
2: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데요.
0: 네네네 저도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2: 애가 몇이세요?
0: 아들들 딸들
2: 애기 좀 많이 나셨네요. 예.
0: 정말 그런 어떤 위기 였었는데 어두움에 빠지니까 정말 감사합니다는 말도 안 나오고 사랑합니다는 말도 안 나오고 정말 늪에 빠진 사람처럼 기도도 안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그 심어주신 신앙이 정말 뭉치면서 하루 종일 주님의 기도라도 네가 기도를 해라 그러시면서 주의 기도를 그렇게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도 외출을 안 해도 외출을 해도 주의 기도를 했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 음성이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씀을 딱 오니까 아 예수님께서 이기신 세상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나 그럼 내가 이겼다 나도 승리했다 그때가 내가 처음으로 이제 다른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캐톨릭 안에 있었지만 그리고 주의 기도도 캐톨릭의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를 읊었지만 하나님을 오셨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 그러면 캐톨릭에 몸담고 있었던 기간이 몇 년 정도이셨어요?
0: 네, 한 30년.
1: 30년 몸담고 있으시다가 다시 개신교로 돌아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0: 네,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 저희 집 양반이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 기침을 또 밤에 주무시면서 땀을 많이 너무 많이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보시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암이 5cm나 크다. 그래서 그러면은 second opinion 두 번째 진단을 받기 위해서 외국으로 가보자. 그래서 모든 거 다 끊고 정말 개나리 버진처럼 둘이 싸가지 둘이 외국의 그 암 전문 병원에 갔는데 똑같이 폐암입니다. 그렇게 전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빨리 그 이튿날부터 항암 치료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저는 정말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 옆에서 도와줘야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항암 치료는 금방 끝났어요. 몇 개월 만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그 세포가 죽고 뭐 이런 과정을 기다리는 동안이 이제 5년을 이제 기다리는 동안인데 근데 그렇게 지나면서 같이 지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도 같이 지나게 해주신 건 이제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굉장히 성격이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병 중에 있고 항암 치료로 괴로운데도 외국에서 위로 전화가 오면 그렇게 웃으면서 명랑하게 난 괜찮다고 이렇게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모두 아 전화 위로 하다 전화했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시고 그렇게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아~ 그동안에 살면서는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인지 뭐 네네네 그 정도로 바깥 생활을 하셨거든요. 네. 다시금 이제 회복이 된 거죠. K라디오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라고포도 박스당 14.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24.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장, 노란 옥수수 4개당 1.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 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3.99,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당 8.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제1회 홀 19대 뉴욕 유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시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며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 19대 팀 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4: 그러면 그렇게 해서 캐톨릭에서 기독교로 바뀐 결정적인 이유가?
5: 네, 그러면서 이제 외국 생활을 네. 이제 하면서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예, 예, 예. 네. 나는 그때 어두웠던 그때 이제 마음에 또 결심을 했죠. 내 아버지, 그 다시 또 아버지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래서 이제 교회로 네, 나갔는데. 이분도 이제 자기가 지역정성으로 제가 돌봐줬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좀 나가셨댔어요. 네네네. 그런데 네. 와서 보니까 너무 개신교에는 무슨 파가 많고 싸움이 많고 또 캐톨릭에서 사귀었던 모든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그걸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신 다시 이제 캐톨릭을 하시고 저는 이제 아버지 교회로 네.
4: 그렇게 하고 네. 그러면 계속 그 상태로 사신 거예요?
5: 교회만 따로 다녔죠.
4: 다니고
5: 네.
4: 안 불편하세요 그러면?
5: 정말 그 가족들의 네. 성격에 따라서 네. 참 불편할 하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이해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또 각각 다니는 가정도 있다고 듣긴 했는데 주인은 아이들이 네. 그래서 저를 이해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6: 그러면 지금 자녀분들은 그냥 캐톨릭에 남아 있어요?
5: 네네.
6: 자녀들 또?
5: 둘은 남아 있고
6: 둘은 또 따라.
4: 아 있고요? 거기서 또 반이 나뉘었네요. 네. 아하. 예. 그런데 지금 영성 선교원?
5: 네네네네.
4: 이것도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5: 네. 20여 년을 건강하게 저희 집 양반이 예. 사셨기 때문에 그 치료 기간 동안 각국을 많이 다니면서 정말 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런데 한 5년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저희 집 양반. 네. 그래서 이제 소천하신 이후에 서울에 살았죠.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전에 이제 주셨던 그런 이제 조금 동산 같은 땅에 있었는데 그 위로 옮겼어요.
4: 네.
5: 네네. 다 서울을 정리해서 네. 이제 시골로 이제 옮긴 거죠. 네, 네. 그래서 와서 보니까 과연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신다고 하시더니 정말 이 자연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숨결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새 다들 힐링, 네. 쉼을 네. 받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네. 근데 바로 이곳이 그 쉼과,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 힐링의 정말 종류가 종교에 따라서 각기 다르고, 정말 개인에 따라서 다른데, 힐링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쉼터, 하나님 안에서의 쉼터,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의 한 편에 이제 여기 11조를 네. 바친다는 생각으로
4: 타볼산으로
5: 그 지었는데
4: 부산산이에요?
5: 사실은 이제 성경에 타볼산으로 나오고
4: 네.
5: 그러는데 이제 어느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그 스펠링상 타보르산 이라고 발음하는 게 없다고 했는데 다 어려워하셔요. 네, 다들 어려워. 네. 발음에 어려워하시는데 네.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산이죠. 네, 높은 산, 변화의 산. 네, 정말 예수님과 몇 제자들께서 거기 올라가셔서 너무 아름다운 네, 변화를 네. 하시면서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셨지만은 아니다. 우리는 변화받아서 내려가서 할 일이 있다. 하신 이제 그 장소를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영감을 얻어서 이제 타볼산이라고 네, 이름을 지었습니다.
6: 영성의 집을 지으셨는데 얼마나 되셨어요?
5: 정리해서 옮겨서 영성의 집을 짓기를 시작했는데 네. 한 달 만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겁니다.
4: 예, 예.
5: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을 마칠 수 있었어요.
6: 코로나 기간에 건축이 계속 진행됐네요.
5: 네, 그렇게 정말 네 하는 건 해죠. 그러니까 끝난 지 2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배도 와서 들으시고 한 60석 되는 조그만 이런 네 집인데 영성의 집이라고 이름을 했고 그 동산을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이루는 동산을 만들려고 이제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영성의 집을 지었는데 예, 세미나들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들께서 왜 설교 준비하실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여기 오셔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생들 수련회도 오고 2년 동안에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많이 안 오시지만은 네.
6: 그러면 예배 공간도 6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5: 네네.
6: 작은 아담한 예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숙소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나 봐요.
5: 네, 숙소는 50분, 60분 정도
6: 예.
5: 먹을 수 있게.
4: 어떤 분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 네, 조건이라
5: 주로 교회에서 오셔서
4: 예.
5: 네, 그렇게 이제 또 학생 수련회도
4: 네,
5: 하시고
4: 예.
5: 네. 그렇게 많이 오십니다.
4: 아, 네. 그래요. 예. 그러면 다 갖추고 있네요. 기도처도 있어요.
5: 기도처가 산 속이 다 기도처고, 죽은 방을
4: 네.
5: 여섯 개, 그, 타볼산에 나타나셨던,
4: 예.
5: 베드로, 요한, 안드레아,
6: 예.
5: 또 이제 모세, 엘리야, 이제 또 아버지의 기념실도 하나 있게.
4: 아.
5: 네.
4: 예.
5: 그 선교사님을 만나셨던 그 기념으로.
4: 거기 스몰 웨딩 같은 거 하면 좋겠네요.
5: 네, 그래서 이제 영성과 지성. 네, 그러면서 그 동산이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숨길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인데 부담 없이
4: 네.
5: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4: 네.
5: 네, 그렇게 해서,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이 중요하니까 이 크리스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먼저 교육을 받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4: 근데 사실 영성 수련원 뭐 선교원 이런 거 한다고 하면 그럼 무슨 고생을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5: 정말 많이 듣죠. 네. 근데 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80부터 네. 일을 시키셨다.
6: 예, 예.
5: 네, 그런 생각. 또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 말씀이 전하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거든요.
4: 네. 힘들지 않으세요?
5: 기쁘죠.
4: 어떤 면이 제일 기쁘세요?
5: 오셔서 예. 기뻐하시는 모습도 예. 다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예. 네 그것 자체도 그렇고 네, 제가 또 거기서 기도하면서 예. 재정적인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4: 그래요.
5: 네.
7: 그 건축하는 과정 속에.
5: 네, 네, 네.
7: 그럼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도중에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런 충동이 네. 있었을
5: 뻔 했죠. 근데 이건 포기 정도가 아니라 네. 이제 은행에서 돈을 얻어온 그것 때문에 건물이 은행 거가 돼버리는 이런 지가 포기를 하면 은행 게 돼버리는 뭐 이런 과정.
4: 네. 네.
5: 그래서 정말로 막 매달리면서 막 회개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가 가진 땅의 일부를 사고 싶다. 계약을 하고 싶다.
7: 매각이 이루어졌구나.
5: 네. 그래서 이제 은행 빚도 갚을 수 있었고 예. 이자도 갚을 수 있었고 빚은 아직 못 갚았어요.
4: 예.
5: 갚을 수 있고 세금이 정말 무섭습니다. 낼 수 있었고 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정말 그런 최고의 순간을 도움을 받으셨다고들 말씀하셔서 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했는데 바로 지혜가 그걸 네,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4: 사실 도시를 떠나서 이렇게 그곳에 계시면 늘 자연하고 접하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러실 것 같은데.
5: 네, 바로 그게 네, 예. 저의 기쁨이고.
4: 예.
5: 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조용한 시간.
4: 예.
5: 전에는 기도를 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이루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입술로 하는 기도를 바쳤었는데 지금은 듣는 기도가 됐습니다. 마음으로 듣습니다.
4: 네. 네.
5: 그래서 더 기쁘고
4: 네.
5: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주시네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면서 네. 사랑을 많이 못 베풀었던 거
4: 네.
5: 아이들을 노하게 만들었던 거 성경에 아이들 노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4: 아이들한테 화도 좀 되셨어요?
5: 화를 낸 것보다
4: 네.
5: 상처받았다는 아이가요.
4: 네.
5: 상처를 받았대.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했길래 상처를 받게 했는지 저는 모르는 거예요.
4: 네, 그렇죠.
5: 네, 그래서 요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4: 네, 네. 네.
5: 그걸 들으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부를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4: 네.
5: 그러면서 이제 저희 또 기독교 TV 방송들을 네, 네. 많이 보면서
4: 네.
5: 많이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 회개를 하죠.
4: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프로가 나와야 되는데.
5: 그걸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걸 느끼게 될 때까지
4: 예.
5: 네, 네. 저는 정말
7: 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해서 해도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잖아요.
4: 예. 네?
7: 그러니까 예배당을 하나 건축하더라도 엄청 많은 기도가 필요하게 하신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영성의 집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면 또 해결. 이렇게 오잖아요. 이제 그 영성의 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쉼도 얻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나누는 그런 복된 장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4: 거기서 제일 힐링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5: 맞습니다. 바로
4: 예.
5: 그거예요.
4: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쉼터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같이 쉬고 싶으신 그런 느낌이네요.
5: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싶어요. 네. 많은 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4: 네. 근데 지금 재정적으로 그러면 괜찮으세요?
5: 이제 직원들이
4: 예?
5: 여기 와서 너무 이상한 걸 느낍니다. 너무 이상한 걸 체험합니다.
4: 예.
5: 안 될 것 같은데 되시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또 군인들 45명이
4: 네.
5: 저희 거기 저기 와서
4: 네.
5: 뮤지컬 공연을 연습하고 있어요. 네, 식사를
4: 하면서
5: 예. 그렇게 사용되어지니까
4: 너무 좋지.
5: 네, 그러면서 뭐 즐겁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좋아요, 여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런 말 듣는 것도 저한테는 힐링이 되죠.
7: 그러니까 뭐 한 5, 60명 이렇게 숙소까지 있으니까
5: 네.
7: 한 5, 60명 정도 인원이
5: 네, 네,
7: 이렇게 네. 그 한 공간을 활용해서 사용하기 너무 네, 좋지 않을까 싶네요.
5: 네, 그렇습니다.
4: 앞으로 기도 제목은요?
5: 하루하루
4: 네.
5: 하는 허락하시는 대로 가리라고 믿고 있고요.
4: 네.
5: 네, 네. 더 큰 바람은 그냥 뭐 네, 기도 많이 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4: 네,
5: 거고
4: 네.
5: 이 믿음의 유산을 제 부모님처럼 네. 남기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셨으면 좋겠다.
4: 그런데 네, 네. 그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5: 그것도 이제 믿음의 유산 부모들의 역할을
4: 네. 네,
5: 하고 연결되는데
4: 네.
5: 어, 정말 사랑에 목말라서 우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 애정이 갑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천 가정을 우리가 교회가 나서서 만든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냥 네 저는 뭐 힘이 없지만
4: 네.
5: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7: 네. 네. 가정 회복시키고 가정 회복. 세우는 역할을 하는
5: 가정에서 네. 상처를 받으니까
4: 그렇죠. 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앞에 오셔서 너 뭐가 필요하니 그러면 뭐 얘기하실 거예요?
5: 필요한 거 너무 많죠. 하나밖에
4: 네. 안 들어주신다면
5: 우리 영성의 집에서 정말
4: 네.
5: 많은 쉼을 얻어서 나의 무거운 짐이 가득한 내 헌집을
4: 네.
5: 하나님께 드리고 독수리 날개처럼 만드는 그 새 힘이
4: 네.
5: 담겨져 있는 새 집
4: 네. 네.
5: 헌집을 드리고 새 집을
4: 네.
5: 아주 새 집 주십시오.
4: 네.
5: 네. 네. 그거를 네. 드리고 싶습니다.
4: 예, 그런 집이 될 거라고 저희 믿습니다.
5: 감사합니다.
4: 예,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5: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4: 예, 목사님, 예, 우리 권사님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7: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4: 아멘.
7: 바울의 고백이 우리 권사님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 아멘.
4: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호이모 고구마 15파운드 한 박스 44불 99, 아삭이 고추 1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싱글 박스 27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8불 99. 우리용과 매일 유업 인기 상품 특별 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이 소식을 들으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 몰려와서 둘러싸서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여호수아의 생각이에요. 뭘 했기 때문에? 실패를 묵상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인 실패를 묵상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이 나라 아이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뭐 가라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소리도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이로 올라가라 명령하셨는데 그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뭘 약속하신 거예요? 아이 왕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주어노니. 벌써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취하는 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성과의 전투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군사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환경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승리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패배지만 하나님의 약속에는 패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할 때 실패를 묵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에 머물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열린 한 선교대회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지방에 가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어느 자매가 목사님께 상담이 필요하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목사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그 남자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성경의 말씀을 쭉 풀어주시면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지 말라고 했으니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는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남자친구에게 가서 바로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남자친구가 목사님에게 앙심을 품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살해합니다. 그때 당시 선교사님, 그 아들 선교사님 나이가 고등학교 3학년, 동생이 중학교 3학년, 그리고 형이 대학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부모님을 어이없이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울었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또한 복수할 것을 묵상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은 그 상처에 인생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세 형제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남겨두신 목회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는 목회자가 되고 둘째, 셋째는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도 열심히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처가 없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픔이 사라져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 상처와 아픔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목회의 비전을, 그 사명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상처의 자리가 남을 구원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패했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힘주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상처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이성을 쳤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이성으로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다시금 승리의 자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렵고 아프고 실패할 때 그 아픔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서 순종하며 나가게 하셔서 그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 아픔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은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은혜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은혜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세워지고 가정교회로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세워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은혜교회 예배 시간을 안내합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주일 2부 예배는 오전 10시 50분,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8시,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 주일 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EM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주중 모임으로는 중고등부가 금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는 은혜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은혜교회는 43-37 249 스트리트 리들렉 뉴욕 11363입니다. 이상으로 은혜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투표소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민주당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 병력 투입 계획은 없지만 특정 상황에선 아이스 요원이 투표소에 배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 법원이 북한 해외 IT 노동자들의 자금 세탁과 연루된 가상자산 일부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추정되는 21만 달러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이 대상입니다. 국제 구리 가격이 미국의 관세 우려와 주요 광산의 공급 차질이 겹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등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급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력과 물 사용량, 공공요금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 성향을 넘어 반대 여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각국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비중

2차,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동학대 방임 등록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아이의 자립과 부모의 감독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AI 시대에는 코딩 같은 기술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I가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구현하는 비용과 장벽을 크게 낮추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술적인 능력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전망했습니다. 7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AI 시대가 아이디어를 지닌 창업 희망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구현할 기술적인 능력이 없다면 창업에 성공하기 힘들었지만 AI가 이 같은 한계를 없애고 있다는 겁니다. AI를 이용하면 비용 문제로 사업화가 불가능했던 아이디어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올트먼의 설명입니다. 그는 최근 한 창업자가 오픈 AI의 GPT-5.6을 이용해 특정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만든 뒤 50명의 고객에게 1인당 월 $500를 받고 판매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올트먼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고용했다면 수백만 달러가 들었을 것이라며 아주 작은 산업의 특정 작업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어도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오픈 AI의 최신 모델 GPT-6 아스트라를 이용해 컴퓨터 게임을 개발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올트먼은 이 게임이 일반 대중보다는 극히 소수에게만 인기를 끌 것이라면서도 과거에는 수천 명만을 위해 컴퓨터 게임을 만드는 건 경제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AI 때문에 창업의 경제성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올트먼은 AI 시대에는 코딩 능력이 없더라도 고객의 요구를 깊이 이해하는 창업자의 가치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스타트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적인 능력이었고 지금도 중요하다며 고객을 정말 깊이 이해한다면 코딩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투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실제로 미국에서 AI 확산과 함께 창업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신규 사업체 설립 신청은 300만 건을 넘었습니다. 200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올트먼은 회사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전문 분야에서 천재 수준의 직원을 거느릴 수 있게 된 것과 같다며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의 영역이 극적으로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받고 있는 한국 정부를 향해 이란이 이례적으로 한글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파병에 나설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린 건데요. 자세한 내용 성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미국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비롯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고심하는 한국 정부를 향해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례적인 한글 공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콕 집어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관련국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직접 한글로 작성한 입장문을 올리고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 가능성을 견제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0: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며 양국의 오랜 우호 관계를 짚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현재 이란 국민이 미국의 침략적 행위에 맞서 자위하고 있으며 여성과 어린이를 상대로 한 미국의 전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파병 검토 가능성을 겨냥했습니다. 그는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바가이 대변인은 주권과 책임을 가진 어떠한 국가도 미국의 압력과 협박에 굴복해 위대한 이란 국민을 상대로 한 침략 행위와 끔찍한 범죄의 공모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이 한글로 올린 X 게시물에는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사진도 함께 게시됐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정부는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조속한 회복,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우리 포함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관련 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이란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있으며 이란의 반발은 예상됐던 일인 만큼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이란의 공개적인 경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파병 압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산 원유를 대규모로 수입하는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한국을 거론하면서 이란과 관련한 도움 요청을 거절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더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도 6일 다른 국가들도 와서 이 노력에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동맹국들의 조속한 군사 자산 지원을 기대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가 미국 곳곳에서 새로운 갈등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전력과 물 사용, 공공요금 인상 우려에 공화당과 민주당 유권자 모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AI 산업 확대와 지역사회 부담 사이의 논쟁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인공지능 인프라의 핵심인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미 유권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6일 MBC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베이몽키와 함께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는 거주하는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건설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1%가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했고 무당층의 반대 비율도 71%에 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데이터센터의 우호적인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57%로 찬성 43%보다 많았습니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발은 막대한 전력과 물 사용량, 공공요금 상승 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아이오와주 뷰캐넌 카운티에서는 올해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도입됐습니다. 이 지역은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득표율 63%를 기록한 곳입니다. 데이터센터 건설 일시 중단에 찬성한 공화당 소속 돈 보걸 뷰캐넌 카운티 감독위원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데이터센터를 원하는 유권자를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업체가 전력과 물 사용 증가에 따른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호스테드 의원은 과거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정치인입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뚜렷하게 제기됐습니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뉴욕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 하원 의원과 버먼트 무소속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반면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설과 유지 보수에 참여하는 노동조합들은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높은 임금을 이유로 건설 확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데이터센터 노동자는 추가 근무를 포함해서 일주일에 최대 5천 달러를 벌 수 있다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SNS 트루소셜에 미 지역사회가 데이터센터를 원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낙후되고 가난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면서 성공과 부, 낮은 세금과 많은 일자리를 원한다면 데이터 산업을 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곳곳 곳에서 벌어지는 흥미롭고 이색적인 이야기부터 놀랍고 화제가 된 소식까지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기름을 훔치려던 주민들이 유독가스를 마셔 최소 43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매체와 BBC 방송에 따르면 현지 시간 3일 밤 나이지리아 리버스주 오카리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수출용 석유 운반선에 인근 청년 등 200여 명이 보트를 타고 몰래 파이프를 연결해 석유 제품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악취와 함께 현지에서 인도라마 퓨얼로 불리는 유독가스가 퍼졌습니다. 정제 휘발유의 일종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스를 마신 사람들이 잇따라 쓰러졌고 일부는 강에 빠졌습니다.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 중에도 심한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신 43구 가운데 37구가 우크리카 지역 주민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6구는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실종자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유류절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로 인한 손실이 매년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처럼 목숨을 건 도둑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여름 내내 무더위에 시달린 스페인에서 9월이 왔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기상청은 지난 3일 남서부 안달루시아 지역 엘그라나도의 기온이 섭씨 45.7도까지 올라 올해 전국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6년 인근 몬토로에서 세워진 역대 9월 최고 기온과 같은 수치입니다. 스페인 서부와 남부에서도 이번 주에도 낮 기온이 40도를 넘는 폭염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까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페인은 올해 6월 이후 벌써 4차례나 폭염을 겪었습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폭염과 관련해 숨진 사람만 5,23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최고령 여성 이발사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이름을 올렸던 일본인 할머니가 10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코이시시스 이씨는 지난 1일 일본 도치기현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1916년에 태어난 하코이씨는 1931년 15살의 나이에 도쿄로 올라가 이발소 견습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남편이 먼저 죽어도 먹고 살려면 여자도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상경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결국 19살에 이발사 면허를 땄습니다. 실제로 1939년 이발사 남편과 결혼해 도쿄에서 이발소를 열었지만 남편은 전쟁터로 끌려가 만주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충격의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코이시 씨는 이용 하코이시라는 이발소를 열고 100살이 넘어서까지 현역으로 가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108살의 나이로 세계 최고령 여성 이발사로 기네스 기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104살의 나이로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에도 참여해 아들과 함께 약 200m 구간을 완주했습니다. 그녀가 고른 삶의 원칙은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쓸데없이 걱정하지 않는다. 늘 즐겁게 산다였습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에서는 나이지리아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기름, 도난 사고와 9월에도 쉽지 않는 스페인의 기록적인 더위, 그리고 100년 넘게 가위를 놓지 않았던 세계 최고령 여성 이발사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1: 라디오 모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버지니아주에서 5살 아들을 혼자 산책하도록 한 어머니가 미성년자 비행을 조장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까지 선고받으며 미국 사회에서 아이의 자립과 부모의 감독 의무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7일 ABC 방송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에 거주했던 캐리앤 파킨스는 최근 미성년자 비행을 조장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파킨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현재로서는 실제 복역하지 않아도 되는 집행유예 형태로 형을 유예했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 자체는 유지됩니다. 파킨슨은 또 버지니아주의 아동학대 방임 중앙등록 명단에 7년간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파킨슨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형사 유죄 판결과 아동보호당국의 판단 모두에 대해 항소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6월 윌리엄스버그의 한 출입이 통제되는 주거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파킨슨은 5째 아이를 임신해 임신 8개월째였으며 5살 아들 샘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주거단지 내 연못 주변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거위 깃털을 줍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샘이 깃털을 더 주워오고 싶다고 하자 파킨슨은 아들이 혼자 다시 다녀오도록 허락했습니다. 파킨슨에 따르면 아들이 걸어간 길은 평소 가족이 자주 이용하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약 0.5마일, 800m가량의 거리로 인도가 마련돼 있었고 도로와도 일정한 간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횡단보도를 이용해 두 차례 도로를 건너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걷고 있던 샘을 본 주민이 보안요원에게 알렸고 보안요원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후 경찰과 아동보호서비스 관계자들이 파킨슨의 집을 찾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파킨슨은 자신이 아들을 연못에서 놀도록 보낸 것이 아니라 평소 익숙한 산책로를 따라 거위 깃털을 주워오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5살 아이가 연못 근처를 혼자 걸었다는 식으로 사건이 알려지면서 실제 상황이 과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가 익숙한 동네길을 혼자 걸어본 것이었으며 자신은 아들의 안전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당국은 파킨슨의 행위를 아동방임과 관련된 문제로 판단했고 결국 경찰은 파킨슨을 미성년자 비행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파킨슨은 해당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재판에서 자신의 양육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법원은 결국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파킨슨은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부 처분을 받아들였다면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 된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절 메시지에서도 민주당과 좌파 진영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지지율 하락과 경제 문제 등이 맞물리며 중간선거를 향한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절인 7일 중간선거를 겨냥해서 야당인 민주당을 비난하고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 소셜에 우리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급진 좌파 미치광이와 공산주의자, 바보 민주당원을 포함한 모든 이가 행복한 노동절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은 10년 동안 싸운 끝에 마침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그들은 지금쯤 이미 지쳐 있어야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바로 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미국을 망치기 위해서 마지막 한 번의 시도를 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중간선거에서 크게 이기고 미국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결정할 중간선거를 두 달 앞두고 민주당을 맹공하면서 강성 지지층인 마가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중간선거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처럼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 6개월을 넘어간 상황에서 미국 내 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한 유권자 불만이 쌓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저 치인 30%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하게 시작하겠지만 한낮에는 햇볕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뉴욕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비가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야외 활동이나 이동에는 큰 불편이 없겠습니다. 다만 한낮에 여름에 가까운 더위가 느껴질 수 있어 장시간 야외 계실 경우에는 햇볕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 87도, 섭씨 31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은 아침부터 기온이 높게 출발하면서 낮 동안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까지 오르겠고 밤사이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기온이 80도대 중반까지 오르면서 다소 더울 수 있겠지만 아침과 저녁엔 상대적으로 선선해 일교차가 크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출퇴근이나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아침 저녁 기온차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특히 내일은 워싱턴 수도권의 낮 기온이 90도까지 오르면서 한층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외출하실 경우 물을 자주 마시는 등 더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월로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의 선선함이 느껴지는 반면 낮에는 여전히 여름 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한낮의 더위와 일교차를 함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요즘에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K라디오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겨울 여행 어디로 갈까?
1: 남들과 똑같은 여행 말고 좀 특별한데?
0: 그럼 중남미 어때? 가격은 내리고 여행은 품격으로. 푸른 투어 단독 중남미 특선. 첫째, 멕시코 일주 5일. 찬란한 문명의 멕시코 시티와 멕시코 속 유럽, 스페인 문화,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 그리고 자연석회 온천 톨랑통보까지 $990 플러스 항공.
1: 둘째, 남들과 똑같은 여행이 싫다면 힐링 코스타리카 5일. 라이베리아의 열대우림과 리오네그로 온천에서 제대로 힐링하세요. $990 플러스 항공.
0: 올 겨울 여행 중남미로 가자. 프렌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소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 각국 외환 보유액에서 미국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지만 이를 전 세계적인 탈달러화 움직임으로 보는 건 과장된 것이라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지적했습니다. 각국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56%로 2015년의 64%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이는 종종 광범위한 탈달러화의 증거로 인용됩니다. 뉴욕 연은의 연구원 린다 골드버그와 스네하 파르타사라티는 지난주 블로그 게시글에서 이런 변화는 광범위한 통화 재분배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국가의 움직임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 달러에서 다른 통화로 적극적 재배분된 외환 보유액 물량의 대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나왔으며 2019년에서 2023년도 중국과 러시아, 멕시코, 모로코가 비중 변화의 주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국가 중에서는 2015년 이후 달러 보유량을 늘린 국가와 줄인 국가의 수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7일 연구진은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며 총량 집계 통계에서는 소수 주요 국가가 집중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전반적인 추세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외환 보유액 준비 통화를 달러 외 통화로 바꾸는 건 유동성 확보나 환율 관리, 자금 조달 충격 대비 등 각국의 특수한 필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어 이런 요인들은 여전히 강력하다며 외환 보유액 비중 변동은 체계적인 탈달러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각국의 고유한 관리 필요에 따라 순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월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세계 중앙은행이 장기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노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절 연휴 기간 SNS에 수십 개 AI 합성 이미지와 게시물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절 연휴에도 쉬지 않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수많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특히 연휴 둘째 날이자 일요일인 6일에는 60여 개가 넘는 게시물이 그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올라왔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한 것으로 보이는 밈이었습니다. 게시물 중 가장 눈길을 끈 건 뉴멕시코주의 명칭을 뉴 아메리카로 바꾼 지도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에는 멕시코에 붉은색 X 표시가 그려졌고 그 아래에 아메리카라고 적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따거나 아메리카를 붙이는 것으로 기존 지명을 변경하는 것에 집착하는 가운데 이는 다시 한번 민주당의 반발을 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에도 뉴멕시코를 뉴아메리카로 바꾼 지도 사진을 여러 장 게시했으며 캐나다와 그린란드까지 합해 모두 미국 영토라는 지도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간 올린 게시물 중에는 캐나다와의 무역전쟁 속에 미국과 국경을 접한 호수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바꾼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아이스하키 경기를 하면서 넘어져 있는 카니 총리에게 일어나 주지사라고 말하는 만화 이미지도 올라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게시물도 있었고 중동 지도에서 이란의 모습을 자신의 옆 얼굴 모양으로 바꾼 이미지, 자신이 미국 국기가 그려진 해머로 이란을 때리는 이미지도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전투용 로봇들에 둘러싸인 채 그들에게 악몽을 안겨주자라는 글귀가 쓰인 초현실적 이미지들도 여럿 게시됐습니다. 마가라고 쓰인 붉은색 머리띠에 성조기를 어깨에 걸친 헐크 호건 사진도 올라왔는데 자세히 보면 얼굴은 트럼프 대통령인 인공지능 합성 이미지였습니다. 호건과 팔씨름을 하는 합성 이미지도 있었는데 자신은 여유롭게 웃고 있고 호건은 괴로운 듯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자신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사진을 재탕에 게시했고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나란히 말을 타고 있는 사진과 백악관 집무실에 워싱턴 전 대통령을 초청해 대화하는 이미지까지 올렸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휴를 뉴저지주 자신의 골프장에서 보냈는데 지난 4일 뉴저지에 도착해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릴 때 머리 색깔이 금발에서 짙은 갈색으로 바뀐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7: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소에 군병력을 배치할 가능성을 두고 민주당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CNN이 7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선거에서 군이 투표소에 배치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에선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투표소에 주방위군이나 연방요원을 보낼 가능성을 배제해달라는 질문에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한 선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그는 올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당시 군을 동원해 투표기를 압수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엔 연방수사국이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뒤에 향후 연방선거는 연방정부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선거관리의 주된 권한을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실제 군 병력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연방정부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일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댄 케인 합참의장은 11월 중간선거 때 군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케인 의장은 엘리사 슬로킨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투표소에 연방 군 병력이나 연방정부 지휘를 받는 주방위군을 보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 병력을 동원해 투표용지나 투표기 등 선거 관련 물품을 압수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상황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투표소에 투입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투표소에 구체적인 위협이 있거나 추적 중인 인물에게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라면 아이스 요원들이 투표소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미 보복 관세 발효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항공기 제조사 봄바디어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양국 간 관세와 무역 보복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대미 보복관세 발효를 앞두고 연일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이제 미국에서 봄바디어를 더 이상 팔지 말라, 그들의 제품은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들 매출의 50% 이상이 미국에서 나온다며 그들은 미국 구매자, 미국 기업들, 미국 공항들, 그리고 미국 서비스에 기대해 먹고 산다면서 그러는 동안 캐나다는 우리의 훌륭한 미국 은행들과 기업들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봄바디어는 캐나다의 기업, 개인용 제트기 제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대로 이 회사가 판매한 5,100대의 항공기 가운데 약 절반이 미국에서 운항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봄바디어의 경쟁사인 미 제트기 제조사 걸프스트림의 자국 내 사업을 막았다면서 완전히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돼지저금 통처럼 취급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산을 사라, 미국 여객기를 타라, 미국산 술과 음료를 즐기라, 아메리카 호수에서 항해하라 라고 적었습니다. 아메리카 호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온타리오 호수를 개명하겠다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캐나다가 미국의 거대 시장에 의존하면서도 미 기업들의 캐나다 진출은 가로막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캐나다 주요 은행들은 모두 미국에 들어와 있고 이곳이 그들의 가장 큰 수익원인데 그들은 미국 은행들이 캐나다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걸프스트림이 9년 동안 캐나다 정부의 인증을 받지 못해서 사업을 할 수 없었던 반면에 봄바디어는 미국에서 자유롭게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를 관세 부과를 무기 삼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걸프스트림 항공기가 캐나다 정부의 인증을 받을 때까지 캐나다산 항공기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캐나다는 2월 걸프스트림 항공기를 인증했습니다. 다만 봄바디어 항공기는 허니웰과 제너럴 일렉트릭 등 미 기업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내 3,500명의 고용 인력과 상당한 생산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서 항공기 판매 금지가 실행될지는 의문이라고 로이터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성 발언은 미국이 지난달 22일부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맞서 캐나다가 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예고한 보복 관세가 8일 발효되는 것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캐나다와 무역을 전혀 하지 않으면 우리는 900억 달러를 절약한다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기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캐나다 등 대미 무역 흑자국과 교역을 중단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익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소식은 뉴욕타임스 기사 Behind the investigations into the Venezuelan oil man partnering with Trump. 즉 트럼프 행정부와 손잡은 베네수엘라 석유거물 알레한드로 베타쿠르트를 둘러싼 수사의 내막입니다. 여러 국가에서 돈 세탁 수사 및 송환 요구를 받아왔던 베네수엘라 사업가 알레한드로 베타쿠르트가 어떻게 미 정부의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 관리 핵심 파트너로 부상했는지 기사 속 주요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Under the arrangement, the Pentagon could seek to take a large stake in his company. 이 합의에 따라 미 국방부는 그의 회사 지분을 대량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Under the arrangement, 합의에 따라, 협약에 따르면 이런 의미인데요. Arrangement은 합의, 협정을 뜻하고요. 비슷한 단어로 agreement가 있는데 agreement는 서로 합의한 내용에 초점이 있고 arrangement는 합의된 조건이나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Take a large stake in company. 회사의 지분을 대량 인수하다, 대규모 지분을 취득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stake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ownership, 지분을 뜻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관리를 위해 국방부 산하 기구를 통해 베타쿠르트의 석유 회사 NABEP와 파트너십을 맺으려는 이례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Officials intervened by reaching out to counterparts to persuade them not to go forward with the extradition. 당국자들은 상대국 관계자들에게 접촉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설득하며 개입했습니다. Intervene, 개입하다, 중재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상황에 영향을 주기 위해 나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xtradition, 범죄인 인도, 송환을 의미하고요. Counterparts, 상대국, 상대방이란 뜻입니다. 영국과 스위스 등에서 수사 및 송환 요구를 받던 베타쿠르트가 자유롭게 이동하며 석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미 국무부와 사법부 당국자들이 외교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줍니다. They are potentially enormous, with estimated reserves of 65 billion barrels. 추정 매장량이 650억 배럴에 달해 그 잠재적 규모가 엄청납니다. Enormous, 거대한, 엄청난을 뜻하는데요. 비슷한 단어로는 huge, massive, gigantic 또는 immense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Estimated reserves, 추정 매장량을 의미합니다. Estimated가 붙었기 때문에 확정된 매장량이 아니라 추정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베타쿠르트의 회사가 100년간 운영권을 얻게 된 17개 유전의 매장량이 미국 전체 보유 매장량에 육박할 만큼 거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Weak governments handed over key parts of their oil industries to well-connected figures. 취약한 정부들은 석유 산업의 주요 부분을 유력 인사들과 연줄이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Handover. 넘겨주다, 양도하다, 맡기다 라는 의미인데요. 기사에서는 정부가 산업의 통제권이나 사업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Well-connected figures, 인맥이 두터운 인물, 권력층과 연결된 인사, 즉 유력 인사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figures는 인물들, 인사들이란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거래를 1990년대 소련 해체 직후 정경 유착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러시아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의 탄생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합니다. Writing is the only thing that he has a reputation of getting business done and raising oil production. 그는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고 석유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수완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Reputation, 평판, 명성을 말하고요. Get business done은 사업이나 업무를 완수하다, 성사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각종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그를 선택한 배경에는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실제로 석유 생산량을 단기간에 급증시킨 그의 수완과 현지 네트워크가 작용했음을 보여주는데요. 약한 정부 아래에서 권력과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 산업의 핵심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은 자원과 권력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 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브네슬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국회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투표소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민주당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 병력 투입 계획은 없지만 특정 상황에선 아이스 요원이 투표소에 배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 법원이 북한 해외 IT 노동자들의 자금 세탁과 연루된 가상자산 일부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금으로 추정되는 2만 달러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이 대상입니다. 국제 구리 가격이 미국의 관세 우려와 주요 광산의 공급 차질이 겹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등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급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력과 물 사용량, 공공요금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 성향을 넘어 반대 여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각국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이 줄어든 걸 탈달러화 흐름으로 보는 건 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국가의 움직임이 전체 감소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절 연휴에도 SNS에 60여 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정치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뉴멕시코를 뉴 아메리카로 바꾼 지도 등 AI 합성 이미지로 잇따라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글이 AI를 활용해 항공기 비행운을 줄이는 기술의 운항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시험 결과 비행운으로 인한 온난화 영향을 약 40%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에서 5살 아들을 혼자 산책하게 한 엄마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국제 구리 가격이 미국의 관세 확대 전망과 구리광산 조업 차질 속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3개월물 구리 선물은 한때 0.8% 오른 톤당 14,533달러까지 올라 올해 1월 세운 종전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구리는 최근 12개월간 47% 올랐습니다. 노후화한 대형 광산들이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발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장기적 수급 불균형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구리는 반도체, 배터리, 전력망 등 산업의 필수 원자재로 최근 AI 데이터센터 및 국방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가격 상승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차익을 노린 수십만 톤의 정제 구리가 올해 미국으로 선반입되면서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영향이 더 큽니다. 미 상무부는 정제 구리 관세 여부를 담은 조사 보고서를 지난 6월 30일까지 제출하기로 했지만 두 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 뉴욕 상품거래소 구리 재고는 지난해 2월 8만 톤에서 최근 65만 2,200톤으로 8배 가까이 불어난 반면 LME 재고는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칠레 구리 광업연구센터의 크리스티안 시프엔테스 수석 애널리스트는 최종 수요 과잉보다는 관세 가능성이 거래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글로벌 수요 과잉이라기보다는 국지적 부족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는 현지 광산 붕괴 사고와 구리 광석 함유율 저하 등으로 조업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칠레의 구리 수출액은 8월 46억 3천만 달러로 7월보다 줄어 1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칠레 구리 생산이 하반기 반등하지 못하면 전 세계 광산 공급량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감소세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오는 11일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 당국이 뉴욕과 워싱턴 DC 등 주요 테러 현장에서 대규모 추모 행사를 개최합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정부가 오는 11일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 뉴욕시 맨해튼 남부의 그라운드 제로, 워싱턴 DC 인근의 국방부 청사, 펜실베니아주 생크스빌 등 테러 현장 3곳을 중심으로 대규모 추모 행사를 엽니다. 그라운드 제로는 2001년 테러로 무너진 옛 세계무역센터 부지입니다. 펜타곤은 아메리칸 항공 77편이 충돌한 곳이며 생크스빌은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이 추락한 곳입니다. 7일 국립 9.11 추모관과 박물관의 행사 안내와 외신 등에 따르면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남긴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에서는 오전 8시 30분부터 공식 추모식이 시작됩니다. 2001년 9.11 테러 희생자 2,977명과 1993년 WTC 폭탄 테러 희생자 6명 등 총 2,983명의 이름을 유가족들이 직접 낭독합니다. 첫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더 센터 북쪽 타워에 충돌한 오전 8시 46분을 시작으로 두 번째 항공기의 남쪽 타워 충돌, 펜타곤 피격, 남쪽 타워 붕괴,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의 펜실베니아 추락, 북쪽 타워 붕괴 시간마다 총 6차례 묵념이 이어집니다. 올해는 구조 복구 작업 뒤에 발생한 질병과 부상으로 숨진 이들을 기리는 별도 묵념도 추가됩니다. 이름 낭독은 오후 1시께까지 이어진 뒤 진혼 나팔곡 탭스 연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뉴욕 추모식에 행정부를 대표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대신 펜타곤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뉴욕이 아닌 펜타곤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추모식에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참석했습니다. 생크스빌의 플라이트 93 국립추모공원에서는 11일 오전 8시

0: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에서는 희생된 승객과 승무원의 이름을 낭독하고 이들을 기리는 추모의 종을 울립니다. 오후 1시에서 2시 30분에는 연설과 음악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희생자 이름이 새겨진 추모벽인 이름의 벽에서 일반인이 참여하는 헌화로 마무리됩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1: 항공기가 남기는 비해문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구글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비해문이 만들어지는 구역을 피해 운항하는 기술을 시험한 결과 온난화 영향을 최대 4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기술이 항공산업의 탄소 감축에도 새로운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구글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항공기 비행운을 줄이는 기술의 운항시험에 성공했습니다. 구글은 홍콩 항공사 캐세이 퍼시픽과 협력해 벌인 비행운 감축 기술 시험 결과 비행운 감축 기술 시험 결과를 7일 공개했습니다. 비행운은 항공기가 높은 고도의 차갑고 습한 대기를 통과할 때 엔진 배기가스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나타나는 하얀 선 모양의 구름입니다. 대부분 금방 사라지지만 일부는 장시간 남아서 대기 중에 열을 가두는 등 온실 효과를 유발합니다. 구글은 비행운은 항공 부문 전체의 기후 영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이와 같은 비행운 회피 경로를 도출하기 위해서 AI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위성 영상과 첨단 기상 정보에 AI까지 추가해 비행운 형성 구역을 파악하고 운항 관리자와 조종사가 해당 구역을 우회해 고도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구글은 비행운 회피 경로를 따른 캐세이 퍼시픽 항공편 80편 이상의 궤적을 위성 이미지로 분석한 결과 비행운이 유발하는 온난화 영향을 40%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행운이 오래 지속되는 조건에 자주 노출되는 홍콩, 싱가포르 노선의 비행운 감축 효율이 가장 두드러져서 해당 단일 노선의 감축량이 시범 운행 전체 감축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은 이와 같은 비행운 저감 조치에 대해서 항공산업의 기후 발자국을 줄이는 데 있어서 즉각 실행 가능하고 확장성이 뛰어나며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은 캐세이 퍼시픽과 파트너십을 확대해서 보다 광범위한 2단계 시험 비행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아시안 여성 이민자들의 삶과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9월 4일 맨해튼 중국계 미국인 기획협회 CPC에서 Between Two Languages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책은 뉴욕 가정상담소 경제자립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된 영어 글쓰기 워크숍을 통해 완성됐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시안 여성 이민자들의 글과 시가 담겼습니다. 참가자들은 언어 장벽과 경제적 어려움, 돌봄 부담 등 이민 생활에서 겪은 경험을 글로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회복과 희망의 이야기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자신의 글과 시를 낭독했으며 워크숍을 진행한 펠로우들도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경험과 소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실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펠로우들의 지역사회 기여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을 비롯해 상담과 법률, 주거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 상춘회 꿈나무 장학회가 장학생과 웅변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장학생 모집 대상은 뉴욕시 일원에 거주하는 13세에서 15세 학생으로 모두 20명을 선발해서 각각 $300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성적 증명서와 추천서 각 한 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학금 수여식과 함께 다음 달 24일에 열리는 웅변대회도 마련되는데요. 주제는 세계 평화와 평화통일이며 5분 이내 분량의 원고를 작성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입상자에게는 1등 $1,000, 2등 $700, 3등 $500, 4등 $300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장학생과 웅변대회 참가 신청 마감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서 및 자세한 문의는 646-201-688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에 살면서 아직 버지니아나 DC 등 다른 지역 번호판을 달고 운전하신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메릴랜드 MVA가 Plate Where You Live, 즉 사는 곳에 차량을 등록하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에서도 메릴랜드 주민이 된 후 60일 이내에 차량을 메릴랜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는 10월 1일부터는 새로운 단속과 벌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타주 번호판 차량이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우선 공식 경고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60일간 메릴랜드 등록을 마치거나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후 시정 조치하지 않을 시에는 하루 $7씩 최대 60일 최고 $420의 민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최초 경고 이후 120일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않을 경우 지역 정부가 추가 조치를 취해 차량 바퀴 잠금 장치인 부츠를 채우거나 견인 압류하고 타주 번호판을 회수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릴랜드에 영구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 군복무 등의 이유로 장기간 머무르는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27의 non-resident perm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릴랜드에 거주하면서 아직 타주 번호판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10월 1일 이전에 본인의 차량 등록 의무나 예외 대상 여부를 MVA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1: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3: 코이모 고구마 15파운드 한 박스 44불 99, 아삭이 고추 1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싱글 박스 27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8불 99. 오리온과 매일 유업 인기 상품 특별 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P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

0: 5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아마존 화물기는 비정상적으로 뒤늦게 착지한 상태에서 이탈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활주로 끝을 지나쳐 차량들을 덮친 것으로 7일 파악됐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화물기가 전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활주로 30을 넘어 약 400m를 더 질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여러 대와 충돌했고 테슬라 로보택시들이 세워져 있던 구역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가장 먼저 충돌한 배는 항공사들과 청소 용역 계약을 맺은 회사 소유로 여기에 타고 있던 7명 중 5명이 사망했고 2명은 중태입니다. 이후 공항 외곽 울타리를 뚫고 지나가 4차선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와도 충돌했습니다. 우선 착륙 시점이 비정상적으로 늦었던 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기체 후방의 착륙 장치가 먼저 지면에 닿도록 하는 기동 없이 수평 비행하면서 통상적인 지점을 훨씬 지나쳐 바퀴가 지면에 닿고 활주로를 벗어날 때도 시속 209km로 달렸다고 CNN은 항공기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구름과 뇌우를 뚫고 활주로에 접근했는데 착륙 직전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배풍을 받게 된 게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뒤늦게 착지할 때도 좌측 후방 착륙 장치가 활주로에서 튀어오르는 모습이 SNS 영상에서 보였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이애미 공항에는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콘크리트 패드가 항공기와 부딪힐 때 부서지면서 바퀴가 멈추도록 하는 제동용 패드인 EMAS가 없어 인명사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아마존 화물기에는 조종사 2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사고 직후 구조됐지만 현재 상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3월에도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항공기와 소방차가 충돌해 조종사 2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워싱턴 DC 포토맥강 인근에서 여객기와 미군 헬리콥터가 충돌해 67명이 숨졌고 같은 해 11월엔 켄터키 루이빌에서 UPS 화물기가 추락해 15명이 숨졌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태권도 대사범을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1: 7일 미 의회 법률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펜실버니아를 대표하는 공화당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 의원과 민주당 소속 메들린 딘 하원 의원은 지난 3일 공동으로 올해 9월 4일을 태권도 대사범 감사의 날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태권도 고단자로 가장 풍부한 경험을 쌓아 존경받는 대사범들이 미 전역의 수많은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감사하는 기념일을 만들어 기리자는 취지입니다. 9월 4일은 태권도의 날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지난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기념해 2006년 태권도의 날을 정했습니다. 한국은 2008년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태권도를 수천 년에 걸친 한국 역사를 통해 발전해온 한국의 무술이라며 고대 고구려에서 수박 또는 태견으로 알려진 방어 무술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와 권, 도 등 각 음절의 구체적 의미를 전하면서 태권도는 손과 발을 모두 사용하지만 발차기 동작의 독특한 조합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은 태권도는 스포츠 및 호신술뿐 아니라 유연성, 지구력, 근력, 올바른 자세 등 건강에도 좋다며 또한 예의와 정직, 인내, 자제, 불굴의 정신이라는 태권도 정신을 통해 정신적 수양과 인성 함양을 강조한다고 소개했습니다. K-Radio 성영화입니다.
0: 미 법원이 북한 해외 정보기술 노동자의 자금 세탁과 연루된 가상자산 일수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루돌프 콘트라레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3일 OX81 C4로 시작하는 주소의 가상화폐 지갑에 들어있는 자금이 미 정부에 몰수돼야 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상화폐 지갑에 $212,700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14명의 북한 IT 노동자 임금으로 추정되는 15만 8,123코인과 5만 4,574코인이 들어있다는 게 미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무부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연계된 774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미 정부에 의해 압수되거나 동결된 북한 관련 디지털 자산을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콘트라레스 판사는 미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 중 일부 자금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OX81C4 이외의 다른 가상화폐 주소들은 합리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수 조치를 거부했습니다. 미 당국에 의해 압수되거나 동결된 자금에는 미국이 지난 2023년 블랙리스트에 올린 신현섭과 김상만이라는 인물의 바이낸스 계좌가 포함됐습니다. 신현섭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연루돼 북한과 유엔의 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광선은행의 대리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세탁 과정을 거친 2,400만 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현섭은 또 북한 IT 노동자들의 임금을 모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두 건의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됐고 연방수사국의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신현섭에 관한 정보에 7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김상만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고 북한 국방성과 관련된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책임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일하는 북한 IT 노동자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하게 시작하겠지만 한낮에는 햇볕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뉴욕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비가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야외 활동이나 이동에는 큰 불편이 없겠습니다. 다만 한낮에 여름에 가까운 더위가 느껴질 수 있어 장시간 야외 계실 경우에는 햇볕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 87도, 섭씨 31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은 아침부터 기온이 높게 출발하면서 낮 동안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까지 오르겠고 밤사이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기온이 80도대 중반까지 오르면서 다소 더울 수 있겠지만 아침과 저녁엔 상대적으로 선선해 일교차가 크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출퇴근이나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아침 저녁 기온차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특히 내일은 워싱턴 수도권의 낮 기온이 90도까지 오르면서 한층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외출하실 경우 물을 자주 마시는 등 더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월로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의 선선함이 느껴지는 반면 낮에는 여전히 여름 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한낮의 더위와 일교차를 함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나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모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K라디오
1: 여러분께서는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K매거진이 이어집니다.
2: 여러분 요즘 뉴스나 기술 매체를 통해서 양자 컴퓨팅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공지능에 이어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기술이라고들 하는데 정작 그 개념을 들여다보면 슈레딩거의 고양이니 중첩이니 이런 난해한 과학 용어들 때문에 아휴 이건 또 뭐야 고개를 흔들면서 돌아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과연 양자 컴퓨터가 무엇이기에 전 세계의 테크 기업들 그리고 선진국들이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양자 컴퓨팅의 기술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오늘 양자 컴퓨팅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양자 컴퓨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그 집에서 쓰는 PC 같은 전통적인 디지털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지금의 컴퓨터는요, 아무리 복잡한 그래픽 게임이나 고성능 AI를 구동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모든 데이터를 0 그리고 1 이렇게 두 가지 신호로만 처리를 합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0, 전기가 흐르는 상태를 1로 규정을 하는 건데요. 이 0과 1의 최소 단위를 우리는 디지털의 기본 단위인 비트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전등 스위치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이 전등 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는 0, 켜져 있을 때는 1 이렇게 둘 중 하나의 상태로만 정보를 기록하고 계산을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방식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인류를 고도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특히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복잡한 문제를 풀 때는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천만 개의 분자 구조를 조합해서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전 세계의 전력망 그리고 물류 경로를 최적화하는 수조 개의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할 때 기존의 컴퓨터는 아무리 빨라도 1번 경우의 수, 2번 경우의 수, 3번 경우의 수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나씩 차례대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슈퍼컴퓨터를 수백 년 동안 돌려도 답을 낼 수 없는 그런 연산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깨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주목한 것이 바로 미시 세계, 즉 원자나 전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들의 독특한 물리 법칙인 양자 역학입니다. 이 아주 작은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양자 역학, 즉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이 전등 스위치의 법칙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원자나 전자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아주 작은 알갱이들의 세계에서는 스위치를 끈 것도 아니고 켠 것도 아닌 동시에 켜지고 꺼져 있는 이런 기이한 상태가 실제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컴퓨터 계산에 응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 수억 배 이상 빠를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의 성질 때문인데요. 바로 중첩 그리고 얽힘이라는 성질입니다. 중첩은요, 기존 컴퓨터의 비트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0 아니면 1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연산 단위인 큐비트는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큐비트는 0과 1 가운데 하나로 확정되기 전까지 0과 1의 가능성이 함께 존재하는 중첩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에 자물쇠가 하나 있고 거기에 맞는 비밀번호를 찾아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일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0001을 눌러보고요. 아니면 0002를 눌러보고 그 다음은 0003을 눌러봅니다. 속도가 정말 정말 빠르기 때문에 금방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번호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네 자릿수라서 0002, 0003 이런 식으로 계속 눌러볼 수 있지만 만약 번호가 수조 개로 늘어나게 되면 슈퍼컴퓨터 할아버지가 봐도 한 번에 하나씩 차례대로 1, 2, 3, 4 이렇게 눌러보느라 시간이 수백 년씩 걸리게 됩니다. 스위치가 0 아니면 1로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미시 세계의 양자들은 0과 1이라는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마법 같은 성질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마법 같은 알갱이들을 가져다가 컴퓨터의 스위치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0과 1을 동시에 품고 있으니까 양자 컴퓨터는 0001부터 9999까지의 모든 비밀번호 조합을 허공에다가 동시에 띄워놓고 한 번에 자물쇠를 덜컥 열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컴퓨터처럼 한 길 한 길 차례로 가보는 게 아니라 수천 갈래의 미로에 내 분신을 동시에 보내서 1초 만에 출구를 찾아내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는 실험실 단계를 지나서 산업적으로 유용한가 이 유용성을 검증하기 시작한 초기 진입 단계라고 합니다. 현재는요, IBM, 구글, 리게티, 아이온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수십 개에서 천 개 이상 규모의 물리 큐비트를 갖춘 양자 프로세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구글이 특정 난소 생성 문제에서 구글의 양자 프로세서가 당시에 최고 수준이었던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른 성능을 보였다고 발표를 하면서 양자 5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크 기업들은 특정 화학 분자 구조의 시뮬레이션을 이 양자 컴퓨터로 돌리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상용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기술적 장벽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건 바로 양자 상태의 극도의 취약성이라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과 1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 중첩, 그리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얽힘 상태는 아주 작은 외부 자극에도 초단위가 아니라 마이크로 초단위로 순식간에 깨져버린다고 합니다. 미세한 온도 변화라던가 지구 자기장, 공기 중에 미세먼지, 심지어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미세한 전자기파만 스쳐도 양자 컴퓨터는 연산을 멈추거나 엄청난 계산 오류를 뿜어낸다고 해요. 이것을 과학계에서는 결 어긋남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구현된 대부분의 양자 컴퓨터는 이런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주 공간보다 더 추운 온도인 정밀 절대 0도, 섭씨로는 이게 몇 도냐면요, 자그만치 영하 273.15도입니다. 이렇게 극저온의 환경에서만 가까스로 이 양자 컴퓨터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냉장고 모양의 장비 안에서 양자 칩이 아주 조심스럽게 보관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양자 컴퓨터는 연산 도중에 발생하는 수많은 에러를 스스로 잡아내는 오류 수정 능력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요. 대략 한 개의 완벽하고 깨끗한 계산용 논리 큐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 노이즈를 방어하고 오류를 잡아내줄 수천, 수만 개의 물리 큐비트가 부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양자 컴퓨터 단계는 슈퍼컴퓨터보다 어떤 특정 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입증을 했지만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오류를 제어하는 이런 범용 양자 컴퓨터 단계에는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과학계와 시장 조사 기관들은 이런 오류 수정이 스스로 완벽히 지원되는 진정한 상용화 단계까지는 앞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의 연구개발이 더 필요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양자 컴퓨팅은 영화 속의 상상이 아닌 엄연히 실존하는 물리학의 결정체이자 현재 글로벌 기술 패권의 중심에 서 있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내일 아침 우리의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극저온의 아주 통제된 환경 속에서 이 오류라는 거대한 과학적 장벽을 한 단계씩 넘어서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용화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가 건물 한 채만 했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의 디지털 세상을 연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양자 컴퓨터 역시 앞으로 인류의 도약을 이끌 거대한 혁명의 시작점임은 분명히

0: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술적인 능력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전망했습니다. 7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AI 시대가 아이디어를 지닌 창업 희망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구현할 기술적인 능력이 없다면 창업에 성공하기 힘들었지만 AI가 이 같은 한계를 없애고 있다는 겁니다. AI를 이용하면 비용 문제로 사업화가 불가능했던 아이디어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올트먼의 설명입니다. 그는 최근 한 창업자가 오픈 AI의 GPT-5.6을 이용해 특정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만든 뒤 50명의 고객에게 1인당 월 $500를 받고 판매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올트먼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고용했다면 수백만 달러가 들었을 것이라며 아주 작은 산업의 특정 작업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어도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오픈 AI의 최신 모델 GPT-6 아스트라를 이용해 컴퓨터 게임을 개발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올트먼은 이 게임이 일반 대중보다는 극히 소수에게만 인기를 끌 것이라면서도 과거에는 수천 명만을 위해 컴퓨터 게임을 만드는 건 경제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AI 때문에 창업의 경제성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올트먼은 AI 시대에는 코딩 능력이 없더라도 고객의 요구를 깊이 이해하는 창업자의 가치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스타트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적인 능력이었고 지금도 중요하다며 고객을 정말 깊이 이해한다면 코딩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투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실제로 미국에서 AI 확산과 함께 창업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신규 사업체 설립 신청은 300만 건을 넘었습니다. 200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올트먼은 회사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전문 분야에서 천재 수준의 직원을 거느릴 수 있게 된 것과 같다며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의 영역이 극적으로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일 9.11 테러 25주년을 앞두고 미국 사회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1억 명이 넘는 젊은 세대에게 9.11은 점차 교과서 속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세월이 흐르며 달라지고 있는 9.11의 기억과 현장의 모습을 김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1: 2001년 9.11 테러 참사 25주기를 앞둔 7일 언론들은 여전히 사회 전반에 깊은 상흔을 남기고 간 그날의 기억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유족과 당사자들에게는 여전히 삶을 관통하는 현재 진행형의 아픔이지만 당시 비극을 직접 겪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 9.11은 역사적 사건으로 남는 등 세대 안에서 간극도 눈에 띕니다. 로이터통신은 9.11 당시 소방관이었던 아버지를 잃은 아들 스콧 라슨의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4살이었던 그는 현재 아버지가 근무했던 우드사이드 소방서에서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슨은 아버지의 기억이 매일 떠오른다며 여기 올 때마다 그를 보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며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국제소방관협회에 따르면 그처럼 순직 소방관의 자녀 58명이 부친의 뒤를 이어 소방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 현대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지만 오늘날 미국에는 당시 태어나지 않았거나 너무 어려 기억하지 못하는 26세 이하의 젊은 층이 1억 명이 넘습니다. 이들에게 9.11은 직접적인 삶의 기억이 아닌 교과서, 부모의 이야기, 밈 등을 통해 전하는 과거의 유산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젊은 세대가 코비드-19 팬데믹, 대형 총기 난사 사건 등을 삶에 영향을 미친 더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으면서 9.11에 대해서는 공감의 한계와 함께 복잡한 거리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9.11 당시 뉴욕 경찰관이었던 아버지를 둔 줄리 프레이는 아버지가 매년 9월이면 그날에 얽힌 기억을 피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또 뉴욕 퀸즈에 사는 14세 소년 JD 무살리는 9.11에 대해 치열했던 수십 년 전의 스포츠 경기 기록을 보는 것 같다며 어른들의 기억과 자신 사이의 거리감을 털어놨습니다. 기억의 공백 속에서도 사건의 현장이었던 맨해튼 금융관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사고가 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었던 로어 맨해튼 지역은 지난 25년간 상주 인구가 약 3배로 늘었습니다. 노후한 오피스 빌딩들은 대거 아파트와 주거용 건물로 전환됐습니다. 과거 금융, 부동산 업종이 일자리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이곳은 스포티파이, 콘데나스트 등 미디어와 테크, 광고 기업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한층 다양하고 역동적인 일상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최근 20여 년간 미국의 청년 실업률을 한 노동 분야 민간 싱크탱크가 분석해본 결과 비대졸 청년이 육체 노동으로 취업하기에는 요즘이 비교적 좋은 시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보도했습니다. 버닝글라스 연구소는 22세에서 34세 청년 연령대의 실업률 데이터를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월별로 따져서 이런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이래 올해 7월까지의 기간에 대학 학위가 없는 청년들의 실업률은 전체 비교 대상 시기 중 25%백분위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비대졸 청년에게는 최근 3년 7개월간은 전체 비교 대상 시기 중 취업이 쉬운 정도로 따져서 상위 25%에 해당하는 호시절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연령대의 대졸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2025년 이래 올해 7월까지의 기간에 대학 학위가 있는 청년들의 실업률은 전체 비교 대상 시기 중 50백분위 내지 70백분위에 해당했습니다. 대졸 청년들에게 최근 1년 7개월간은 전체 비교 대상 시기 20여 년 중 취업이 어려운 때에 속했습니다. 직종별로 보면 과학기술 분야는 몇 년 전에 비해 취업 상황이 악화했고 식당 서비스 등 육체노동 분야는 취업 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이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즉 STEM 분야의 실업률이 특히 악화했으며 음식 서비스, 건설업, 광업 등 블루칼라와 육체노동 서비스 분야의 실업률은 전체 비교 대상 시기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직종별 실업률은 16세 이상 노동시장 참여자 전체를 놓고 따진 겁니다. 다만 이건 비대졸 청년 취업이 대졸 청년 취업보다 더 쉽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비대졸자 집단의 실업률은 대졸자 실업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2개월간 평균으로 따졌을 때 25세에서 54세 집단의 대졸자 실업률은 2.7%, 대학 교육을 일부 받았지만 학위가 없는 이들의 실업률은 3.6%, 고교 졸업장만 있고 대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이들의 실업률은 4.7%였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제시한 브루킹스 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22세에서 35세 연령대의 고용률을 교육 수준별로 보면 고교 졸업장이 없는 이들은 50%대, 고졸자들은 70%대, 대학 학위 소지자들은 80% 안팎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회사들이 젊은 대졸 신입사원을 뽑아서 시키던 초보적 업무들을 인공지능이 맡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대졸자들의 취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버닝글라스 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게드 레버너는 학사학위 소지자의 공급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학사학위 미소지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게 일시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갓 졸업한 구직자들이 지리적 측면과 다른 측면에서 지평선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하며 인류 회사들을 취업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타협할 생각이 있다면 조금 더 쉬워진다고 말했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라거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4불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장,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3불99,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당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호프 제공입니다.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무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5월 8일 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해진 신앙과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뉴저지 교회 협의회가 주최하는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48년 목회의 여정을 걸어온 서울 신길 성결교회 원로 이신옥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과 영성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13일 주일까지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에서 열립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주일은 오후 5시입니다.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 370 데모레스트 에비뉴 클로스터 뉴저지, 성도 여러분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문의는 이창성 목사 201-456-9355, 201-456-9355번으로 연락주세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사회를 위한 정기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걸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무료 법률 상담에서는 이민과 시민권 신청을 비롯해 위임장, 의료 대리인 지정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무료 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0: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려는 상황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비현실적이고 상황을 곱씹을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질 것 같고
1: 댓글로 같이 울었다. 그 눈물이 나의 마음이었다. 굉장히 좀 반응이 뜨거웠죠.
2: 방송 중에 마이크 꺼달라는 말은 무슨 일입니까? 이거?
3: 그만하세요. 가 났는다.
0: 그만하세요.
3: 마치 우리가 저걸
0: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그만하세요 이제. 거죠. 그만하시라고 마이크 꺼주세요.
2: 화내지 울지.
4: 박재웅의 예, 한판 승부는
2: 정통 시사 프로그램입니까?
4: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입니다. 뉴스는 넘치는데 신뢰는 줄어든 시대. 속도는 빨라졌지만 진실은 더 멀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복잡한 정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혼란의 시대 가장 가까이에서 질문해온 분을 모셨습니다. CBS 한판 승부의 박재홍 앵커님.
0: 반갑습니다. 우리 세바시 시청자 여러분. 저는 CBS에서 한판 승부를 진행하고 있는 박재홍입니다. 영광입니다.
4: 12.3 내란 때부터 시작해서 네네. 정말 그 CBS의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으로 이제 자리매김했다.
0: 맞습니다.
4: 그래서 부른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우리 박재영 앵커가 뉴스의 눈물이라는 책을 생방송에서 울었던 그것 때문에 이후에 제목이 이렇게 된 거죠?
0: 맞습니다.
4: 제목의 사연을 좀 얘기해 주세요.
0: 예, 그 뉴스 눈물 이제 12월 3일 CBS에서 비상방송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끝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특별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시 또 이제 화면들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내렸던 장면들, 창문을 깨고 들어왔던 장면들, 그리고 또 이제 시민들이 계엄과 충돌했던 장면들, 그걸 보면서 막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상황이, 야, 이거 진짜, 진짜 우리 죽이려고 그랬구나. 지금 이제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려는 그런 상황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5: 이게 참, 헬기가 착륙하는 장면과, 그 장면을

0: 뭐 진행을 잘한다 뭐 이런 칭찬 별로 없었었는데
1: 잘
0: 잘
1: 울었다.
0: 울었다. 아 그리고 어디 울음에 나도 공감했다. 아 굉장히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사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자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언론인으로서도 이걸 좀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책을 쓰게
1: 뉴스의
0: 됐습니다.
1: 눈물이라는
0: 네, 뉴스의
1: 제목으로.
0: 눈물. 예.
1: 근데 사실 뉴스의 앵커라면
0: 예.
1: 뭔가 중립성,
0: 아하.
1: 객관성 이런 걸 유지해야 된다는 게
0: 예.
1: 그죠? 기본 덕목처럼
0: 그렇죠.
1: 이제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는데
0: 맞습니다.
1: 앵커로서 눈물을 흘린다는 건 어떻습니까?
0: 그때 그 상황이 정말 어떤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앵커는 거리를 두면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 그렇지.
0: 보시고 판단하세요.라는 게 어떤 이제 앵커의 중요한 룰인데 그 앵커마저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립을 지킨 사안이 아니다.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라 정파의
1: 그렇죠.
0: 문제가 아니라 어떤 위헌, 헌법적인 문제라는 걸 인식시키는 의미에서 눈물은 흘려야 될 눈물이었다.
1: 누구보다도 많은 인터뷰, 치열한 인터뷰를 경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1: 그중에서 좀 특별한 분들 혹은 특별한
0: 아.
1: 순간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0: 일단 뭐 명태균.
1: 그쵸.
0: 네, 명태균.
1: 뉴스의 핵심에 있는
0: 작년
1: 인물이죠.
0: 9월에 뉴스토마토라는 매체에서 김건희 씨의 공천개입 논란에 어떤 중심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저희 제작진도 인터뷰를 하려고 막 시도를 했지만 인터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원래 그분 관련 이슈를 딱 다루다가 금요일 날딱 퇴근할 때 전화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딱 전화한 다음에 저 내일 제가 창원에 내려갈 테니 혹시 시간을 내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분이 껄껄껄 웃으면서 아이 뭐 저 같은 사람을 보러 내려오세요. 저 듣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그러면 내일 아침 일찍 오신 다음에 오후에 올라가시죠. 지금 기자들이 저희 집 앞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제가 새벽 5시 차를 타고 창원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더니 이분이 창원역에 기다려가지고 저를 딱 태우고 갑니다.
1: 아 그래요? 아, 마중까지 나왔어요?
0: 아, 마중 나왔어요. 자기가 차를 운전하면서 탁 마중을 하면서 아. 자기 태워가지고 창원 다 구경시켜주고 보여주고 뭐 하면서 이제 여러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과 이런 부인과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줍니다. 국민의힘의 후보로 되기 전까지는 거의 매일 통화했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와 그 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된 이후에는 김건희 씨랑 매일 통화했고 대통령과는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통화했다. 혹시 출연 안 되겠냐? 했더니 이분이 아 그러면 창원이니 생방송 라디오에 전화 연결해 출연하겠다 해가지고 한 시간 동안 라이브로 이분과 최초로 생방송 전화 연결을 하죠.
1: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예. 다른 그 라디오나 그 시사 방송 프로그램은 거절하면서 우리 박재영 앵커만 막 역까지 마중 나가서
0: 아.
1: 그렇게 7시간이나 인터뷰를 해준 이유가 뭘까요?
0: 다른 시사 프로그램 PD들도 엄청 섭외하려고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다른 회사 PD들한테 작가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아, 박 앵커 그 사람은 잘 들어주더라.
1: 야.
0: 예. 네, 잘 들어주더라.
1: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네. 그 보통 라디오 프로그램 제가 또 라디오 프로그램
0: 아,
1: 해보지
0: 라디오 출신입니다. 예.
1: 전화 걸어서 섭외하지 직접 가진 않아요.
0: 그렇죠.
1: 직접 가는 거 자체가 대단한 뭐랄까 그 어떤
0: 그렇죠.
1: 열정?
0: 그렇죠.
1: 의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직접 날 찾아오냐.
0: 그렇죠. 그것도 약간 감동했을 거예요.
1: 그랬을 것 같은데.
0: 네,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제 전화로 해서 해달라 문자로 보냈을 텐데.
1: 그렇지, 그렇지.
0: 이 프로그램은 앵커가
1: 직접 와.
0: 직접 와가지고
1: 그 한판 승부의 특징이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네. 이제 사람 초대해서만 이야기 나누지 않는다. 그런 게 좀 여러 그
0: 예.
1: 이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0: 예, 맞아요, 맞아요.
1: 이 명태균 씨 말고도.
0: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택시 타고
0: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그것도 섭외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1: 있습니까?
0: 아, 그 비하인드가 있는데. 원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전략이 탄핵 국민이잖아요. 그 야당 후보잖아요. 그럼 크게 실수를 안 하면 거의 당선되는 분위기예요, 사실은.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재명 당시 대선 캠프 전략이 인터뷰를 최소화하는 거였어요. 점점 득점보다도 실점을 하지 않는다.
1: 그치, 지키겠다.
0: 요 전략, 지키는 전략. 그래서 5월 말까지 모든 섭외를 안 받습니다. 거의 안 받습니다. 그런데 5월 네 번째 주가 되는데 그 저희 경쟁사 프로그램, 저녁 프로그램에 딱 출연을 한 거예요. 후보 전략이 이제 바뀔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캠프에 난리를 쳤죠.
1: 연락을 이제 캠프로.
0: 그러니까 난리라고 치고 공손하게 부탁을 엄청 했죠.
1: 그렇죠.
0: CBS의 한판 승부인데 인터뷰 하시면 좋겠다. 같은 동시간대 프로그램인데 우리도 하자. 후보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앵커입니다. 오늘 하루만 서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1: 아,
0: 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 후보님, 방송 잘 봤습니다. 오늘 하루만 서운해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전략적으로 말을 하기보다
1: 그렇죠.

0: 우리말에 큰 여파가 있었니, 이분이. 미안합니다고 말씀을 딱 하시고, 금요일 날 딱 방송을 마치고 났더니, 이재명 후보 캠프에 연락이 옵니다. 월요일 날, 6월 2일. 그러니까 6월 3일이 대선 투표일이었어요. 그래서 6월 2일 오전 10시 10분 전화 녹음으로 잡힙니다. 잡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후보가 6월 2일에 일정을 소화하면, 전화를 하기 위해서 어딘가 멈출 것이다. 차 안에 방 안에 있을 것이고 혼자 전화를 통화를 박지영과 할 것이다라는 계산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멈춰있는 순간에 우리가 가겠다. 그래서 그 캠프를 이제 설득을 토요일부터 시작을 했죠. 가겠습니다. 어디에 계신 우리가 간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전화하시는 것보다 그냥 얼굴 보고 10분이라도 그냥 녹화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요즘 유튜브 시대인데.
1: 아, 영상으로 카메라 갖고 가겠다.
0: 카메라 가져간다. 후보의 모습을 시청자에게 보여주는 거 어차피 우리 유튜브 잘 되는 거 아시지 않냐. 딱 저니까 저희가 딱 직감적으로 저도 말하면서 이거 말 된다. 그래서 일요일 날 오케이 녹화하러 오시오. 그런데 예상이라 녹화를 하니까 이분들이 다음 일정까지 가는 중간도 인터뷰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길어진다. 우리가 차 안에서 인터뷰를 찍겠다. 해가지고 동승 인터뷰가 성사가 된 것이죠.
1: 홍장원 씨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0: 예, 네, 맞습니다.
1: 홍장원 씨의 첫 방송 인터뷰가 한판 승부였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분은 어떻게 섭외된 겁니까?
0: 그분 섭외도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이제 국회에서 명확하게 딱 증언을 하면서 완전 뉴스의 중심이 돼서 모든 언론사 섭외하고 싶은 1순위가 됐죠.
1: 맞아요,
0: 사실은.
1: 맞아요.
0: 국정원에서 이제 조태영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 거짓이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홍장원 차장 입장에서 이제 반론을 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 인터뷰를 해야겠다고 이분이 마음 먹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수두에 와가지고 이제 딱 처음 인사하면서 그래도 모든 프로그램 다 섭외하려고 했을 텐데 어떻게 한판승부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판승부 애청자였습니다.
1: 기존에
0: 애청자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홍정원 차장이 말씀이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만나는 기분이다. 라고 와서 말씀하시면서 인터뷰에 응해주셨죠.
1: 참 그건 고맙네요.
0: 네, 네,
1: 우호적인.
0: 굉장히 우호적이었죠. 네,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전에 이제 김규환 전 논설위원이 국정원 이슈를 많이 다뤘어요. 국정원 내부 사정을 막 취재를 해가지고 한 판승부만의 독보적인 콘텐츠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국정원 분들이 또 많이 주목했던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1: 그 한 판승부의 애청자였다는 게 계속 국정원에서 감시했다.
0: 뭐 그런 일이시지. 이분이 원래 육군사관학 출신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아니, 육군사관학 출신으로서 당시 임무에 임했던 국군 장병들의 마음은 국민을 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임무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북한에 가는구나 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임무에 임했을 것이다. 그런데 딱 도착하니까 국회에서 굉장히 많이 당황했을 것이고 그 소극적인 저항으로 이어진 것도 우리 국군들이 국민을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는 거 보면서 이거 이분이 정말 나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분이 바로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1: 우리 한판승부에 출연하신 또 굵직한 뉴스 속 인물들이 뭐 여러 분이 있네요. 책에 마이크 꺼주세요라는 내용도 있는데 그것도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0: 마이크 꺼주세요. 참.
1: 방송 중에 마이크 꺼달라는 말은 무슨 일입니까? 이거?
0: 진중권 교수님과 그다음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이 이제 방송 인터뷰를 같이 했었습니다. 두 분이 이제 인터뷰 중 굉장히 격렬해졌죠. 네, 과거에 이제 김행 전 비대위원 본인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진중권 교수가 주장했던 사실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를 봤다. 그런 의미에서 가짜뉴스의 폐해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취지를 얘기했고 진중권 작가 그게 무슨 가짜뉴스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1: 둘이 싸웠구나 옛날
0: 두 분이
1: 일로.
0: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게 말해 언쟁을 크게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양쪽에 앉아있으면, 그만해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해 주시죠. 그만하시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저희 제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그 어느 정도가 갔냐면, 그래서 진 교수님을 이번 총선 후에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1: 그 생방송
0: 생방송 중에 소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소송자 명단에 진 교수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진 교수님도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잖아요? 소송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다.
2: 그만하세요. 가 낳는다.
0: 그만하세요.
2: 마치 우리가 저걸
3: 그만하세요. 아이를 보호한다는 게 있는 거예요.
4: 그만하시고.
2: 본인은 그렇게 귀가
4: 있으신 거죠.
2: 그만하세요, 이제. 거죠? 아니, 저건
4: 진 교수님 그만하시라고 말 꺼주세요. 진행자로서 저도 청취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0: 품격 있는 토론 프로그램이 아니라 거의 이제 UFC 같은 그치가 그만할 수 안 돼서 소리를 크게 질렀죠. 그만하세요! 근데 그만하셔도 그만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밖에 엔지니어를 딱 봤더니 엔지니어가 굉장히 위태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배 무슨 말씀이든 하세요. 도와드릴게요. 눈빛이에요. 그래서 마이크 꺼주세요. 하더니 바로 꺼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끝 다음에 제가 이제 바로 두 분에게 사과하세요! 라고 또 얘기했죠.
5: 아, 진짜?
0: 네.
5: 이쯤에서 생각나는 떠오르는 질문은 예. 박재영의 예. 한판 승부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입니까? 앵커가 막 화내지 울지
1: 이 CBS가 사실은 그렇죠. 이 시사 프로그램의 명가 아닙니까? 제가 시사자키에 있었거든요.
0: 이야 정통 시사 PD군요. 예, 여러분 알고 보니 정통 시사 PD였습니다.
1: 근데 저, 그 시사자키가 사라지고 이 한판 승부라는 걸로 대체되는 이 순간
0: 예 맞습니다.
1: 되게 반대도 많았고
0: 맞아요.
5: 이름이 그게 뭐냐?
0: 예, 뭐 한판승부. 예, 예.
1: 뭐 그런 이야기.
0: 그런 얘기도 좀 있었죠. 예,
1: 이게
0: 있었죠.
1: 5년이 지났습니다. 그게 길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CBS의 또 간판 시사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기까지 한판승부의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0: 시사키라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사실은 시사다키가 그 MBC 시선 집중의 모태예요.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네. 만들었던 그 프로듀서가 저희 회사에 나중에 뭐 강연을 와가지고 시사다키도 그 참고해서 만들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정통 시사 프로그램 맥이죠. 근데 이제 한판승부는 종합편성 채널이 출범한 이후에 어떤 시사 프로그램 소비 패턴이 바뀌고 그래서 한번 새로운 느낌을 만들어보자 부제로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라는 타이틀이 붙어요. 2021년 때도 굉장히 진영 안에 극단적인 갈등이 심각한 시대였고 그래서 진영의 진영끼리 한번 모아서 공론회장을 만든 다음에 공감으로까지 이뤄갈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한 언더스탠딩, 이해를 해서 공감의 수준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향하자 해서 진보 보수라고 딱 프레임할 수 없지만 뭔가 찬반이 좀 분명한 그런 분을 모셔놓고 이제 한판 승부 벌여라 한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한판 승부만의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 웃음의 요소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미의 요소죠 사실은. 매불쇼나 뭐 김어준 이런 것도 보면 심각한 이슈를 다루지만 진행자의 웃음소리가 있어요. 이전에 MBC 라디오 성공률을 보면 오디오 콘텐츠에 웃음소리가 되게 좋았어요. 그 웃음소리 때문에 그 콘텐츠 공감도가 높아졌거든요. 저도 약간 리액션 할 때 웃음소리의 요소를 좀 나름 이 프로그램의 텐션과 재미의 요소를 높이는 요소로 좀 쓰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시사 공중파 시사에 비해서 웃음의 요소가 좀 더
5: 그렇군요.
0: 예, 웃음
1: 인간적
0: 예, 인간적
5: 면모를 좀 예, 보이는 예, 거죠. 뭐
0: 예, 그런 걸 좀
5: 화내지, 울지, 웃지.
0: 아, 듣는 바에 의하면 그래도 시사다키 정관영의 시사다키를 성공적으로 대안적으로 잘 정착시켰다.
1: 예, 이어서
0: 잘 정착시켰다. 그리고 라디오 청취적인 측면에서도 정관영의 시사다키의 최고 기록을 넘어서 예, 좀 더 좋은 청취율을 기록하고
5: 넘어섰군요.
0: 넘어서서 1년 정도 더 높은 청취를 기록하고 있다.
5: 어쨌든 이 진행자의 자리, 뭐 특히 뉴스는 이제 앵커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어떤 것을 물을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5: 질문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0: 질문! 저는 이제 질문을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 22년 차인데, 상대를 당황시키는 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5: 아하.
0: 그래서 촌철살인 해야 된다.
5: 이게 답하기 어려운 것이 좋은 질문이다.
0: 상대가 움찔하게 만들고, 아,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5: 아, 그거.
0: 그게 아니에요.
5: 그게 아니다.
0: 그 천천살이는 손석희 선배는 할 수 있는 거고, 정관영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좋은 질문은 좋은 들으면서 나오는 걸 알았어요.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좋은 질문은 첫 번째 대답 나온 이후에 하는 세컨 퀘스천, 서드 퀘스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 좋은 질문이 나오더라.
5: 그건 되게 신선한 대답인 것 같아요.
0: 야.
5: 질문을 잘하는 거를 발휘하는 거.
0: 예.
5: 이거는 첫 번째 질문이 아니다.
0: 아, 아니죠.
5: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왜냐하면 일단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5: 예. 근데 우리는 사실은 뭐 내가 물어볼 것부터 먼저 생각하잖아요.
0: 맞아요.
5: 듣기보다는.
0: 예. 그래서 제가 이효령 선생님 인터뷰를 이제 CBS 초대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효령 선생님이랑 인터뷰 질문을 한 2장 넘게 한 20개 넘게 질문을 주문해 갔었거든요. 이분이 질문 하나만 한 시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질문 하나만 30분 얘기해요. 강의를 하세요.
5: 아는 게 많으시니까.
0: 아는 게 너무 많으시니까. 그리고 제가 딱 듣다가 질문지를 딱 내려놓고 잘 듣다가 그냥 한 20분 후에 한 질문 더 하고 한 15분 후에 한 질문 더 하고 하고 이제 질문을 별로 안 했었거든요. 계속 듣기만 하고. 근데 이런 선생님이 인터뷰 끝난 다음에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5: 질문을 잘하는
0: 거예요. 아, 그래서 저보고
5: 그렇지.
0: 야, 역시 그 CBS 아나운서들이 인터뷰를 잘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그랬더니 아이 뭐 다른 뭐 방송 아나운서들은 계속 그냥 자기 지문지 소화하려고만 하지 뭐 잘 듣지도 않아.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진정한 고수들은 내가 지금 준비한 칼을 내가 막 창창창창 휘두르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와중에 공감과 그 안에서 나오는 그 흐름을 좋아하시는구나. 잘 들어야겠다. 매일 생각합니다. 그래서.
5: 저도 이제 질문마다 듣는 걸로만 어떻게 예. 말씀 끝나셨습니까?
0: 예, 아니 예.
5: 제가 더 들어볼 생각이 있습니다만
1: 저도 오늘 뭐 진행자로서 제가 사실은 박재영 앵커의 선배이긴 합니다만
0: 예.
1: 아무래도 뭐 이런 진행자나
0: 예.
1: 이 업의 영역에선 또 제가 후배이다 보니까
0: 아, 무슨 말씀을
1: 예. 크게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0: 아, 별 말씀입니다.
1: 요새 뉴스가 너무 많고
0: 뉴스 많습니다. 예.
1: 너무 빠르고
0: 아.
1: 그리고 또 유튜버들이 맞습니다. 언론인, 앵커들만큼이나 네. 신뢰를 네. 얻는 시대. 아나운서 입장에서는 이 시대를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0: 아, 저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은 유튜브가 되니까 MBC, KBS, SBS, CBS 똑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1: 아, CBS한테는 오히려, 오히려 유튜브 시대가 기회예요.
0: 예, 기회입니다. 예, 기회여서 오히려 똑같은 출발선에 있고 똑같은 콘텐츠에 올려서 조회수 경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앞서서 나가기도 하고.
1: 그렇지, 그렇지. 네, 매체가 같은 데서 같은 하면. 데서 하니까.
0: 그리고 오히려 지상파는 공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면 막 거쳐야 될 게 많아. 근데 우리는 가자! 찍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결정 빨리빨리 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가자.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타사는 프로그램 개별별로 안 하고 SBS 라디오, MBC 라디오, 채널 유튜브예요.
1: 아,
0: 근데 저희는 하나의 프로그램 톤의 매너가 유지되는 거죠.
1: 규적인 브랜드 채널.
0: 브랜드 채널이에요. 근데 저희 한파승부 채널이 SBS 시교 라디오 채널보다 20만 명이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러면서 이제 CBS 콘텐츠 전략이 되게 잘 먹혔다. 프로그램화해서 각자의 톤의 매너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팬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장점이 있다. 단점은 레거시 미디어의 하락이죠, 뭐. 레거시 미디어의 하락과 함께, 아, 이제 레거시 채널에 대한 시청자들 기대가 많이 떨어져요. 체육 매불쇼 뭐 300만을 향해 가는 채널이 됐어요, 지금. 야,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지금 레거시 미디어가 어떠한 그 오만함을 버려야 된다. 소비자들이 왜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왜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더 분석하고 우리도 더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김호준의 뉴스공장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저희도 재미의 요소를 좀 더 넣으려고 하고 뭐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그래도 이제 많은 부분이 뭐 확증 편향을 기반한 이야기들이랄지 뭐 조롱의 언어를
0: 맞아요.
1: 주로 쓴다든지
0: 맞아요.
1: 뭐 이런 게 조금 뭐랄까 우리가 정통 저널리즘이라고 해야 그렇죠. 되나요? 뭐, 그 옛날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의 뭔가 갈등과.
0: 그렇습니다.
1: 뭐, 양분되는 이 의견들.
0: 네.
1: 이런 충돌들을 더 이렇게 강화시키고 예. 있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0: 예.
1: 지금, 박연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0: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언론사는 퍼블릭 굿. 공적
1: 공공의 선.
0: 공공의 선에 대한, 이제 우리 CBS의 경우는 공정방송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나. 내부에서 아 이거 좀 보도 잘못된 것 같다. 이거 이 진행은 편향적인 것 같다. 스스로 검증하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레거시 미디어가 재미없다. 혹은 너희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래도 우리는 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조금이라도 찾으려고 하고 스크린 하려고 한다. 좀 믿어주시고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라는 좀 생각을 하죠.
1: 알고리즘이
0: 그렇죠. 네.
1: 편향적으로 이끌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필터링 한다거나 보다 좀 공정한 그 맞아. 뉴스, 건강한 뉴스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시청자 입장에서 좀.
0: 시청자 말씀. 입장에서.
1: 그렇죠, 그렇죠.
0: 다른 사람들은 뭘 보나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1: 다른 사람이
0: 아, 뭘 보나. 나와 다른 진영. 이를테면 에코 챔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스피커 안에서 아. 야호 하면 그 소리가 다시 선발해서
1: 반향해서
0: 반향해서 같은 소리만 듣는다거든요. 자기 만나는 사람끼리만 교류하면 이 세상이 다 좌파 같고. 이 세상이 다 구급파 같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뉴스에도 온도가 있다. 비교하시라. 하나의 이슈를 들고 한겨레의 헤드라인과 조선일보의 헤드라인과 혹은 뉴스공장 매불쇼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한번 비교해보시면 다르구나. 여기는 아 뜨거워 했는데 여기 미지근해요. 여기 아예 차가워버려. 아 여기 다 다루지도 않아. 그럼 거기서 아 내가 알고 바라보고 있는 한 면 자체가 다가 아닐 수가 있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닐 수가 있겠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리고 알고리즘도 흔드실 필요가 있다. 가장 나쁜 예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참모들의 말에 따르면 어느 순간부터 구구채널만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것만 계속 보고 거기 부정선거로 주장하는 구구채널에 중독이 됐고 계속 그것만 확증 편향에 이분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부정선거를 믿게 됐어요. 그래갖고 국정원이랑 중앙선거에 지시를 합니다. 알아오도록 해라. 알아왔더니 국정원과 부정선거에 얘기합니다. 부정선거는 없었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뵀거든요. 국정원 보고서를. 국정원 또 온갖 얼마나 또 조사 열심히 했겠어요. 국내 내밀한 정보. 이번에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유튜브를 추천해줘요. 이 채널을 보게. 그럼 너희들이 awakening, enlightenment가 될 것이다라고.
5: 그 국정원보다 유튜브를.
0: 유튜브를 믿어요. 이렇게 해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알고리즘이 이렇게 해롭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래서 그걸 깨는 방법은. 다른 채널 몇 번 보면 유튜브, 이 사람이 편식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원하시는구나 라는 거 아세요. 다른 채널 한번 가보시고 하면 다른 내용도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좀 유튜브에 당뇨병에서 벗어나시죠.
5: 유튜브에 당뇨병. 이 네. 말은 이제 여러분 박재홍의 한판 승부 말고도 시선 집중도 들으시고
0: 아닙니다.
5: 뉴스 공장도 들으시고
0: 그래서 뭐. 저는 유튜브 시사 채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듣지 마시란 말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거 다 들으시되 레거시 미디어 채널의 콘텐츠 한두 개는 꼭 구독하셔라.
5: 그렇지.
0: 아, 내부 통제 장치와 나름 데스킹을 거쳐서 만드는 그런 콘텐츠 좀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 하나 두 개를 하시고 그중에 하나가 박지용의 한판 승부면 좋겠다. 그리고 세 봐시면 좋겠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5: 우리 박재영 앵커가 유튜버가 다 됐네요.
0: 아, 그렇습니까? 아, 잘하고 있습니까? 예.
5: 자, 우리 이제 좀 뭐 아주 마무리할 시간이 와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0: 예.
5: 이 책을 보면 이 박재영 앵커님은 언론이 질문을 멈추면 나라가 무너진다. 예. 이런 아주 큰 말씀을 해주셨는데.
0: 예.
5: 어떤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면 좋을까요?
0: 저는 이제 22년째 그 방송하면서 중요한 전환기가 됐던 것은 나는 나에게 너그러운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어느 순간 보니까 인생은 성취해 있지 않더라. 그리고 제가 20대 때 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실패가 아니었어요. 22년 하면서 방송 한 7개, 8개 개편을 하거나 하차하거나 잘리거나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아이 바보 같은 실패한 그런 진행자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스스로의 기회를 주고 갔더니 한판 승부한 부분이 만나게 되고 하면서 또 좋은 반응도 얻게 되고 새로운 성취의 기회를 얻게 됐죠. 28살 때 아나운서를 지망했을 때 50대 때 나의 모습은 어떨 것이다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다르고 하지만 이 50대에 있을 때 또 다른 성취의 모습으로 정말 감사하고 또 다른 길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을 사는 내 길에 나이 때대로 되지 않은 그 모습일지라도 나에게 너그러워지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나가면 그 안에 기쁨을 발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시대에 너무 빨리 변하고 AI도 빨리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뭐 빨리 성취해야 될 것 같고 빨리 앞서 나가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지만 스스로를 격려하고 잘했다 칭찬해주면 좋겠다.
5: 맞아요.
0: 네.
5: 뭐 청년에게도 되게 아주 진정성 있는 조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0: 예.
5: 50대를 바라보는 박재영 앵커에게도
0: 네,
5: 이제 50대를 훌쩍 한참 넘긴 저에게도 그렇죠?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
0: 네.
5: 너 괜찮니? 너 괜찮아? 또 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0: 네.
5: 좋습니다. 우리 그 한판 승부를 진행하는 우리 박재영 앵커의 새 책.
0: 네.
5: 뉴스의 눈물.
0: 뉴스의 눈물.
5: 이 뉴스의 눈물이라는 이 책 제목이 되게 낯설었는데
0: 네네.
5: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되게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0: 아 괜찮습니까?
5: 솔직히 앵커 이러면 우리가 생각한 편견, 선입견은 그런 거잖아요. 뭔가 예, 예. 나랑 멀리 떨어져 있고,
0: 아 네네네.
5: 나랑 날카롭고 네. 뭐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을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5: 이게 이제 한 발짝 다가선 앵커의 얼굴 이런 걸로 좀 다가와서. 그리고 이게 뭐 우리 시사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리터러시 뭐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0: 예.
5: 우리 박재영 앵커의 또 삶의 스토리들도 여기 이제 담겨 있는 거
0: 담겨 있습니다.
5: 여러분 네. 좋은 책 박재영의 뉴스의 눈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0: 네.
5: 진영의 언어가 갈라놓은 시대지만 좋은 질문은 우리를 다시 연결한다고 좀 생각합니다.
0: 예.
5: 자 오늘 세바시 45 박재영 앵커 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6: 맥도날드스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8: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9: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이 업계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몇몇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네노라는 작품들을 연출한 스타피디에서 베스트셀러 작가, 인기 강연자가 되신 분을 모셨습니다.
1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책 한 권을 봤니? 뉴 에디션의 저자로 인사드립니다. 김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10: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5: 막 계속 춤추면서.
11: 이 영어 공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그릇된 믿음이 있어요.
5: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벌써. 흘렀어요. 흐르고 네. 이 책이 무려 20만 권을 그동안. 넘긴 베스트셀러가 돼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추가되고
10: 네.
5: 어쨌든 영어책을 통째로 한 권 외우는 게 되게 효과적인 영어 그렇죠. 학습 방법이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10: 우리가 자 영어 시험에서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어려운 단어를 외워야 돼요. 평소에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어려운 단어를 외워야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문종합영어처럼 어려운 문법서를 안에 나오는 모든 회화의 법칙과 예외 상황 이런 걸 다 외워야 돼요.
5: 문법과 그 독해.
10: 독해까지. 자,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영어를 하려고 하면 내가 단어를 떠올리고 문법에 따라서 조합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려운 단어가 발음도 어렵고 잘 안 떠올라요. 철자도 헷갈리고. 게다가 문법이 정확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요. 강박. 전치사, 정관사, 부정관사 다 정확해야 한다는. 자, 회화를 잘하는 방법은 반대로 가야 돼요. 영어 시험 고득점 받은 분들은 오히려 회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회화 잘하려면 오히려 기본 동사, get, have, take 같은 기본 동사, 맞아요. 쉬운 동사를, 쉬운 단어를 가지고 맞아요. 문법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대충 조합해서 내면은 상대가 알아듣고 너 이런 말 하려는 거지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단어 공부와 문법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초회화 문장을 그냥 통으로 외워버려야겠구나. 이게 회화를 잘하는 지름길이라는
5: 거죠. 여기서 영어책 한 권은 성문종합영어가
10: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또 지난 몇 년간 저자 강연을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뭐냐면 PD님이 얘기한 대로 회화책 교재를 내가 사서 다 외웠는데도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분은 외웠다고 생각하는 게 암기인
5: 암기를
10: 거예요.
5: 했구나. 암기를 했구나.
10: 그러니까 그냥 영어 회화를 다 외웠고 회화책에서 한글을 보면 영어가 떠오른대요. 그럼 외운 거잖아요. 한글을 보고 영어 문장이 떠올라. 근데 미국 사람을 만나면 입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입력이 아니라 출력이거든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암기와 암송의 차이가 뭐야? 챗GPT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암기는 정보를 눈으로 보고 입력하는 과정이고
5: 속으로 그지
10: 그렇지 암송은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소리 내어 출력하는 과정이라는 거
5: 입력과 출력
10: 출력이 완전히 동시에. 다른 과정이라는 거
5: 그러니까 입력만 하는 게 암기고 출력까지 하는 게 암송이네
10: 암송이고 회화 공부는 출력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 때 잘못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다들 조용히 앉아서 묵독으로 눈으로 그렇죠, 소리 내지 그렇죠. 않고 그랬는데 원래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생각해봐요. 다들 사서삼경을
5: 그렇지 하늘 저
10: 산따지름서 공자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를 가지고 뭔가 교재를 외울 때는 소리 내어서 낭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험에 너무 목을 냈던 거예요.
5: 입력하고서 출력의 기회는 그 시험 보는 그렇죠. 날인 거지. 대부분의 학습에는 이게 되게 효율적인 맞아요. 공부법인 것 같은데
10: 맞아요. 맞아요.
5: 이걸 한번 딱 정리해 주세요.
10: 한 10문장을 내가 외웠어. 한 10분 20분 동안 외웠어. 중요한 거는 출근길에 지하철에 앉아서 내가 그 외운 거를 다시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열 문장이 떠올랐을 때 재밌는 건 한 세네 문장은 떠오르고 안 떠오르는 거 있어.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뭘 못 외웠는지를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입력만 하면은 출력을 해보지 않으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구분이 가지 않아요. 이런 인출 연습이 1번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반복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담장을 페인트 칠한다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완벽하게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설렁설렁하고 계속 꾸준히 덧칠해 나가는 게 이게 더 전체적인 깨끗한 담장을 유지하는 비결이거든요. 한번 소리 내서 한번 쭉 읽어보고 기억나는 데까지만 해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점심 먹고 또 시간 나면 또 한번 소리 내서 해보고 되는 데까지만 해보고 조금 더 설렁, 편하게 설렁설렁.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누적이 되는 건데요. 처음에는 외울 때 어려워요. 내가 열 문장을 외우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매일매일 내가 열 문장을 하잖아요. 첫째 날 1과를 외워요. 둘째 날 2과를 외워요. 둘째 날은 쉬는 시간마다 1과 2과를 복습을 해요. 셋째 날은 1, 2, 3과. 자, 재밌는 거는 열흘째가 되면은 1과는 열흘 동안 매일 반복해서 인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과는 오늘 막 외웠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남는데 1과는 열흘 동안 매일 반복해서 인출을 했기 때문에 얘는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몰아서 많은 양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5: 시간을 내 친구로 삼는 건
10: 그렇죠.
5: 존경하는 선배님 중에 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 꾸준함이거든요. 그 쉬운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10: 맞아요.
5: 대부분의 그러네. 이 평범한 맞아요. 사람들은 자 어저께 1강 했으니까 오늘은 1, 2강 외우고 내일은 1, 2, 3강 외우자. 그걸 딱 3일 만에 끝난 거 착실 3일로 끝난다는 거예요.
10: 그렇죠. 맞아요.
5: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김민식 작가님은 사실은 뭐 PD라는 업을 할 때도 매일 블로그를 쓰시고
10: 맞아요.
5: 매일 글을 지금도 올리시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매일 책을 읽으시고 네. 꾸준함의 비결은 무엇이냐?
10: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과 시간이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시간을 갈 것인가? 푼돈을 아껴서 목돈을 만드는 연습을 하고요. 자투리 시간을 짬짬이 내어서 목표를 이루는 이 연습. 이 두 가지예요. 푼돈은요. 그냥 하루에 5,000원? 뭐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됐건 뭐가 됐건 술렁술렁 나가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날부터 작정을 하는 거예요. 커피가 됐건 담배 한 갑이 됐건 뭔가를 내가 하루에 쓰는 어떤 뭔가를 5천 원 아껴서 모으겠어. 라고 하면 한 달이면 15만 원이거든요. 그 15만 원을 안 쓰고 1년 내내 모으잖아요. 180만 원이 돼. 돈은 그냥 놔두면은 아무 생각 없이 부르르륵 다 사라지거든요. 이걸 모으면 목돈이 되듯이 자투리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차피 살면서 목돈은 다 지출할 때가 있죠. 낮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근무 시간이라든지 밥 먹는 시간이라든지 수면 시간 정해진 시간들이 있어요. 인생을 바꾸려면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되고 푼돈을 목돈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영어 공부가 그런 공부하기 참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공부는 내가 뭐 만약 물리학, 양자 물리학을 공부를 한다든지 뭘 한다고 하면 앉아서 2시간, 3시간 몰입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어학은 사실은 그렇군요. 습관이거든요. 자투리 시간으로 충분히 삶을 바꿀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거를 20대 때 해서 한번 맛을 본 거예요. 이걸 한번 성취감을 맛보고 나면 그다음에는 꾸준해지는 게 쉬워지는 거죠.
5: 그러면은 꾸준해지는 게 쉬워지고 재밌어진다.
10: 책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책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까? 책을 읽어서 인생이 바뀌는 효능감을 맛을 못 봤기 때문이라고
5: 생각해요. 그 맛을 모르기 때문이다.
10: 모르기 때문이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어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몇 번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책을 읽는단 말이죠.
5: 자, 뭔가를 꾸준히 해가지고 이루게 됐을 때 깨닫는 거라고 해야 되나?
10: 그렇죠.
5: 이게 대단한 이게 거구나.
10: 되네. 우리가 꾸준함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꾸준하게 뭔가를 해서 돼본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전 이게 젊었을 때 해보면 더 좋고요. 나이 들어서 언제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뭔가를 한번 이루는 어떤 성취감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1: 저는 100%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자, 뭔가를 꾸준히 해가지고 이루게 됐을 때 깨닫는 거라고 해야 되나?
10: 그렇죠.
1: 이게 대단한 이게 거구나. 되네.
10: 세바시에 나오는 분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이 뭔가를 해내는 분들은 보면은 꾸준히 뭔가를 하나를 맞아요. 반복해서 해내는 거지 그냥 우연히 했는데 됐어요라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세바시 강연자 그러니까 중에서.
1: 그러니까 이 루틴왕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10: 그래서 저는 저의 목표는 뭐냐면 제가 되게 즐겁게 계속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렇게 즐겁게 사는 비결이 뭘까? 나는 그게 꾸준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1: 아 저는 뭐 100% 공감하고요. 혹시 그 김민식 작가님의 최근 세바시 강연을 보시면 이걸 더 공감하실 수 있으니까.
10: 루틴왕의 슬기로운 네. 은퇴 생활입니다.
1: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네. 이어가면. 어쨌든 우리가 영어 공부, 어학 공부의 효율적인 방법, 뭐 꾸준함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책의 이제 구성 방식이나 여기서 네. 이 책이 영어 공부를 시키는 방식이 네. 최 선생이 있는 이 시대에
10: 맞아요.
1: 조금 너무 구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맞아요. 제가 이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10: 아니요, 정확한 질문이세요.
1: 챗 GPT가 있는데
10: 그렇죠, 네. 그렇죠. 챗 GPT를 이용해서 마치 원어민 회화 선생님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챗GPT랑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회화 표현이 있어야 돼요.
1: 아 그렇더라고요.
10: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한글로 내가 물어보고 이거 뭐라 그래? 그러면 챗GPT가 그 영어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알았어 하고 다시 잊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본 한 몇백 개, 몇천 개의 문장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챗GPT랑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럼 훨씬 재밌어져요.
1: 제가 그거를 느꼈어. 아니 챗GPT랑 이제 야 이제부터 우리 최 선생 영어로 대화하는 거야. 침묵. 침묵이 많이 이어졌어.
1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최 선생을 활용하고 싶더라도 마중물이 있어야 물이 콸콸콸 나오는 맞아요. 것처럼 김민식 작가님은 네. 챗 선생을 네.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10: 저는 챗 선생님을 딱 보면서 최고의 조연출이자 편집자이자 예상 독자라고 생각하는 게요. 원래 우리 예전에는 왜 조연출한테 막 온갖 다양한 일들 시켰잖아요. 자료 좀 찾아봐. 통계 자료가 어떻게 돼. 야, 이거 번역 좀 해봐봐. 이거를 챗 선생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제가 요즘 이제 글쓰기 강연 가서 하는 이야기예요. A4지 3장 분량으로 이게 사실 딱 그 왜 세바시 15분 강연 분량이잖아요.
1: 그렇죠.
10: 그 정도 15분 분량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한번 글로 써봐라. 내 인생을 쭉 말로 글로 쓰고 그 15분 분량의 원고를 챗GPT한테 보여준 다음에 자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책을 한 권 쓴다면 그 책의 목차를 뽑아주세요. 그럼 챗GPT가 목차를 쫙 70개 정도 목차를 뽑아줍니다. 근데 그 그대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중에서 아, 요거는 내가 진짜, 내가 이런 글을 내가 쓸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한번 써보고 싶네. 라는 그 목차를 보고 한 20편 정도를 내가 이제 써보는 거죠. 챗GPT가 나의 편집자가 되고, 그리고 잠재 독자이기도 한 거죠. 글을 읽어봤더니, 아, 이런 글을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이 책 쓰면서도 사실은 회화 그 예문을 만드는 건 챗GPT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 이런 예문을 만들고 싶어. 그럼 챗GPT가 불러주고 그걸 가지고 제가 계속 작업을 하는 거죠. 엄마가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때? 그럼 내가 이제 영어를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아 그 표현은 이렇게 다듬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또 알려주기도 하고.
1: 또 우리 존경하는 업계 선배님 중에 하나라고 한 이유는 이런 이제 꾸준함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셔서이기도 하지만 저는 솔직히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10: 많죠.
1: 좀 상처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10: 고난과 시련을 겪죠.
1: 언론계가 모두 알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겪으신 분인데
10: 그렇죠.
1: 그렇게 참 상처받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명랑하게 극복해내시는 건 또 어떤 비결이 있을까 꼭 여쭙고 싶은데
10: 이게 저의 20대 저는 일단 가진 돈이 없었고 하고 싶은 일이 없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20대는 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돈이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날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1: 사랑해주는 사람은 있는 애들도 있지.
10: 정말 부럽더라. 나는 정말 부러웠어요. 근데 나는 이 세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때 했던 결론은 뭐냐면 가진 돈이 없으면 돈 한 푼 안 드리고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그게 저는 회화책 한 권을 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그러면 해야 할 일을 그냥 해보자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시에 석탄채굴학을 공부하면서 탄광 가서 일하고 싶진 않은데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근데 그때 해야 할 일은 나는 영어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영어를 잘하면 그래도 영어를 쓰는 회사에서는 취업할 때 유리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를 했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 없다고 내가 한탄하지 말고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보자.
5: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근거.
10: 그게 이를테면 저는 영어책 한 권을 외우겠어라고 딱 결심을 하고 6개월 동안 제가 회화책 한 권을 외웠거든요.
5: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거군요.
10: 그렇죠.
5: 내가 이걸 성취했구나.
10: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그치, 반에서 수석을 하겠어. 그건 안 돼요. 나보다 더 잘하는 더 열심히 한 친구가 딱 한 명만 있어도 그 목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매일 하루에 10문장씩 영어 회화 문장을 기초 회화를 외우겠어. 이거는 내가 목표를 삼고 내 스스로 하면 되잖아요. 제가 군대 있으면서 회화책을 한 권을 통째로 외웠는데 진짜 통째로 회화책을 외우고 나면은 막 영어로 말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이거를. 근데 어느 날 학교 도서관 게시판에 전국 대학생 영어 토론 대회 이 개최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영어 토론 대회라면 나가면은 영어는 실컷 얘기하겠지. 실컷 영어로 얘기해보기 위해서 나가서 진짜로 신나서 혼자서 막.
5: 아, 그랬구나. 보통은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운데 가서 무슨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10: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만약 영문과 학생이거나 그랬으면은 야 이거 내가 갔다가 혹시 동기들이 나중에 야 너 그거 나갔다가 야 저기 탈락했다며 나는 광산학과 애가 나가서 본선만 진출해도 땡큐지. 근데 2등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나니까 연애가 쉬워지더라.
5: 야, 그때부터 남인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
10: 그렇죠.
5: 그럼 우리가 뭔가 막 실패, 좌절감, 무력감을 느낄 때.
10: 그렇죠.
5: 뭔가 그걸 깰 수 있는 뭔가를 의지적으로 발견을 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럼?
10: 태바시에 김경일 교수님이라든지 인지 심리학자 선생님들이 나와서 하시는 힘들 때 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짧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의 스펙트럼을 길게 보고 살면은 인생의 틀로 보면 오늘 하루에 힘든 거는 견딜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5: 길게 봐라.
10: 힘들어? 괜찮아. 약간 지금 힘들지만 길게 보면 어쩌면 이게 나중에 가서는 이 시련이 지나가고 나면 너에게는 고난 극복의 서사가 생길 거야.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미래의 나와 대화하는 습관이거든요. 저는 20대 때 너무너무 우울할 때 영어 공부를 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오늘 내일은 하는데 3일째쯤 되면 이제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럴 때 갑자기 5년 뒤에 내가 나타나요. 나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5년 뒤에 내가 나타나서 네가 지금 영어 공부 안 하면 결국은 취업 못 해가지고 내가 백수로 살아 이놈아. 요거 할까 말까 싶을 때 해버리면은 미래의 나는 확실하게 좋아지거든요. 전 이걸 늘 맛을 봤어요. 회사 생활이 힘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서 핍박을 받는 이것 또한 견디고 나면 5년 뒤에 내가 야, 거 봐. 너 그때 견디고 났더니 잘 됐잖아. 라고 얘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버티는 거죠.
5: 미래의 나의 내가 말을 거는 거네.
10: 그렇죠. 그렇죠? 저는 사실 누구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냐면은 고등학교 시절에 나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사실은 막 자살하려고 막 그랬거든. 막 그때 우울해서. 내가 너무 공부도 힘들고 집에서 아버지한테도 내 혼나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근데 내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런 거지. 너가 지금은 괴로울지 몰라도 너 나중에 네가 PD가 돼가지고 되게 예쁜 여배우들이랑 막 드라마 같은 거 막 만들고 너 나중에 작가가 돼가지고 막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하고 막 너 저기 유튜브에 막 이렇게 막 조회수 막 100만 조회수 막 이런 걸 나와. 라고 내가 고등학생인 나에게 얘기해주면은 얘가 나를 보면서 그래서 미친놈이 나타났나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 때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꾸준함이에요. 무엇이든 마음 먹고 그게 영어 공부가 되었건 글쓰기가 되었건 독서가 되었건 운동이 되었건 꾸준하게 계속 하니까 인생은 바뀌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 15등급에 7등급이에요. 반에서 50명 중에서 24등 정도 했거든요. 반에서 성적은 한 중간 정도였는데 저는 20살 넘어서 제가 목표를 삼은 게 뭐냐면 나는 인생에서 상위 10%가 되는 게 나의 목표가 됐는데 전철을 타잖아요. 종이책을 꺼내서 읽어요. 딱 보면 둘러보면 한 10명 중에 책을 읽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5: 그치, 10명 그럼 내가 1명꼴.
10: 그럼 나는 10%. 상위 10%야. 또 그렇게 책을 읽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약 영화책 한 권 해봤니를 읽어요. 그리고 이 뉴 에디션의 뒤에 있는 부록을 난 한번 암송을 해봐야겠어. 매일 아침 내가 일어나서 10분 동안 이거를 암송을 해보겠어. 하고 회화 공부를 해요. 아마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3명 정도일 거예요. 여러분은 상위 3%가 되는 거예요. 책을 읽는 사람이 이미 상위 10%인데 그중에서 10명 중에 다시 3명 상위 3% 되는데 그렇죠. 자 이거를 내가 끝까지 해서 진짜로 6개월 동안 내가 이 저자가 말한 대로 다 외워버리잖아요. 다 해냈어. 자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뭐가 바뀌겠어요? 뭐 취업을 하겠어요? 뭐 미국 이민을 가겠어요?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어요. 나는 알아요. 나는 아 상위 1%구나. 독서도 그렇고 뭔가 책을 읽고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으면 좋겠어요. 성장해서 뭔가 목표를 얻는 것이 보상이 아니라 이 성장해가는 과정,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과정 자체가 나에게는 최고의 보상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 또 네. 부러운 게 하나 뭐냐. 네. 존경할 만한 그 어떤 이유 중에 하나. 짝수 다른 여행을 하시잖아요.
10: 네.
5: 이런 은퇴자가 어디 있습니까?
10: 홀수달에 많이 벌면 멀리 가요. 미국이나 유럽 가요. 적게 벌면 가까운 데 가요. 일본이나 베트남 가요. 아예 못 벌잖아요? 그럼 그냥 서울 둘레길 걸어요. 저 요즘 서울 둘레길 두 번째 완주에 도전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2015년도에 회사에서 너무너무 핍박을 받고 막 징계받고 막 그래서 괴로워서 사표를 쓰고 제가 산티아고를 걸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코엘료처럼 파울로 코엘료처럼 이렇게 산티아고를 걷고 작가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딱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회사에 사표 쓰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때 내가 잠깐만 산티아고를 사람들이 걷는 게 하루에 4시간 5시간 걸으면서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갖는 건데 꼭 산티아고를 가야 되나 그걸 서울 둘레길을 걸어도 청계산 북한산 5시간씩 걸으면 되지. 그래서 그 시절에 제가 했던 게 정말 힘들어서 회사 때려치지는 못하고 사표를 쓰는 대신에 장기 휴가를 냈어요. 한 달 휴가를 내고 회사로부터 가장 먼 곳, 물리적으로 가장 먼 남미 아르헨티나에 갔어요.
5: 아르헨티나에 가셨
10: 아르헨티나에 가서 거기 왜 이구아수 폭포 있잖아요. 죽여요. 그 끝내주는 폭포 사이사이에 트레킹 코스가 있어. 그걸 제가 3박 4일을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한국에서 온 패키지 투어 팀을 만났어요. 이분들은 이구아수 폭포를 딱 한 시간 동안 보더라고. 나를 딱 보고는 여기 얼마나 계시냐 그래서 제가 아, 저 여기 3박 4일째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부러워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 뒤에 누군가가 저 양반은 영어가 되나 보지. 그랬더니 제 또래인 그 50대 남자들이 다들 망연자실. 영어가 되면 한 달 살이 하면서 그냥 그 마을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마을 사람들 가는 동네 식당 가서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뭐 수업도 같이 듣고 요가 수업이라든지 뭐 이런 수업들 필라테스 수업 영어로 진행하는 거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여행 다니면서 느끼는 건 100세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는 공부이고요. 최고의 도락은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시켜주는 건 영어 공부예요.
5: 근데 이 그 우리 구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네. 아, 저분은 뭐 돈을 엄청 버나 보다. 뭐 돈은 씀씀이가
10: 그렇죠.
5: 크네.
10: 그렇죠.
5: 하지만 이분은 사실은 글쓰기 전문가 뭐 루틴왕이지만 돈 안 쓰기 전문가예요.
10: 맞아요.
5: 이분이.
10: 맞아요.
5: 아니, 여행 가서도 안 쓰시잖아요.
10: 안 써요. 발리 숙소도 다 1박에 5만 원 이하로만 잡아요.
5: 네. 또 발리에서 뭐
10: 대단히 뭐 할 거 없고 그냥, 그냥 역시나
5: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10: 매일
5: 그냥
10: 뛰고 갈 때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이 탄력 밴드 가져갑니다. 고무 밴드 가져가가지고 이제 그걸로 근력 운동하고 이제 그러죠. 평소에 아끼는 게 몸에 밴 사람은 여행 가서도 딱히 쓸 게 없어요.
5: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생활하고 크게 다르지.
10: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을 가잖아요. 그럼 그 한 번 가서는 좋은 숙소에서 맛있는 거 먹고 올 때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온 거니까 뭔가 나 자신을 위한 면세품 기념 선물. 근데 저는 두 달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굳이 좋은 숙소, 좋은 음식, 뭐 선물에 목을 맬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 이게 생활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여행을 꾸준히 다니면 여행 경비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5: 그러네요. 여행도 꾸준하게 하면 비용 절감도 저절로
10: 맞아요,
5: 온다.
10: 맞아요.
5: 어쨌든 우리 김민식 작가님은 뭔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분. 그 성장하는 즐거움. 그거를 우리 독자들에게 한번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10: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공부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를 찾아보고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계속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 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외국어 공부하는 게 늘 즐거웠단 말이에요. 요즘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듀오링고로
5: 다 듀오링고.
10: 중국어 공부하거든요. 아, 왜냐면 제가 내년 2월에 이제 대만 한 달 살이를 할 거기 때문에 가기 전에 미리 중국어 공부를 해가요. 오늘 지금 듀오링고 여기 날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5: 586.
10: 586일째 지금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영어 공부할 때 막 그 CNN 뉴스 막 청취하면서 막 이랬거든요. 요즘 저는 일본어 공부할 때 하이큐 뭐 이런 그 주술회전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서 즐겁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꾸준히 해온 어떤 즐거움, 취미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성장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새롭게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뭔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늘 해오던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 또한 저는 성장하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막 저를 보고 뭐 저 사람은 뭐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여행도 하죠. 이거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20대 때는 영어 공부, 그리고 40대 때는 글쓰기, 50대 때는 여행, 하나하나 장착해 갔거든요.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루틴을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 자, 어쨌든 이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네. 이 책을 쓰실 때 네. 어떤 독자들을 염두에 두셨는지?
10: 저는 원래 2016년도에 이 책을 처음에 쓸 때는 저의 20대를 생각하면서 저는 20대 때 공대 광산학과 다니면서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당장 먹고 살려면 취업은 해야겠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되게 막막할 때
5: 그 당시에도 광산학과는 광산이
10: 없어지는 시기예요. 이미 정선에 광산 탄광촌이 카지노로 바뀌던 시절. 그래서 뭘 먹고 살까 싶을 때 그래도 영어라는 특기 하나가 있으면 취업은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근데 1989년, 90년 이럴 때 영어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될까라는 정보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한 10년에 걸쳐서 외대 통역대학원 들어가고 졸업할 때까지 한 10년에 걸쳐서 했던 영어 방법들 가운데 가장 효과가 좋았던 그러니까 회화 실력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20대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문제는 제가 지난 그 이 책 나오고 나서 한 8년 동안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68년생인데요. 네. 제 또래가 영어 공부에 있어서는 끼인 세대인 거예요. 우리 윗세대는 영어를 잘할 필요가 없었어. 그렇죠.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20대, 30대는 아예 어려서부터 영어 공부의 어떤 세례를 받은 세대. 근데 우리는 지금 40, 50대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영어를 잘하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근데 잘하려고 보니까 이미 늦은 게 아닌가.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책을 많이 읽고 제가 이 책에서 권한 방식으로 하시다가 다들 좌절을 하신 게 저는 20대 대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줄 알고 어려운 회화 교재를 한번 외워보시라고 권해드렸는데.
5: 통째로 책 한 권을 외워봐라.
10: 한번 좀 이런 교재를 한번 해보시라 대학생들에게 저는 권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새롭게 그 어려운 책을 들고 공부하다가 많이들 힘들어하셔서 제가 깨달은 게 아, 회화 암송을 위한 교재를 따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책의 뉴 에디션의 핵심은 사실 이 뒤에 있는 그냥 영어 회화 연습 부분이에요. 이거를 100일 동안.
5: 이게 추가됐네요.
10: 추가됐어요. 치열하게 취업 준비라든지 뭐 이렇게 입시 준비하는 영어 공부가 아니라 취미 삼아, 재미 삼아, 100세 시대에 나의 노후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회화 교재를 새로 만들어서 책 뒤에 부록으로 넣었죠. 저는 사실 100세 시대에 최고의 취미는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부에는 인문학 공부도 있고 철학 공부도 있겠지만 저는 어학 공부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도 내가 영어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면 회화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저 같은 경우 아침에 딱 10분 일어나서 10분간 제가 여기 교재로 이렇게 만든 한 과를 한 10분 정도 소리내어서 한 5번, 6번 소리내어서 읽고 자 그런 다음에 출근하면서 제가 여기에 이제 QR코드를 또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성우 녹음본이 있거든요. 이거를 출근하면서 듣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침에 공부한 내용을 자 그냥 듣고 따라하라면 어려운데 아침에 내가 이걸 10분 동안 봤기 때문에 이 10문장은 듣고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철까지 걸어가는 10분 동안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철을 타잖아요. 이거 딱 끄고 가만히 생각해봐요. 기억이 나요. 안 나면은 다시 스마트폰 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하고 자 이렇게 출근길이라든지 점심 먹고 잠깐 5분 10분 산책하는 시간이라든지 자투리 시간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반복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매일 반복을 하잖아요. 이걸 6개월을 하면은 책 한 권을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회화가 돼요.
5: 오늘 자 영어 책 한 권 외워봤니의 새로운 에디션 그 저자 김민식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결국 책 한 권이 아니라 인생의 한 챕터를 바꿀 만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세바시 45분 지금까지 구범준 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0: 고맙습니다.
1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3: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1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2주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그리웠던 한국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한국의 눈여러 풍경도 마음껏 보고 다녀왔습니다. 떠날 때는 아직 여름이 한창인 것 같았는데 돌아와 보니 어느새 9월입니다. 저는 이번 방문 무엇보다도 어머니와 함께 연로하신 어머님을 뵙기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멀리 떨어져 살다 보면 부모님을 뵙는 시간이 늘 아쉽지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에 부모님이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선택해서 온 미국 땅에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린 이유가 남은 시간을 또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가기 전에는 이것도 해드려야지 저것도 해드려야지 생각을 했지만 막상 만나고 보면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앉아서 같이 밥 한 끼 먹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참 좋았고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행복하다고 연신 말씀하시는 그 어머님은 그냥 자식, 사위, 손주 보는 걸로 그리 좋아하시니 행복은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느끼면서 또 일상의 시간을 가족들과 누리면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눈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참 신기한 것이요. 몇십 년 만에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 오래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쳤던 것들이 이렇게 멀리 떠나 살다가 보니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한국에 계속 살면 찾아가 보지도 않을 곳들을 애써 찾아가 보고 감탄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말 아름답구나라는 것들을 더 많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떠나올 때 좀 아쉬운 마음들이 있었죠.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모님과의 다음에 만남에 다음에 또 오면 되지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부모님도 연세가 되시면서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공항에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과 헤어지면서 돌아오면서 마음이 먹먹했던 기억, 비행기에 올라서 다음에는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 그리움도 어쩌면 감사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네, 그리워할 사람이 있다는 것, 다시 찾아가고 싶은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생각해보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짐을 풀고 다시 익숙한 일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서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요. 잠시 떠나 있다 돌아와 보니 또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또 익숙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하루. 우리는 흔히 그런 날을 두고 오늘은 별일 없었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별일 없는 하루가 참 좋은 하루인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이 가족이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고 일할 곳이 있고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고 하루를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잊고 살아가는 그 감사한 것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제가 노동절도 연휴였지요. 푹 잘 쉬셨길 바라는 마음이 크고요. 그동안 또 좋은 일이 있었던 분도 계시겠고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시겠지요. 또 뭐 별일 없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요.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가져온 좋은 추억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이제 제가 있어야 할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오늘이 9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돌아와 보니 더욱 반가운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정말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마음이 더욱 듭니다. 양희은이 부르는 참 좋다.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좋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새삼 느낀 게 정말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물론 예전에도 명동이나 경복궁, 인사동 같은 데 가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아졌다는 그 느낌보다는요. 외국인들이 다니는 곳도 달라졌고 또 한국을 여행하는 방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숫자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천만 명을 훌쩍 넘어섰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게 그냥 느낌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을 여행하는 방식이 또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이라고 하면 경복궁 한번 가고 명동에서 쇼핑하고 남산 가고 시간이 있으면 제주도나 부산 정도 다녀오는 게 전형적인 그런 코스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K-POP도 알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음식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뭘 먹고 어느 동네에 어떤 카페가 있는지 한국에 사시는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어떻게 찾아오는지 곳곳마다 외국인들로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행하는 곳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만 찾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 나온 골목을 찾아가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식당을 찾아가고 전통장도 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일부러 한국의 시골장을 찾아서 가기도 했거든요. 저희 자녀들에게 한국의 그런 좀 시골의 모습들, 전통장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어서요. 일부러 찾아갔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 곳곳에서 시장에서 먹는 그 음식들을 먹어보는 것도 좋았고요. 북적북적한 그 시골 사람들의 그 따뜻한 정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터가 참 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장터까지는 외국인들이 찾아오진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시골 장터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또 갖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제 큰 도시에 오래된 전통 시장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죠. 그리고 시장뿐만 아니라 피부 관리나 미용을 받기도 하고 이제 정말 지방 도시들까지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한국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이라기보다는 며칠이라도 한국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 참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뭐 제주도야 워낙 알려진 곳이기도 하고 정말 저도 이 제주도는 세계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섬들을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뭐 다 가보진 못했죠. 물론 하지만 저는 제주도를 자신 있게 또 외국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부산을 좀 여행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정말 이전보다 많아졌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외국인들에게 부산아리, 부산몽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을 한번 다녀오신 분들이 부산이 자꾸 생각난다고 해서 그런 표현들이 나온 것 같아요.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도 광안리 바다가 생각이 나고 먹었던 음식이 생각이 나고 또 골목과 카페가 생각이 나서 결국 부산을 또 찾아간다는 겁니다. 한 번 보고 끝나는 관광지가 아니라 다시 가고 싶은 도시가 되고 있는 거죠. 실제 그 외국인 관광객을 제가 만나서 또 인터뷰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부산에서 생활을 하듯 여행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일 해운대나 광안리 이런 곳만 찾아다니는 곳이 아니라 동네 서점에도 가고 카페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공연도 보고 맛있는 것도 찾아 먹으면서 그냥 그 도시의 일상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 말 그대로 부산이라는 이 도시에서 잠시 살아보는 여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산은 참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전통시장도 있고 문화도 있고 도시의 화려함도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저는 드론 쇼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 직접 드론 쇼를 눈앞에서 보면서 바닷가에 펼쳐진 그 드론들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의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한국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미주 한인 동포분들도 한국에 가는 이런 생각들이 좀 이유가 많이 달라지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국을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물론 저처럼 부모님 또 가족 친지를 뵙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마 우선순위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부모님 뵙고 형제 자매 만나고 친척이나 친구들 만나는 건 정말 당연히 우선순위겠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가족 친구들을 만나면서 밥 한 끼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 평범한 시간이 또 소중함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한인 동포분들이 한국에 가면 가족만 만나고 돌아오는 게 아니시죠?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의료가 있죠. 한국에 간 김에 건강검진 한번 제대로 받아보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 관광이라고 하죠. 외국인들도 이거 의료 관광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 한인 동포분들도 가셔서 굉장히 건강검진도 많이 받아보시더라고요. 치과 치료도 받으시고 안과도 가시고 정형외과도 가시고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있으시기도 하지만 또 없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이렇게 의료보험 없이 진료를 받아도 미국과 비교해서 훨씬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또 원스톱으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예약 잡고 검사하고 결과 기다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경우가 많지요. 한국에서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여러 검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 방문 일정에 아예 건강검진을 넣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빼놓을 수 없는 게 미용과 피부 관리죠. 피부과 가서 레이저나 피부 관리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미용실도 가셔서 머리도 하시고 또 요즘 유행하는 K화장품 값싼 가격에 직접 구매를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피부과나 미용실을 찾아다니는 곳을 보면은 이제 K-뷰티 자체가 관광의 한 부분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면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오랜만에 먹는 냉면 한 그릇, 시장에서 먹는 국밥이나 빈대떡, 동네에 있는 작은 식당, 제철 음식까지 미국에서도 웬만한 한국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이상하게 한국에서 먹으면은 또 다르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이번에 한국 가면 뭐 먹을까부터 정해놓고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여행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3대가 맛집 여행을 한국으로 가시는 것들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요. 그리고 한국에 간 김에 경주, 부산, 제주도, 강릉, 여수, 통영 같은 곳
이런 곳들을 찾아가시면서 고향 방문에서 고향 방문 플러스 여행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또 한인 동포들의 여행 패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외국인들은 K-POP과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궁금해서 찾아오고 우리 한인 동포분들은 가족과 고향이 그리워서 한국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출발하는 이유는 조금 다르지만 한국에 도착하고 나면 하는 일은 점점 베스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찾아가고 쇼핑하고 건강도 챙기고 문화를 즐기고 가능하면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곳 바로 그런 곳이 우리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관광을 생각할 때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 숫자만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도 굉장히 또 중요한 한국 관광의 소비자이자 단골 손님일 테니까요. 우리처럼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한국에 갈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이지요. 내가 알던 한국인데 또 새로운 한국. 네, 그런 한국을 여러분들도 가실 때마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부산 아리, 서울 아리, 네, 또 제주도 이런 말들이 많이 떠오르지만 어쩌면 우리 한인 동포들은 오래전부터 한국 아리를 하면서 살아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있으면 한국이 그립고 또 한국에 가면 또 미국의 집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돌아오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국에 가고 싶어지는 그런 한국 아리. 이제 한국 관광의 경쟁력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느냐만이 아니라 왜 다시 오게 만드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외국인에게도 또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도 한 번 다녀오고 끝나는 한국이 아니라 다시 가고 싶고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은 한국. 그런 한국이 더 세계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0: 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네, 이어서 또 세상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서 좀 특별한 것들을 한번 세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우편 투표, 또 하나는 이민 단속,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한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소셜 시큐리티 문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뉴스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쩌면 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11월 중간 선거를 불과 두 달 정도 앞두고 미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보여지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편 투표 문제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우편 투표 관련 규정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연방 법원이 이를 막으면서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도 별로 없지요. 행정부는 우편 투표의 보안을 강화하고 부정 투표, 특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의 투표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여러 주 정부와 투표권 단체들은 대통령과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선거 운영에 이렇게 개입할 권한이 있느냐고 반발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선거가 연방정부의 단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지요. 헌법상 선거의 구체적인 방식에는 주정부와 의회가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에서 투표하는 방식과 다른 주에서 투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우편 투표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주려고 하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선거의 규칙을 정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물론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 자체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지요. 미국 시민만 투표해야 하고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합법적으로 투표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게 되어서도 안 되지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투표는 안전해야 하고 동시에 투표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편 투표가 여러 가지로 좀 약간 부정적인 부조리의 원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법원 싸움, 바로 그 두 가치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일이 결정이 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민 문제. 이번에는 아이스 요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서 주 경찰과 지방 경찰의 역할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오클라호마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요. 오클라호마 고속도로 순찰대가 ICE와 협약을 맺고 주 경찰관들이 교통 단속 과정에서 체류 신분을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이민법 위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장 취재를 보면 경찰이 과속이나 차선 위반 같은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차량을 세운 뒤에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ICE의 조회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이 되면 현장에서 체포하는 방식이죠. 오클라호마에서는 지방 카운티 주기관들이 ICE와 맺은 이른바 287 협약이 크게 확대가 되었고요. 전국적으로도 ICE는 9월 초 2,400건이 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상당히 다를 수 있죠.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연방정부 혼자서 그 많은 사람을 찾아낼 수 없으니까 이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찰과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범죄의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찾아내는데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지요.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상당히 또 다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지요. 지역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경찰이 이민 단속 기관처럼 인식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민자들이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교통 단속이 사실상 이민 단속의 입구가 되면서 인종이나 외모에 따른 표적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오클라호마 경찰은 외모만으로 차량을 세우는 것은 불법이며 교통 법규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이에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사실 이 문제가 남의 일만이 아니죠. 합법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체류 신분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경찰의 역할이 어딘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는 모든 주민에게 관계가 있지요. 지역 경찰은 범죄와 교통 질서를 담당하고 이민법은 연방 정부가 담당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불법 체류 단속을 위해서 지역 경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가? 앞으로 여러 주에서 상당한 논쟁이 계속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제 친구입니다. 미국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면접 일정이 잡혔는데 이번 8월 말 이후로 그 지금 인터뷰 일정이 모두가 연기가 되거나 지금 그 미루어졌다고 캔슬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래도 미국의 영주권을 얻고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민을 신청한 분들의 인터뷰가 중단이 되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듣고 좀 난감해하는 상황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민 단속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한인 동포들로서는 주변의 친지 또 가족들 또 함께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이것이 실제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합법적으로 또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지 않기를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이번 소식은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또 어쩌면 가장 직접적인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입니다. 이 이야기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지요. 소셜 시큐리티 돈이 없어진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은퇴할 때는 한 푼도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소셜 시큐리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은퇴연금 등을 지급하는 핵심 신탁기금이 2032년쯤 고갈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오는 급여세 수입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혜택이 약 22%나 삭감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0를 받는 분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440 정도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은퇴자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특히 소셜 시큐리티가 은퇴 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50대, 뭐 40대이신 분들은 이 이야기도 또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최근에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금 인상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공화당 내부에서도 소셜 시큐리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급여세를 포함한 세입 확대 방안도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오래전부터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소셜 시큐리티를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공화당에서는 주로 제출이나 제도 개혁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금 고갈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정치권도 계속 미룰 수만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겠죠. 세금을 더 거둘 것인가,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릴 것인가, 은퇴 연령을 올릴 것인가, 혜택 증가 속도를 늦출 것인가, 어느 방법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문제를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도 대가는 있겠지요. 지금 결정을 미루면 어느 순간 젊은 세대에게 훨씬 큰 부담을 넘기거나 또 은퇴자들의 혜택을 갑자기 크게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렵다고 계속 뒤로 미룬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뉴스, 우편 투표와 이민 단속, 소셜 시큐리티, 겉으로 보면 서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공통점이 있지요. 정부의 권한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 권한과 책임을 연방정부와 주정부, 국민이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거에서는 누가 규칙을 정할 것인가, 이민에서는 누가 법을 집행할 것인가, 또 연금에서는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11월 중간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구호를 내놓겠지만 우리 유권자들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내놓는 해결책은 무엇이고 그 해결책의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여러 선택 가운데 어떤 대가를 우리가 감당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미국 유권자들이 내려야 할 선택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뉴스를 보면 참 흥미로운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죠. 밖으로 보면 수출은 아주 잘 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고 부동산과 인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한국 경제의 모습과 안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정치와 경제의 모습 사이에 상당한 온도 차이를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한국에 가서 정말 체감을 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성장한 것 같은데 한국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지금 프랑스 국빈 방문 중에 있지요. 오늘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AI와 원전, 방위산업을 비롯한 경제 안보 협력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관심을 끄는 것이 호르무즈의 해협 문제이지요. 이 대통령은 앞서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영화영상정상회의에도 참석을 했고 한국과 프랑스가 앞으로 5년 동안 영화, 영상 산업에 각각 8천억 원과 5억 유로를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K-콘텐츠가 이제 단순히 드라마와 음악을 넘어서 굉장히 국가 간의 큰 산업으로 산업협력의 대상으로까지 커졌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한국 정부의 훨씬 또 어려운 숙제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 전쟁이죠. 미국은 한국이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인 만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국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기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한국 정부도 군사적 기여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지금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참 이 문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고 한국 역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지요. 한국이 사용하는 원유의 상당 부분이 중동에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인데 우리가 왜 관여하느냐라고 간단하게 말하기도 참 어렵지요. 더군다나 이 군대를 보내는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 파병을 하게 되면은 한국군이 이란과 미국의 충돌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게 되는지 임무가 어디까지인지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철수 기준은 무엇인지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한국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 한반도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파병으로 한반도의 대비태세가 약해져서는 또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 파병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의견은 또 국민들이 굉장히 찬반 언론으로 굉장히 나누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왜 우리가 가야 하는가 또 왜 가지 않아야 하는가 가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 파병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제한된 임무로 시작을 했다가 상황이 바뀌면서 역할이 계속 커질 수도 있고요. 사실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왔지요. 그리고 또 한미 관계에서 주목할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미국 투자 문제지요. 한국과 미국이 텍사스에 대규모 가스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규모가 무려 223억 달러, 수십조 원에 이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미국의 전력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발전 시설을 건설한다는 그런 계획이죠.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도 추가 투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잘 살펴봐야 할 것이요. 한국 산업부는 223억 달러 투자가 이미 확정이 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22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확정했다고 얘기를 하면
현재로서는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지난해 한미무역협상에서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돈이 어떤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 것인가가 이제 하나씩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이지요. 워싱턴 지역 한인들에게도 이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한국이 미국의 기술과 자본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많이 봤지요. 그런데 이제는 삼성, 현대차, SK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수십억 달러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에 우리에게 더 투자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3, 40년 전 한국 경제를 생각하면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많이 투자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도 말할 수는 없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 투자가 한국에도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일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에는 도움이 되지만 한국 기업과 한국 경제에 남는 것이 별로 없다면 좋은 투자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반대로 미국 시장을 확보하고 한국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좋은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액수뿐만 아니라 투자의 조건과 수익성을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한국 수출 실적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올해 들어 한국의 수출액이 이미 7천억 달러를 넘어서서 지난해 연간 사상 최고 기록을 넘어섰지요. 물론 가장 큰 힘은 역시 AI 열풍에 따른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예, 한국을 갔다가 돌아와서 그런지 더 실감이 나기도 하고요. 국토도 작고 천연자원도 많지 않은 나라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배터리, 방산, 그리고 이제는 문화 콘텐츠까지 세계 시장에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수출이 사상 최대라고 해서 모든 국민이 경제가 정말 좋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출 호황이 반도체 같은 일부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집을 구해야 하는 젊은 세대가 느끼는 경제는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온도차를 정치권에서 정말 좀 잘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 그리고 DMV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과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버지니아의 사생활 문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메트로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메릴랜드 쪽 레드라인 이용하셨던 분들은 정말 많이 불편하셨죠. 베데스다와 그로스버너, 스트라스모어 등을 포함한 구간에서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일부 역이 문을 닫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했는데요. 드디어 공사가 끝났습니다. 메트로는 9주 동안 진행된 여름철 대규모 공사를 예정대로 마치고 어제 또 9월 7일부터 레드라인 전 구간 운행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공사 기간에 무려 120만 명이 넘는 승객들이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야 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두 달 동안 얼마나 큰 공사였는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공사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메트로 측 설명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주말과 야간에 조금씩 공사하면서 약 2년이 걸릴 일이었다고 하네요. 두 달 동안 크게 불편하고 끝내느냐 아니면 2년 동안 조금씩 불편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셨을까요? 어쨌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레드라인을 포함해서 메트로 6개 노선 모두 정상 운행을 할 예정이니까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이번에 버지니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요, 길가나 주차장 입구 같은 곳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으로 읽는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 플락 카메라라고 불리는 이 장비인데요.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효합니다. 도난 차량이나 범죄에 사용된 자동차 번호판이 카메라에 잡히면 경찰이 빠르게 추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실종자를 찾거나 중범죄 용의자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죄자들의 차만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차도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지니아 주의회에서 이 카메라를 아예 금지하거나 강하게 제한하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민주당 대 공화당의 전형적인 싸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당 의원들 가운데 카메라 사용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초당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오늘 아침 집을 나서서 어디를 갔는지, 자동차 번호판을 통해 정부나 민간회사가 계속 기록을 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경찰은 이런 기술 덕분에 범죄자를 훨씬 빨리 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시민의 이동 기록까지 왜 저장을 해야 하는가? 누가 그 자료를 볼 수 있고 얼마나 오래 보관하며 다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질문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발전할수록 감시 기술도 훨씬 강력해지기 때문이죠. 예전에 CCTV는 사건이 생긴 다음 사람이 영상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가 수많은 번호판을 자동으로 읽고 특정 차량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기술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닐 겁니다. 범죄자를 잡는 데 사용하면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하면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추적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사생활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이겠지요. 네, 오늘 1부에서는 미국 소식, 한국 소식, 그리고 우리 DMZ 지역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제가 한국 다녀온 이야기도 좀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승교 기자가 굉장히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인터뷰와 함께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었고요. 그리고 다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라디오 워싱턴 초대로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네, 예드림 장로교회 이태봉 목사님과 함께 또 믿음의 신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저스 더 처치.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교회. 지금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0: 네, 우리 워싱턴 지역에는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도 다르고 목회자의 목회 철학도 조금씩 다르지만 그 중심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이 그 믿음을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살아내도록 돕는 일일 텐데요. 네, 오늘 만나볼 목회자, 특별히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 삶 속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시고요. 또 마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줄을 잡고 계시는 마리오네트 인형에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네, 페어팩스에서 예드림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또 리드하고 계시는 이태봉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네. 저는 예드림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태봉 목사라고 합니다. 네. 가족으로는 아내하고 이경미 사모하고 그다음에 두 딸과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0: 네. 아, 목사님은 사실 이제 굉장히 보시기에 인자해 보이시고 인상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또 우리 한인 단체에서도 많이 또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1: 네네.
0: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도 맡고 계시죠. 네. 교역, 교회 협의회, 워싱턴 교회 협의회도 총무님으로도 섬기고 계시고요.
1: 네네.
0: 네. 교회도 하시고, 교회 협의회 일도 하시고, 또 다른 사역들도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요. 많이 바쁘시죠.
1: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1: 24시간 대기 상태로
0: 24시간
1: 예,
0: 대기가
1: 있습니다.
0: 네.
1: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지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0: 네.
1: 누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면은 그 여기 미국에는 114가 없잖아요.
0: 네, 그렇죠.
1: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어느 분 전화번호 혹시 가지고 계세요? 또 누구 아십니까? 자동차 고장 났는데
0: 네.
1: 혹시 어디를 가면 될까요? 에어컨
0: 네.
1: 고장 났는데 어디 가면 될까요?
0: 네.
1: 각종 고민들을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연락을 하여 주십니다.
0: 네.

0: 그 이야기도 좀 나중에 나눠보기로 하고요.
1: 네네네. 네.
0: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는 예드림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1: 네.
0: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모시고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다 보면요. 보통은 좀 모태신앙이 많으신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목사님은 어떠셨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셨나요? 아니면 혼자 교회에 발을 들이셨나요?
1: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0: 모태신앙. 네. 네.
1: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고요.
0: 네.
1: 어머니도 이제 전도사로서 네.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0: 아, 네.
1: 뭐 뱃속에서부터 믿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어긋난 일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그
0: 사회적인 믿음의, 도덕적인 차원에서
1: 예, 예,
0: 말씀하시는
1: 믿음의
0: 거죠?
1: 생활에서 네. 벗어난 생활은 해본 것이 없는 것 같고
0: 네.
1: 심지어 이제 술도 제가 알코올 알러지 같은 게 있어서
0: 아.
1: 먹으면은
0: 네.
1: 몸이 마비가 와요.
0: 그러시군요.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네요.
1: 네.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못하고
0: 네.
1: 예,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려면 친구들이 너는 먹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0: 네.
1: 예, 저는 그래도 항상 뭐 친구들이 좋아해서 저를 꼭 부르더라고요.
0: 네. 예. 함께 뭐 술을 드시진 않지만 그 자리에
1: 네.
0: 또 함께 그 마음을 여시고
1: 네, 네, 네,
0: 대화를
1: 네.
0: 하는 걸 친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1: 예,
0: 것 같아요.
1: 예,
0: 인기가
1: 예.
0: 많으셨던 것 같고요. 네. 앞서서 사모님과 또 이녀 일남의 또
1: 네, 네.
0: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시고요. 언제나 또 사모님 자랑도 많이 하시고
1: 예.
0: 네, 자녀분들도 아주 훌륭하게 잘하셨죠. 이제 성인이잖아요. 네.
1: 네. 뭐 저는 연애 결혼이 아니라 중매 결혼이기 때문에
0: 중매로 만나셨어요.
1: 예,
0: 네.
1: 정말 감사하죠.
0: 아, 어느 분이 네. 중매를 하신 건가요? 네.
1: 제 친구 어머니께서
0: 네.
1: 제가 결혼도 못하고 있으니까 29까지 결혼도
0: 네.
1: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0: 네.
1: 믿음의 가정이었고.
0: 네, 네, 그렇군요. 이제 어르신들이 사실 소개를 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믿을 수 있고 믿음의 청년이고 훌륭하니까
1: 네,
0: 또
1: 네.
0: 귀한 주변에 아름다운 아가씨를 소개를 해주셨네요.
1: 네.
0: 방송 전에 목사님께서 아, 사모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직접 뵌 적은 없는데
1: 네.
0: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1: 아, 예.
0: 네.
1: 감사하죠. 네.
0: 네. 행복한 모습을 목사님의 얼굴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요. 이제 목사님,
1: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도 예쁘고,
0: 마음도 예쁘고
1: 그다음에 요리도 참 잘해요.
0: 요리도 잘하시고
1: 예, 제가 살이 찐 이유가
0: 네.
1: 바로 그겁니다.
0: 아, 네.
1: 예, 맛있어서 안 먹을 수가 없어요.
0: 네. 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요리를 잘하는 아내를 얻는 거는 정말 큰 복 중에 복이라고.
1: 예.
0: 얼굴 예쁜 거는 뭐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중요할까요?
1: 네.
0: 요리를 잘하는 거는 정말 좋은 축복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복을 누리시면 사시는 우리 목사님 축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1: 네.
0: 네. 앞서서 이제 부모님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고 어머님께서 전도사님이셨다고 하면은 정말 아주 특별한 정말 복된 가정에서 자라셨어요.
1: 네.
0: 그럼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1: 부모님 나이 차이가 한 10년 정도 나거든요.
0: 아, 네.
1: 예. 네. 그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그 현대식 교육을 잘 받았고
0: 네.
1: 그 지금 대전에 있는 호수전 여고가 이제 있는데
0: 네.
1: 그 원래 개성에 있었거든요.
0: 개성에
1: 중고등학교가.
0: 네. 호수전 기독교 대
1: 기독교, 네, 기독교
0: 학교.
1: 성교사가 세운,
0: 네, 세운 학교.
1: 학교인데
0: 네.
1: 유치원부터 이제 다녔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다양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0: 네.
1: 어머니가 영어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시고
0: 네.
1: 뭐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요.
0: 네.
1: 아버님도 또 신춘문예에 또 등단하신 시인이시고
0: 네.
1: 작곡도 하시고
0: 네.
1: 그리고 악기 연주도 하시고 작사도 하시고
0: 네.
1: 또 아버님도 또 그 치유를 잘 하시기 때문에 침도 또 놓으실 줄 아시고
0: 침도?
1: 그래서
0: 네.
1: 젊으셨을 때, 그, 영사기를 가지고, 6.25 직후에, 시골을 다니면서,
0: 네.
1: 영화 상영을 하면서, 그, 모이게 한 다음에, 이제 기도해 드리고, 거기서부터 전도하고, 이렇게 하셨던, 그러한 부모님이십니다.
0: 네. 네. 참, 다재다능하시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신앙을 무엇보다도 큰 유산으로 받으셨어요.
1: 네.
0: 네. 그렇다고 해서,

0: 목사가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보시면은 대학에서는 물리학, 유아교육을 공부를 하셨고 대학원에서 경영학, 신학을 또 공부를 하셨어요.
1: 네.
0: 그리고 이후에 신학 박사 학위까지 받으셨는데
1: 네.
0: 네. 이런 게 모두가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을까요?
1: 예, 그렇다고 보면은 돼요. 제가 네. 그 제일 쉬운 게
0: 네.
1: 공부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놀리는데
0: 네.
1: 예, 공부를 하면은 그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게
0: 아,
1: 굉장히 네. 쉽게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0: 네.
1: 근데 공부가 재밌고 또 물리학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는 크게 뭐 박사가 되지 않을 경우
0: 네.
1: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쓸 데가 없어서 있는 중에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경영학과 대학원을 갔어요.
0: 아, 그렇군요.
1: 거기 가서 네. 경영학 공부를 하고 석사 마치고 또 이제 어머니께서 유치원을 해서 제가 따로 취직을 한 게 아니라 유치원 일을 도와드리면서 해서 했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무시를 해요. 유치원을 이제 그 어머니 하나 저 하나
0: 네.
1: 그 와이프 하나 해서 세 개를 운영을 하고
0: 네.
1: 웅변학원, 영어학원 이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0: 네.
1: 근데 안 되겠어서 제가 유아교육을 갔어요.
0: 아, 네.
1: 유아교육학과를 갔는데 그때는 뭐 저는 이미 대학원 졸업했으니까 그냥 바로 입학이 되더라고요.
0: 네.
1: 수능이나 이런 거 안 봐도 그렇게 해서 유아교육학을 공부를 하고 유치원 교사 자격증도 받고
0: 네.
1: 그런 상황. 에 있어서 유치원을 열심히 잘 경영을 해서 금전적으로도 풍성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유치원, 학원 여러 곳을 운영을 하시면서 성공적인
1: 네.
0: 삶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이민을 오셨어요. 보통 이제 이민 오시면 어떤 경우는 사업하시던 분들은 사업의 실패나 좀 어쩔 수 없이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목사님은 좀 그런 경우는 아니신 것 같아요.
1: 네, 형제들이 다 네. 그때 미국에 있었어가지고 유학들도 오고 그래서
0: 네.
1: 그 미국에서 자리를 잡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몇 번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놀다 보니까 놀러 오니까는 너무 좋더라고요, 미국이.
0: 아, 미국이 딱 맞으셨군요.
1: 예, 그래서 네. 나 미국에 와야겠다 생각하고 좀 초청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미국 오면 고생한대요. 그러면서 그 오지 말라고 초청 안 해주더라고요.
0: 네.
1: 근데 와서 이제 나중에 느낀 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관광 오는 거하고 살러 오는 거하고 틀리다. 그래서 와서 살아보니까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부동산 한 5개 정도 건물이 있었거든요.
0: 네.
1: 유치원 뭐 해서 전체 유치원에 원생이 한 500명 됐었어요.
0: 네.
1: 근데 그거 다 잘 될 때 정리를 하니까 돈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0: 네, 네.
1: 예, 많고 그리고 정리를 하고 뭐 이런 거 해서 미국으로 돈을 가지고 왔는데 미국에 오면은 그 돈 가지고 오면 안 된대요. 그 돈 다 쓸 때까지는 뭐 일어서지 못한다 그러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돈 다 쓰고
0: 네,
1: 이제는 아무것도 네. 없어요.
0: 네. 아, 그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하고 가지고 오셨군요.
1: 네, 네,
0: 네.
1: 네. 이제 그 돈 중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병 중에 좀 오래 계셨어가지고
0: 네.
1: 연세가 많이 되셔서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80이 넘으셔서 주님께 가시고 어머니는 이제 92살에 가시고 근데 그
0: 네.
1: 전에 중환자실에 좀 몇 년씩 입원해주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나갔던
0: 그렇죠.
1: 걸로
0: 네.
1: 알고 있어요.
0: 네, 네.
1: 많이 또 이렇게 그게 돈으로 나가고 뭐 이렇게 돼서 예
0: 네.
1: 그렇게 됐습니다.
0: 결국은 다시 미국에서 시작을 하실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1: 네, 그 네. 미국에 왔는데 와서 이제 나간 교회를 갔는데 그 시골 교회예요. 시골
0: 네.
1: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몇 개월 계시다가 새로 교회를 사놓고서는 워싱턴으로 오시더라고요.
0: 아, 네.
1: 예. 근데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0: 네.
1: 성도 중에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도 없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안수 집사
0: 네.
1: 있었고 해서 나보고 좀 이끌어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끌다 보니까는 또 워싱턴에 신학교가 있다 그래가지고 네. 그쪽으로 또 대학원을 입학을 했고
0: 네.
1: 그렇게 해서 또 열심히 또 공부하는 거에는 또 열심히 하니까
0: 네.
1: 그래서 거기서 졸업을 하고 여기서 안수를 받고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미국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1: 네.
0: 그냥 오셨는데 교회를 맡게 되시고 또 신학을 하시게 되시고 그리고 지금 교회를 오래전에 개척을 하셨어요.
1: 네. 목사님, 미국에 네. 와서는 처음에는 이제 그 경영학 박사를 해볼까.
0: 네.
1: 또 미국 가서 좀 돈도 가져왔으니까 좀 놀아보자.
0: 네.
1: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사실은 왔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0: 네. 예. 생각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네. 주님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서원을 했던 게 하나님은 그걸 잊어먹지 않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돈 많은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0: 네.
1: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0: 네.
1: 그거는 다 이루어 주시고 경험 다 해보고 후회하지 말라고
0: 네.
1: 해놓고서는 이제 그 미국으로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라라고 하셨는데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어떤 행사라든지 뭐 이런 거 나가면은 저를 꼭 데리고 다니면서 그 찬양시키고.
0: 네.
1: 예. 특별 찬양을 시키고 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훈련을 많이 시키셨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0: 네.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싶지만 돌아보면 과거가 해석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훈련을 네. 그렇게 받았어요. 꼭 네. 노방전도 나가시면 꼭 저를 데리고 나가셔서 그 전도지 나눠주라고.
0: 네.
1: 예.
0: 아버님께서 미리 또 준비를 다 시켜주셨네요. 목사님이셨던 아버님께서.
1: 네. 네. 네.
0: 그러면 목사님의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 예.
0: 네. 교회가 예드림 장로교회예요. 이
1: 네.
0: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1: 지저스 드림 처치가 이제 탄생하게 된 거는
0: 네.
1: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찬양단 이름이 예드림.
0: 예드림.
1: 예드림 찬양단이었어요. 네, 똑같이 이제 예수님의 꿈이라는 그러한 그 이유로 인해서 제가 예드림 찬양단이 그 이름이 됐는데 너무 그 이름이 좋은 거예요.
0: 그래서 너무 좋네요 이름이.
1: 네,
0: 예드림 하면은 어떻게 해석을
1: 여러 가지 해석이
0: 네.
1: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꿈, 비전 또는 예수님께 드림 예배를 드림
0: 네.
1: 이렇게 이중적으로 그 될 수 있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그 안수 받고 나서 메릴랜드로 이제 담임 목회를 갔을 때 그 교회에 가서 있다가 성도님들하고 의논해서 그 교회 이름을 예드림 교회로 바꿨었어요.
0: 네.
1: 그러다가 이제 다시 버지니아 오면서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재창립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할 때도 예드림 장로교회로 해서 창립을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를 하셨고 다시 이제 재창립을 하셔서 지금
1: 네.
0: 현재 예드림 장로교회가 페어픽스에 있는 거죠.
1: 예.
0: 네. 교회를, 목회를 다시 이제 또 새로 시작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던 그 비전,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제가 그 찬양 중에서
0: 네.
1: 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0: 네.
1: 그 가사 중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0: 네.
1: 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제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열심히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0: 네, 삶으로 드리는 예배.
1: 네.
0: 목사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당연히 이제 또 삶으로 드리는
1: 네.
0: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많이 성장해 나가시겠네요.
1: 네.
0: 네.
1: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말씀 들을 때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끌어 주시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가는 이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1: 네, 저희 교회의 비전은 고백 공동체, 예수 공동체, 능력 공동체, 열쇠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비전으로 삼아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자라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가 저절로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목사님께서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원하시는 모습을 함께 꿈꾸시면서 성도님들도 함께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참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네.
0: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시고 교제도 하시고 또 인도도 해주셨을 텐데요.
1: 네.
0: 그중에 또 기억에 남으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네. 너무 많으시겠지만. 네.
1: 예, 많은 네. 분 중에서 제가 그 안수받기 전에
0: 네.
1: 있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0: 네.
1: 이 성도님이 찬양팀의 멤버였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0: 네.
1: 급박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갑자기 뭔 일이 있나 해서 받았더니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께서 전화를 한 거예요.
0: 네.
1: 전도사님, 전도사님. 저희 남편이 죽어가요. 떼굴떼굴 굴르고 있는데
0: 네.
1: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험도 없고 지금 병원 갈 처지도 안 네. 되는데 좀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0: 아, 네.
1: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집에서 한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막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막 바닥을 굴르고 있는 거예요.
0: 네.
1: 너무 아프다고.
0: 너무 아프셔서.
1: 예.
0: 네.
1: 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집사님 하면서 잡고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0: 네.
1: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한 거예요.
0: 네.
1: 이분이 잠을 자고 있네요. 예,
0: 네,
1: 그렇게 아파서
0: 네,
1: 떼굴떼굴
0: 분이,
1: 하시던
0: 네.
1: 분이 예, 그래서 눈을 떠 보니까는 자서 그래서 부인 집사님한테 이제 주무시는데 이렇게 잘 저거 했었다가 나중에 정말 아프면은 뭐 돈이 어떻게 상관없이 그냥
0: 나이나나
1: 네. 불러세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연락을 했더니 일 나갔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괜찮대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듯이 나갔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죠.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분께서 세탁소를 하셨는데 그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모든 세탁물은 다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0: 네.
1: 근데 또 갔다가 또 굳이 맡기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양복이나
0: 네.
1: 이런 것만
0: 경우.
1: 이제
0: 네.
1: 갔다가 이제 드리면은 또 와서 그거를 잘 세탁을 해서 주시고 그렇게
0: 네.
1: 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이분이 얼마나 정말 애가 탔을까요? 뭐 보험도 없으시고.
1: 네.
0: 그래도
1: 그게 보니까는
0: 네.
1: 그게 이제 그 심장 결석?
0: 네.
1: 그게 있었대요. 옛날부터 원래
0: 네.
1: 있는데 그게 그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는 그거 다 빠져나간 것 같다고
0: 네.
1: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번은 그 멕시코에 선교를 갔을 때예요. 우리 청소년들하고
0: 네.
1: 갔는데 거기 갔을 때 다른 건 안 하고 저희들이 이제 안경 나눠주고 혈압 재주고 고혈압 측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당뇨 그 측정해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한 분이 이제 장로님 부인이라 그러면서
0: 네.
1: 하지정맥류
0: 하지정맥
1: 예.
0: 많으시죠 여성분들
1: 네.
0: 네
1: 그게 있는 분이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간 데가 물이 잘 없는데 귀한데
0: 네.
1: 발은 새까만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저 발을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저는 아니 저 발이 시꺼먼데 더러운데 어떻게 자꾸 기도를 하지?
0: 네.
1: 근데도 자꾸 잡고 기도하라 그래서 잡고서는 기도를 하는데 주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0: 네.
1: 눈을 떠봤더니 그게 다 들어간 거예요.
0: 와, 기적의 치유의 기적이네요.
1: 네, 하나님께서 네. 하시니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 다음날 정말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정말 그때 원 없이 기도해봤습니다.
0: 네, 그렇죠. 또 치유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네. 특별한 그런 또 경험을 하셨네요. 네, 이제 다른 분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또 능력을 경험하시기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태어나시기를 좀 사실 유약하게 태어나신 걸로 제가 전해 들었어요.
1: 네.
0: 좀 많이 아프셨던 걸로 아는데 어떤 그 육신의 질병들을 갖고 계셨는지요?
1: 그 눈동자 안에는 이제 망막이 좀 구멍이 좀 있고 그래서
0: 네.
1: 이제 평소에 보면은 조금 그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심장 판막이 있었어요.
0: 심장 판막.
1: 예.
0: 네.
1: 근데 그게 이제 크면서 이제 저절로 막힌 그런 케이스였고, 근데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인지 뭐 어떻게 됐는지 그 모르지만은 하여튼 심장 쪽으로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0: 네. 근데 지금은 괜찮으시죠?
1: 네. 제가 그 한 6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뒤에서 와서 차가 받더라고요. 근데 받친 장소가 경찰들 차가 한 6대가 서 있는데 그 앞에서 딱 받쳤어요.
0: 네.
1: 예, 근데 제가 정신을 잃었는지 뒤에서 받친 그거 때문에 그랬는지 가다 보니까는 벌써 병원 차에 실려가고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분들이 벌써 내 주머니 다 뒤져서 제 신분증 다 꺼내보고 그러면서 그 데려가서 저 CT 찍어보고 뭐 그랬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는데
0: 네.
1: 꼭 패밀리 닥터를 만나보고 해야 그 조치를 취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교통사고 났으니까 병원 네. 가봐라라는 얘긴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거기 써 있는 거에 심장 대동맥류가 발견이 됐으니까 가서 빨리 치료를 받고 처치를 네. 받아라. 거기에 써 있는 게 패스어웨이 할 거라고 죽을 거라고 가만 놔두면은 여차 네. 잘못하면은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0: 교통사고 때문에 발견이 된 거네요.
1: 예,
0: 네.
1: 하나님께서 제가 병원을 안 가니까는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네. 저를 보내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는 심장 붙은 그 대동맥이 4.5cm로 부풀어 올라 있대요.
0: 네.
1: 풍선처럼 늘어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가슴을 다 열고 심장 꺼내서 심장을 잠깐 잠을 재웠다가 척혈관을 인공혈관으로 바꿔와가지고 하는 그런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제 60 전이니까 저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추이를 보자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초음파 또 CT 이렇게 찍어 왔었어요.
0: 네.
1: 그런데 요번에 이제 정기검진 때가 돼서 검사를 해보니까
0: 네.
1: 의사한테서 이메일이 왔어요. 거기에 보니까는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추가 팔로우업을 안 해도 된대요.
0: 네.
1: 정상으로 됐대요.
0: 정상으로
1: 다
0: 네.
1: 없어졌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0: 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1: 그 제가 그거를 네. 그 이메일 온 거를 그 캡처를 해서 가지고 다녀요.
0: 네.
1: 그게 없어졌대요, 다.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 그런 팔로우업 안 해도 되고, 만약에 하고 싶으면은 나중에 한 번쯤은 다시 해봐라, 라고 연락이 와서,
0: 네.
1: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했더니 다 할렐루야. 목사님 더 열심히 주님 일 하라고 이제 다 고쳐주셨네요.
0: 네.
1: 원상복귀를 시켜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죠, 저는.
0: 네. 그렇군요. 정말, 다른 분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 직접 또 치유의 그런 경험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 무이한 판정도 받으셨네요.
1: 네, 한 8년 된 것 같아요. 그때 그 정기 검사에서 내시경 했는데 거기서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바이옵시를 했어요.
0: 네.
1: 그러고 나서 위암 초기라고 연락을 해 주더라고요. 네. 얼마나 놀랐어요. 암이래니.
0: 그렇죠.
1: 그래서 중부기도를 그냥 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아마 그 분들은
0: 이태범 목사님이 아시는
1: 저를
0: 분들은
1: 저를 위해서 네. 기도를 엄청 했을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서는 팔로우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깨끗해졌대요.
0: 네.
1: 그전에는 뭐 그 위에서 막 그 저기 위산이 올라오고
0: 위산이
1: 그래서
0: 올라오고
1: 예
0: 느끼셨군요.
1: 그래서 막 그냥 네. 힘들고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
0: 네.
1: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그런 게 다 증상이 없어지고 깨끗해지더라고요.
0: 네.
1: 잘 먹어요.
0: 아, 목사님 잘 드시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얼마나 좋습니까. 네.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랬는데 원하는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돼. 내가 한 20년 전에 제가 살이 쪘을 때
0: 네.
1: 하나님 저 살 좀 빨리 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저에게 당뇨가 와가지고 살이 쫙 빠지더라고요.
0: 네.
1: 예, 근데 이제 치유가 조금씩 약 먹고 하다 보니까는 다시 살이 찌기 시작했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0: 아, 네.
1: 정확하게.
0: 네. 아, 그래도 모든 이런 질병들을 다 치유가 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0: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데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여러 경험들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삶은 정말 마리오네트 같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뭐 간증을 들으셨으니까 마리오네트 인형.
1: 그 인형을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도 나왔던 인형이거든요.
0: 그렇죠.
1: 손으로
0: 네.
1: 이렇게 줄 달아가지고
0: 네, 네,
1: 있는 인형으로
0: 네, 네.
1: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줄이 달린 그 인형처럼 줄을 놔버리면은 저는 그냥 푹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0: 네.
1: 하나님께서 저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께 그냥 꼭 붙어서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제가 붙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0: 네.
1: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시군요. 네. 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는 사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귀하게 갖고 계시는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1: 모두 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어려서부터 외워왔고 또 잘 해왔고 율동도 해왔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을 다 축약한 가장 믿음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1: 요한복음 3장 16절.
0: 네. 어렸을 때 수련회 교회에서 가면은 이거를 외워야지 밥을 주고 했던 그 기억들이 저도
1: 예,
0: 떠오르네요.
1: 예.
0: 아마 그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가장 먼저 외우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일
1: 네.
0: 것 같고요. 정말 기본이 되는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 귀하게 마음에 담고 살고 계시군요.
1: 네.
0: 네.
1: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고 뭐 이랬을 때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0: 네.
1: 제가 삐에로 복을 입고
0: 아,
1: 그
0: 네.
1: 북을 그 가슴에다 메고
0: 네.
1: 치고 다니면서 그 동네 아이들을 갖다가 탁 하면은 아이들이 마치
0: 피부는
1: 아저씨
0: 네.
1: 그 뒤에
0: 아,
1: 쫓아오는
0: 네.
1: 것처럼 막 줄줄이 사탕처럼 쭉 따라오는 거예요.
0: 아,
1: 뭐 몇십
0: 네.
1: 명이 그냥 따라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 딱 교회 안에다가 네. 이제 집어넣고 이제 맛있는 것도 주고 네. 또 율동도 하고 재밌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재밌게 네. 해가지고서는 들려주고 하면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그 했는데 그때가 굉장히 저는 감사하고
0: 아, 너무 행복했을
1: 예,
0: 것 같아요.
1: 행복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군대 가서 제가 큰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두 번이나 했어요.
0: 네.
1: 예, 제가 지금 이제 장애인증을 걸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왜 장애인증을 아, 네. 걸고 다니냐라고 하는데 사고를 당해서 했는데 병원에 가서 후송을 가서 수술을 하고 또 거기 가니까는 그 거기 기도에서 기도 찬양 팀들이 있고 또 전도 팀들이 있어서 거기에 조인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각 병실마다 같이 다니면서 매일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네. 그런 일을 했었어요. 사역을 같이. 근데 이제 그게 원주에 있는 군병원이거든요.
0: 네.
1: 근데 얼마나 많이 다치는지 몰라요. 병원에 병실 하나에 한 60명 들어갔는데 한 120명, 130명씩 탁 이렇게 빽빽하게 그 수술받고 막 아파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목발 짚고서는 가서 네. 찬양하고 기도해 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지 또 휠체어 타고 가서 그렇게 하니까는
0: 네.
1: 하여튼 가서 그 군 교회 안에 그 안에 별로 뭐 그렇게 성도들이 없었는데
0: 네.
1: 그 다음부터 꽉꽉 차더라고요.
0: 아,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목사님을 막 쫓아왔던 것처럼
1: 예, 예.
0: 사람들을 몰고 다니시는 분이시네요.
1: 예.
0: 네.
1: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0: 네.
1: 저에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와서 영어가 안 돼서 그런지
0: 네.
1: 네. 뭐 그렇게까지 큰 부흥을 이루지 못했는데
0: 네.
1: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생각을 하기
0: 네.
1: 때문에
0: 네.
1: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0: 네. 앞으로도 목사님께서 이뤄나가실 그 꿈들, 그것들이 네. 얼마나 풍성하게 또 이어질지 기대를 하고요.
1: 네.
0: 목사님께서 막 북을 치면서 피에르 복장을 입으시고 막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상상하니까요.
1: 네.
0: 제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풍경이. 그런데 어렸을 때는 또 교회의 종을 치셨다고
1: 네,
0: 우리
1: 네.
0: 어렸을 때 그 새벽 교회 종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1: 네. 이제 네. 종을 치다가 나중에는 교회에 이제 전축이 들어왔어요.
0: 전축이.
1: 앰프하고
0: 네, 네.
1: 들어와서 아침마다 또 나가서 그거를 키고 또 레코드판에 올리면은 거기서 이제 찬양하고
0: 아,
1: 네. 차임벨이 나가는 거죠.
0: 차임벨로 멜로디가
1: 네,
0: 이렇게
1: 네,
0: 나오는 그렇게 거죠.
1: 그렇게 해서 하고
0: 아,
1: 또
0: 네.
1: 이제 교회에서 또 아버님이 저 말씀 전하실 때 음향 조절 컨트롤 하고
0: 네.
1: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때 이제 음향에 대해서 기본을 배우고
0: 네.
1: 했습니다.
0: 네. 정말 그 예전에 아버님과 했던 기억들이 참 행복한 모습으로 머리에 굉장히 마음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1: 감사하죠.
0: 네.
1: 그때는 잘 몰랐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저에게 그 한 것들이 다 목회하는 데 있어서 훈련이고
0: 네, 네.
1: 그것이 다 나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자녀들도 좀 그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잘 못해서 그러는지
0: 네.
1: 우리 자녀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겠죠. 본인들도
0: 아,
1: 나중에 이제
0: 그러네.
1: 저처럼 늦게
0: 네.
1: 깨달겠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게 참 왜 그때는 모를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그때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또 나기도 하는데 목사님은 좀 더 다른 분들보다 더 소중한 기억들을 특별한 기억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1: 네. 그때 당시에 뭐 집에 피아노가 뭐 몇십 대가 있으니까
0: 네.
1: 피아노 좀 쳐라 그러면은 그렇게 안 쳤어요. 도망다니고.
0: 아.
1: 뭐 체르니까지
0: 네.
1: 치긴 했는데
0: 네.
1: 그 어머니가 한 시간 치면은 1,000원 줄게 뭐 이렇게 아. 해도 안 치고 근데 지금 와서는
0: 네.
1: 그게 후회가 돼요. 그럼 아. 좀 잘 네. 쳤지 않았을까.
0: 네.
1: 근데 유아교육과 가니까는 그 동료를 쳐야지만
0: 쳐야 되잖아요.
1: 네, 쳐야지만
0: 네.
1: 되니까 그거는 또 잘 쳐요. 그 정도는.
0: 네 교회 반주도 가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안 되고.
0: 네. 네. 아, 목사님 참 말씀 들으면서 옛날 교회 모습이 막 상상이 되고요.
1: 네.
0: 네. 추억에 좀 젖는 그런 시간도 되는 것 같아요.
1: 예, 예,
0: 네.
1: 예.
0: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어려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신앙으로 쭉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과거의 삶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삶을 또 꿈꾸고 계신가요?
1: 제가 살아온 게 다 하나님께서 네. 다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제가 잘나서 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0: 네.
1: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집안에 이제 보면은 아버님이 거지가 와도 꼭 집에 응접실에서
0: 네.
1: 식사 대접을 하게끔 해서 꼭 섬기고 그리고 차 비워줘서 보내드리고
0: 네.
1: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경찰서 사역, 교도소 사역 이런 것도 하셨거든요.
0: 네.
1: 그럼 저희 이제 교회가 그 터미널 근처예요. 교도소
0: 네,
1: 근처였고
0: 네, 네.
1: 그래서 가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목사인데 출소하면은 들르면은 꼭 주겠다
0: 네.
1: 이런 거 하셔서 저희 집에 정말 많이 들어오셨어요.
0: 네.
1: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때는 그게 참 싫더라고요.
0: 네.
1: 그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아버지가 어느 성도님이 가죽 잠바를 맞춰 주셔가지고
0: 네.
1: 있는데 내가 크면은 저 가죽 잠바를 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나도 한번 입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크면은 준대요.
0: 네.
1: 그래서 난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갔다 오시는데 겨울에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잠바가
0: 아,
1: 없어진 거야. 그래서
0: 지셨군요.
1: 보니까는 그거를 벗어 주시고 온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진짜 그거 놔주신다 그랬는데
0: 아,
1: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아, 너는 나중에 또 생길 거야.
0: 네.
1: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목사님께서 그래서 좋아하시는 찬양이 또
1: 예,
0: 네.
1: 아, 하나님의 은혜
0: 예, 찬양이신 예, 예, 예.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 찬양을 이제 마지막에 제가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 함께
1: 네.
0: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이렇게 이제 간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워싱턴 지역에서 워낙 또 유명한 인사하세요. 이태원 목사님께서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계시고 도움도
1: 네,
0: 주시고
1: 네, 네.
0: 하시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좋은 축복의 말씀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1: 네. 보니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0: 네.
1: 근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서 풍성해지니까는 하나님을 안 찾는 경우가 너무나
0: 네.
1: 많더라고요.
0: 네.
1: 한국도 6.25 전쟁 이후에는 엄청난 부흥을 이뤘잖아요, 교회가.
0: 네.
1: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때는 굉장히 들 주님을 찾고 그랬는데 갈수록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을 그 덜 찾고 있어서
0: 네.
1: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크리스천들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롤러스케이트장이 되고 디스코 클럽이 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워싱턴 지역의 성시화가
0: 네.
1: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성스러운 도시,
1: 네, 네,
0: 성시화. 네.
1: 네.
0: 그렇군요. 목사님의 꿈이 어느 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실 거예요.
1: 네.
0: 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 목사님을 사실 그 전에 이제 간간히 뵙기도 하면서 아,
1: 네.
0: 참 좋은 분이시다 생각을 했었지만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삶이 참 축복과 은혜의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삶이 또 다른 분들에게 이 워싱턴 지역의 영향력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사님께서 꿈꾸시는 일들 또 섬기시는 일들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0: 그리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뭐 어려운 거 있으시면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이태봉 목사님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화를 주시면 전화번호를 제가 또 드릴 수도 있고요. 방송국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또 그냥 교회를 가면 되죠. 예드림 장로교회 페어팩스 멀지 않은 곳에 있고요.
1: 예. 네,
0: 교회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1: 아, 교회는 그 페어팩스에 네. H마트라고 한인마트가 있어요. 네. H마트에 보면 그 옆에 와플스 밀로드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그 옆에 그 신학교 건물이 큰 게 4층짜리 건물이 네. 있는데 네. 거기 2층에 저희 예드림 교회가 있습니다.
0: 네. 예드림 교회 네. 네, 페어팩스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시면 목사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 같고요. 꼭 신앙적인 것이 아니어도 뭐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함께 하셔서 푸근한 우리 목사님과 시간을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오후도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2: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1: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2: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2: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감자 100당 2불 49, 샘표 진간장 개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근 파래근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시 함께합니다.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6: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새 집을 사기 위해 빌더와 미팅을 하면서 지도를 내려다 봅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거나 우거진 나무들 혹은 이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코너에 위치한 집을 고르면 거의 대부분 랏 프리미엄이란 명목으로 작게는 몇천불, 많게는 10만불까지도 더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말에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비싼 랏 프리미엄은 18만불이었습니다. 집값이 90만대였는데 랏 프리미엄이 18만불이니까 거의 20% 가까이 웃돈을 주고 골프장 그린과 호수를 내려다보는 대가를 지불한 경우였습니다. 그럼 이 집을 팔 때는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집 살 때 집값만 따지면 옆집과 똑같이 지불을 했는데 옆집이 100만불에 팔렸다면 내 집은 프리미엄이 있었으니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노입니다. 빌더가 집을 지으면서 차지한 랏 프리미엄은 리세일 하실 때 그만큼의 동일한 수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랏 프리미엄의 베네핏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베네핏은 손님께서 그 집에 살면서 좋은 뷰나 프라이빗한 랏을 즐기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랏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댁에서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집을 샀는데 정작 수년을 살아가면서 댁에서 물가를 내려다보며 커피 한잔 마시지 못하고 친구들을 초청해 근사한 바베큐 파티 한번 못하시고 집을 팔아야 한다면 랏 프리미엄을 괜하게 지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 집의 위치가 좋고 근사한 주변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즐기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을 팔려고 내어놓았을 때 뷰가 좋지 않은 이웃의 다른 집보다 확실히 빨리 팔리는 이득이 있습니다. 앞뒤로 남의 집이 빡빡하게 막혀있는 위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프라이빗하거나 근사한 풍경이 보이는 위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집들이 나와 있을 때는 낯이 좋은 집이 언제나 빨리 계약이 성사됩니다. 세 번째 베네핏은 약간의 웃돈, 즉 같은 집이라도 가격을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는 이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내가 빌더에게 지불한 프리미엄만큼 본전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 베네핏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불한 돈을 다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은행의 감정가 때문입니다. 감정사는 집의 위치에 대한 베네핏을 빌더보다는 더 낮게 책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 한인들이 좋아하는 남향집의 경우 확실히 채광도 좋고 냉난방비도 절약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감정사가 남향집을 더 높게 밸류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뷰가 좋고 프라이빗한 위치에 있다면 분명 바이어의 눈길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보다 살짝은 높은 가격을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새 집을 구입하실 예정이신가요? 나와 있는 몇 군데 집 가운데 라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집들의 마음이 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빌더가 책정해 놓은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그 액수가 이웃한 동네들의 집 가격과 비교해서 얼마나 리턴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살면서 즐기는 정도가 그만한 값어치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전문가 리얼터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프리미엄의 정확한 값어치를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부동산 키윤입니다.
7: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8: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 법원이 북한 해외 IT 노동자들의 자금 세탁과 연루된 가상자산 일부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추정되는 21만 달러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이 대상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투표소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민주당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 병력 투입 계획은 없지만 특정 상황에선 아이스 요원이 투표소에 배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제 구리 가격이 미국의 관세 우려와 주요 광산의 공급 차질이 겹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등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급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력과 물 사용량, 공공요금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 성향을 넘어 반대 여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각국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이 줄어든 걸 탈달러화 흐름으로 보는 건 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국가의 움직임이 전체 감소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절 연휴에도 SNS에 60여 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정치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뉴멕시코를 뉴아메리카로 바꾼 지도 등 AI 합성 이미지로 잇따라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글이 AI를 활용해 항공기 비행운을 줄이는 기술의 운항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시험 결과 비행운으로 인한 온난화 영향을 약 40%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에서 5살 아들을 혼자 산책하게 한 엄마가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동학대 방임 등록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아이의 자립과 부모의 감독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AI 시대에는 코딩 같은 기술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I가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구현하는 비용과 장벽을 크게 낮추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8일에서 10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중남미 3개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최근 중남미에서 우파 정권의 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서반구 중심 안보 전략인 돈로 독트린 확산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8일 AFP 통신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첫 순방지인 콜롬비아 바랑키아에서 강경 우파인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과 만나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엘 티그레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데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마약 카르텔 소탕을 공약하며 적극적인 친미 행보를 드러낸 인물입니다. 그는 취임 이후 마약 밀매 조직 단속을 위한 미국과의 합동 군사작전을 승인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창설된 안보협력체 미주의 방패에도 합류했습니다. 콜롬비아 다음으로 루비오 장관이 방문하는 에콰도르의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과 페루의 게이코 후지모리 대통령 역시 대표적인 보수 우파 성향 정치인입니다. 이는 최근 중남미에서 두드러진 블루 타이드와 맞물려 우파 정권과 접촉면을 늘리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남미에서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등 여러 국가가 보수 정권으로 선회했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창한 돈로 독트린을 앞세워 이러한 우파 회기 바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돈로 독트린은 과거 강력한 영향력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관리하려 했던 제임스 먼로 전 대통령의 먼로 독트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도널드를 합성한 신

0: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수많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특히 연휴 둘째 날이자 일요일인 6일에는 60여 개가 넘는 게시물이 그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올라왔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한 것으로 보이는 밈이었습니다. 게시물 중 가장 눈길을 끈 건 뉴멕시코주의 명칭을 뉴 아메리카로 바꾼 지도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에는 멕시코의 붉은색 X 표시가 그려졌고 그 아래에 아메리카라고 적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따거나 아메리카를 붙이는 것으로 기존 지명을 변경하는 것에 집착하는 가운데 이는 다시 한번 민주당의 반발을 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에도 뉴멕시코를 뉴아메리카로 바꾼 지도 사진을 여러 장 게시했으며 캐나다와 그린란드까지 앞에 모두 미국 영토라는 지도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간 올린 게시물 중에는 캐나다와의 무역전쟁 속에 미국과 국경을 접한 호수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바꾼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아이스하키 경기를 하면서 넘어져 있는 카니 총리에게 일어나 주지사라고 말하는 만화 이미지도 올라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게시물도 있었고 중동 지도에서 이란의 모습을 자신의 옆 얼굴 모양으로 바꾼 이미지, 자신이 미국 국기가 그려진 해머로 이란을 때리는 이미지도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전투용 로봇들에 둘러싸인 채 그들에게 악몽을 안겨주자라는 글귀가 쓰인 초현실적 이미지들도 여럿 게시됐습니다. 마가라고 쓰인 붉은색 머리띠에 성조기를 어깨에 걸친 헐크 호건 사진도 올라왔는데 자세히 보면 얼굴은 트럼프 대통령인 인공지능 합성 이미지였습니다. 호건과 팔씨름을 하는 합성 이미지도 있었는데 자신은 여유롭게 웃고 있고 호건은 괴로운 듯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자신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사진을 재탕해 게시했고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나란히 말을 타고 있는 사진과 백악관 집무실에 워싱턴 전 대통령을 초청해 대화하는 이미지까지 올렸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휴를 뉴저지주 자신의 골프장에서 보냈는데 지난 4일 뉴저지에 도착해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릴 때 머리 색깔이 금발에서 짙은 갈색으로 바뀐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1: 최근 20여 년간 미국의 청년 실업률을 한 노동 분야 민간 싱크탱크가 분석해본 결과 비대졸 청년이 육체 노동으로 취업하기에는 요즘이 비교적 좋은 시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보도했습니다. 버닝글라스 연구소는 22세에서 34세 청년 연령대의 실업률 데이터를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월별로 따져서 이런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이래 올해 7월까지의 기간에 대학 학위가 없는 청년들의 실업률은 전체 비교 대상 시기 중 25%분위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비대졸 청년에게는 최근 3년 7개월간은 전체 비교 대상 시기 중 취업이 쉬운 정도로 따져서 상위 25%에 해당하는 호시절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연령대의 대졸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2025년 이래 올해 7월까지 기간에 대학 학위가 있는 청년들의 실업률은 전체 비교 대상 시기 중 50%분위 내지 70%분위에 해당했습니다. 대졸 청년들에게 최근 1년 7개월간은 전체 비교 대상 시기 20여 년 중 취업이 어려운 때에 속했습니다. 직종별로 보면 과학기술 분야는 몇 년 전에 비해 취업 상황이 악화했고 식당 서비스 등 육체노동 분야는 취업 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이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즉 STEM 분야의 실업률이 특히 악화했으며 음식 서비스, 건설업, 광업 등 블루칼라와 육체노동 서비스 분야의 실업률은 전체 비교 대상 시기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직종별 실업률은 16세 이상 노동시장 참여자 전체를 놓고 따진 겁니다. 다만 이건 비대졸 청년 취업이 대졸 청년 취업보다 더 쉽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비대졸자 집단의 실업률은 대졸자 실업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2개월간

평균으로 따졌을 때 25세에서 54세 집단의 대졸자 실업률은 2.7%, 대학 교육을 일부 받았지만 학위가 없는 이들의 실업률은 3.6%, 고교 졸업장만 있고 대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이들의 실업률은 4.7%였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제시한 브루킹스 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22세에서 35세 연령대의 고용률을 교육 수준별로 보면 고교 졸업장이 없는 이들은 50%대, 고졸자들은 70%대, 대학 학위 소지자들은 80% 안팎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회사들이 젊은 대졸 신입사원을 뽑아서 시키던 초보적 업무들을 인공지능이 맡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대졸자들의 취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버닝글라스 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게드 레버너는 학사 학위 소지자의 공급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학사 학위 미소지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게 일시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갓 졸업한 구직자들이 지리적 측면과 다른 측면에서 지평선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하며 인류 회사들을 취업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타협할 생각이 있다면 조금 더 쉬워진다고 말했습니다.

0: 정오 뉴스
1: 이 시간에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라고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장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3불99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당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미 보복 관세 발효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항공기 제조사 봄바디어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양국 간 관세와 무역 보복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대미 보복 관세 발효를 앞두고 연일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이제 미국에서 봄바디어를 더 이상 팔지 말라, 그들의 제품은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들 매출의 50% 이상이 미국에서 나온다며 그들은 미국 구매자, 미국 기업들, 미국 공항들, 그리고 미국 서비스에 기대해 먹고 산다면서 그러는 동안 캐나다는 우리의 훌륭한 미국 은행들과 기업들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봄바디어는 캐나다의 기업, 개인용 제트기 제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대로 이 회사가 판매한 5,100대의 항공기 가운데 약 절반이 미국에서 운항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봄바디어의 경쟁사인 미 제트기 제조사 걸프스트림의 자국 내 사업을 막았다면서 완전히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돼지저금 통처럼 취급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산을 사라, 미국 여객기를 타라, 미국산 술과 음료를 즐기라, 아메리카 호수에서 항해하라 라고 적었습니다. 아메리카 호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온타리오 호수를 개명하겠다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캐나다가 미국의 거대 시장에 의존하면서도 미 기업들의 캐나다 진출은 가로막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캐나다 주요 은행들은 모두 미국에 들어와 있고 이곳이 그들의 가장 큰 수익원인데 그들은 미국 은행들이 캐나다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걸프스트림이 9년 동안 캐나다 정부의 인증을 받지 못해서 사업을 할 수 없었던 반면에 봄바디어는 미국에서 자유롭게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를 관세 부과를 무기 삼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걸프스트림 항공기가 캐나다 정부의 인증을 받을 때까지 캐나다산 항공기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캐나다는 2월 걸프스트림 항공기를 인증했습니다. 다만 봄바디어 항공기는 허니웰과 제너럴 일렉트릭 등 미 기업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내 3,500명의 고용 인력과 상당한 생산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서 항공기 판매 금지가 실행될지는 의문이라고 로이터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성 발언은 미국이 지난달 22일부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맞서 캐나다가 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예고한 보복 관세가 8일 발효되는 것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캐나다와 무역을 전혀 하지 않으면 우리는 900억 달러를 절약한다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기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캐나다 등 대미 무역 흑자국과 교역을 중단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소에 군병력을 배치할 가능성을 두고 민주당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CNN이 7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선거에서 군이 투표소에 배치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에선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투표소에 주방위군이나 연방요원을 보낼 가능성을 배제해달라는 질문에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한 선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그는 올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당시 군을 동원해 투표기를 압수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엔 연방수사국이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뒤에 향후 연방선거는 연방정부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선거관리의 주된 권한을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실제 군 병력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연방정부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일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댄 케인 합참의장은 11월 중간선거 때 군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케인 의장은 엘리사 슬로킨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투표소에 연방 군 병력이나 연방정부 지휘를 받는 주방위군을 보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 병력을 동원해 투표용지나 투표기 등 선거 관련 물품을 압수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상황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투표소에 투입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투표소에 구체적인 위협이 있거나 추적 중인 인물에게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라면 아이스 요원들이 투표소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받고 있는 한국 정부를 향해 이란이 이례적으로 한글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파병에 나설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린 건데요. 자세한 내용 성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미국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비롯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고심하는 한국 정부를 향해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례적인 한글 공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콕 집어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관련국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직접 한글로 작성한 입장문을 올리고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 가능성을 견제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며 양국의 오랜 우호 관계를 짚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현재 이란 국민이 미국의 침략적 행위에 맞서 자위하고 있으며 여성과 어린이를 상대로 한 미국의 전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파병 검토 가능성을 겨냥했습니다. 그는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바가이 대변인은 주권과 책임을 가진 어떠한 국가도 미국의 압력과 협박에 굴복해 위대한 이란 국민을 상대로 한 침략 행위와 끔찍한 범죄의 공모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이 한글로 올린 X 게시물에는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사진도 함께 게시됐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정부는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조속한 회복,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우리 포함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관련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이란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있으며 이란의 반발은 예상됐던 일인 만큼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이란의 공개적인 경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파병 압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산 원유를 대규모로 수입하는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한국을 거론하면서 이란과 관련한 도움 요청을 거절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더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도 6일 다른 국가들도 와서 이 노력에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동맹국들의 조속한 군사 자산 지원을 기대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3: 버지니아주에서 5살 아들을 혼자 산책하도록 한 어머니가 미성년자 비행을 조장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까지 선고받으며 미국 사회에서 아이의 자립과 부모의 감독 의무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7일 ABC 방송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에 거주했던 캐리앤 파킨스는 최근 미성년자 비행을 조장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파킨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현재로서는 실제 복역하지 않아도 되는 집행유예 형태로 형을 유예했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 자체는 유지됩니다. 파킨슨은 또 버지니아주의 아동학대 방임 중앙등록 명단에 7년간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파킨슨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형사 유죄 판결과 아동보호당국의 판단 모두에 대해 항소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6월 윌리엄스버그의 한 출입이 통제되는 주거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파킨슨은 5째 아이를 임신해 임신 8개월째였으며 5살 아들 샘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주거단지 내 연못 주변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거위 깃털을 줍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샘이 깃털을 더 주워오고 싶다고 하자 파킨슨은 아들이 혼자 다시 다녀오도록 허락했습니다. 파킨슨에 따르면 아들이 걸어간 길은 평소 가족이 자주 이용하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약 0.5마일, 800m가량의 거리로 인도가 마련돼 있었고 도로와도 일정한 간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횡단보도를 이용해 두 차례 도로를 건너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걷고 있던 샘을 본 주민이 보안요원에게 알렸고 보안요원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후 경찰과 아동보호서비스 관계자들이 파킨슨의 집을 찾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파킨슨은 자신이 아들을 연못에서 놀도록 보낸 것이 아니라 평소 익숙한 산책로를 따라 거위 깃털을 주워오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5살 아이가 연못 근처를 혼자 걸었다는 식으로 사건이 알려지면서 실제 상황이 과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가 익숙한 동네 길을 혼자 걸어본 것이었으며 자신은 아들의 안전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당국은 파킨슨의 행위를 아동방임과 관련된 문제로 판단했고 결국 경찰은 파킨슨을 미성년자 비행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파킨슨은 해당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재판에서 자신의 양육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법원은 결국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파킨슨은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부 처분을 받아들였다면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 된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절 메시지에서도 민주당과 좌파 진영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지지율 하락과 경제 문제 등이 맞물리며 중간선거를 향한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절인 7일 중간선거를 겨냥해서 야당인 민주당을 비난하고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 소셜에 우리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급진 좌파 미치광이와 공산주의자, 바보 민주당원을 포함한 모든 이가 행복한 노동절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은 10년 동안 싸운 끝에 마침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그들은 지금쯤 이미 지쳐 있어야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바로 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미국을 망치기 위해서 마지막 한 번의 시도를 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중간선거에서 크게 이기고 미국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결정할 중간선거를 두 달 앞두고 민주당을 맹공하면서 강성 지지층인 마가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중간선거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처럼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 6개월을 넘어간 상황에서 미국 내 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한 유권자 불만이 쌓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저치인 30%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하게 시작하겠지만 한낮에는 햇볕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뉴욕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비가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야외 활동이나 이동에는 큰 불편이 없겠습니다. 다만 한낮에 여름에 가까운 더위가 느껴질 수 있어 장시간 야외 계실 경우에는 햇볕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 87도, 섭씨 31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은 아침부터 기온이 높게 출발하면서 낮 동안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까지 오르겠고 밤사이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기온이 80도대 중반까지 오르면서 다소 더울 수 있겠지만 아침과 저녁엔 상대적으로 선선해 일교차가 크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출퇴근이나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아침 저녁 기온차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특히 내일은 워싱턴 수도권의 낮 기온이 90도까지 오르면서 한층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외출하실 경우 물을 자주 마시는 등 더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월로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의 선선함이 느껴지는 반면 낮에는 여전히 여름 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한낮의 더위와 일교차를 함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흥미롭고 이색적인 이야기부터 놀랍고 화제가 된 소식까지 전해드리는 시간.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기름을 훔치려던 주민들이 유독가스를 마셔 최소 43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매체와 BBC 방송에 따르면 현지 시간 3일 밤 나이지리아 리버스주 오카리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수출용 석유 운반선에 인근 청년 등 200여 명이 보트를 타고 몰래 파이프를 연결해 석유 제품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악취와 함께 현지에서 인도라마 퓨얼로 불리는 유독가스가 퍼졌습니다. 정제 휘발유의 일종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스를 마신 사람들이 잇따라 쓰러졌고 일부는 강에 빠졌습니다.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 중에도 심한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신 43구 가운데 37구가 오크리카 지역 주민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6구는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실종자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유류절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로 인한 손실이 매년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처럼 목숨을 건 도둑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여름 내내 무더위에 시달린 스페인에서 9월이 왔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기상청은 지난 3일 남서부 안달루시아 지역 엘그라나도의 기온이 섭씨 45.7도까지 올라 올해 전국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6년 인근 몬토로에서 세워진 역대 9월 최고 기온과 같은 수치입니다. 스페인 서부와 남부에서도 이번 주에도 낮 기온이 40도를 넘는 폭염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까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페인은 올해 6월 이후 벌써 4차례나 폭염을 겪었습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폭염과 관련해 숨진 사람만 5,23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최고령 여성 이발사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이름을 올렸던 일본인 할머니가 10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코이시시스 이씨는 지난 1일 일본 도치기현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1916년에 태어난 하코이씨는 1931년 15살의 나이에 도쿄로 올라가 이발소 견습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남편이 먼저 죽어도 먹고 살려면 여자도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상경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결국 19살에 이발사 면허를 땄습니다. 실제로 1939년 이발사 남편과 결혼해 도쿄에서 이발소를 열었지만 남편은 전쟁터로 끌려가 만주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충격에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코이시 씨는 이용 하코이시라는 이발소를 열고 100살이 넘어서까지 현역으로 가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108살의 나이로 세계 최고령 여성 이발사로 기네스 기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104살의 나이로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에도 참여해 아들과 함께 약 200m 구간을 완주했습니다. 그녀가 고른 삶의 원칙은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쓸데없이 걱정하지 않는다. 늘 즐겁게 산다였습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에서는 나이지리아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기름, 도난 사고와 9월에도 쉽지 않는 스페인의 기록적인 더위, 그리고 100년 넘게 가위를 놓지 않았던 세계 최고령 여성 이발사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가 미국 곳곳에서 새로운 갈등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전력과 물 사용, 공공요금 인상 우려에 공화당과 민주당 유권자 모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AI 산업 확대와 지역사회 부담 사이의 논쟁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인공지능 인프라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미 유권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6일 MBC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베이 몽키와 함께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는 거주하는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건설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1%가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했고 무당층의 반대 비율도 71%에 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데이터센터에 우호적인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57%로 찬성 43%보다 많았습니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발은 막대한 전력과 물 사용량, 공공요금 상승 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아이오와주 뷰캐넌 카운티에서는 올해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도입됐습니다. 이 지역은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득표율 63%를 기록한 곳입니다. 데이터센터 건설 일시 중단에 찬성한 공화당 소속 돈 보걸 뷰캐넌 카운티 감독위원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데이터센터를 원하는 유권자를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업체가 전력과 물 사용 증가에 따른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호스테드 의원은 과거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정치인입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뚜렷하게 제기됐습니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뉴욕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 하원 의원과 버몬트 무소속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반면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설과 유지 보수에 참여하는 노동조합들은 일자리 창출과 높은 임금을 이유로 건설 확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데이터센터 노동자는 초과 근무를 포함해서 일주일에 최대 5천 달러를 벌 수 있다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SNS 트루소셜에 미 지역사회가 데이터센터를 원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낙후되고 가난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면서 성공과 부, 낮은 세금과 많은 일자리를 원한다면 데이터 산업을 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각국 외환 보유액에서 미국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지만 이를 전 세계적인 탈달러화 움직임으로 보는 건 과장된 것이라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지적했습니다. 각국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기준 56%로 2015년의 64%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이는 종종 광범위한 탈달러화의 증거로 인용됩니다. 뉴욕 연은의 연구원 린다 골드버그와 스네하 파르타사라티는 지난주 블로그 게시글에서 이런 변화는 광범위한 통화 재분배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국가의 움직임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 달러에서 다른 통화로 적극적 재배분된 외환 보유액 물량의 대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나왔으며 2019년에서 2023년도 중국과 러시아, 멕시코, 모로코가 비중 변화의 주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국가 중에서는 2015년 이후 달러 보유량을 늘린 국가와 줄인 국가의 수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7일 연구진은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며 총량 집계 통계에서는 소수 주요 국가가 집중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전반적인 추세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외환 보유액 준비 통화를 달러 외 통화로 바꾸는 건 유동성 확보나 환율 관리, 자금 조달 충격 대비 등 각국의 특수한 필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어 이런 요인들은 여전히 강력하다며 외환 보유액 비중 변동은 체계적인 탈달러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각국의 고유한 관리 필요에 따라 순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월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세계 중앙은행이 장기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노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 당국이 뉴욕과 워싱턴 DC 등 주요 테러 현장에서 대규모 추모 행사를 개최합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3: 정부가 오는 11일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 뉴욕시 맨하튼 남부의 그라운드 제로, 워싱턴 DC 인근의 국방부 청사, 펜실베니아주 생크스빌 등 테러 현장 3곳을 중심으로 대규모 추모 행사를 엽니다. 그라운드 제로는 2001년 테러로 무너진 옛 세계무역센터 부지입니다. 펜타곤은 아메리칸 항공 77편이 충돌한 곳이며 샹크스빌은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이 추락한 곳입니다. 7일 국립 9.11 추모관과 박물관의 행사 안내와 외신 등에 따르면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남긴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에서는 오전 8시 30분부터 공식 추모식이 시작됩니다. 2001년 9.11 테러 희생자 2,977명과 1993년 WTC 폭탄 테러 희생자 6명 등 총 2,983명의 이름을 유가족들이 직접 낭독합니다. 첫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더 센터 북쪽 타워에 충돌한 오전 8시 46분을 시작으로 두 번째 항공기에 남쪽 타워 충돌, 펜타곤 피격, 남쪽 타워 붕괴,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의 펜실베니아 추락, 북쪽 타워 붕괴 시간마다 총 6차례 묵념이 이어집니다. 올해는 구조 복구 작업 뒤에 발생한 질병과 부상으로 숨진 이들을 기리는 별도 묵념도 추가됩니다. 이름 낭독은 오후 1시께까지 이어진 뒤 진혼 나팔곡 탭스 연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뉴욕 추모식에 행정부를 대표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대신 펜타곤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뉴욕이 아닌 펜타곤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추모식에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참석했습니다. 샹크스빌의 플라이트 93 국립추모공원에서는 11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에서는 희생된 승객과 승무원의 이름을 낭독하고 이들을 기리는 추모의 종을 울립니다. 오후 1시에서 2시 30분에는 연설과 음악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희생자 이름이 새겨진 추모 벽인 이름의 벽에서 일반인이 참여하는 헌화로 마무리됩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1: 미 법원이 북한 해외 정보기술 노동자의 자금 세탁과 연루된 가상자산 일수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고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루돌프 콘트라레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3일 OX81 C4로 시작하는 주소의 가상화폐 지갑에 들어있는 자금이 미 정부에 몰수돼야 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상화폐 지갑에 21만 2,700달러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14명의 북한 IT 노동자 임금으로 추정되는 15만 8,123코인과 5만 4,574코인이 들어있다는 게 미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무부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연계된 774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미 정부에 의해 압수되거나 동결된 북한 관련 디지털 자산을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콘트라레스 판사는 미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 중 일부 자금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OX81C4 이외의 다른 가상화폐 주소들은 합리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수 조치를 거부했습니다. 미 당국에 의해 압수되거나 동결된 자금에는 미국이 지난 2023년 블랙리스트에 올린 신현섭과 김상만이라는 인물의 바이낸스 계좌가 포함됐습니다. 심현섭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연루돼 북한과 유엔의 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광선은행의 대리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세탁 과정을 거친 2,400만 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현섭은 또 북한 IT 노동자들의 임금을 모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두 건의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됐고 연방수사국의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항공기가 남기는 비행운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구글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비행운이 만들어지는 구역을 피해 운항하는 기술을 시험한 결과 온난화 영향을 최대 4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기술이 항공산업의 탄소 감축에도 새로운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구글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항공기 비행운을 줄이는 기술의 운항시험에 성공했습니다. 구글은 홍콩 항공사 캐세이 퍼시픽과 협력해 벌인 비행운 감축 기술 시험 결과 비행운 감축 기술 시험 결과를 7일 공개했습니다. 비행운은 항공기가 높은 고도의 차갑고 습한 대기를 통과할 때 엔진 배기 가스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나타나는 하얀 선 모양의 구름입니다. 대부분 금방 사라지지만 일부는 장시간 남아서 대기 중에 열을 가두는 등 온실 효과를 유발합니다. 구글은 비행운은 항공 부문 전체 기후 영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이와 같은 비행운 회피 경로를 도출하기 위해서 AI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위성 영상과 첨단 기상 정보에 AI까지 추가해 비행운 형성 구역을 파악하고 운항 관리자와 조종사가 해당 구역을 우회해 고도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구글은 비행운 회피 경로를 따른 캐세이 퍼시픽 항공편 80편 이상의 궤적을 위성 이미지로 분석한 결과 비행운이 유발하는 온난화 영향을 40%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행운이 오래 지속되는 조건에 자주 노출되는 홍콩, 싱가포르 노선의 비행운 감축 효율이 가장 두드러져서 해당 단일 노선의 감축량이 시범 운행 전체 감축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은 이와 같은 비행운 저감 조치에 대해서 항공산업의 기후 발자국을 줄이는 데 있어서 즉각 실행 가능하고 확장성이 뛰어나며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은 캐세이 퍼시픽과 파트너십을 확대해서 보다 광범위한 2단계 시험 비행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5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아마존 화물기는 비정상적으로 뒤늦게 착지한 상태에서 이탈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활주로 끝을 지나쳐 차량들을 덮친 것으로 7일 파악됐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화물기가 전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활주로 30을 넘어 약 400m를 더 질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여러 대와 충돌했고 테슬라 로보택시들이 세워져 있던 구역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가장 먼저 충돌한 배는 항공사들과 청소 용역 계약을 맺은 회사 소유로 여기에 타고 있던 7명 중 5명이 사망했고 2명은 중태입니다. 이후 공항 외곽 울타리를 뚫고 지나가 4차선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와도 충돌했습니다. 우선 착륙 시점이 비정상적으로 늦었던 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기체 후방의 착륙 장치가 먼저 지면에 닿도록 하는 기동 없이 수평 비행하면서 통상적인 지점을 훨씬 지나쳐 바퀴가 지면에 닿고 활주로를 벗어날 때도 시속 209km로 달렸다고 CNN은 항공기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4: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코이모 고구마 15파운드 한 박스 44불 99, 아삭이 고추 1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싱글 박스 27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8불 99. 오리온과 매일 유업 인기 상품 특별 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해진 신앙과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뉴저지 교회 협의회가 주최하는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48년 목회의 여정을 걸어온 서울 신길 성결교회 원로 이신홍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과 영성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13일 주일까지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에서 열립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주일은 오후 5시입니다.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 370 데모레스트 에비뉴 클로스터 뉴저지. 성도 여러분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문의는 이창성 목사 201-456-9355, 201-456-9355번으로 연락주세요. 뉴욕 한인 변호사 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정기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걸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무료 법률 상담에서는 이민과 시민권 신청을 비롯해 위임장, 의료 대리인 지정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무료 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 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요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무존재감 국왕들의 이름과 행적을 밝혀주는 시간, 무명 국왕전 킹어게인 역사 호롱불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3: 자, 무명 국왕전 킹어게인 어느덧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앞서 만나본 희종, 그리고 이제 특히나 지난 시간 정종 때에는 오늘 박광일 선생님께서 진짜 조명을 최대한 세게 때려서,
4: 그렇죠.
3: 예, 정말 밝게 비춰주셔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오늘 만나볼 왕은 조금 이제 약하게 좀 비춰주셔도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을까.
4: 그렇죠. 네. 그리고 이름 자체에 빛광자가 들어가 있어서 스스로 빛나는 스스로 빛나는 왕이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약간 비판적으로 농담이긴 하지만 미친 거 아닌가? 그래서
3: 그래.
4: 이 광자가 미칠 광자가 있잖아요.
3: 아,
4: 빛날 광자가 있어서 그래서 광종은 연구자에 따라서 또 처한 어떤 방식에 따라서 평가가 굉장히 달라지는 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3: 네.
4: 앞에 말씀하셨던 혜종이나 정종에 비해서는 굉장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 네.
4: 보통 이제 그 혜종 같은 경우가 2년, 그다음에 광종이 한 4년 정도 재위를 했었는데 광종은 재위 기간만 한 26년 정도 이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긴 재위 기간을 통해서 체급이 좀 다르구나.
3: 그러네요.라는
4: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다만 긴 재위 기간에 한 전반부 한 10년, 11년까지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면은 한 11년부터 마지막 한 15년 동안은 약간 부정적인 그리고 때에 따라서 굉장히 안 좋은 평가가 내려지는 인물이 바로 광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3: 앞뒤가 다르네요.
4: 네, 앞뒤가 다른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앞뒤가 다른 건가?
3: 아, 그래요?
4: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좀 이렇게 평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3: 네.
4: 일단 초기에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위 7년에 널리 알려진 노비안건법.
3: 노비안건법, 노비조사.
4: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불편부당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다시 양인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노비안건법을 시행을 했었고
3: 네.
4: 그다음에 2년 뒤에 그 유명한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과거제도 도입.
3: 아, 과거제 도입이 광종이구나.
4: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제도를 도입해서 쭉 이어가게 되고요.
3: 조선 때까지 이어가시는 거예요?
4: 조선 때까지 이어가죠. 다만 고려의 과거제도와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제가 과거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3: 예.
4: 고려에는 있는 과거제도가 승과가 있고요.
3: 네.
4: 무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승과는 없고 무과는 있고 물론 승과가 아주 일시적으로 존재하긴 했습니다만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없는데
3: 네.
4: 그런 차이점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 과거제도 어쨌든 시작한 게 광종이고.
4: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위 11년에 조금 독특하게
3: 네.
4: 이제부터 관리들은 품계에 따라서 옷의 빛깔을 다르게 입어라. 종목제도.
3: 그 공복제도라고
4: 합니다. 네. 공복제도가 있기 전까지는 되게 입고 싶은 옷을 입었대요.
3: 아, 진짜요?
4: 네.
3: 사복?
4: 사복. 그러니까 사복은 아닌데, 이제 나름 관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3: 그러니까
4: 관료라기보다는 귀족들이, 야, 오늘 그 조정에 나가는데 뭘 입지? 그러는데, 아, 그때 그 태봉 때 입었던 옷 하면서 태봉 때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계의 귀족들은 그 신라를 계속 보면서 그 부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입었던 옷, 옷을 입고 오고.
3: 중구난방이네.
4: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뭐 중국의 뭐 새로운 패션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져오니까 광종이 이렇게 가만히 팔짱 끼고 앞에서 보면은 옷 빛깔들도 다 다르고
3: 그렇죠.
4: 또 있는 집 사람들은 비단으로 막 화려하게.
3: 공작새도 아니고 신하들이.
4: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내 앞에서, 임금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체계를 갖춰서 입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제 공복제도입니다.
3: 예.
4: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력들을 쭉 보면은 뭐 왕권의 안정, 그다음에 이제 과거를 통해서 귀족 제도에서 이제 문벌 관료 제도로 넘어가고 있구나를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하는데
3: 네.
4: 문제는 이제 재위 11년째 하국 관리였던 권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3: 네.
4: 그 당시 공신이었던 준홍, 왕동 등이 역모를 꾀한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른바 대대적인 숙청 그리고 참소를 용인하면서 곳곳에서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발에 따르면 조사한다는 명목 속에서 귀족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3: 네.
4: 결국은 나중에는 피의 군주 라는
3: 네,
4: 이름을 갖게 됩니다.
3: 예.
4: 그래서 그 아들인 경종조차도 상당히 위기에 빠졌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자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네. 결국 이러다 보니까 경종 때 이르러서 이걸 모두 뒤집는 왕이 오르고 나서 뒤집는 평가가 있어서 네. 광종에 대한 당대 평가는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3: 아, 경종마저 아버지의 역사를 좀 이렇게 뒤집어 버렸다.
4: 네. 아. 그렇지만 이제 그 광종에 대해서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중국과 관계 속에서 맨날 사대했는데 네. 이 광종은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황제 할 거야.
3: 광종 황제였어요?
4: 황제를 칭합니다.
3: 아, 그래요?
4: 그래서 네. 이제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를 쓰고요. 개경을 가리켜서 여기는 황제의 도읍지 황도.
3: 황도.
4: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0: 왕, 그다음에 이제 고려의 체제, 고려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을 세웠던 왕이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네. 그런데 이제 당대의 평가가 이제 비판적이라는 것들은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최승로를 통해서 성종 때 활동했던 평가가 나오는데 이 최승로라고 하는 인물이 광종과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었던 귀족을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1: 아,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이 귀족을 대변하는 인물이고 광종 때 정치가 경종 성종연간을 지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광종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더불어서 앞에 11년과 네. 뒤에 15년이 네. 다른가? 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돼요.
1: 아, 오늘 얘기를 듣다 보면 마냥 꼭 다르지만은 않다.
0: 네, 이게 계속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1: 사람이니까.
0: 다만 이제 광종의 성격이 좀 센 것 같아요.
1: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네. 그 센 부분이 반영을 하면서 네. 나중에 이제 그 역모나 어떤 참소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진다는 점에서 광종은 역시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고려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임금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 아, 역시 뭐 생애 브리핑부터가 예, 이전 왕들이랑 차이가 크네요.
0: 네, 일단은
1: 예, 이전 왕들은 어디 뭐 한 줄 딱 적혀 있는 걸로
0: 맞아요, 맞아요.
1: 많이 덧붙여 주셨는데
0: 네.
1: 아, 압축하고 압축해도 이렇게 업적이 많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기대가 되는데요. 제위 기간 좀 상반된 면모를 보여준 것 같지만 또 마냥 그렇지만은 않다는 광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종 때부터 이민족의 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서요?
0: 네. 고려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가운데 하나가 보통 이제 개방적인 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단순하게 외교에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네. 외교를 넘어서서 지금 얘기하셨던 귀화 정책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세웁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고려가 이렇게 귀화 정책을 세우게 된 배경은 네.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전근대 국가의 국력은 인구수입니다.
1: 그렇죠. 예.
0: 그런데 고려가 건국할 당시에 나중에 이제 송나라 기록이긴 하지만 한 210만 명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 전체 인구가요?
0: 그렇죠.
1: 210만 명?
0: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많았을 것으로 보지만 우리가 조선시대에 건국할 때 한 500만에서 600만 정도로 보는 것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네, 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후삼국에서 신라, 백제가 있던 것들을 모두 아울렀는데도 200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인구가 적은 거예요.
1: 그것도 놀라운데 그 와중에 공신이 2천 명이 넘네요.
0: 그렇죠.
1: 네네네. 공신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네요.
0: 그러니까
1: 네.
0: 인구를
1: 충당해야 돼요, 빨리.
0: 그러니까 이 인구 문제는 사실은 이제 뭐 군사 문제, 그다음에 이제 노동력에 대한 경제 문제,
1: 세금
0: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치니까 당연히 인구 증대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 보고 지금처럼 아이 낳아라 하더라도 네.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흉년, 그다음에 노동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시 전근대 사회에서 인구 증가율 또 그 유아 사망 비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1: 외부에서
0: 끌어들여야 되는데 네. 당시 고려가 건국할 때 이 조건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1: 왜요?
0: 일단 네. 고려 주변에 통일왕조가 없습니다.
1: 중국 땅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0: 중국 땅에는 지금 5대 19국이라 그래서 한족의 나라들하고 그다음에 북방민족의 네. 나라들이 각각 다섯 네. 나라, 열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계속 왕조가 바뀌는 상황이 있구나 경쟁하는 상황이었고요.
1: 혼란기네, 혼란기.
0: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진족, 거란족이 이때 다 분열이 돼 있습니다.
1: 네.
0: 몽골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네. 이 상황에서 더 나가서 그 거란족에 멸망했던 발해 유민들은 이제 고민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거란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1: 그렇죠. 예.
0: 그러면은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다 건너거나 아니면 남쪽으로 내려오고.
1: 고려로. 예.
0: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발해의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의 유민을 이끌고 들어온 것도 이 사실은 고려에게 볼 때는 귀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1: 예.
0: 볼 수가 있는 건데요.
1: 예.
0: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중국에서도 중국의 한인들이 볼 때도 계속 왕조가 바뀌니까
1: 그렇지.
0: 뭐 한 7년,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1: 피곤해요. 못 살겠어요.
0: 네. 예. 그러면은 조금 저쪽 동쪽에 네. 저기서 뭐 대접을 잘 해준다는데 이게 소문이 들리면은 네. 이제 거기로
1: 가겠죠.
0: 들어오기 시작하고 네. 이러면서 한인들의 귀화도 늘어나면서 고려에서는 이 귀화인들을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1: 근데 대접을 실제로 잘 해줬나요?
0: 잘 해줬어요.
1: 어떻게 해요?
0: 이제 들어오자마자 네. 혹시 뭐 이제 그 주로 그 북방민족 같은 경우는 성씨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예. 성씨를 줄게.
1: 아, 줘요? 우리 성씨를?
0: 네, 그래서 예. 거기 부인하고 이렇게 결혼하면 부인과 관련된 성씨나 이런 성씨를 줘서 예. 마치 딱 이름만 들으면은 고려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요.
1: 예.
0: 그래서 이거를 사성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더불어서 형식적이긴 하지만 관직을 하나씩 줍니다.
1: 관직도 줍니까?
0: 네. 그래서 형식이긴 하지만

0: 그래도 사람들도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약간 뭐 가축 같은 것도 가져오면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형식으로 하나 이렇게 뭐 관직을
1: 동장이라도 해... 시켜주는 거죠.
0: 어,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은 예. 명예 뭐 이렇게 예. 이사장 뭐 이런 거 아. 해주면은 여기서 고려에서 나 대접받았어.
1: 야, 나 벼슬했다.
0: 예.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예, 예. 거기에 일정량의 토지도 주어서
1: 토지도.
0: 네 그러니까 귀하인들에게는 자급자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1: 유인책을 확
0: 왜냐하면 고려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을 해야 세금을 내잖아요.
1: 아 그러네.
0: 그러니까
1: 네.
0: 정착을 못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고려가 뭐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착을 해야 그렇죠. 세금도 내고 백성으로서 나중에 군역도 지고 할 거기 때문에 그 정도 한 4결 정도의 땅을 줬다라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 정도의 토지를 주어서 자급할 수 있도록 하니까 네.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려로 가자. 코리안 드림.
1: 코리안 드림을
0: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고려 초기 이민족이 네. 굉장히 고려로 많이 찾아왔다. 아.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서 당시 이제 호적이 명확하게 남아 있진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네. 고려 말에 몇몇 지방들의 호적을 분석해 보면은 네.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가
1: 귀화인일
0: 가능성. 그래 그보다 높게 보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야. 15%까지도 보는 연구자들도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아까 이제 200만 명에 한 15만 명, 20만 명이 들어왔다고 치면은 네. 그게 또 그 국경지대에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다고 하면은 네. 고려라는 사회가 초반에 안정적인 국가를 운영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을 거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1: 역시 한국사는 선 넘는 한국사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선을 넘어야 네. 한국사의 영역이 넓어지죠. 네.
1: 박광일 선생님이 또 다른 명저 네. 선 넘는 한국사 추천드립니다.
0: 이렇게 그림에도 이렇게 나가나요?
1: 예, 맞습니다. 잘했죠?
0: 감사합니다. 예, 예.
1: 자 이렇게 고려가 적극적으로 귀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과거제 도입이 이 귀화 정책에서 이제 기인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0: 앞에 귀화 정책은 사실은 이제 고려의 정책적인 방향과 그다음에 각각의 민족들 어떤 각각의 개별 개인들이 처한 처지와 관련된 거라면은 예. 이제 고려가 원하는 귀화가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해서 당시 이제 고려 쪽 기록에는 없는데 송나라에서 좀 네. 약간 짜증나는 투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네. 수공업자들이 네. 고려로 자꾸 넘어간다.
1: 아 인재가 요새 유출돼서 문제인데 그때는 이제 인재를 데려왔네요.
0: 데려온 거죠. 예, 예. 기술 이민자를 우대한 거예요. 그래서 네. 고려에서 무슨 뭐 기술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그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작업을 했다라고 송나라에서는 약간 거부감 네. 느낀 것들이 있는데 네.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정보가 후삼국 이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보가 없잖아요. 지식인들 숫자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요.
1: 그렇겠네요. 네.
0: 그러니까 중국의 한인 지식인들이 네. 굉장히 중요한 대접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러면 고려는 그 사람들을 끌어당길 준비를 했던 거죠.
1: 네.
0: 그렇게 끌어들였던 대표적인 인물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후주 그러니까 바로 이제 송나라 직전에 있었던 나라인데 네. 이 후주의 쌍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1: 아 쌍기 들어봤지 쌍기. 네. 쌍기. 예.
0: 이 쌍기가 이제 그 고려에 머물게 된 배경도 좀 흥미로운데요. 네네. 이제 이 후주하고 그 외교 관계를 맺으니까 후주에서 이제 고위 관료를 보냅니다. 설문우라고 하는 사람 보내서 이 쌍기가 수행원으로 쫓아와요.
1: 아 수행원이었어요?
0: 네. 그래서 이제 설문우를 쫓아왔는데 설문우는 이제 일정하게 일이 끝났으니까 귀국을 했잖아요.
1: 그런데 그렇죠.
0: 예. 따라왔던 쌍기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저는 저기.
1: 저희
0: 머물겠습니다. 네. 고려에서 병을 좀 치료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병이 나으면서 이제 광종하고 이렇게 뭐 만났나 봐요. 근데 광종이 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쌍기가 대답하는 게 광종의 마음에 탁 와닿은 거죠.
1: 비전이 있구나.
0: 당신 가지 마라.
1: 스카우트.
0: 여기 있어라. 예. 지금 우리 고려는 유능한 인재들을 예. 각지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코리안 드림 들어본 적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쌍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후주 사람이고 내가 연락할게. 그래서 후주에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쌍기를 네. 고려에 귀화시켜도 되겠습니까? 그쪽에서는 그러세요 라고 연락이 왔겠죠.
1: 완전 이적이네. 이거 완전 이적.
0: 네, 그래서 예. 이적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1: 예, 예, 예, 예.
0: 그러면서 그 얘기가 나온 게 광종 7년인데 2년 뒤에 그 유명한 과거제를 쌍기가 주관해서 즉 당시에 지공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지금으로 치면 총시험 감독입니다.
1: 아, 지공거가 네. 감독관 같은 거예요?
0: 감독관입니다. 출제도 예. 하고 평가도 하고 운영도 하는
1: 예.
0: 이런 존재였었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광종 9년 네. 시부송 시무책으로 진사를 뽑았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게 됩니다.
1: 아, 쌍기가 그렇게까지 역할을. 쌍기는 그러면 저기 후주에 있을 때 과거 같은 걸 봐봤나 봤네. 보네.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쌍기가 네. 굉장히 그러니까
1: 엘리트
0: 학식도 많고 네. 우수한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일단 벼슬을 보니까 무승군, 절도승군, 장사랑 이래요.
1: 네, 이게 뭐예요?
0: 네. 이제 그 후주의 벼슬 이름인데 아, 예. 가만히 보니까 네. 제일 밑에 관직.
1: 아, 하급 관리예요?
0: 어, 아. 그러니까 제일 밑에 관직으로 조선시대로 치면 구품에 네, 네. 해당하는 낮은 관직인 거예요. 어. 다만 장점이 있다면 네. 이 사람은 과거를 치러본 적이 있다.
1: 그렇지, 그렇지.
0: 그러니까 과거를 치러본 적이 있고 아마 광종이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니까 광종 머릿속에 뭐 과거제도 이런 것들이 어렴풋이 지나가고 있는데 네. 뭐 하다가 아니 근데 그 아직 젊은데 그렇게 관료가 됐어 그랬더니 뭐 과거 뭐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1: 아, 어쩐지 후주에서 좀 고분고분 넘겨주는 느낌이었어요.
0: 그러니까 만약에 고위 가려고 예, 예. 그다음에 굉장히 그렇죠. 정보를 가지고 네. 있으면은 조금
1: 좋게 보면 광종이 진흙에서 이제 진주를 찾아낸
0: 그런 거죠.
1: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려가 과거제 자체를 몰랐던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1: 아, 그래요.
0: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해종의 스님 최원희가 아. 당나라의 빈공과에 합격했다고 했잖아요.
1: 삼체.
0: 예. 네. 그럼 그 최원희가 당나라에서 빈공과 즉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에 합격했던 얘기는 네. 고려의 일부 지식인들은 과거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1: 신라 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0: 그러니까 예, 최치원도 예, 빈공과에 합격을 그렇죠, 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 제도라는 게 중국에 있는 건 아는데 이제 이거를 도입하느냐.
1: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0: 그렇죠. 문제죠. 아는 것과 도입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광종은 도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문제는 처음 보는 시험인데 예. 이거를 예를 들어 최원희한테 맡긴다거나 누구한테 맡긴다거나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나 나나 아니 저 사람이 공부는 좀 했을지 모르지만
1: 나 동창인데
0: 내가 학벌은 더 낫고
1: 아, 그렇지, 그렇지.
0: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정성 지표잖아요. 내가 더 똑똑하고 난 동네에서 천재 소리 들었는데 네. 내가 저 사람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비교 자체가 아예 안 되는 누군가를 데려온대잖아요.
1: 과거의 본고장에서 온 사람.
0: 그렇죠. 우리가 예. 이게 예를 들어 저기 영어 시험 볼 때 네.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렇죠. 그 사람 딱 데려오면은
1: 그렇죠.
0: 하,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미국 사람이고 그렇죠. 영국 사람인데
1: 다 인정하죠.
0: 요 톤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쌍기의 역할은 그러니까 이 과거 제도의 권위를 부여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탁월했다고 보기는
1: 그러네, 그러네.
0: 어려운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0: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출제 방식, 채점 범위, 합격자 선정 등의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인물로 쌍기를 선택했고 그런 부분들이 초기 과거제를 안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비안건법, 과거실시, 공복제정, 그다음에 노비 광종 때 숙청 이런 것들을 하나의 맥락에서 막 주도면밀하게 쭉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인데 결과적으로 광종은 어쨌든 왕권도 좀 강화를 하고 고려도 좀 체제를 안정시키고 아. 체제 안정이라는 건 사실은 또 왕권 안정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1: 그렇죠. 예.
0: 이제 이런 과정에서 성격이 좀 강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야 하면서 일으켰던 것들이 뭐 노비한 것 근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의 귀한 사람들 아. 그 사람들은 백그라운드가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럼 왕밖에 없습니까? 왕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잘 맞춰줬을 거고.
1: 아.
0: 그러면 옆에서 서필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엔 뭐 하는 짓입니까?
1: 예, 예.
0: 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데? 예. 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1: 아, 역사를 큰 틀에서 보는 것과 또 세세하게 개별적으로 보는 게 균형을 좀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1: 노비안건법 좀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맥락으로
0: 보세요? 이제 광종의 노비안건법이 있는데 일단 노비안건법은 광종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 아, 고려에서요?
0: 고려에서도.
1: 어, 그럼 전에 누가 했어요?
0: 어, 그 전에 누가 했었냐면 태조도 했었어요.
1: 아, 왕건이 노비안건법을
0: 도입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어,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민왕 때 전민변정도감.
1: 아, 예.
0: 이것도 일종의 노비안건법이에요.
1: 아.
0: 땅과 백성을 바로 살펴서 바로 잡는다.
1: 네.
0: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비안건법이거든요. 네. 정근대 국가에서 왕이라고 하는 통치자는 네. 일반 백성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그 백성들이 군역도 지고 그다음에 세금도 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백성들을 귀족들이 침탈하게 되면은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1: 그러니까 노비로 데리고 있으면 귀족만 좋은 거고.
0: 그렇죠. 귀족들이 네. 면세의 어떤 사람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니까 네. 이 부분은 국가하고 이제 백성들하고는 코드가 맞는 부분입니다.
1: 네, 근데 양인으로 복귀시켜주면은 양인들이 세금을 국가에 내는 거고.
0: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데 예. 문제는 귀족들은 또 왕권을 지탱하는 바탕이에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네. 백성들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1: 네, 네.
0: 그런데 귀족들은 일정한 정치 세력화 하면은 왕과 동일한 지배층이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
1: 줄타기.
0: 줄타기에서 아, 네. 왕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거죠.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귀족들의 힘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은 백성들을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그렇죠. 있고 예. 그쪽으로 수를 좀 늘릴 필요가 있고 네. 근데 지금 백성들은 많은데 내 세력이 없다. 그럼 귀족들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줘서 네. 노곡도 내리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가는데 광정이 볼 때는 지금 귀족이
1: 세요. 너무
0: 2,000명이잖아요.
1: 그렇죠.
0: 공신이.
1: 예, 예.
0: 그런데 그 2,000명이 한 10명씩 20명씩만 그 노비들을 데리고 있으면 그게 수만 명이에요.
1: 그렇죠.
0: 그럼 예. 고려 인구에서 200만 명이라고 하면은 그래. 15세에서 60세 남자 기준으로 하면은 예. 거기서 한 30~40%일 텐데 예. 이 비율을 이 사람들이 세금도 안 내고 자기들 배를 채우는 데 쓴다?
1: 백성들을 키워줘야겠다. 이런
0: 라는 생각을 예. 한 게 노비 안건법입니다. 아, 다만 예. 태조 때도 노비 안건법을 했는데 태조는 예. 광종에 비해서 힘이 없잖아요. 통치력이.
1: 그래요?
0: 아직까지는 뭔가 귀족들의 아, 눈치도 좀 봐야 되고 네네. 한 귀족이 만약에 반발하게 되면 그 일대가 다 반발하는 네.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네. 왕건으로 볼 때는 백성들이 좀 늘어나야 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노비를 환속을 시켜야겠는데 그 면천을 시켜야겠는데 근데 귀족들의 힘은 봐야 되고 이때 선택한 게 뭐냐면
1: 뭐죠? 결혼.
0: 비용을 좀 지불하자.
1: 아, 태조 때는
0: 네.
1: 비용을 지불하고 귀족들한테
0: 노비에 아. 해당하는 비용을 일정 정도 지불하자.
1: 나라에서
0: 네.
1: 광종은 비용도 지불 안 하는 거죠.
0: 그렇죠.
1: 거네요.
0: 전혀 대가 아. 없이 안건법을 하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 크게 반발한
1: 그러네,
0: 거고.
1: 그러네.
0: 그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봤던 인물이 최승로입니다.
1: 최승로.
0: 그러니까
1: 예.
0: 광종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1: 내야 가질
0: 거예요.
1: 수가 없어요. 예.
0: 네,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아니 그때 우리 불용 자산이라고 전부 다 막 국가에서 뺏어가고 막 이러면
1: 예.
0: 그러면은 그 사람은 친기업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1: 네, 네, 네.
0: 예, 이런 톤인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경종 성종 연간에 이 노비들 중에 상당수를 다시 환천을 시킵니다.
1: 환천.
0: 양인이 됐던 노비들을
1: 다시
0: 천인으로 만드는 와.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다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유가 될 만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주인에게 무례했다거나 아니면 주인을 고발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환천을 시키는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1: 귀족이냐 백성이냐 선택하는 게 왕마다 고민이네요.
0: 그렇죠. 성종으로 볼 때는 이제 문치의 기반 속에서 이제 그 관료들의 지지를 받는데 여기에 이제 성종은 하나 더 걸리는 게 뭐냐면 이른바 노비는 국가가 주인이냐 각각의 귀족이 주인이냐라는 또 이념 문제에도 걸립니다.
1: 아, 이념.
0: 그렇죠. 그러니까 귀족들은 뭐라고 주장하면은 저 노비의 주인은 나다, 네. 국가가 아니다. 네. 그런데 광종은 뭔 얘기냐? 모든 백성은
1: 국가다.
0: 국가다. 주인은 국가다. 네. 이런 관점들이 성종 때 연간에는 유교적인 이념이 조금 더 확장되면서 약간 그게
1: 귀족,
0: 집안 귀족 단위로 풀려 나가면 그게 귀족들에게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이념으로 만들어지고요. 네. 네. 유교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이 유교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신분 제도의 인정입니다. 그래서 신분 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국가가 다스려지고 통치된다라는 것들이 이념이었기 때문에
1: 네.
0: 광종 때는 그런 어떤 흐름이 좀 약했다면은 성종 때는 굉장히 강해서 이제 그런 것들의 힘을 얻어서 최승로가 광종을 비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광종을 평가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네. 네.
1: 좋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군주라는 또 별명이 있지만 예, 과거제를 도입하고 노비 안건법을 정착시킨 업적이 있는 고려 4대 왕 광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광일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코로나도 피해 가셨던 광일 선생님
0: 네,
1: 기침을 하시네요.
0: 네.
1: 박광일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얼마 전 박광일 선생님과의 문화유산 시리즈 때 이제 충주 고구려비 소개해드리면서 1979년에 한 입성마을에서 우연히 충주 고구려비를 발견해낸 역사문화동호회 회원들의 이야기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근데 2년 뒤인 81년에는 이 동호회 소속이었던 장준식 선생께서 충주 문숙리의 한 이름모를 절터를 답사하다가 숭선이라는 글자가 적힌 기와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려사 광종편에는 광종이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 숭선사를 창건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에서만 확인되던 숭선사가 있던 곳이 바로 그 절터였던 것이죠. 비록 터만 남아있지만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확인된 고려시대 사찰터 숭선사지를 발견해낸 것 또한 이 전설적인 동호회였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무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들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해오름 북어채 개당 12불 99, 해오름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1: 구독자 소설러 슈크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PT쌤과 곽지식 작가의 공통점은 하나만 더를 남발한다는 것이다. 구독자들 뇌 건강을 위해 착한 거짓말을 남발하는 남자, 숭실살벌의 환경안전구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곽지식입니다.
1: 반갑습니다.
4: 네.
1: 예. 오늘 제 말투가 네. 좀 인위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어서 오세요. 네. 예, 약간 옥텐이었던 것 같은데 반갑고요. 자, 여러분. 지난달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 의료팀이 만든 바이오 캐비넷이란 예, 작은 의료 실험실이 실려서 함께 우주로 날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주의학을 위한 첫 발걸음이면서 또 앞으로 지구의 의료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데 아 근데 기사만 보면 좀 개념이 낯설고 내용도 좀 복잡한 것 같아서 누리호를 통해 어쨌든 우주에 바이오 캐비넷을 보낸다. 바이오 캐비넷으로 이게 무슨 연구와 실험을 하겠다는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 네, 누리호에서 이번에 올려보낸 게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차세대 중형위성 3호라고 하는 그런 인공위성이었습니다.
1: 네.
4: 인공위성이 좀 큼직한 위성이거든요.
1: 네.
4: 뭘 하느냐.
1: 네.
4: 바로 오늘 말씀을 꺼내주신 이 바이오 캐비넷이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1: 네.
4: 이 장비가 한 55kg짜리 정도 되는 자동화된 실험 장치고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우주에 올라가서 자동으로 막 움직이면서 지 혼자서 작동을 하면서 이 생명과학, 그리고 뭐 제약, 뭐 의료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알아서 우주에서 수행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어떤 실험을 하는 게 주 임무로 설정이 되어 있느냐.
1: 예, 예, 예.
4: 세포를 우주에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1: 네, 세포를 우주에서 뿌려가지고
4: 예, 예. 그 세포를 이렇게 잘 붙여서
1: 예.
4: 마치 지점토나 찰흙을 잘 빚어가지고 그릇이나 컵 같은 거를 만들듯이
1: 네.
4: 지점토나 찰흙 대신에 세포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걸로 세포를 뿌려서 뭘 만들까요? 장기 모양을 만드는 그거를 우주에서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1: 예, 예.
4: 우주에서 일단 첫 번째로 우주에서 뭐죠? 지상에서 사용하는 3D 프린터하고 비슷한 장비를 이 바이오 캐비넷 내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그게 세포를 이렇게 뿌려주면서 붙여가지고
1: 와.
4: 장기 모양을 조그맣게 만들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1: 예, 예.
4: 그리고 세포를 뿌려주는데 예. 그 세포는 그러면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가지고 처음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커 나가서 사람이 된다는 거 생각을 해보면.
1: 예.
4: 제일 처음에는 수정란, 단 하나의 세포 같은 데서 우리가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세포가 불어나고 새끼를 치고 또 새끼를 치고 계속해서 커져가지고 어떤 부분은 손이 되고 어떤 부분은 발이 되고 어떤 부분은 간세포가 되고 어떤 부분은 처음에는 하나로 출발했는데 그게 불어나면서 서로 다른 걸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1: 예, 예, 예.
4: 그 중간 과정에서 그렇게 바뀌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줄기세포인데 그래서 줄기세포만 잘 키우면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세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1: 아하.
4: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키우면서 우주에서 키우면서 그거를 심장세포 쪽으로 키워가지고
1: 아하.
4: 그거를 골라내서 3D 프린터 쪽으로 넣어주면 그 심장세포를 뿌려서 붙여가지고 조그만한 심장 모양 진짜 쿵쿵 뛰는 심장 같은 거 만드는 건 아니고요.
1: 예.
4: 심장을 만든다는 느낌의 어떤 모양을 만드는 그런 거에 도전하는 그런 장비를 만들어서 이게 잘 되는가 예, 예, 예.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 탑재된 이 바이오 캐비닛의 기능입니다. 요 사업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박찬음 교수님이라고 이분 이제 의대 교수님이신데요. 예. 아 이분 진짜 이분은 약간 우주 이런 쪽에 되게 많이 빠지셔서 오래 이 일을 해오신 분이시거든요.
1: 아, 좀 빠져 계신 것 같아요. 예.
4: 재밌는 게 이분이 이번에 이렇게 심장 세포로 하는 거를 기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걸 우주로 보내는 걸 하셨는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 이비인후과 교수님이세요.
1: 아, 결국 이런 것만 기억난다고 나중에.
4: 그래서 아 근데
1: 강대원 박사님 해병대 나오고 이런 것만 기억이
4: 그런데,
1: 난다고.
4: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이분이 정말로 사실 해보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예, 우주에서 예. 뭐 코를 만든다든가 어. 우주에서 고막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였을 수 있죠.
1: 예, 예, 예,
4: 그죠?
1: 예,
4: 그런데
1: 예.
4: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네. 심장에 관한 거를 해보는 게 네. 제일 좀 잘 될 것 같다. 어. 혹은 뭐 투자를 받기 좋을 것 같다라고 네. 해가지고 일단 이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열심히 계속 하시면 이제 우주에서 코도 만드실 수 있을지도 어, 모르죠. 예. 귀도 만드실 수 있을지도 모르죠. 예.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이비인후과 교수님께서 우주에서 심장 세포를 가지고 이 3D 프린팅에서 어. 모양을 만드는 이 신기하다. 실험 장치를 주도를 하셨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런 걸 우주 의학이라고 진짜 하나 보네요.
4: 네네네. 어, 예. 네.
1: 제일 궁금한 건 그리고 뭐 3D 프린터로 뭐 장기 만들고 뭐 이렇게 항암 뭐 이런 거 하는 걸 왜 지구에서 안 하고 우주에서 하는 거예요?
4: 아.
1: 왜 우주까지 가서 이걸 해야 되는?
4: 정말 정말 좋은, 아,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1: 뭐 좋은 게 있으니까 할 거 아니야. 네.
4: 예. 일단 아까 우주의학이라는 용어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예. 우주의학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1: 예.
4: 뭐, 오늘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좀 상관없는 관점으로는 우주에도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1: 예.
4: 우주 정거장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에 이소연 박사님이라는 분이 우주 정거장에 가서 18가지 실험을 하고 돌아오신 적이 있죠.
1: 아, 그렇구나.
4: 그래서 우주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혹은 우주에 갔다 왔더니 몸이 어디가 안 좋아요, 어디가 안 좋아요 할 수 있잖아요.
1: 아.
4: 그에 대한 의학도 필요합니다.
1: 어, 예.
4: 그런 것도 우주 이야기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1: 오.
4: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거는 좀 SF 속에 나오는 일이지만 우주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그리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 우주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1: 큰 병에 걸려.
4: 뭐 예를 들면 심장이 다쳤다, 간을 다쳤다.
1: 예.
4: 지구 같으면 심장 이식 수술이나 간 이식 수술을 하면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네.
4: 근데 우주에 뭐 사람 몇 명 없는데
1: 그러네.
4: 거기서 자기하고 이런 면역에 문제가 없을 만한 유전자가 잘 일치하는 간이나 뭐 심장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죠?
1: 못 찾죠.
4: 그럴 때 3D 프린터로 이 사람의 줄기세포를 보내가지고 만들어낸 심장을 딱 찍어내가지고 이식을 한다, 간을 이식한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 우주로 왕진 같은 느낌이네. 네,
4: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우주에 있는 거죠. 우주에 있으면서 예, 예, 예. 어떤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우주에서 돌아가는 장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이런 약을 혹은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재료를 얻어낸다.
1: 네.
4: 뭐 이런 것도 넓게 보면 우주 의학의 한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아, 네네네.
4: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가깝게 보고 있고 더 우리가 이번에 실험을 하는 이유에 속하는 그런 우주 의학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방향이에요. 오늘의 핵심은 어떤 거냐?
1: 예.
4: 지구에서 할 수는 좀 없는 실험을 지구에서 하기는 되게 어려운 실험을 우주에서 함으로써 더 실험을 잘 해보자. 지구에서는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우주에서는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우주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것을 관찰해보자라고 하는 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우주의학이다라고
1: 보시면 우주이기 때문에 잘 만들 수 있는
4: 그렇죠.
1: 거.
4: 그렇죠. 특히나 요즘에 우주의학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건 뭐냐면
1: 네.
4: 초창기에는 우주의학하면서 어떤 것도 되게 많이 했었냐면
1: 네.
4: 우주에는 방사선이 온 우주로부터 말 그대로 막 있는 그대로 막 다 쏟아지거든요.
1: 그렇죠.
4: 방사선을 막아주는 게 뭐 지구의 여러 가지 자기장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이런 거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우주니까
1: 예.
4: 그런 게 막 오거든요. 그래서 그 방사선에 뭔가를 노출시켜보자. 어떻게 변하는지 돌연변이가 뭐가 일어나는지 잘 버티는지 뭐가 오래 버티는지 뭐 이런 거를 많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우주시대가 시작된 되게 초기부터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1: 예.
4: 처음으로 인공위성이 발사된 게 1950년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1: 네.
4: 벌써 막 한 60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 류의 실험은 많이 이루어졌어요.
1: 네.
4: 그리고 방사선을 지구에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기술이 또 되게 많이 개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류의 실험은 우주에서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1: 지구에서도 충분히 이제는.
4: 네. 그렇지만은 지구에서 아직까지도 하기 되게 어려운 실험이라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주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주의 어떤 특성을 이용하는 게 아직까지도 이번에 이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보내서 실험하는 것도 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간 것이 많은데
1: 네.
4: 뭐냐 바로 이 우주에는 네. 중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1: 우주에는
4: 무게가
1: 중력이
4: 느껴지지 않는다. 떠다닌다. 이 특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1: 예.
4: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느냐.
1: 그렇지.
4: 우리가 심장세포를 줄기세포를 키워가지고 심장세포를 만들어서 그 심장세포로 심장 모양 같은 거를 만드는 실험을 지금 굳이 우주까지 가가지고 돈을 몇백억 몇천억을 써가지고 누리호에 태워보내서 이걸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왜 굳이 우주에서 하느냐. 네. 지구에서 세포를 기른다라고 하면 세포를 기르는 장면 이런 거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유리 접시 같은 데 이렇게 기르잖아요.
1: 예, 예, 예.
4: 세포를 키울 수 있는 뭐 배양, 액 뭐 이런 말 사용하죠. 세포와 영양분이나 세포에 필요한 물질들을 잘 흡수하는 거를 바닥에 깔아놓고 거기에 세포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잘 자라나라 잘 자라나 제발 이렇게 하면서 기르거든요.
1: 아 진짜로?
4: 진짜로.
1: 아, 염원하면서?
4: 네. 예, 예. 왜냐하면 잘 키우기 쉽지 않아요.
1: 어려워서.
4: 조건을 잘 잡기 전까지는. 예, 예. 세포가 이렇게 자라나면 당연히 이렇게 바닥에다가 세포가 자라날 수 있는 물질들을 깔아놓고 기르기 때문에 예. 세포가 그렇게 자라나면 세포가 새끼를 채워가지고 불어난다라고 하면 내 앞, 뒤, 양, 옆으로 세포가 새끼를 칩니다.
1: 예.
4: 그죠?
1: 예.
4: 세포가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점점점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커지면서 세포가 불어나기 쉽습니다.
1: 예.
4: 평면적으로 옆으로 옆으로 계속 퍼진다라는 거예요. 세포가 굳이 아니 영양분이고 뭐고 다 바닥에 깔려 있는데 네. 세포가 굳이 자기 머리 위에다가 새끼 세포를 아니죠, 아니죠. 만들지 않아요.
1: 네. 유리 접시 그, 위 평면으로.
4: 네.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 그렇죠. 위로 이렇게 세포를 만들다가려고 하다가 그냥 앞으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옆으로 옆으로만 세포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해도 심장, 사람 심장이 종이장 형태가 아니잖아요.
1: 아~
4: 아무 그렇게 자연스럽게 길러서는 심장 모양처럼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 아, 그러네. 아, 3D 프린터 같은 거 쓰면 되잖아요.
4: 그죠. 그래서 네. 인위적으로 예. 그거를 세포가 그런 식으로 생기면 에이씨, 잡아 떼가지고 그걸 이렇게 위에다가 얹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잡는 방식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1: 네네.
4: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날 때는
1: 예.
4: 온몸 전체가 이렇게 하나하나 세포가 자연스럽게 에이 뭐 어머니 뱃속에서 이런 양수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차근차근 생기는 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잘 이렇게 자라나지만
1: 네.
4: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심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밑도 끝도 없이 손도 발도 뼈도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 심장부터 에라이 만들어보자 이러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1: 예.
4: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1: 예.
4: 제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1: 네.
4: 그렇게 세포를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심장 모양으로 한번 올려볼까라고 하면 밑에 있는 세포가 찌그러집니다. 무게 때문에 찌그러집니다.
1: 예, 예, 예, 예.
4: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1: 오.
4: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지구에서는 별의별 복잡한 기술을 다 써야 돼요.
1: 예.
4: 예를 들면 뭐 틀을 잡아줄 수 있는 뼈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걸 먼저 미세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1: 와.
4: 거기에다가 세포를 끼워 넣어서 이렇게 잘 채워 놓은 다음에 뼈대 역할 하는 것만 뭐 살짝 뭐 뺀다든가 하여튼 뭐 그러면 되게 복잡한 방법을 써야 됩니다.
1: 그렇네,
4: 에,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든지 억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방법을 한번 만들어냈다고 칩시다.
1: 예.
4: 진짜 이렇게 심장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쳐봐요.
1: 예.
4: 심장이 한 반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1: 네.
4: 심장이 다 만들어지면 뭐 심방, 심실 이렇게 하고 네. 심장 내부의 공간하고 심장 껍데기가 이렇게 싹 만들어지겠죠.
1: 그렇죠.
4: 다 만들어지면 심장이 말하자면 속을 다 비유가 좀 이상한데
1: 네.
4: 속을 다 파낸 뭐 공 모양이라든가 속을 다 파낸 귤 모양처럼 귤 껍질만 있는 모양처럼 그렇게 딱 동그랗게 만들어지면
1: 네.
4: 전체적으로 당기는 힘, 붙어있는 힘이 딱 균형을 이루면서 심장이 딱 이렇게 모양을 이룰 수가 있겠죠.
1: 네.
4: 근데 그렇게 다 완성되기 전에 중간 과정에서 심장이 한 반쯤만 만들어져 있다.
1: 네.
4: 그럼 이거 얄팍하게 지점토 같은 걸 그릇 만들어 보신 분들은 네. 이걸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럼 중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1: 아.
4: 심장 반쯤 만들다 보면 무게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1: 네. 네.
4: 잘못하면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1: 네.
4: 중간이 쫙 찢어지면서 확 이렇게 부서진다든가
1: 맞아.
4: 이런 일이 생기기 되게 쉽상입니다.
1: 예, 예, 예.
4: 그래서 이런 모양을 지구에는 항상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안 찌부러지고 그 모양대로 특히나 복잡한 모양일수록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가지가 여러 개 달려있고 그 위에 뭐가 올라타 있고 이런 모양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지가 아주 연약한데 그 위에 뭘 얹는다 이런 거 얼마나 만들기 어렵겠어요.
1: 그러네.
4: 지구에서 복잡한 모양일수록 복잡한 모양이 아니라 사실 좀 단순한 모양이라도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을 높이가 있는 많이 쌓여있는 모양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1: 아~
4: 그런데 우주에 올라가면 무게가 없잖아요.
1: 예.
4: 그래서 그냥 허공에다가 쏘아주면 돼요. 허공에다가. 허공에다가 세포를 이렇게 쫙 뿌려준 다음에 딱 붙어있게 하면 그 모양 그대로 굳으면서 아무리 복잡한 모양이라도 허공에 아주 복잡한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 정교하게 이렇게 해놓아도 그 모양 그대로 그냥 둥둥 떠있습니다.
1: 우주에서 도자기 비치면 난리 나겠네요.
4: 아,
1: 엄청
4: 그렇죠.
1: 쉽겠네요.
4: 그래서 예. 지구상에서 만들 수 없는 그런 모양을 만들기에
1: 적합하다.
4: 굉장히 좋다라는 게
1: 그래서.
4: 우주에서 이런 류의 실험을 하는 거에 첫 번째 이유이고
1: 예.
4: 이번에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박찬은 교수님이 하시는 그 이비인후과 교수님이 하시는 그 심장 실험하시는 것도
1: 예.
4: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주에서 실험을 하시는 거죠.
1: 아... 그럼 이제 원격으로 조종만 하면 되니까.
4: 그렇죠. 어. 네. 뭐 사실 뭐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렇게 하신.
1: 아 이런 원리입니다. 네네. 우주이야. 네. 근데 이제 뭐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도 세계 많은 제약회사들이 우주에서 신약 실험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4: 아, 네.
1: 예, 약물 연구에 있어서도 이제 우주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나 봐요.
4: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러 방면으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좀 역시 마찬가지 원리에서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주에서는 지상에서 잘 안 일어나는 반응이 역시 마찬가지로 무게가 없어가지고 잘 일어날 수 있는 반응 같은 것들이 꽤나 생각해 보면 많이 있어요.
1: 예를 들어서
4: 제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네. 아, 이건 좀 너무 과학 시간에만 억지로 드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잘 친하지 않고 겉도는 두 사람의 사이를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아, 너무 아, 과학 선생님들의 설명해 주신 좀 인위적인 비유법 같아요.
1: 과학 시간이니까.
4: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예, 그런 말 쓰잖아요. 네네. 적어도 과학 시간 과학 선생님들은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 물과 기름을 이렇게 해보면 잘 안 섞인다는 걸 실험해 본 다음에 이런 비유법도 있단다.
1: 사이좋게 식으로. 지내라.
4: 예,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물과 기름이 왜 잘 안 섞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보다 기름이 가벼워서 둥둥 뜬다라는 이유도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뭐 물보다 좀 가벼운 물질 중에서 가벼운 물질 중에서도 물하고 섞이는 것도 꽤나 있어요.
1: 아, 해보면 진짜 막 이것저것 다 넣어보잖아요. 막 식초도 넣어보고 막고.
4: 알코올 종류 중에서도 물보다 가벼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물하고 알코올하고 섞으면 잘 섞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만은 아닌데 그 이유만은 아닌데 하여튼 예. 물과 기름이 잘 안 섞이고 방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름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섞으면 기름이 위에 뜨거든요.
1: 우주에선 그러면
4: 우주에선 무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하고 기름을 넣고 휘저어주면 이렇게 안 섞입니다. 우주에서도. 그 이유 때문만에 안 섞이는 건 아니지만. 아, 예. 그렇지만 막 섞으면 섞이는 거하고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1: 우와.
4: 동동 뜨기만 하지 않아요. 오, 예, 예. 지들끼리 막 섞이는 듯이 하다가도 안 섞이는 그런 모양이 되거든요.
1: 진짜 물과 기름 같은.
4: 그렇게 되거든요.
1: 예, 예.
4: 그리고 이렇게 많이 잘게 이렇게 섞어주면 예. 그거를 사실은 분산 상태가 돼가지고 그런 상태를 요리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해요. 사실 뭐 휘핑크림 같은 뭐 이런 거 만들 때
1: 머랭.
4: 아 뭐 그런 거 할 때 머랭하고는 조금 다르든가 예. 물과 기름이 그렇게 예. 사실은 완벽하게 섞인 건 아니지만 예. 최대한 잘게 부서진 상태로 대충 엉겨 있는 그런 상태를 지구상에서 이렇게 요리 같은 거 할 때 억지로 만들기도 하는데 우주에서는 아주 쉽게 그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와. 왜냐하면 무게 때문에 분리되는 현상은 안 일어나니까.
1: 네.
4: 그러니까 물과 기름 같이 이렇게 지구상에서는 잘 안 섞이는 물질인데, 아, 요거 두 개를 잘 섞어만 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좋은 약이 딱 탄생할 것 같은데, 아, 이거 지구에서 너무 안 섞이네 싶은 거.
1: 아니, 근데 지구의 그 첨단 기술로 그걸 못 섞는다고요? 온갖 장비를 동원해도?
4: 어렵겠죠.
1: 어려워요?
4: 점점 더 어렵게. 근데 뭐, 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사실은 네. 뭐 억지로 어떻게 하는 방법 만들어 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정 안 되면 네. 아까 우리가 엘리베이터 이야기 했잖아요.
1: 네.
4: 엄청나게 큰 엘리베이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네. 엘리베이터를 위에서 떨어뜨리면서 네. 떨어뜨리는데 한번 3초 동안 떨어진다라고 하면 3초 동안 빨리 섞어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 예.
4: 이게 확인만 되면 그런 큰 설비 같은 걸 만들어서 네. 뭐 실험해보고 이런 거 해볼 수 있을 텐데 네. 뭐 확인도 되기 전에 엘리베이터 공사할 수 없잖아요.
1: 그러네.
4: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보면 이거 우주에서 실험하는 게 의미가 있고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4: 예를 들어서 섞는 게 정말 균일하게 섞여야 되고 이 물질들이 만들어줄 때 네. 2초 안에 싹 섞여야 되는데 2초 동안 섞이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구에 예. 이 무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주에 올리는 방법,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4: 뭐 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우주에 올리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뭔가를 실험하면서 뭔가를 만들다 보면 막 약품을 액체로 된 약품을 막 섞어서 만들다 보면 그게 막 엉겨가지고 뭐 가루가 생긴다든가 엉겨 있는 이런 굳은 덩어리가 생긴다든가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1: 네네.
4: 뭐 그런 게 생기면 당연히 지구에서는 그 엉겨 있는 덩어리 가루 같은 게 생긴 거는 바로 무거우니까 바닥에 가라앉든지 아니면 가벼우면 위로 동동 뜹니다. 그죠?
1: 예, 예, 예.
4: 그러면 그때부터는 원래 그 섞여 있는 상태로 일어나야 될 반응은 안 일어나게 되겠죠.
1: 네, 네.
4: 바닥에 가라앉아서 깔려 버리니까.
1: 그렇죠.
4: 그런 식으로 계속 깔려가지고 제일 밑에 깔린 거는 이제는 다른 물질들하고 닿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밑바닥에 깔려 버리면 그죠? 그러면 그 추가로 계속 반응이 일어나 줘야지만 뭔가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약품이 될 텐데 그렇게 안 되면 뭐 이거를 온 힘을 다해서 뭐 저어보자. 뭐 이렇게 막 통을 전체로 막 이렇게 다 막 휘돌려보자. 뭐 별의별 방법으로 그게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겠죠.
1: 예.
4: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게 자꾸 중간에 반응이 일어나다가 발악에 가라앉아가지고 깔리는 게 너무 고민이다. 야 그러면 최대한 퍼 올려봐, 줘봐, 원임을 다해서 기계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 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우주로 올리면 우주에 올리면 그렇게 덩어리가 생기고 가루가 생겨도 안 가라앉고 그 자리 그대로 그냥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수백 년 섞어보려고 했던 과학자들이 답답함 끝에 올려보내는 거예요.
4: 지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우주에서 전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할 때 우주로 올리는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하나만.
1: 어우 시간 빨리 가.
4: 하나만.
1: 아, 하시죠. 예, 네. 하시죠.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나로호 같네요. 예.
4: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한 이야기이긴 한데.
1: 예.
4: 위험한 이야기인데 할까요? 하지 말까요? 위험한 이야기를 하니까 괜히 위험한 이야기 같잖아. 안 위험한 이야기를, 이라는 느낌으로 할 수도 있어요.
1: 예, 예.
4: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우주 약물 개발 같은 거는 하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지 좋냐면, 그거를 지구로 회수해서 사람한테 줄 수 있어야지 사실은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우주에서 약을 막 만들어서, 우와! 드디어 최고의 암 치료제를 만들었다.
1: 그러네.
4: 근데 우주에서 계속 돌고 있으면 치료 받으려고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그 약을 주입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약을 만들면 되는데. 지구로 다시 회수를 해야 돼요. 회수를.
1: 다시 무너져요? 다시. 네?
4: 아니요. 완성되면 뭐 다시 무너지는 경우도 사실은 있죠.
1: 장기 같은 곳 다시.
4: 그냥 다시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냥 그렇지만은 일단은 잘 완성되면 잘 굳어 있다라는 그 전제 하에 그럼 그걸 지구로 회수를 해야지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지구로 회수하는 기술이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4: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호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주에 많은 걸 보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구로 다시 가져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구로 회수해온 건 없어요. 그 우주로 엄청난 속도로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로 내던져가지고 우주로에서 지구를 빙빙 돌게 하고 있는 그거를 다시 안전하게 속력을 늦춰가지고 지구에 사뿐하게 내려오게 하는 거.
1: 아 그렇구나.
4: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해본 적이 없어요.
1: 아 그렇구나.
4: 그런데 이거를 좀 껄쩍지근하게 이야기 이해를 하시면 껄쩍지근하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1: 아, 왜요?
4: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과학 연구를 위해서라도. 이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지 진짜로 이게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죠? 나아가서 이렇게 우주에 있는 거를 지구로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는, 이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사람도 우주에 갔다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 아,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뭐 재활용 한다면서요, 로켓.
4: 일론 머스크는 뭐 재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도 엄청난 거지만 일론 머스크는 자기 회사에서 만든 로켓이 워낙에 그리고 자기 회사에서 만든 로켓으로 보내는 우주선도 워낙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승객으로 태워서 사람을 우주선까지 보냈다가 자기 회사에서 상업적으로 개발한 그걸로 다시 지구로 무사히 데려오는 이런 일들을 벌써 여러 번 했죠.
1: 그럼 우리도 언젠간 할 수도 있으니까.
4: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다시 우주로 보냈다가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키려는 걸 한다라고 하려면 당연히 약을 우주에서 이렇게 만든 거를 지구로 무사히 다시 한국으로
1: 그것도
4: 뭐 한국의 어떤 바다로 내려오게 하는 기술 이게 이제 이 다음 단계로 투자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꿈꿔봐야 되는 거죠.
1: 꿈꾼다면은 이 시도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4: 이차
1: 뭐가 위험하다.
4: 그 넘어가 주세요. 위험한 부분.
1: 아니 알겠습니다.
4: 이게 조금 이제 상상을 많이 하시는 분은 어떤 식으로 상상을 많이 하시냐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우주 궤도에 나가서 우주를 돌아다니고 돌아온 사람이 존 글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프 베이조스 회장님 회사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그 로켓 우주선 이름을 뭐 뉴 글렌이다 이런 식으로 뭐 부르고 있거든요. 이 존 글렌이라는 이 우주 비행사 이름을 따가지고 이분이 미국 사람 중에 처음으로 우주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우주 궤도를 돌고 돌아오는 거를 할 때 탔던 그 우주선의 무게가 한 1,300kg 정도예요.
1: 어? 1,300kg?
4: 네. 그러면 누리호가 실을 수 있는 아까 그 무게라고 했던 거하고
1: 1.5톤 비슷한 얼추 비슷하네.
4: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아까 했잖아요. 심지어 4차 발사 때 지금 1000kg 정도에 이미 깨끗하게 성공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1300kg 정도의 뭘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충분히 믿을 만한 기술만 이게 안정화만 된다면 사실은 이분이 우주에 갔다 온 거 벌써 몇십 년, 한 60년도 더 전이에요. 그때 정도에 되는 걸 우주에 보냈다가 한국인이 만든 로켓과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
1: 야.
4: 해봐야 되지 않느냐.
1: 뿐만은 아니다.
4: 이게 되게 그렇게 멀리 있는 기술도 아니. 지금의 누리호 정도의 출력으로도 네. 이 기술이 안정화만 되어 있다면 네. 100%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주에 있던 거를 지구로 다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기술만 확보되어 있다면 네. 지금의 누리호보도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4: 저는 저 말고 제가 뭐 이걸 주장한다기보다도
1: 아, 근데 이제 탄식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지원 같은 게 안 되나 보다.
4: 아니 그 뭐 이거는 뭐 네.
1: 제가 말할까요?
4: 검색해 보세요. 이거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상상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왜냐면 네. 우리 손으로 만든 로켓 우주선을 타고 사람이 우주에 갔다 온다라면 당연히 다음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네.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올 정도면 안전성이 진짜로 많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1: 그렇죠. 네, 당연히.
4: 그 전에 좀 동물 같은 거를 한번 보냈다가 회수하는 거는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좀 사소하게는 뭐 초파리 같은 거 이런 걸 해보면 뭐 충분히 그거는 뭐 과학적인 의미도 있게 해볼 수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뭐 침팬지 같은 거 이런 거 우주에 사람보다 먼저 올려 보냈다가
1: 히말라야 원숭이
4: 내려오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예, 예, 예. 네, 뭐 우리나라라면 약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호를 생각했을 때는 뭐 고양이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태워가지고 우주에 보냈다가 회수하는 이런 걸 좀
1: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러워하셨다.
4: 아, 뭐 일단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약간 저는 예, 예, 예. 우주냥 사업 같은 거
1: 뭐?
4: 우주냥 사업,
1: 우주냥
4: 우주냥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좀 해볼 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전 좀 하고 있긴 한데.
1: 어, 예.
4: 예, 그 뒤에 좀 이렇게
1: 사업이 착수하시진 않으셨고요.
4: 네, 제가 착수하진 않았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사업하고 사실은 이런 우주 제약, 우주 분야의 의료 응용 분야의 연구하고는 사실 관계가 깊다. 왜냐면 회수하는 기술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이야기로 다시 연결해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주에서 진행 중인 차세대 의학 연구, 우주 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재미나게 풀어주셨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자, 우주 의학이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기까지에는 사람을 대신해서 지금까지 우주의 혹독한 환경을 견뎌준 수많은 동물들의 헌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초파리, 쥐 등등 많은 생물들이 실험을 위해 우주로 보내졌는데 깨알 잡지식 하나 알려드리고 마치면 최초로 우주 진입에 성공한 포유류로 유명한 강아지 라이카 있죠, 라이카. 이 친구는 라이카는 사실 러시아에서 부르는 강아지 품종의 이름이라고. 그 강아지의 실제 이름은 쿠드리아프카라고 해서 곱슬거리는 털을 뜻하는 이름이 따로 있었다고 하네요. 고마워요, 쿠드리아프카.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셔터 내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 오늘 진행을 맡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입니다. 다음 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정치권의 시선이 청문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공방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까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일부 어영부영 코너에서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어영부영 돌아가는 정치 속에서 딱 부러지게 시사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영부영. 먼저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결의 하어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정옥임 전 의원님도 나오셨고요.
3: 네, 안녕하세요.
0: 장윤미 전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4: 네, 반갑습니다.
0: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어영부영인데요. 이게 다들 느끼셨겠지만 하어영의 어영이 맨 앞에 들어가 있어요. 네. 하 기자님 이거 코너명, 코너 소개 마음에 드세요?
1: 아, 처음에 저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갑자기 압박감 같은 게 좀 느껴지네요. 네, 그럴수록 이제 퇴근길에 부담 없이 어영부영 들으실 수 있게 제가 또 어영부영 태도는 좀 텐션은 올리고 네. 재미있게 한번 맛깔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0: 그래도 대장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4: 그러네요. 네.
1: 제가 바로 네. 네, 좋습니다.
0: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4: 기대합니다.
0: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장 뜨거운 뉴스가 지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긴데요. 어제 출근길에서 긴 입장을 밝혔고 오늘 출근길에서는 청문회에서 답하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갔더라고요. 일단 하 기자님 네. 코너의 명예 중심. 김 후보자가 어제 밝힌 입장 일단 어떻게 보세요?
1: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민원 처리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은 부적절한 청탁이 없었다라는 정도로 밝혔고요. 언론에서 주목한 부분은 역시 브로커 양 씨와 관련된 설명이었는데 브로커 양 씨를 본인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만난 성공한 사업가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과연 지금의 여론과 좀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여론이 좀 맞고요. 특히나 이제 흔히 언론에서 쓰는 클리셰인데 네. 지금 현재의 이슈를 정리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이슈에 대해서는 불법은 없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정도로 겸손한 자세로 낮췄으면 어땠을까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요. 그래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이례적이긴 한데요. 대응단이라든가 대대적인 전면전을 좀 준비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지 않았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 말씀은 어제 해명으로는 충분히 국면 전환을 할 정도는 안 됐다. 뭐 이런 정도 얘기네요.
1: 여론은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여론조사가 더 나와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로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민주당이 보여지고 있는 지지율은 가장 핵심적으로 하반곡선을 그리게 만드는 것이 인사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따 얘기 나눌 용해인 후보자뿐만 아니라 김승훈 후보자 의혹도 말끔하게 정리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0: 하 기자님 말씀 장윤미 네.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4: 저는 어제 출근길에 하 기자님이 이제 불법은 없었지만 좀 부적절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겠지 않느냐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불법은 없었지만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라는 맥락으로 저는 받아들였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불법인지 뭐 불법 통하다 뭐다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공세 수위를 높이잖아요. 불법이면 기소하는 거예요. 불법이면 재판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벌하는 거예요. 그걸 못했잖아요. 언제 못했습니까? 한동훈 장관일 때 검찰이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 기록이 있어요. 소송 기록으로 추정되는 걸 이제 살라미식으로 내고 있는데 제일 무게값이 높은 건 그 결과물입니다. 불기소 처분이라는 그 처분. 그중에 소송 기록으로 보이는 수사 기록으로 보이는 걸 다 쪼개가지고 취사선택해서 입맛대로 맥락을 생략한 채 내는 거에 무게감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구성원들을 상당히 결집하게 하고 있다. 이 이슈를 토대로. 그리고 저도 불법은 아니었지만 해명해야 될 부분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좀 기준이 될 수는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후보자의 몫이자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0: 정옥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3: 아 이거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하고 임명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노심초사할까요? 결국은 국민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후보자가 기소유예라는 것도 다 알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론이 안 좋으냐 이런 부분을 좀 민주당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불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과연 그러면 법무장관직을 수행하기에 그런 적절한 그런 도덕성이라든지 또는 윤리의식이라든지 또는 그 행태에 있어서 누가 봐도 당당한 그런 행태의 어떤 패턴을 갖고 생활해 왔느냐. 이거를 지금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원 처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프레임을 씌웠다. 지금 한동훈 의원이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녹취록이라든지 그래서 공익과 관련해서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코로나 신약일 것 같아서 국회의원으로서 민원 처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나와서 불법은 아니었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다라고 그러고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대응팀을 만들었다.

0: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공격을 해서 결집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좀 느껴지세요?
1: 만약에 한동훈 의원의 공격 때문에 지층이 결집해서 임명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지금 그렇게 대응팀 만들어가지고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지층이 한 면으로는 결집을 하겠죠. 그러면은 아마 중도라든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저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시켜 하면서 또 결집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역결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아니고 한동훈 의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더 당당해야 되는데 계속 뭐가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설사 임명한다 한들 대정부 질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동훈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야권에서 공격하지 않을까요? 예컨대 지금 국방부 장관 새로 이제 지명을 했는데 그 국방부 장관의 그 방위를 하다가 탈영 의혹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 결과를 보세요. 지금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많지만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대통령이 앞에 3자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위기의식 느끼시잖아요.
0: 하 기자님 지금 보면은 아까 약간 언급을 해주신 네. 게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대응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좀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2: 사실 대응팀 만드는 거는 이제 제가 기자상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청문 TF팀에 거의 매번 참여를 할 정도로 실제로 많은 참여를 해왔거든요. 처음 네. 봅니다. 처음 보고 아마도 메시지 관리에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장관 후보가 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준비단이 있을 거고요. 민주당의 대응팀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조를 맞출 것인가도 사실은 중요하고요. 그만큼 민주당이 절박했다라는 것 하나하고 저는 다른 측면을 봤는데 네. 민주당 안에서는 이 현재 모든 팩트들이 다 공개됐을 때는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좀 보여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하루 전에 태도가 이슈를 전환하는 거 과정에서의 부족했다라고 하는 점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준비단 김승원 후보자가 준비하고 있는 이것하고 당의 이슈 전환하고의 흐름이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첫 발에선 좀 맞지 않았다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0: 말씀하신 예. 것 중에 과정을 다 공개를 하게 되면은 네. 여론이 좀 뒤집어질 네. 수 있다 이런 걸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들일까요?
2: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기소 유예와 관련된 사항도 일부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 기소 유예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기소 유예를 이야기한다면 기소를 유예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여지도 남아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한동훈 의원 쪽에서는 주장을 했지만 반대의 측면에서 검찰이 이것을 그대로 기소했을 때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미 관련자들은 무죄가 나왔다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팩트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예를 네. 들면 수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멘트라든가 관련돼서의 김수건 후보자가 지금까지 불리한 상황으로 지금 프레이밍이 됐던 상황을 예. 반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다라고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3: 제가 조금 예. 첨언하자면 예. 어제도 한 기자가 이 전체 풀 녹취 같은 걸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양모 씨가 제가 채널A라고 기억을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나댔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댄 데 대한 후과를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분을 과시하잖아요. 김승원 의원이랑도. 왜냐하면 그 녹취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 내가 그러면 알았어. 뭐 한번 알아볼게 라고 했는데 아, 지금 뭐 청와대 한다라고 이게 굉장히 허언증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게 김승원 의원, 한동훈 의원이 지명하는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다라는 거예요. 양 씨가 그렇게 활동을 할 때 있어서는 그런데 그런 건 딱 생략하잖아요. 침묵하잖아요.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 다 공개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공세의 수단으로 내는 게 처벌까지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그러면 지금 한동훈 의원이 좀 게이트급이라고 하면서 일부 여권 인사들 언급을 하면서 뭐 최재성 전 의원이나 아니면 송영길 의원 언급을 하면서 좀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를 다 열어보고 보면은 야권 인사들도 많아서 오히려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3: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기에 참전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박순봉 기자님이 취재해서 말씀 주시는 것도 들었는데 둘이

0: 싸우는 걸 보면 우리는 돼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왜 적극적으로 끼어들지 않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런 맥락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자료 자체의 어떤 위법성에 대한 조심성, 신중함도 국민의힘에 저는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마치 몇몇 언론에서는 한동훈 의원에게 제보가 쏟아진다? 이 제보는 공익 제보라고 전 보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특히 기소계획서 같은 건 검찰이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자료예요. 서부지검에 대해서는 감찰해야 되고요. 이 정도면. 왜냐하면 김승원 의원을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런 검증의 대상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수사기록이 유출될 때 왜 그걸 처벌하겠습니까? 저희도 형사기록을 보잖아요. 매우 상충하고 충돌하는 여러 사실관계들이 있어요. 예. 문자, 전화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딱 일부만 떼서 보면 그 사람을 인격살인하는 건 1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수사 이런 기밀사항은 유출하면 처벌받는 거예요. 입맛대로 활용하면 처벌하는 겁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저는 그 무슨 당파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 저는 보수주의자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좀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소위 이제 뭐 기소 계획서를 지금 흔들고 있는지 아마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본인이 하나씩 이제 살라미씩 꺼낸다 그래가지고서 살라미처럼 그거를 굉장히 비판하는데 그럴 때마다 보수 쪽에서 이제 반박하는 게 뭐냐면 명태균 수사 보고서라든지 최상병 보고서 때는 그거 자체를 살라미식으로 그렇게 폭로하면서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를 했던 민주당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김승원이라는 후보자가 그 정당 소속이 아닌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민주당이 아 이거는 본질이 아닌 다른 프레임으로 엮은 거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지명해서 이제 임명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지금 소위 그 신약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그 뭐 실제로 신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의 여부라든지 또 여기 무슨 뭐 머니 게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연루가 돼 있으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에서는 그거를 조사해보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만에 하나 국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도 지금 언급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또 다른 오빠군으로. 저는 그것도 다 공개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이 진짜 뭐였는지 그리고 그 기소가 유예된 시점이 또 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 대응팀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빨리 내놔야죠. 지금 한동훈 의원은 뭐 하루에도 수십 개씩 페이스북에 뭔가를 올린다 그러는데 너무 많아서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인데 사실은 그걸 한동훈 의원으로서도 본인의 그 정치적 미래에 그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아마 이걸 보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선 궁금한 게 많을걸요?
2: 그 검증팀을 하 기자님이 오래 하셨다고 했는데 예. 한동훈 의원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3: 사실 이제 한동훈 의원이 모든 언론에서 다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직분에 맞는 역할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시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특검이라든가 게이트가 진행될 때는 검찰에서 모든 정보를 쥐고 있고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소한 변호인들만큼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거든요.
2: 그렇죠.
3: 이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지금 꺼내고 있는, 그러니까 살라미식으로 꺼내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게이트를 말씀을 하셨는데 게이트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이런 여론전뿐만 아니라 팩트하고 정치적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팩트는 일단 양쪽이 다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두고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게이트를 떠올려 보시면 언뜻 떠오르는 게 최순실 게이트가 있고요.
2: 네.
3: 그 이후 이전 이후에도 몇 개의 게이트가 있는데 그때마다 동원되는 것이 특검이고 특검을 가기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한동훈 의원은 본인은 빛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야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가도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뭐 제가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런 동력이 있어야 게이트로 가는 것 같아요. 예.
2: 지금 평가가 약간 박해서 한동훈 의원이 좀 억울할 것 같은데 한번 불러볼게요. 한동훈 의원님.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김승원은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요. 민주당 오빠들은 왜 매번 브로커들을 우연히 만날 수가 있는 건가요? 참 특이한 제주를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나오셨네요.
5: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아니 왜 한동훈이 왜 나왔냐고, 왜 또 오빠 거리냐고. 그리고 한동훈 도대체 이상한 자료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가세한같이 슈퍼챗이나 받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길이었습니다. 흥분 안 할 수가 없네요. 왜 또 나와가지고 그러냐고, 왜. 관심 안 줍니다, 그런다고.
2: 한동훈 의원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용해인 송평근 예, 가족부 장관 얘기를 좀 넘어가야죠.
1: 이미 나와 계시네요, 저희가 몰랐는데.
2: 이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은 지금 용해인 후보자는 청문회 전까지 말을 좀 아끼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계속 제가 오늘 좀 들어오기 전에 성평등 가족이 쪽에 물어보니까 날짜가 공지는 안 됐는데 18일에 청문회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 열흘 정도 이상 남은 상황인데 버틸 수가 있을까요?
3: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기본소득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라든가 당 분위기를 보면 그리고 용 후보자의 태도 입청을 할 때 보이는 태도를 보면 버티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청문회까지는 간다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소수 정당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을 한 명 정도 배출하고 있고 당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당들의 의사결정 구조가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거든요. 지금 나오는 메시지만 봐도 일단 버틴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2: 장윤미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0: 네, 청문회까지는 갈 거예요. 본인의 의지도 예, 하기 전에 말씀 주신 대로 강력해 보이고 청와대에서 입장도 분명하게 나오고 우리는 의혹을 터는 장소는 청문회다.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임명한 거다. 의혹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해소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용해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청문회가 이제 18일이니까 10일 넘게 남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뭔가 정치적인 모멘텀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론이 뭐 김승원 의원 한 번, 용해인 의원 한 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소득당에서도 입장이 나왔잖아요. 비례대표와 장관을 하는 하나의 선례를 뭐 남길 필요가 있고 당에서는 그걸 계속 용해인 의원에게 요구하고 있다. 선례라는 건 되게 이제 지침이 되는 하나의 예를 남겨놓는다는 건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까? 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성장해온 그 배경과 관련해서 비례를 두 번 하고 기본소득당으로서 본인이 이제 성장해온 배경에 있어서 2030이 생각하는 공정과 거리가 있다라는 비토를 2030이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조금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2: 근데 청문회까지 간다라는 건 뭐 청와대도 얘기를 하고 네. 있고 본인도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으니까 명확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계속 갔을 때 네. 민주당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너무 많이 빠질 것 같다. 이런 네. 걱정들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청문회까지 꼭 버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전략적으로도 그렇다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뭐 누대 전략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시잖아요. 몇몇 의원분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낙마할 수도 있고 전원이 다 뭐 무사 통과가 될 수도 있고 그 후유증이 덜 남을 수도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 여론이 더 나빠지거나 좋지 않거나 해명이 부족하거나 이랬을 경우를 대비하더라도 모두 청문회 대상이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2: 정옥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그 대통령이 그 이전의 사례도 보면 본인이 지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론이 막 악화되는 후보자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본인이 청문회 전에 지명 철회는 안 하겠다라는 자기만의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오해인지 이해인지 그 부정적인 편견이나 인식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됐다. 그 여론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임명하기가 좀 마음 심리적으로 편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여론이 악화됐다. 그러면 본인도 가뜩이나 아우 이 사람하고 같이 가기에는 내 지지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했는데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여론이 더 안 좋아지면 지명 철회를 하더라도 좀 부담이 정치적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꾸 이제 그 소위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론을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여론은 우리나라의 이념의 맨 극단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평범한 일상과 자기 그 삶을 영위해가면서 아주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그러니까 장자크 루소가 말하는 일반의 이제 비슷한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대통령이 지금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같이 끌어안고 가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청문회 얘기를 청와대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명 철회를 하더라도 좀 부담이 덜하죠. 특히 용혜인 후보 같은 경우는 같은 범 여권의 더군다나 민주당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해봐요.
3: 사실은 이제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네. 같은 범여권이라고 하더라도 소통 채널을 좀 활발하게 갖고 있는 뭐 그것이 지금 긍정이든 부정이든 채널을 갖고 있는 당 같으면 아마 긴밀하게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좀 보이고요. 아까 버티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본소득당을 포함해서 진보정당들은 버텼기 때문에 원내정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버티는 것만큼은 본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네.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싶고 이 긴 서사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한마디로 설명이 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은 청문회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청와대가 좀 판단해야지, 그러니까 판단의 결심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1: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지금 기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 후보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려요. 그리고 청문회라는 게 일단 열리잖아요. 그러면 후보자를 놔두고 여야가 당파적 싸움, 정쟁에 또 막 매몰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진짜 억울하면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는 것도 후보자로서의 저는 소임이라고 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을 한다라고 보여져요.
2: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청문회를 가면 그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청문회까지 가는 건 예견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들어오기 전에 국민의힘 쪽에 물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용혜인 후보자가 평소에 질의할 때 이제 많이 흥분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만약에 이게 답변이 썩 좋지 않고 이러면 버리는 그런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돌파가 가능할 것 같으세요?
3: 돌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종욱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마이크가 평소에 오지 않은 정치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억울해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어떤 장이 열려서 그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가 주어졌을 때 이게 지금까지 기본소득당이 가져온 가치라든가 지금 현재에 쓰고 있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겠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 네. 지금 상황에서 한번 홍준표 전 대구시장 불러보고 싶은데
6: 아주 엉망입니다. 술집 정치나는 김성원이나 철부지 같은 좌충우들 용혜인이나 이대로 가단 지지율 20%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보고 내는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렵다. 네, 그래 봅니다.
2: 한동훈 의원은 일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6: 일을 잘하는데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으십니까? 못 넣죠. 방자하다. 네, 그래 보고 그자 얘기는 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7: 마음 상하셨구나.
6: 사회자가 그렇게 편향적으로 하면 안 되죠.
2: 장동혁 대표보다도 못하나요?
6: 장동혁 대표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자파식으로 진행하면 안 되죠. 방자하다. 그래 봅니다.
2: 조국 혁신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조국 전 대표 혁신정책연구원장이죠. 지금 레드팀을 자처하면서 민주당을 많이 공격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그들이야말로 간신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조국 전 대표 왜 이렇게 강하게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 같으세요? 하 기자님.
3: 모르죠, 사실.
1: 내심은 모를 알 수 없다. 예,
3: 사실은 알 수는 없는데 네. 추론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표를 봤을 때 총선이 많이 남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너무 사건이 많기 때문에 스케줄상으로 총선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네. 스케줄상의 총선을 생각해보면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필요하냐. 합당이 필요합니다. 제가 합동이 필요하다는 거 합당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치 세력의 측면에서는 그런 그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원장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한다면 또 필요한 게 뭐냐? 존재감이죠. 존재감이고 또 필요한 게 뭐냐? 본인이 합당을 하려고 하는 세력에 본인 스스로 본인의 메시지를 던져서 결집시키는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이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면 논리적 정합성이 딱 떨어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7: K라디오.

0: 사실 제가 들어오기 네. 전에 좀 민주당 의원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평택에서의 상처.
1: 그렇죠.
0: 그 마음이 아픈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합당을 한다고 하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그 총선 준비를 의원들이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민주당과 합당에 도움이 될까요?
2: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이거예요. 이렇게 레드팀을 자처하고 민주당을 향해서 간신이라고 하면 합당이 잘 되나? 그래서 조국 원장의 이런 선택에는 거기 12분의 이제 한 분은 이제 아 그래도 승결했으니까 12분이죠. 의원분들이 계시는데 동의와 숙의와 합의가 된 행보인가? 왜냐면 그 누구보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한다면 더 원하는 건 당연하게도 조국혁신당입니다. 민주당이란 울타리가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몸집 부풀리기다, 뭐 레버리지를 뭐 활용하는 거, 뭐 여러 평가가 나오는데 과연 맞는 전략인가? 이게 민주당 구성원들, 당원들한테 상처를 주는 방식이면 안 될 텐데 라는 개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0: 정옥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3: 저는 사실은 제 3자로서 그 상당히 이렇게 피상적인 부분만 제가 보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그 진영 내에 조국 전 의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는 사람들은 조국 전 의원이 굉장히 희생을 많이 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런데 이제
2: 고초를 겪었다.
3: 본인이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거는 본인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때 뭐 조적조 또 뭐 조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자기의 어떤 본성에 더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통령 지지도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제 4년 남았나 다음 대선이 그러면 뭔가 이제 대안으로 누구를 할 때 이렇게 하나의 기록을 남기는 것. 나는 레드팀으로 충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야를 지금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 물론 이제 더 본질적인 건 두 분이 말씀하신 총선이라든지 합당에 있을 거고요. 사실은 레드팀이라면은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문제. 김승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해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레드팀이면은 가서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만인이 다 알게끔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내부에서 그 조국이라는 정치에 대한 호불호가 이래서 갈린다. 이렇게 보여져요.
0: 하 기자님, 그 예. 조국혁신당 내부는 자강파하고 뭐 합당파랄까 이렇게 좀 갈려져 있는 건 아니에요?
1: 이전까지 명확하게 갈려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강이라고 했을 때도 합당을 원하고 합당이라고 했을 때도 자강을 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조국 원장이 내놓고 있는 메시지 같은 경우도 네.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세제 개편이죠. 그리고 레버리지 ETF 문제라든가 공소취소 문제라든가 이 핵심적인 사안들, 이 메시지가 뭐냐면 여론조사기관에서 이야기하는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하반 곡선을 그리는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0: 예.
1: 이런 것을 명확하게 타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아마 지금 조국혁신당 내부나 아니면 조국 원장이 바라고 있는 그림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강보다는 합당 쪽이 아닐까? 뭐 합당을 위해서도 자강을 해야 하는 쪽이 아닐까 이렇게 약간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0: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합당을 원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요. 썩 반기지 않고
2: 공격을 자강이라고 생각하시나?
0: 존재감을 키우는 그런 그림일까요?
1: 그렇죠. 이거를 사실은 정치공학적으로 정치부 기자들이 해석하는 식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결과론적으로 합당을 하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상상할까라고 싶지만 진짜 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존재감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 이후에 정치 지도자로 누가 등장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김민석 대표가 최근 몇 군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
0: 네.
1: 의외로 조국 원장이 이전과는 좀 다른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0: 거죠,
1: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드러낸 존재감의 목표는 또한 분명해 보이기도 하고요.
3: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본인이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데서 표출되는 하나의 그런 그 행태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분명한 카드가 있고 대통령을 움직일 만한 뭔가 지렛대가 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그리고 자강 합당 그러는데 합당하면 그게 무슨 자강이에요.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 아니면은 1대1로 수평적으로 합당이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아마 그 나머지 그 11명인가 12명도 생각이 조국 원장하고 똑같지 않을걸요?
2: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제가 듣기로도 좀 부담을 갖는 의원들도 있다. 그렇구나. 너무 때린다.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1: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
4: 조국입니다.
2: 나셨는데요?
4: 합당을 운운하기 전에 먼저 사과부터 하십시오. 어머.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나한테. 조국이었습니다.
2: 아니 뭘 사과해야 돼요?
0: 조국 원장이 나오셨으니까나 더 여쭤보면은 조국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왜 사면도 해주고 그러게. 그리고 수석으로도 임명도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4: 최근에 제가 팀 레드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웃고 넘어갑니다. 조국이었습니다.
0: 저도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네.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개헌은 이번 정부에서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는데요. 사실 어제 김민석 대표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서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 연설에서 반박한 그림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하 기자님?
1: 저희 이제 정치부 기자 생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 박순봉 앵커도 정치부 생활 오래 했고 사실 여기 다 정치권에 계신데 보통의 대표 연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 네. 그래도 좀 들어주는 척은 합니다. 그러니까 A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음날 그냥 B를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반대하는 경우는 저는 굉장히 드물게 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사실 정점식 원내대표의 이 연설이 민주당을 향한 것이었느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본인의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떤 지지층을 향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향후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판단 좀 듭니다.
0: 그 말씀은 장동혁 대표하고 좀 궤를 같이 하려고 한다? 뭐 여기까지 가는 건가요?
1: 사실 이것도 어려운데요. 뭐냐면 정점식 대표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흔히 말하는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들은 영남권 의원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에너지가 좀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존재하는 거죠. 본인이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대척에 두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이 지지층에 분명하게 호소를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양수겸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판단도 좀 드네요.
3: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요.
1: 정점식 원내대표가요? 거기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3: 저는 잘 모르겠는데
1: 예.
3: 어떤 때는 상당히 그 국민의 힘이 나가야 될 방향, 물론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정당이 나가야 될 방향은 중도 보수를 확실하게 챙기면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보수의 가치는 이것이다. 헌법이다. 그거를 분명히 하면 되거든요. 시장 경제하고.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그런 줄 알았어요.
1: 그렇죠.
3: 그런데 또 어떤 때 보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또 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가서 초청했잖아요. 그러더니 거기서 또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얘기해갖고 제가 뭐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당원이 아니야. 국민을 보고 가야 돼. 뭐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게 또 언론 보도에 나와요. 그래서 이 원내대표가 지금 햄리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는 분명한 전략적 선택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여의치가 못하니까 때로는 통일전선 전술 비슷한 걸 쓰는 건가? 막 저도 이렇게 보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요번에 이 개헌은
0: 예.
3: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이제 그 대표 연설에서 자기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청와대를 좀 당혹시켰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개헌 때문에 이거 마이크가 왜 이러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5: 네, 네.
3: 개헌 때문에 그 조정식 국회의장의 예, 그 한마디 예.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솔직히 대통령의 그 연임 여부와 관련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보수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은데 개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아, 개헌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탁 잘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개헌이 필요한 상황에 우리가 왠지 아세요? 선관위 개혁하려면은 원포인트 맞아요. 개헌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김민석 대표가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에 더해서 지금 청와대는 오히려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 그 개헌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선을 긋는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지금 이, 홍익표 정무수석의 그 입장 표명에서.
0: 근데 홍수석은 연임 개헌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좀 네. 읽히기도 하더라고요.
3: 네. 그러니까
1: 이번에 이 르몽드 의지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당하고 청와대하고의 교감 없이 이 메시지가 던져졌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당대표의 성정상 본인이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이것도 뭐 사실은 제가 확인된 부분은 아니고 관례상 봤을 때 그리고 김민석 대표를 평소에 봤을 때 그런 것 같고요. 연임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사실은 지난 주말에 한겨레 보도로 나왔죠. 내가 도둑질을 안 해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메시지 좀 이어서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어떤 자리를 만들든 간에 계기를 삼아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2: 근데 저는 의아한 게 제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 그런 것도 보면 아니 연임을 안 한다고 얼마나 많이 더 얘기를 해야 돼라는 반응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당대표 때 이거 헌법상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한겨레 보도도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아 야당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좀 말씀하시죠 라고 했더니 아니 도둑질을 안 한다는 걸 그걸 굳이 말로 해야 되는 겁니까? 심지어는 장동혁 대표를 만났을 때도 개헌 조진서를 국민의힘이 갖고 있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헌법의 명문으로 어떤 임기 연장이나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건 해당 대통령한테는 적용도 되지 않는다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경로로 더 얘기를 하길 바라는 거지. 아, 국민의힘은 진짜 얘기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이 국면을 끝까지 갖고 오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말에 어떤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하란다고 안 되는 걸 굳이 막 정색하고 나와서 안 할 겁니다 하는 거는 좀 모양새도 이상하고 맞지 않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기자회견이 됐든 뭐가 됐든 꼭 이걸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더라도 이게 언론과 소통하는 창구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 거기서 당연하지만 질문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럼 답변하는 형식으로 마침표가 찍힐 거다. 더 이상 국민의힘도 이거를 공세의 수단으로 가져가는 건 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제가 국민의힘 당권파를 굉장히 비판하는 입장이잖아요. 보수주의자로서. 그런데 그 개헌을 이렇게 그 국면을 끌어올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올 공에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이제 그게 대표 연설에서 나오니까 아, 그 소위 이제 우파 쪽의 그 지지자들 중에 그 연인과 관련해서 아마 우려를 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는 배경에는 아마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동안 쭉 신뢰를 축적했으면 그러지 않겠죠. 근데 물론 이건 개헌과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예를 든다면은 뭐 세금으로 집값 짓지 않겠다. 그런 선언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펴? 라는 그런 몇 가지 이제 그런 소위 상당히 그 의구심이 생길 만한 그런 정책 방향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겠죠.
0: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연임 개헌 없다는 거 충분히 얘기를 했다. 근데 정 의원님 말씀은 의심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그렇다면 이게 근데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하 기자님 보시기에는
1: 실제로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이게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면서 연임과 공소취소 이야기가 네. 나오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 분위기를 또 들어보면은 자 그래 그러면 대통령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 연임은 하지 않겠다 공식적인 선언을 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 연임과 관련된 이슈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까?
3: 아니 또 하겠지.
1: 연임하지 않는군 이럴까? 아니라는
3: 아니죠.
1: 거예요.
3: 맞아, 그건 물론 맞아. 그렇죠. 예,
1: 아이 또 거짓말하는군 이렇게 또 나온다는 거예요.
3: 아니,
1: 그러니까 사실은.
3: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데 그 저는 국민의힘에다가도 그 얘기하거든요. 저기 뭐야 민주당을 보고 하지 말고 국민 특히 그 중도의 두터운 중도층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름마를 타어주면 아마 국민의힘은 그걸 갖고 또 문제를 삼더라도 대다수의 국민이 얘기했잖아. 일단 지켜보자고 이렇게 되겠죠.
1: 사실은 이제 원래대로 하면 사건이 많지 않으면 김인석 당대표의 대표 연설은 일명 네. 톱이고 각주를 따라서 막 해석을 했을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김인석 대표가 개헌 이야기를 꺼낼 때 이미 연임 이야기는 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이것도 연임을 안 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고요.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있고 뭐 언론이나 여론도 그렇게 해석할 여지, 여유도 없는 상황인 거죠.
3: 아니 저도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예. 아니 시원하게 그 한 줄로 하면 될 걸 모르는 언론이야.
0: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와중에 장동엽 국민의힘 대표는 올림픽공원으로 갔거든요. 차를 이행보는 돌려. 어떻게 네. 보세요?
2: 그러니까 저는 장동엽 대표가 정치적 운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올공이 그랬어요. 정치적인 생명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버티는 근력을 길러주게 됐으니까 이게 이분의 코어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원래는 중폭개각이 예측되진 않았었잖아요. 소폭개각 네. 뭐 비어있는 중기부나 법무부 요 정도였는데 그러면서 지금 모든 게 어쨌든 원팀이 되고 있다 이런 언론 전망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뭐 단합하고 있다 외부에 이제 적이 있으니까 공격의 대상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올공으로 또 올인하고 주말마다 원래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오늘도 이 특검이 발족했고 어제. 그러니까 특검 직원들과 또 거기 언번 보셔야 되는 체육회 사람들이 서류 작업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봉쇄되어 있으니까 경찰 도움을 받아서 가는데 사람들이 또 막아선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그 막아섰을 때 모인 그 군중의 숫자예요. 네. 연합뉴스 TV 보도를 보니까 50명. 50여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쪼그라들었지만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에게. 이거는 아마 정치하는 내내 놓칠 수 없는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든 차를 돌려가는 거죠.
0: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사진을 저희가 띄워놨는데 확성기를 장 대표가 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사진이 그림인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그려져 있는 그런 와.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보수주의자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3: 저 보수주의자로서 네. 바로 저런 거부터 저기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수도 없이 네. 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그 다시 윤으로 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은 윤오몰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왜 또 올림픽 공원에서 꽃 과 이제 그 북을 치면서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봤대요. 토요일 날 어떻게 됐어요? 나는 궁금하더라고.
0: 추가 보도가 없었습니다.
3: 혹시 뉴스에 나왔어요? 혹시 뉴스에 나왔다고 호언장담 해가지고 혹시 나올까봐 나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나왔어요?
1: 예. 그런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 가면 아주 커다란 전광판에 곳곳에 다 모든 언론 보고 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3: 그래서 지금 예. 제가 볼 때는 저런 그 일련의 행태에는 아마 한동훈 의원을 좀 의식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50명 얘기하셨잖아요. 저 숫자가 당권을 유지하는 데는 천운이 따르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선거,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선거는 결국은 황금 분할로 이루어져요. 철저히 심판해요. 민주당도 그 심판의 대상이지만 소위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만약에 오르면 아마 표를 많이 얻을 거고 옳지 않으면 심판받겠죠. 근데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 한국 정치를 본 사람으로서 보자면 지금 심판받을 사람 많아요.
0: 지금 장 대표를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3: 아니 그렇죠. 뭐 제가 양심의 얘기를 하는 건데.
0: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좀 안정이 됐다 오히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게 몰아낼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의원들이 많이 하잖아요.
3: 저 오늘도 그 소리 들었어요. 그 모 인사들하고 점심을 하는데 계속 가고 연임도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당권은 천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선거에 이김 저 선거에 이기면 평론도 안 할 거예요. 완전 은퇴할 거예요. 네. 어머. 이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지금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측면이 있는데 세상에 민심과 당심이 다른 그런 정당이 양대 정당으로 버티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상당히 왜곡시킨다고 보는데 어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최소한 장동혁 대표만큼은 그를 바라볼 때 정치적 상상력을 더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실수한 거예요. 저는 올공이 공정이라는 이슈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처음 생각했거든요. 공정 이슈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고 혹시 장동혁 대표 연설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3: 아니요. 우리 많이 봤죠. 예. 네.
1: 올공 시위에서 연설을 할 때 보면 그 진심이 현장에 전달이 됩니다.
2: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1: 네. 이게 저는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구나까지도 좀 보여져요.
3: 아니 그러니까 그 능력을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게 맞다고 보세요?
1: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저는 구도의 문제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좀 냉정해져야 한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홍윤 선배 꼭 남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너무 인터넷으로 걸지 않으셨으면 저처럼 그냥 어영구영 이렇게 같이 가셨으면
3: 아니 뭐 저는 이제 어차피 은퇴할 때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1: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 아니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 지금 너무 흥분해서 약간 까먹었는데 아까 얘기하시니까 이것도 저 개인의 상상력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정치 영역이 아닌데 그렇죠. 그건 종교의 영역이지.
1: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트럼프가 해오는 지금까지 해왔던 성공의 스토리, 성공의 서사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3: 그러니까
1: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3: 첫 번째 단층선은 요번 11월에 과연 미국 사람들은 중간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제가 지켜볼 거예요. 이게 만약에 민주주의의 21세기 판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저 한 사람만 위기의식을 갖는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그 최악의 상황이죠.
0: 정의 모양님 그 은퇴를 걸지 마시고요. 서울시장 선거하고 좀 연동을 시켰던 김민석 대표님 얘기도 잠깐 들어볼까요?
5: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제가 여당 대표인데 장동혁 대표가 여당 대표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패널들도 자리를 좀 섞어앉는 게 어떨까. 그래서
3: 어떻게 섞어앉아요?
5: 하원 기자가 앵커 자리를 가지고 다 섞어 한 바퀴 도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0: 제가 제일 많이 기대했던 건데 약간 아쉽네요.
5: 저는 약간이 아니라 많이 아쉽습니다.
2: 그래도 많이 발전한 거예요.
5: 고맙습니다.
0: 이틀간 박재용 앵커 대신해서 진행 맡은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진행하는 동안 너무 즐거웠고요. 청취자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99불, 고구마 파운드당 2.99불, 감자 100당 2.49불, 샘표 진간장 개당 3.99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9불, 풀무원 들기름 재래김 파래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99불,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K-Radio Washington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5: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절기상 어제가 백로였더라고요. 추석까지를 예로부터 포도 순절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유는 포도가 가장 맛있게 익는 시기여서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 포도뿐일까요? 벼도 있고요. 밤도 여물고요. 가을 하늘도 무럭무럭 높아만 갑니다. 저절로 익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비바람과 싸우고 무더위도 이겨내면서 스스로를 키워온 것입니다. 포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견뎌온 것들은 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뜻, 사자성어인데 과일도 무더운 여름을 견뎌내야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비로소 과일로서 단맛을 더 낼 수 있는데 자, 우리도 지금 단맛을 보기 위해 열심히 힘쓰고 계시나요?

0: 비비의 밤양갱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봄은 뭔가가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계절이라고 하면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더더욱 잘 익어가는 계절. 그런데 수확 직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좋은 해 많이 받고 마지막 당도를 끌어올려주는 수확 직전이 중요한데 우리도 이 좋은 계절에 날씨 이런 거 놓치지 말고요. 밖에서 부는 바람도 즐기시고요. 인생의 당도도 좀 높여주시고요. 오늘 날씨 정말 죽여줘요. 박현민입니다. 제가 너무 업됐나요? 어쩜 이렇게 날씨가 좋을 수가 있죠?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친절한 폴리스 이어지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글도 소개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꽉 찬 2시간 저 송은경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이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날씨 이야기. 백로가 되니 이제서야 무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의 냄새가 나는 듯합니다. 입추와 처서를 지나면 다음으로 찾아오는 가을 절기가 바로 백로인데요.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가 백로였더라고요. 절기상 가을을 알리는 입추에도 낮엔 한여름처럼 덥고 처서에도 늦더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적어도 백로쯤 되어야 정말 가을이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흰 이슬이라는 뜻을 가진 백로 무렵에는 밤기운이 내려가면서 풀잎 등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자연의 변화를 본격적인 가을의 신호로 받아들였던데요. 백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흰색, 백로와는 한자가 다르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백로가 되었다고 갑자기 더위가 사라지는 것은 뭐 아니고요. 낮에는 여전히 덥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밤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아침 저녁과 낮의 기온차가 커지는 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최근에는 9월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는 해도 많기 때문에 백로는 완연한 가을이라기보다는 본격적인 가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24절기는 예부터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백로 무렵이면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면서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게 됩니다. 옛 기록에서는 백로 무렵을 기러기가 찾아오고 제비가 돌아가는 등 자연에서도 가을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로 표현했는데 지금은 절기에 맞춰 농사를 짓는 생활과 거리가 다소 멀어졌지만 절기의 의미를 알고 주변을 바라보면 계절의 작은 변화가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밤기온이 내려가 풀잎에 흰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백로. 입추와 처서를 지나 백로까지 오면 어느새 9월이 되는데요. 아직 낮에는 더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솔직히 살짝 덥죠? 하지만 아침 저녁 공기가 조금씩 빨라지는 그 해질 무렵을 보면 여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백로 시즌인 오늘 DMV 지역의 날씨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볼까요? 화요일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지난 주말부터 맑은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은 오전에 5, 60도대에서 현재 80도 중반까지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습도가 다소 높아지겠지만 그래도 쾌적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바람은 남풍과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오늘도 비는 오지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 84도, 섭씨 29도, 오늘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꽤 있습니다. 아울러 약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습기가 더해지겠고 습도는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에도 기온 상승세가 이어지며 맑은 날씨에 구름은 다소 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후 기온은 80도 후반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90도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는 바람이 계속되면서 습도도 높아지겠는데요. 다음 기상 시스템이 접근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에는요, 훨씬 더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80도 후반에서 9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체감 온도는 90도 초중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찬 공기 전선이 접근하면서 특히 오후와 저녁에 소나기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전선이 다가오기 전에 충분한 열기와 습도가 축적이 되면 일부 뇌우는 강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전선이 이 지역에서 멀어지면서 날씨가 점차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선의 이동 속도에 따라 오전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맑은 날씨와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80도 초반까지 오르겠고요. 습도도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오늘과 같은 날씨는 9월 중순에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는 것 빼고는 계속 좋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오프닝에서 살짝 부르긴 했지만 안 듣고 넘어갈 수 없죠. 박혜민이 부릅니다. 샤방샤방.

같은 노래 다른 느낌 권한곡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김세환의 무뚝뚝한 사나이입니다.

이 노래는 로보가 1972년에 발표한 I'd Love to Want Me와 함께 1970년대 나팔바지, 장발, 통기타가 유행하던 시절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경쾌한 리듬의 올드팝으로 가수 김세환이 묵뚝뚝한 사나이란 제목으로 번안해 불러 귀에 익숙한 노래입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미국 출신의 인디언 혼혈 가수 로보가 1973년에 부른 추억의 올드 팝송 스톤이인데요. 이 스톤이란 단어는 돌같이 고집스러운 아주 목석 같은 이란 뜻으로 묵뚝뚝한 사나이가 행복했던 옛 어린 시절의 연인을 그리며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1970년대 통기타 가수로 명성을 날렸던 로보의 순수하고 감미로운 목소리와 통기타 연주가 돋보이는 곡이기도 한데요. 가사 내용을 보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알고 지냈지. 난 우리가 놀았던 철없던 행동들을 떠올려 보는데 그녀는 내 등에 업히고 싶어 했지. 바닥 틈새로 빠지지 않으려고. 그땐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비록 이기지 못했을 때에도 그녀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해했어. 스토니는 하루하루를 사는데 즐기며 살아갔지. 스토니, 언제나 행복한 사람. 스토니, 인생은 여름날 같아.

매일 사는 그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 스토니. 나는 내 소박한 모습이 참 좋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했던 시절에도 스토니만은 언제나 이해해주었어. 우리는 모래 위를 몇 시간이나 걸었고 그녀는 늘 내 손을 잡으려 했어.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이 오랜 친구와 사랑에 빠졌지. 혹은 그녀의 눈에서 처음 보았을 때인지 그녀가 애써 숨기려 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스토니, 언제나 행복한 사람. 스토니, 인생은 여름.

로버는 1943년생으로 본명은 로넬 켄트 레보입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가수이며 영화 배우이기도 한데요. 1962년 락밴드 루머스의 보컬이자 기타리스트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으며 1971년 솔로 가수로 데뷔합니다. 이후 1985년에는 미국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을 하며 영화에도 얼굴을 비쳤는데 그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Me and You and a Dog Named Boo, There Ain't No Way, 그리고 오늘 들려드릴 노래의 원곡인 Stoney 등의 오리지널 원곡 가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출신이기도 한 로보의 뜻은 스페인어로 늑대라는 뜻이며 긴 생머리와 얼굴 모습에서 인디안 혈통 가수임을 알 수도 있는데요. 우리에겐 I'd love it to want me 또는 How can I tell her로 더 알려진 로보의 노래. 김세원의 무뚝뚝한 사나이의 원곡인 Stoney 들어보시겠습니다.

로보의 스토니를 한국의 폭성 가수 김세화는 한국어로 개사를 해서 무뚝뚝한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불렀는데요. 김세화는 1948년생으로 이제 78로 8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어우, 거의 뭐 제 아빠뻘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고요. 아직도 막내 삼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김세환의 부친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유명한 성우이자 배우이신 김동원입니다. 1972년 데뷔한 첫해 운 좋게 제8회 TBC 방송가요 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이름을 알렸는데요. 당시만 해도 귀공자 스타일로 요새 말로 하자면 뭐 엄친아 정도였다고 할까요? 히트곡으로는 사랑하는 마음, 화가 났을까, 비, 옛친구, 잊지 못할 추억, 목장길 따라 등등 감미롭고 편안한 이지 리스닝 계열의 음악을 추구한 통기타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세환의 노래는 100곡을 들어도 늘 편안하면서 부담이 없다는 건데요. 본인도 노래 100곡을 불러본 적은 없지만 실제로 100곡을 불러도 목이 안 쉰다고 합니다. 오히려 노래보다는 입담이 좋아서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쉬면 쉬었지 노래로는 절대 안 쉰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김세환 콘서트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스갯소리도 정말 잘하고요. 19금 이야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희한하게 결코 야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김세환 콘서트는 노래보다는 이야기 들으러 가는 분도 꽤 있으시다고 하네요. 노래는 당시 주로 번안곡을 많이 불렀고 윤형주만큼은 아니지만 CM송도 부르고 직접 광고까지 찍었고요. 1976년 대마초 상습 흡연한 혐의로 김도향, 김정호와 함께 벌금형 10만 원을 내고 약식 기소된 것 빼고는 스캔들 하나 없이 가수 생활을 원만하게 잘 해오고 있는 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명쯤은 있을 법한 안티 팬도 없는 그런 가수로도 아주 유명하고요. 윤형주와는 몇 개월 차이로 깍듯이 형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김세환. 세시봉의 영원한 막내, 우리의 김세환. 로보의 원곡인 스토니를 원 가수보다 더 부드럽게 잘 부른 노래, 번안곡 무뚝뚝한 사나이, 김세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쉬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쉬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쉬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7: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8: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9: You see, paid family leave?
10: That prevents child abuse.
8: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9: Prevents child abuse, too.
11: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10: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7: we prevent child abuse
9: from ever happening.
11: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12: Let's stop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0: 가지고 좋은 소식. 오늘도 미국을 포함해서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보험 삭감을 되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메디케어, 특히 노인들과 장애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메디케이드 삭감을 되돌리고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복원하는 방안을 비롯해 보다 광범위한 의료개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논의 대상에는 메디케어 수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낮추는 방향, 또 치과, 시력, 청력 치료를 메디케어 보장에 포함하는 방안, 메디케어 수혜자의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 설정, 공공의료보험 도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메디케어 4.0를 장기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2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공공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방안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장기 요양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의료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 하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포함된 메디케이드 삭감을 되돌리는 방안은 당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가 출범시킨 생활비 의료 워킹 그룹에서는 진보파 의원과 중도파 의원들이 의료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기회가 생기는 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끔찍한 예산 삭감을 되돌리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메디케이드 삭감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을 위한 메디케어라는 비전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시력과 치과 그리고 청력 진료까지 메디케어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약값을 낮추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메디케어가 제약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과 하이드 수정안 폐지, 유나이티드 헬스와 CVS 헬스 등 대형 의료기업의 사업 분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진보파와 온건파 사이의 입장 차이가 커 구체적인 정책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료보험을 어떤 형태로 도입할지 민주당 전체가 이를 지지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앞서 초당파 의회 예산국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른 메디케이드 개편으로 향후 10년간 약 750만 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여기에 강화된 ACA 보조금이 종료가 되면서 약 400만 명이 추가로 보험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1월 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더라도 의료개혁 입법이 곧바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이번 논의가 2028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차기 의료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초전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되돌리는 데 집중할지 아니면 메디케어 확대와 공공보험 도입 등 보다 공격적인 의료개혁으로 나아갈지가 당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글씨, 지는 소수민족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절대적으로 보험이 필요한 사람인데 아이 국민들에게 죄다 돈 퍼져서 나라 곧 망한다고 여서 정권 교체된 거 아니오? 이? 아이 근데 정권 잡으신 분 그분 뽀켓으로 들어간 돈은 안 보이시는 겹이네요. 어마어마하더만. 이제 20대밖에 안 된 큰이 아들 재산이 조가 넘어요. 조가. 이념은 달라도 먹고 사는 건 똑같은데 아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아 안 되나 싶기도 하고 말이오. 거기사 99성 가진 놈이 100섬 채우려고 한섬 가진 놈 거 뺏는다고 말이오.
1: 소홈 돌려놔. 죽었다고들 나오성이요. 지들이 정책을 잘못해서 돈이 새 나간 것이지. 아이 우리가 훔쳤냐고. 줄룸 안 줄룸 지대로 선별해서 줄룸한테는 좀 확실히 주란 말이요. 뭔 말인 중 아시죠? 예?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대형 개선문 건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연방 법원이 사전 통보를 추가로 요구하며 제동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연방 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 개선문 예정 부지에서 지하 유물 조사 등 고고학적 조사 작업을 제외한 어떠한 활동을 하려면 최소 48시간 전에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령했는데 이는 지난 4월 내려진 명령 에 추가된 것입니다. 판사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개선문 건설을 추진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 건설이나 건설 준비를 위한 철거 작업에 들어가기 최소 14일 전에 법원에 알리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명령으로 정부는 문화재 조사를 제외한 본 공사 이전 단계의 일체의 현장 활동에도 별도의 사전 통보 의무를 지게 됐는데 이번 명령은 미 내무장관이 X를 통해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들어설 개선문 건설을 위한 굴착 작업이 2주 내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더 관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판사는 사전 통보 명령을 추가하면서 정부가 국립공원 관리청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이나 14일 전 사전 통보 없이 실제 건설 또는 건설 준비를 위한 철거 작업에 나설 경우 기존 법원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는데 앞서 개선문 건설에 반대하는 참전 용사 3명과 건축 사학자는 법원의 임시 제한 명령을 신청하며 행정부에 공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높이 250피트로 계획이 된 개선문은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본뜬 것으로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반대측은 절차적 문제에 대해 이 건축물이 포토맥강을 사이에 둔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하우스 사이에 역사적 조망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개선문은 워싱턴 DC 대부분 지역에 적용이 되는 건축물 높이 제한인 130피트를 훨씬 넘는 만큼 예외 승인이 필요하지만 수도계획위원회의 최종 허가 또한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니 아직 전쟁도 안 끝났고 경제도 지지부진하고 부동산도 개판인데 아니 무슨 또 개선문 아이고 무엇을 잘했다고 이렇게 자꾸 일을 벌려. 인공지능 AI의 말만 믿고 등산 계획을 세웠던 미국인 3명이 해발 4,000m 세스타산 속에 고립됐다가 간신히 구조됐다는 소식입니다. 미산림청 산악구조대는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주 세스타산 등산로를 이탈해 고립이 된 청년 3명을 발견했는데 이들은 초보 등산객으로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에 의존을 해 등산 코스를 계획하고 산행 준비물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은 식량과 물만 챙겨서 세스타산으로 떠나게 됐는데 이들은 해발 8,400피트 지점에 베이스 캠프를 구축한 뒤 다음날 오전 3시에 당일용 배낭만 메고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당초 8시간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초보 등산객인 이들은 약 16시간이 지난 뒤에 정상에 도달했으며 오후 7시에 정상에 오른 만큼 어둠 속에서 하산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올트레일스라는 등산 애플리케이션을 앱을 활용했지만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서 이마저도 쓸 수 없게 됐고 결국 정식 등산로에서 벗어나 머드 크리크라는 협곡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일행 중 한 명이 무릎 부상까지 당하고 따뜻한 옷이나 비상 식량도 없이 야영을 하며 구조를 기다렸다고 하는데 이들이 당초 8시간이 걸릴 것으로 계획했던 등반이 며칠에 걸친 지독한 시련으로 바뀌었다며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절대 AI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길을 잃고 머드 크리크와 같은 위험한 지형으로 들어설 경우 심각한 사고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휴대전화나 위치 정보 시스템 기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세스타산은 1786년 마지막으로 용암 분출이 기록된 높이 14,179피트의 화산으로 폭포와 야생화지대 스키장으로도 유명하다고 하네요.
1: 아이고, 죽을라면 뭔 짓은 못용이. 아니, 무치게 AI 헌티 내 목숨을 맡기셨디야. 용암이 분춘된 곳이라면서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럿이. 아이, 대갈박에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
0: 갑자기 배가 아프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 남성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본국의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눈 남성이 주거 침입죄로 기소가 됐는데 그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족을 만나기로 하고 차량을 몰고 갔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주인은 휴지로 가려져 있던 대변을 발견하고 CCTV를 확인한 뒤 신고했는데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살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이 남성은 보호관찰 중 음주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다시 수감이 돼 복역 중이었다고 하네요.
1: 참, 예전에 말용 밭에서 이러다 똥 마려우면 참고 집에 가서 넣쇼. 아니, 놈이 집에다 자연 비료를 줄 수는 없지요. 이 그니께 참았다가 집에 가서 누웠다는데 아이고, 이젠 이 말도 옛말이 돼버렸네. 참긴 뭘 참어. 참으면 변비 뱉기 더디야.
0: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의 일본을 상징하는 국화 문장이 새겨진 표석을 소련군 병사가 파괴하는 모습을 담은 대일 전승 기념비가 세워지면서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러시아 측에 기념비 설치를 두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거를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의 동상은 지난 4일 하바롭스크에서 제막이 된 것입니다. 동상에는 국화 문장이 새겨진 표석을 소련군 병사가 소총으로 내려쳐 파괴하는 모습이 표현됐는데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 기념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대한 소련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설치됐다고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화 문장이 일본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며 이를 파괴하는 모습을 담은 기념비를 설치한 것은 일본 국민의 감정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 이 메시지는 일본어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도 게시됐다고 합니다. 일본 외무성도 별도 성명을 내고 이번 기념비가 일본과의 관계에 건설적이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는 국화 문장의 파괴를 표현한 기념비가 일본 국민 정서 측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 측에 기념비 설치 중단과 철거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러시아 측은 현재까지 일본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본 외무성은 앞으로도 러시아 측에 철거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악화된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양국은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던 쿠릴 4개 섬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영유권 갈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북방 영토 가운데 한 섬을 방문하면서 일본 정부가 항의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헤헤이, 이제 본 게 이 영유권 주장이 얘들 취미구먼. 아니, 우리나라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었네. 아이고, 얘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국제적으로 왕따 당할 텐디.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디야.
0: 잉글랜드 북서부 리버풀 인근의 한 산업단지에서 기네스 맥주 약 4만 리터를 실은 트레일러 두 대가 도난당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밤 트럭 두 대가 잇따라 들어와 맥주가 실린 트레일러를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는데요. 범행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트럭은 오후 7시 45분경 현장에 들어와 맥주가 실린 트레일러를 연결한 뒤 그대로 달아났으며 약 1시간 뒤에는 또 다른 트럭이 나타나 두 번째 트레일러를 훔쳐갔다고 하는데요. 도난당한 맥주 가격은 약 11만 5천 파운드, 약 20만 달러 정도 규모이며 트레일러를 포함한 전체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주변을 지나던 운전자들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네스의 유명한 광고 문구인 기네스는 당신에게 좋다, Guinness is good for you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문구에 대해 맥주를 직접 사고 돈을 냈을 때만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덧붙였다고 하네요.
1: 아이고, 모르는 소리하고 있네. 자고로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고 말이오. 아니, 오죽하면 영화라도 나왔겠냐고. 훔친 맥주가 맛있기는 하지. 아니, 그렇다고 훔치지는 마시고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0: 연인이나 배우자의 바람을 암시하는 신호가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 설명에 따르면 정서적 밀착이란 자녀가 부모의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며 자란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부모와 자녀가 친밀한 것과는 다르다며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온전하고 자녀는 부모를 지켜줘야 한다고 느끼는 상태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이들은 성인이 된 후 연애 관계에서도 자신이 구원하거나 도와줄 수 있다고 느끼는 상대에게 강하게 끌리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은 상대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지만 시간이 흘러 상대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과거 부모에게 느꼈던 것과 같은 원망과 분노를 상대에게 품기 시작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연애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면서 상대를 멀리하게 되고 불륜이라는 일탈 행동으로 분출된다는 설명인데요. 해당 분석을 담은 영상은 현재 SNS에서 2만 4천회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1: 아니 그럼 바람 피는 것이 피가 아니란 말이오? 아니 바람은 피가 그려서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이니 말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 바람은 그 바람이 아니지요? 아닐끼요. 노래는 좋지만 김범룡입니다.

라라랜드 1부 순서 잠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곡은 김범룡의 바람바람바람이고요. 이 시간은 한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멀리엔 주의 종소리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2026년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K-Radio의 저 송문경과 함께하는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라라랜드 2부도 변함없이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화요일 잠시 후에는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체 보험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이어지겠고요.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신청곡과 함께 또 좋은 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제니퍼님께서 신청해주신 곡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화사한 꽃처럼 환하게 웃는 날, 웃음 가득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임영웅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N&B 장안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핀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N&B 장안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안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안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안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바치단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99, 고구마 파운드당 2.99, 감자 100당 2.49, 샘표 진간장 대당 3.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9, 풀무원 대기름 재래김 파래김 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우리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4: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3: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리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4: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4: 우리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1866-566-9191.
5: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6: 어, 한 모금 아니잖아.
5: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6: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7: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초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자, 오늘도 정복을 입고 스튜디오에 자리하신 우리 로이초의 보안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아, 요새 겁나 바쁘시다면서요.
1: 겁나 바쁘고 있어요.
0: 아니, 경...

0: 자, 그 중에 네. 첫 번째가?
1: 저희는 그 1회 때, 2회 때도 많이 오셔서 참석해줘서 고맙지만. 네네네. 우리 3회 때도 마찬가지로, 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수비니어를 많이 줍니다.
0: 그러니까 경찰과 관련된.
1: 그렇죠. 이제 구리백이라 그러죠. 네네네. 예, 거기에다가 이제 그 경찰 스티커가 있는데. 네. 그걸 계속 얘기하세요. 만날 때마다 그거 왜 더 안, 없냐, 더 안 주냐. 이번에는 저희가 좀 엑스트라를 더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드리고, 예쁜 공 닦는 수건에 저희 그 협회 그 로고가 달려있는. 그것도 드리고. 예.
0: 아니, 내가 경찰이 아니더라도 예. 무슨 경찰 비스무리한 무슨 티켓이나 이런 거 있으면 차에 예. 붙이고 싶고 예. 그러면 혹시 덜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1: 마음이 안 좋은 데더라고요.
0: 그렇죠. 예,
1: 근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붙인다 해서 100% 티켓 안 받는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뭐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경찰들이 봤을 때는 아, 그 티켓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네. 예, 조금은 더 봐줄 수 있다는 거죠. 아, 지금 그게 안 나오는데 네. 그 경찰 그 블랭켓 그 담요 같은 게 되게 멋있었는데
0: 그러니까 경찰 로고가 찍혀있는
1: 그렇죠,
0: 블랭켓.
1: 블랭켓. 이야. 근데 그거 너무 좋았는데 좀 안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거 만들기만 하면 내가 살 텐데 네네. 그거를 그 선물을 줬을 때 어떤 분이 그 말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게 자기한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집에서 네. 혼자 있거나 이럴 때 그 블랭켓을 두르면 네. 꼭 뭔지 모르게 그래도 프로텍트 받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0: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나 여성분들이라면 그렇죠, 아무래도.
1: 네. 그래서 너무 그걸 좋아했었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그래서 막 한 3-4개 드렸어요.
0: 그럼 이번에는 어떤 우리가 좀 관심 가질 만한 무슨 선물이 있을까요?
1: 지금 저희 경찰협회에 있는 친구들, 지금 현직에서 경찰하는 네. 저 친구들한테 얼마 전에 모임을 했어요. 네.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집에서 갖고 있는 물건 갖고 와라.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라플 티켓으로 그 한 분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번에 다 갖고 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경찰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연방경찰인데 우리 아들한테서 받은 게 있어요, 또. 그런 이쁘게 생긴 그 텀블러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한 번도 안 입었던 티셔츠가 있어요. 멋있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 아는 후배가 DEA라고 왜 마약국 그 연방. 예, 예, 예, 예, 예. 거기서 일하는 친구가 저한테 그 폴로 티셔츠 두 개를 줬어요. 한 번도 안 입은 거를. 예, 저건 그것도 가져가지만 네. 또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1회 때 했을 때 네. 그때 장학금을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 줬어요. 네. 그때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명이 네. 그때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대학교를 가는 친구였는데 네. 걔를 내가 줬는데 걔가 네. 그때 어디를 갔냐면 그 코스트 걸 해안 경비대 그 사관학교를 갔어요. 오. 근데 그게 벌써 지금 4학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얘기 듣고 그때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 받았을 때. 그래서 자기가 코스트 가드 들어가고 이제 해안 경비대 네. 그 사관학교에서 자기가 티셔츠하고 네, 네, 네. 또 그 텀블러 너무 이쁜 게 있어요. 네. 그 빨간색인데 아주 그걸 제가 갖고 나올 거예요. 또. 와. 그러니까 제가 갖고 나온 것도 있지만 예. 다른 경찰애들이 또 갖고 나오는 게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도네이션 받은 데도 있고 네. 물건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될 수 있으면 한 분이라도 더 드리자.
0: 적어도 그날 골프대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빈손으로는 안 가시겠네요.
1: 그렇죠. 저희가 구리백은 확실히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한 분씩 다 드릴 거니까.
0: 그러면 시상식 사회는 누가 보나요?
1: 그거는 워싱턴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볼걸요. 송은경 씨라고.
0: 예, 우리 특별히 로이체 보안관이 부탁을 하셔서 흔쾌히 제가 그날 또 사회를 보게 됐는데.
1: 땡큐죠, 저희는.
0: 예, 라라랜드 이 방송을 듣고 오신 분에게는 특별히 제가 또 엑스트라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 이 방송을 듣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꼭, 저 방송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건 못해드리고 허그 한 번씩은 해드리겠습니다.
0: 그리고 제가 또 H마트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상품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땡큐, 땡큐.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1: 글쎄요. 뭐 늦지는 않습니다. 뭐 항상 오시면 저희가 웰컴. 어떻게든지 그걸 맞춰서 재밌게 치실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0: 장소는요?
1: 저 사우스 라이딩.
0: 사우스 라이딩.
1: 예, 사우스 라이딩 골프코스고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0: 그렇죠.
1: 예. 그 대신 이제 중요한 거는 9시에 무조건 나갑니다. 아침에.
0: 아침 9시.
1: 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한 8시 이전에 오시면 연습도 하시고 또 이제 거기 오시면 또 아시는 분들도 얼굴이 있으면 또
0: 담소도 나누시고
1: 예, 담소도 나누시고 네. 커피도 마시고 네네. 저희가 또 맛있는 아침 빵도 드리고 예, 또 점심도 너무 맛있게 드리고
0: 아이고.
1: 또 진행도 너무 재밌게 하고
0: 아이고. 예,
1: 그러니까는 꼭 오셔서 예. 한번 예, 재밌게 즐기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무엇보다 우리 한인 경찰들 자녀분들을 위한 장학기금 골프대회이니만큼 여러분 분들이 와서 좀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예, 너무 고맙죠. 지금도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저는 항상 그분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뭐

0: 1회, 2회, 지금 3회를 하고 있지만 이게 매년 하는 건 아니고 네. 뭐 전번에는 1회 때는 너무 많이 오셨고 2회 때는 코로나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조금 좀 저기 했는데도 그래도 많이 와셔서 네, 네, 네. 도와주셨고 이번 3회 때도 지금 한 거의 3년 지금 지나고 지금 하는 건데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흔쾌히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1: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엄청난 상품이 하나 준비가 되셨답니다. 요거 요거 예. 어마어마한데 지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0: 예, 요거, 요거는 그 라플로 나갈 건데 라플 예. 티켓으로
1: 어마어마한 상품입니다.
0: 꼭 오셔서 예. 예 그거 한번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1: 그럼요. 이거는
0: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는 아니고
1: 아니고 예. 그렇지만 이번에 그렇지만, 골프 대회 참석하셔서 라플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0: 그렇죠.
1: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0: 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0: 예. 그 대신 뭐 그게 최고고 그 뭐 아니더라도 네. 뭐 다른 거라도 빈손으로 가지 않게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꼭 오셔서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 한인경찰협회가 인원 멤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0: 예, 많은데 이제 서로가 일하는 게 다르고 다른 지역이다 보니까 네, 예. 만나기가 좀 힘든데 그래도 네트워크는 다 됩니다.
1: 네. 그날 오셔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0: 아, 저는 골프를 안 치니까 언제든지 나 티켓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네. 오셔도 좋고 네, 다른 문제로 오셔도 좋고
1: 예.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날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0: 예, 9월 14일 월요일 그 사스 와이딩 골프 코스고요. 만약에 예약을 안 하고 오셨다면 아, 한 7시 반쯤 네네. 그쯤에 오시면 제가 다 마련해드리겠습니다.
1: 네. 자,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험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오늘은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장학기금 골프대회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 다른 이슈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이츠의 보안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9월 14일 오전 9시 사우스 라이딩에서 열리는 경찰 골프대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 골프 치러 나갔죠. 몸이 풀리지 않아.
1: 가사가 아주 재밌습니다. 케빈 변이 부르는 싱글이고 싶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범사가 주님의 뜻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신다고 하시면서 오늘도 기도문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읽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나는 간다, 너도 간다, 우리 모두들 돌아갑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에 평안이 가득한 은혜의 세상을 감사히 받으며 존귀한 생명을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길 한치도 앞날을 볼 수는 없지만 마음의 바람은 평안과 평강이 이어지는 은혜의 날들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가 되셨나요? 사랑합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하시면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September Song 신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라랜드 송은경 씨. 임영진입니다.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복숭아와 오얏. 자두나무는 꽃이 아름답고 열매도 맛있어 찾아오라고 하지 않아도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 아래에 저절로 길이 생긴다는 뜻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리를 거스르는 인간은 종종 땀보다 돈을 먼저 가지려 하고 설렘보다는 희열을 먼저 맛보려 하며 베이스캠프보다는 정상을 먼저 정복하고 싶어합니다. 노력보다 결과를 먼저 기대하기 때문에 무모해지고 탐욕스러워지며 조바심 때문에 빨리 좌절하기도 합니다. 자연은 봄 다음에 바로 겨울을 맞게 하지 않았고 뿌리에서 바로 꽃을 피우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여름에는 땅 위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어김없이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만물은 물 흐르듯 태어나 자라나고 또 사라집니다. 자연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고 기다림은 헛됨이 아닌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제자리를 찾아오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는 제법 가을의 분위기가 찾아드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카톡 보내주신 우리 김명옥님.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스치듯 만나지만 마음에 오래 남는 인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편안하고 말이 없어도 마음이 전해지는 인연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선물 같습니다. 오늘도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노래 퀴즈 정답은 아련히 생각되는데 친구 같은 옛사랑을 그리워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운 옛사랑? 아이고 전혀 엉뚱한데 네 전혀 다릅니다. 진짜 퀴즈 정답자가 한 분도 없으셨어요 이번 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는데 자 먼저 우리 김명옥님 신청해 주신 곡부터 듣고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은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0: 잘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2: 세금 문제, SB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한 분 정도는 정답을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지난주 퀴즈는 정답자가 근처에도 안 갔어요. 지금 토를 한 세 분이 보내주셨는데 뭐 정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엉뚱한 데서 정답을 찾아주셨어요. 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정답을 놓고 퀴즈를 냈기 때문에 오히려 정답 맞추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아시잖아요. 정답 알고 나면 아 맞아 맞아. 이번 주 글쎄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은 다른 퀴즈를 내드려야 하나 고민고민을 하다가 한 주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좀 힌트를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0: 하고 난 열지 않아서 내 마음 그 누구에게도.
1: 자, 첫 번째 들으시는 곡은 김정민의 슬픈 언약실. 워낙 뭐 이 김정민 흉내를 내는 그런 연예인들도 많지만 이 곡이 워낙에 히트를 했기 때문에 특히 1990년대 중후반 한국 대중음악이 큰 인기를 끌면서 멜로디가 좋아서 단지 멜로디 때문이라도 이 중화권 가수들에 의해서 참 많이 불려지기도 했거든요. 두 번째 들으시는 조성모의 다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을 거의 다 가르쳐드리는 것 같은데. 자, 참고로 이번 주 역시 퀴즈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뽀도현도님께서 내주신 퀴즈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 노래 듣고 맞추실 줄 알았거든요. 자, 네 번째 곡은 구창모의 희나리. 뭐 안 본 분 없을걸요, 이 영화. 영웅 본 세계에 삽입이 돼서 정말 홍콩과 중화권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그런 곡입니다. 영웅 본색 다시 한번 짤로 보셔보세요. 구창모 노래 나옵니다.

조용필의 친구여 같은 노래는 뭐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죠. 여러 가수들에 의해서 리바이벌 되기도 했고 또 유명 스타들이 무대에서도 많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친구라는 노래를 중국 가수가 번안에서 불렀습니다. 가사도 참 번역을 잘했더라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하건의 노래 펑요 친구입니다.

중국어로 친구라는 뜻인 펑용. 중국 현지에서도 우정과 의리를 상징하는 국민적인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 원곡은 안재욱의 친구라는 곡인데요. 대만의 아주 유명한 가수 주화건이 아주 원곡과 흡사히 아주 잘 부른 그런 곡입니다. 퀴즈 정답을 거의 뭐 떠먹여주는 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송은경의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청곡으로 끝곡이 될 것 같네요. 우리 뉴저지에 사시는 김윤호님, 요새 출석률이 너무 좋으세요. 글 쓰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또 저희 라라랜드에 이렇게 매번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글은요, 사람은 결국 곁에 있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선한 것도 처음부터 악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맑은 물이 담기면 맑아지고 흙탕 물이 담기면 흐려지듯 우리의 마음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조금씩 빛깔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인연은 참 중요합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 따뜻한 사람 곁에 있으면 굳어있던 마음도 어느새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불평이 많은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세상이 온통 불만으로 보이고 미움을 품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에도 조용히 가시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안개 속에 오래 서 있으면 옷이 젖은 줄도 모르듯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우리를 조금씩 물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가질 것인가 보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을 잃게 만드는 인연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인연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꾸어 가는 것이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맑아지는지 아니면 점점 거칠어지는지 그 답이 지금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이미 알려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생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웃고 좋은 마음을 나누며 좋은 인연을 오래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깊은 평안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인연 곁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2026년 9월 8일 화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는 곡은 울랄라 세션의 서쪽 하늘이고요. 저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진행의 저 송문경이었고요. 여러분

0: 시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버지니아 부동산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을 강의할 때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무슨 일을 하나요? 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답변은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나 렌트를 도와줍니다. 커머셜 프로퍼티를 사고 팔거나 마찬가지로 렌트나 리스를 도와드립니다. 간혹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하시지 않나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은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만일 비즈니스 거래에 관련해서 해당 비즈니스가 속해 있는 건물의 리스도 해야 한다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즈니스는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뜻의 부동산이 아니고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비즈니스 에셋이에요. 즉 비즈니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전문 회사들은 무슨 무슨 컨설팅이나 비즈니스 브로커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인사회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이 일을 병행해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 이야기로 돌아가서 에이전트는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돕게 되고 이 일들은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외의 다른 일들은 부수적인 서비스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융자, 보험, 인스펙션, 홈 워런티, 타일 변호사, 집 수리나 유틸리티 등과 관련된 모든 일들입니다. 제가 다른 모든 일은 왜 서비스라고 선을 긋고 설명을 드릴까요? 사고 팔거나 렌트의 일은 비교적 정해진 규칙과 공동으로 쓰여지는 양식이 있어서 에이전트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작업을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서류가 다 사인이 되고 마무리된 이후의 과정들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험과 실력, 만족도가 이 부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거래에 관련된 일뿐이니까 저는 서류 설명 드렸고 사인하신 후에 나머지 일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에이전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좋은 융자인 타일 변호사, 관련된 회계사 또는 이 지역이 처음이시라면 유틸리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어디에 가면 주택 관련해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더 영역을 넓혀서 포괄적인 도움을 드린다면 더욱 신뢰가 가고 손님과 에이전트의 관계도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소소한 문제들을 귀찮아하거나 그 일은 제 소관이 아니니 다른 데 알아보세요 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쏟아내는 에이전트가 있다면 그 분은 서류적인 일은 잘할 수도 있겠으나 에이전트, 즉 세일즈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롱런을 할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관련된 모든 일은 에이전트와 편하게 의논하실 수 있어야 하고 아무 때든지 부담 없이 전화를 거실 수 있는 관계가 되셔야 서로 신뢰하고 오랜 기간 일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공화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오는 9일에서 10일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사실상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뉴욕시가 세계 무역센터 일대에 유해한 대기 오염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시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알렸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대한 문건이 25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오는 11일 9.11 테러 25주년 추모식을 앞두고 당시 뉴욕 시장이었던 루디 줄리아니 전 시장이 조렌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렌 맘다니 뉴욕시장이 노동절을 맞아서 민간 부문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과 조직화를 지원하는 시청 직속 전담 기구를 신설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중남미 3개국에 순방에 나섭니다. 중남미 우파 정권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정부 부채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비대졸 청년들의 취업 여건이 최근 20여 년 사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흉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 일주일 만에 벌써 세 번째 흉기 공격이 발생했고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에서도 노동절 새벽 행사를 앞두고 3명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 상당수가 모기지 상품을 충분히 비교하지 않아서 매년 수천 달러를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의 이민자 자격 기준이 바뀝니다. 일부 비시민권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린카드 소지자들도 혜택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이 8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최신형 무인 잠수함을 납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혁명 수비대 해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오늘 오전 복합적인 정보 및 군사 작전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미 테러리스트 군대 소유의 최첨단 스마트 무인 잠수함 한 척을 납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 잠수함에 대해서 수중 분야의 최신 기술을 탑재하고 있으며 당초 2025년 미 테러 군대 함대에 인도될 예정이었던 장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혁명수비대 연계 매체인 세파뉴스는 납포된 잠수함이 미 국방기술기업 안두릴 인더스트리즈가 개발한 자율형 무인 잠수함 다이브 LD라고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다이브 LD는 길이가 약 5.8m, 무게 3톤 규모로 심해에서 최장 10일간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두고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최첨단 무인 잠수함 돈 헌터조차 호르무즈 해협에 구축된 우리의 다층 감시망을 회피할 기술은 갖추지 못했다고 논평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뉴욕시가 세계무역센터 일대에 유해한 대기 오염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시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알렸을 가능성이 있을 만한 방대한 문건이 25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테러 25주기를 맞아 8일 옛 세계무역센터 부지 주변의 대기질과 오염 상황, 시 당국 대응 등이 담긴 17만 쪽 이상의 문건을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시청 사무실의 상자 68개에 담긴 채 20년 넘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발견됐다고 시 당국은 밝혔습니다. 2001년 11월 작성된 감사 보고서에는 발암물질인 벤젠의 공기 중 농도가 쌍둥이 빌딩 터 인근에서 계속 급증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9.11 테러 이후 세계무역센터 잔해가 대거 반입된 스테튼아일랜드 프레시킬스 매립지에도 공기 중 석면 농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난 2002년 7월에도 세계무역센터에서 최대 0.5마일 떨어진 곳에서 석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시와 연방환경보호청 민간연구소의 측정 자료에서는 로어 맨하탄 곳곳에 먼지와 공기 중에서 석면 등 오염물질이 검출됐으며 일부는 허용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와 연방당국은 대체로 대기질이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루디 줄리안이 당시 뉴욕시장은 2001년 10월 말 냄새를 맡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전달받은 바로는 건강에 위험하지 않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후임인 마이클 블룸버그 당시 시장도 이듬해 2월 실시된 모든 검사에서 대기질이 허용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문건에는 9.11 직후 뉴욕시가 독성물질 노출 등에 따른 최대 수만 건의 피해 소송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이른바 하딩 메모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기록들이 그라운드 제로 일대가 충분히 안전해지기 전에 시민들에게 복귀하도록 안내가 이루어져 주민과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전했습니다. 9.11 헬스워치의 벤 쉐바 사무총장은 문건들이 시 당국자들이 대중에게 공기가 안전하고 허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알리면서도 유독 화학물질의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끔찍한 9.11 테러로 삶이 영원히 바뀐 유가족과 생존자, 최초 대응자들에게 우리 시가 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는 투명성과 책임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료는 9.11 이후 질병을 얻은 생존자와 구조 복구 인력 등이 연방 피해자 보상기금을 신청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뉴욕시 입장에서는 새로운 소송이나 기존 소송의 청구 확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시는 문건 공개 작업에 3,4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향후 1년에 걸쳐 시와 보험사 사무실 등에서 발견된 관련 자료를 추가 공개할 계획입니다. 뉴욕타임즈는 9.11 당일 숨진 약 3,000명보다 이후에 테러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K-Radio 성령합니다.
0: 9.11 테러 당시에 뉴욕 시장을 지낸 루디 줄리아니가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현 뉴욕 시장의 9.11 25주년 추모식 참석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7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줄리아니 전 시장은 전날 친 트럼프 성향의 보수 매체 뉴스맥스에 출연해서 맘다니 시장의 오는 11일 뉴욕 추모식 참석 계획과 관련해서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에는 맘다니 시장이 미국과 유럽 일부 지역을 장악하려는 이슬람 세력의 음모를 지지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포함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뉴욕시에서 2,700명 넘게 숨진 9.11 테러 당시 현장 수습을 진두지휘해서 미국의 시장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과정 등에서 위상이 크게 추락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앞서 올해 9.11 추모 행사에서 유가족과 생존자, 최초 대응 요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기릴 것이라며 우리가 그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임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보수층을 중심으로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불참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도 진행되고 있으며 서명자가 벌써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0: 718-353-2424.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0: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라거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4불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장,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3불99,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당 8불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에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연방 메디케이드의 자격 기준과 예산 지원을 다룬 개정 법안이 시행됩니다. 일부 이민 신부는 메디케이드

0: 프로젝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석인 기자입니다.
1: 오는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는 일부 인도적 체류 신분입니다. 그동안 연방 예산을 통해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난민과 일부 망명 신청자, 인도적 파롤 소지자 등은 10월 1일부터 연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영주권자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존에 적용되어 온 5년 대기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 5년이 지나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신청 자격이 생기는데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이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이민자와 그렇지 않는 이민자를 구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신분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 정부가 보낸 확인 유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영주권 사본 등 요청받은 서류를 제출 기한 안에 보내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영주권자라도 신분 확인이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경우 행정적인 이유로 혜택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주 정부나 관련 기관에 보내오는 우편물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민 신분과 관련한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대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케이드 이용 자체가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료 진료나 병원 이용은 공적 부조 심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이용에 대한 잘못은 우려 때문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일부 이민자의 메디케이드 자격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자신의 이민 신분과 보험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기사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9일에서 10일에 개최하는 전당대회는 사실상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공식적인 당무 의결이나 후보 선출이 없습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연 것은 사상 처음인데 중간선거에 정치적 명운이 달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정치 쇼일 것으로 언론들은 예상했습니다. 8일 공화당 전국위원회에 따르면 이틀간 열리는 전당 대회의 핵심 연사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첫날 기조 연설을 둘째 날은 폐회 연설을 합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JD 벤스 부통령이 둘째 날 기조 연설자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등 강료들 그리고 켄 팩스턴, 존 허스테드, 마이클 로저스, 마이클 와틀리 등 접전지 상원의원 후보들도 연단에 섭니다. AP통신은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서 당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구 일부 의원 등 조연급 출연진을 대동한 채 이틀짜리 트럼프 쇼를 무대에 올리는 것을 뜻한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쇼를 통해 중간선거 패배를 거스를 수 있을 것이라는 도박을 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사장은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아메리칸 항공센터입니다. 이곳에서 매일 오후부터 밤 10시까지 열리는 행사에 약 50차례의 연설, 프레젠테이션이 예정 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2만에서 3만 명이 이틀간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연사들은 이민 단속 강화, 처방약 가격 인하, 지난해 서명한 대규모 감세 지출법, 관세 정책 등 국정 성과를 홍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또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좌파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후보들이 선출된 점을 거론하면서 이들을 공산주의자로 부른 트럼프 대통령의 민주당 비판 구호가 반복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관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번 전당대회가 이란 전쟁과 물가 부담으로 고전하는 중간선거 판세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간선거 결과는 대부분 집권당이 패배해왔습니다. 미국에서 비대졸 청년들의 취업 여건이 최근 20여 년 사이에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AI 영향으로 대졸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2: 최근 20여 년간 미국의 청년 실업률을 한 노동 분야 민간 싱크탱크가 분석해본 결과 비대졸 청년이 육체 노동으로 취업하기에는 요즘이 비교적 좋은 시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보도했습니다. 버닝글라스 연구소는 22세에서 34세 청년 연령대의 실업률 데이터를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월별로 따져서 이런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이래 올해 7월까지의 기간에 대학 학위가 없는 청년들의 실업률은 전체 비교 대상 시기 중 25%분위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비대졸 청년에게는 최근 3년 7개월간은 전체 비교 대상 시기 중 취업이 쉬운 정도로 따져서 상위 25%에 해당하는 호시절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연령대의 대졸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2025년 이래 올해 7월까지의 기간에 대학 학위가 있는 청년들의 실업률은 전체 비교 대상 시기 중 50%분위 내지 70%분위에 해당했습니다. 대졸 청년들에게 최근 1년 7개월간은 전체 비교 대상 시기 20여 년 중 취업이 어려운 때에 속했습니다. 직종별로 보면 과학기술 분야는 몇 년 전에 비해 취업 상황이 악화했고 식당 서비스 등 육체노동 분야는 취업 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이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즉 STEM 분야의 실업률이 특히 악화했으며 음식 서비스, 건설업, 광업 등 블루칼라와 육체노동 서비스 분야의 실업률은 전체 비교 대상 시기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직종별 실업률은 16세 이상 노동시장 참여자 전체를 놓고 따진 겁니다. 다만 이건 비대졸 청년 취업이 대졸 청년 취업보다 더 쉽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비대졸자 집단의 실업률은 대졸자 실업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2개월간 평균으로 따졌을 때 25세에서 54세 집단의 대졸자 실업률은 2.7%, 대학 교육을 일부 받았지만 학위가 없는 이들의 실업률은 3.6%, 고교 졸업장만 있고 대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이들의 실업률은 4.7%였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제시한 브루킹스 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22세에서 35세 연령대의 고용률을 교육 수준별로 보면 고교 졸업장이 없는 이들은 50%대, 고졸자들은 70%대, 대학 학위 소지자들은 80% 안팎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회사들이 젊은 대졸 신입사원을 뽑아서 시키던 초보적 업무들을 인공지능이 맡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대졸자들의 취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버닝글라스 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게드 레버너는 학사 학위 소지자의 공급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학사 학위 미소지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게 일시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갓 졸업한 구직자들이 지리적 측면과 다른 측면에서 지평선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하며 인류 회사들을 취업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타협할 생각이 있다면 조금 더 쉬워진다고 말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주란 맘대니 뉴욕시장이 노동자를 맞아서 민간 부분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과 조직화를 지원하는 시청 직속 전담기구를 신설했습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재정 부담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는 소상공인과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3: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9월 7일 월요일 행정명령을 통해 민간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과 권리보호를 전담 지원하는 노동자 파워 시시장실 Mayor's Office of Worker Power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당국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부당 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노조 설립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장 근로자들을 관련 노동단체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성명을 통해 착취가 위기가 되고 위반이 일상이 되기 전에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직의 수장으로는 항만 노동자 출신이자 좌파 노동운동가인 토니 펄스틴이 임명됐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방노동부 장관 대행을 지낸 줄리수, 줄리 에스, 경제정의 담당 부시장의 지위를 받게 됩니다. 다만 정확한 운영 예산과 인력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명령은 소비자 노동자 보호국, 택시 리무진 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시정부 관계기관에 별도의 신고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저임금 노동자가 집중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권조사, Directed Investigation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소상공인과 관련 단체들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국 독립기업연맹, NFIB, Ashley Ranslow, 뉴욕주 지부장은 노동자의 단결권은 이미 연방법으로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며 높은 물가와 임대료로 생존을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민원 접수도 없는 상태에서 시정부가 적극적인 조사에 나선다는 것은 민간 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자 부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영계 역시 이미 뉴욕시의 노조 조직률이 전국 평균 약 10%의 두 배가 넘는 상황에서 혈세를 투입해 노조 가입을 인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 라디오입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맑고 화창한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81도, 섭씨 27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까지 맑은 날씨는 계속됩니다. 밤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내일은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로 조금 흐린 날씨 보이다 밤늦게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뉴욕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바람은 북서풍이 시속 5마일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까지 맑은 날씨 계속됩니다. 밤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로 조금 흐리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현재 일부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보통 상태 보이고 있으며 바람은 남서풍이 시속 2마일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워싱턴 일원은 목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익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소식은 뉴욕타임스의 칼럼 기사 We've forgotten the most important lessons of 9/11. 즉, 우리는 9.11 테러가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잊고 있습니다. 입니다. 1997년 오사마 빈 라덴을 최초로 인터뷰했던 저널리스트 피터 버그니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 우리가 꼭 되짚어봐야 할 참혹한 역사와 그 속의 진실을 전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 years,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9/11 attacks have faded from memory. 지난 25년 동안 9.11 테러의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습니다. Over the past 25 years, 지난 25년 동안, over the past, 그리고 기간이 나오면 그 기간에 걸쳐 지난 얼마 동안 이란 의미가 됩니다. The causes and consequences, 원인과 결과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consequences는 단순한 결과라기보다 사건이 초래한 후속 영향과 여파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fade from memory, 기억 속에서 잊히다, 희미해지다 라는 뜻인데요. fade는 색이 바래다, 희미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사는 세월이 흐르면서 9.11 테러의 비극과 당시 미국의 안보상 허점, 그리고 이후의 대외 정책적 실수와 문제점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옅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He made no mention of hating American freedoms. 그는 미국의 자유를 혐오한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Make no mention of, 무언 무엇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알카에다가 미국의 자유를 싫어해서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빈라덴의 인터뷰와 선언문에서 드러난 주된 동기는 미국의 중동 외교 정책과 극단적 종교적 명분 때문이었음을 짚어냅니다. 15 of the 19 9/11 hijackers were Saudis, and that was not an accident. 19명의 9.11 테러범 중 15명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었고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Hijacker, 항공기 등의 납치범을 뜻하고요. Not an accident, 우연이 아니다인데 여기서 accident는 단순히 물리적 사고라기보다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유가족들의 소송을 통해 사우디 당국 일부가 납치범들을 도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드러나며 우리가 우방국이라 여겼던 관계의 불편한 진실을 상기시킵니다. We Americans created the post 9/11 quagmire in the Middle East, not Bin Laden. 9/11 이후 중동에서의 진흙탕 싸움을 만든 것은 빈라덴이 아니라 우리 미국인이었습니다. Post 9/11, 9/11 이후에 라는 의미죠. Post는 무엇 무엇 후에 라는 의미이고 만약 pre-9/11 이라고 하면 9/11 이전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Quagmire은 원래 발이 빠지는 진흙탕을 뜻하지만 기사에서는 단순한 수렁, 진흙탕이란 뜻이기보다 복잡하고 장기화된 분쟁이나 혼란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빈라덴은 미국이 제한적인 미사일 공격 정도만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국이 스스로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 중동 전체를 혼란과 진흙탕 속으로 몰아넣는 대형 오판을 내렸음을 지적합니다. In responding to threats, we are potentially our own worst enemy.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In responding to threats, 위협에 대응하면서, 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에 라는 의미고요. Potentially, 잠재적으로, 그리고 our own worst enemy,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적을 뜻합니다. 테러라는 외부적 위협 자체보다 공포에 휩싸여 그릇된 전쟁을 일으키거나 정치적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내부의 반응이 국가에 더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번 기사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응과 중동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한 언론인의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9/11 이후 미국이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해 하나의 시간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중요한 것은 테러라는 비극과 그 이후의 대응을 함께 돌아보면서 당시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차분하게 되짚어보는 일일 겁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과거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겠죠.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스였습니다.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3: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프홉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프홉 홈모기지.
5: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오프홉 홈모기지.
6: 뱅크오프홉 홈모기지.
7: 뱅크오프홉 이젠 이퀄 하우징 렌들.

0: 2021-2028-7788
1: 3000번
0: 7189288
1: 3333
0: 여행은 역시
1: 푸른투어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세금 문제, SBA 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란 맘다는 뉴욕시장이 세입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세입자 보호에만 치우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K-Radio가 보도합니다.
5: 맘다니 시장이 발표한 주택법원 패스트트랙은 세입자들이 위험한 주거 환경에 놓인 경우 관련 소송을 주택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난방이나 온수, 전기 같은 필수 서비스가 끊겼거나 건물의 상당수 가구에 퇴거 명령이 내려진 심각한 상황이 대상입니다. 현재 이런 주거 환경 관련 소송은 재판 날짜를 잡기까지 평균 10일에서 20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새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보전개발국, HPD가 제기한 주요 수리 관련 소송은 접수 후 5일 안에 재판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주택의 안전 문제를 더 이상 오래 기다리게 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와 부동산 업계의 반응은 다릅니다. 건물주들이 제기하는 임대료 미납 소송은 1년에 약 12만 건에 달하지만 첫 재판까지 평균 50일 이상이 걸리고 최종적으로 집행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건물주들은 세입자의 주거 문제는 빠르게 처리하면서 정작 건물주들이 받지 못한 임대료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건물주들은 세입자 한 가구만 몇 달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건물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는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택법원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정책을 둘러싸고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와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입니다.
4: 워싱턴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 상당수가 모기지 상품을 충분히 비교하지 않아서 매년 수천 달러를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6: 워싱턴 수도권 이른바 DMV 지역의 주택 구입자들이 모기지 비용으로 매년 수천 달러를 불필요하게 더 지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뱅크레이트가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10개 대도시권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주택 구입자들이 모기지 상품을 충분히 비교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서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DMV 지역의 경우 주택 구입자가 모기지 비용으로 매년 평균 5,816달러를 더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대출 기간 전체로 환산하면 약 97,844달러에 달합니다. 모기지를 필요 이상으로 비싸게 이용하는 주택 구입자의 비율도 84%에 달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대도시권 가운데 모기지 과다 대출 규모가 큰 곳으로는 로스앤젤레스가 1위에 올랐고 마이애미와 뉴욕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DMV 지역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뱅크레이트의 주택시장 분석가 제프 오스트로스키는 주택 구입자들이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을 비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받은 대출 제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전체 10개 대도시권 가운데 최소 83%의 주택 구입자가 매년 $4,400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을 구입하면서 모기지를 알아볼 경우 최소 3곳에서는 대출 제한을 받아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리뿐 아니라 연간 실질 비용을 보여주는 APR, 즉 연이율과 클로징 비용까지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광고에 제시된 모기지 금리만 보고 결정해선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오스트로스키 분석가는 주택 구입자들이 몇 분 또는 몇 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더 나은 조건을 찾을 수 있다며 대출을 서둘러 결정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신용 점수를 높게 유지하는 것도 모기지 비용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으로 꼽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 점수가 높은 대출 신청자에게 더 유리한 금리가 제공되는데 특히 740점 이상의 신용 점수를 가진 신청자들이 가장 좋은 금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신용 점수가 높으면 모기지 보험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 구입 때 더 많은 금액을 계약금으로 내는 것도 매달 내야 하는 모기지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미 높은 금리로 모기지를 받은 주택 소유자라면 재융자, 즉 리파이낸싱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모기지 금리가 6.7% 안팎 또는 그 이상인 상황에서는 재융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수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대출을 받은 뒤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처음 모기지를 선택할 때 여러 금융기관의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수십 년에 걸쳐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 금리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만 달러의 비용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처럼 주택 가격과 모기지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대출 조건을 얼마나 꼼꼼하게 비교하느냐가 주택 구입자의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좌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4: 뉴욕에서 흉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 일주일 만에 벌써 세 번째 흉기 공격이 발생했고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에서도 노동절 새벽 행사를 앞두고 세 명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정석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최근 뉴욕시 전역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흉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심 치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두 명의 사상자를 낸 타임스퀘어 흉기 난동에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인근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밤 10시 30분쯤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인근 7번가와 웨스트 50번가 교차로 부근에서 23살 남성이 흉기 공격을 당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얼굴과 복부를 흉기에 베었으나 다행히 응급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는 베이지색 스웨터를 입은 남성으로 사건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이번 공격이 개인 간의 다툼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무작위 범행인지를 두고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달아난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주일 사이 타임스퀘어 일대에서만 세 번째 흉기 공격이 이어지자 뉴욕 시민들과 상인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치안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우범 지역에 대한 경비 강화 및 정신건강 지원체계 확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브루클린에서도 지난 노동절 행사 전 잇따라 흉기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월요일인 7일 오전 6시 전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 유티카 에베뉴 일대 서로 떨어진 두 곳에서 한 용의자가 20대에서 30대 사이 남성 3명을 연속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중 목을 찔린 남성은 생명이 위태로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날은 매년 노동절에 열리는 웨스트 인디언 아메리칸 퍼레이드의 새벽 행사 주버트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당국이 금속탐지기 설치 등 경비를 대폭 강화했음에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뉴욕시 전역의 흉기 범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8: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8일부터 뉴욕시의 공식 쓰레기통, 이른바 NYC 빈 사용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대상은 한 가구부터 아홉 가구까지의 소규모 주거용 건물입니다. 지금까지는 경고 기간이었지만 공식 쓰레기통을 앞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를 내놓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첫 번째 위반은 $50, 두 번째는 $100, 세 번째부터는 $200입니다. 공식 NYC 빈은 뉴욕시 5개 보로의 홈디포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크기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한 가구나 두 가구 주택 가운데서 2024년이나 2025년에 스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공식 쓰레기통 한 개에 대한 비용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NYC 빈에는 일반 쓰레기만 넣어야 합니다. 음식물과 같은 퇴비화 가능 쓰레기는 별도로 분리해야 하고 재활용품 역시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길거리에 쌓이는 쓰레기 봉투를 줄이고 쥐와 같은 해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지정 제품을 새로 구입해야 한다는 점을 두고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재무부 주세국이 직접 주관하는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신청 지원 행사가 오는 9월 30일 티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앵커와 시니어 프리즈, 스테이 NJ 등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의 신청을 돕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특히 복잡한 신청 절차와 언어 문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한국어 통역과 신청서 작성을 지원할 한인 재무부 직원 2명이 배치돼 1대1 도움 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9월 30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티넥 1425 티넥 로드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리고 2024년과 25년 소득세 관련 서류, 재산세 납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 대상이 되는 주민들은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방문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알아둬야 할 교통안전정보입니다. DC가 상습적이고 위험한 운전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ISA, 지능형 속도제한장치 프로그램인데요. DC에서 가중 난폭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DC 면허 운전자는 이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ISA 장치는 GPS와 도로별 제한속도 정보를 이용해서 차량 속도를 확인하고 제한속도 를 넘기려고 하면 가속 페달의 반응을 제한해서 과속을 막는 방식입니다. 다만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밟거나 차량의 시동을 끄는 장치는 아닙니다. 대상 운전자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승인된 장치를 설치하고 고위험 운전자 보험도 유지해야 합니다. 참여 기간은 첫 번째 유죄 판결이면 1년, 두 번째는 2년, 세 번째는 3년으로 늘고 네 번째부터는 무기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며 의무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 차량 등록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C 운전자라면 심각한 과속과 난폭 운전은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Turn the radio up. 이제 다 off하고 listen.

0: 여러분 잠깐만요. 요즘 밖에 나가서 바람 한번 맞아보세요. 이거 뭐지? 이게 바람 왜 이래? 바람이 갑자기 예의가 있어졌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그냥 더워, 나 지금 화났어 이러면서 얼굴에 뜨거운 바람을 때려봤더니 요즘은 살짝 시원한 바람으로 식혀서 바꿔서 보러 옵니다. 많이 힘들었지? 내가 식혀줄게. 아, 가을이 왔구나. 여름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갔는데 가을은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슬쩍 들어와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하늘은 높아지고 해는 조금씩 짧아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밖에 나가고 싶어집니다. 캠핑 가고 싶고 단풍 보러 가고 싶고 괜히 드라이브도 하고 싶고 평소에는 집에 가서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1: 야, 이번 주말에 뭐해?
0: 이게 바로 가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을이 또 무서운 게 있어요. 식욕. 여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버텼는데 가을만 되면 갑자기 고기 굽고 싶고 전골 먹고 싶고 전원 먹고 싶고 군밥 먹고 싶고 밤만 되면 야식이 그렇게 당깁니다. 아니, 계절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왜 내 위장에다가 축제를 준비하는 거냐고요. 가을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가을에 꼭 해보고 싶은 건 뭔지 오늘 가을에 대해서 제대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선한 날씨에 딱 좋은 가을 캠핑 꿀팁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가을 플레이리스트도 좋고 가을에 있었던 웃긴 추억도 좋고 나만 그런가? 라고 싶은 가을 습관도 좋습니다. 오늘 2시간 여름을 보내버리고 가을을 제대로 즐겨봅시다. 창문 조금 열어놓아도 좋고 퇴근길 차 안에서 들어도 좋고 이어폰 끼고 들어도 좋고 집에서 맥주 한 캔 탁 따놓고 들어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선선하게 출발합니다. 지금은 노는 시간 K-Play DMB 시작합니다. 지금 이곳은 워싱턴 버지니아 메릴랜드 대표 방송국 K라디오입니다.

0: 9월 8일 제이든의 K-Play DMB 시작했습니다.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BTS의 DNA. 저는 가을만 하면 이 노래가 생각나요. 왜냐? 제가 이 그 BTS 공연을 했을 때 야외에서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선한 바람과 그 정막을 깨는 이 노래가 바로 DNA예요. DNA. DNA. 자, 제 옆에는요. 눈치 보면서 그 눈치 보면서 지금
1: 비웃고 있었어요.
0: 비웃고 있었다고요? 눈치 보신 것 같은데 약간 영상 그 뭐야 보이는 라디오 키면서 약간 눈치 보면서 네 그렇습니다.
1: 잔소리해대가지고
0: 네 잔소리 대마왕이거든요. 오늘부터 6시만 되면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여자 옐프님과 함께합니다.
1: 다이어트 항상
0: 오늘 굉장히 또 고급진 피지워러 피자워러 바틀에다가 초록색 물 타서 오셨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정말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효과가 좋아요. 옛날보다. 왜냐? 주사를 맞고
1: 그래요. 아,
0: 약을
1: 주사
0: 먹고.
1: 그런 거 안 맞고 지금.
0: 네. 뭐라고 한 적 없어요. 긁히지 마세요.
1: 네. 아니, 하도 오해를 많이 받아서.
0: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요즘 친구들은 네. 너 긁혔지? 라는 말을 잘,
1: 그게
0: 잘해요.
1: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긁...
0: Are you scratched?
1: 긁혔다고?
0: 아니요, 그냥 이제. 아,
1: 상처받았냐고요?
0: 네, 상처받았냐고.
1: 아, 진짜.
0: 그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You scratched?
1: 그치.
0: 뭐라고 해요,
1: 긁혔다고 한 게 약간, 네. 약간 scar.
0: Scar?
1: 아니.
0: 아니,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 거의.
1: 아, 저 안 태어났어요.
0: 아,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1: 아니요, 저 91년도에 왔어요.
0: 저희, 지금, 라디오 방송국에, 미국에서 태어나셔서 저희에게 유행어를 알려주시는 영크크가 시급합니다.
1: 예. 영크크가 뭐예요?
0: 젊은 친구들이요. 예. 아. 젊은 친구들이 또 유행어를 또 알려줘야 저희가 또 이런 거를 또 쓰면은 그분들이 또 도망가요. 이제는 우리 그 유행어 안 할래. 예.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좀 알면 좀 좋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1: 그렇지.
0: 아무튼
1: 긁혔다.
0: 오늘. 네? 네?
1: 알겠어. 긁혔다?
0: 네, 긁혔다.
1: 아, 오케이.
0: Are you scratched? 게임할 때 보면은, 저희끼리 이제 게임을 하면 그 친구들도 이제 알아들어요. 한국의 밈들을. 하도 한국인들이 많아가지고. Are you scratched? 자, 이 노래 어쨌든 끝나니까 가을 무드가 아주 방안 가득 찬 가득 차오르는 기분이다, 입니다잉. 요즘에는 창문을 열어도 더운 바람이 훅 들어오지가 않아요. 너무 좋은.
1: 다행이죠.
0: 예. 네.
1: 안 그래도 이번에 월요일날 하이킹 갔는데,

0: 아깝잖아요. 어디 숲속 깊은데 텐트 하나 딱 쳐놓고 타닥타닥타닥 불멍 때리면서 마시멜로 싹 구워 먹어야 되는데 예, 구워 먹을 때 아마 엘프 누나는 저기서 앉아가지고 야 좀 구워봐. 난 가만히 있을게. 너가 구워.
1: 아니요.
0: 이런 느낌 아닐까요?
1: 저 아니에요.
0: 잘 굽나요?
1: 제 캠핑 같은 거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0: 프로 마시멜로인가요?
1: 아니 마시멜로 구워본 적 있죠. 어, 네. 네. 시켜주시면 해요.
0: 제가 구우면 굉장히 잘 타더라고요 이게. 이
1: 아유 잘 이렇게 네. 이거 로테이트 해가면서
0: 알맞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진짜. 예. 네. 아무튼 그런 계절. 그
1: 스몰새 먹어야죠.
0: 예. 네. 멍하니 하늘만 봐도 이제 기분 좋아지고 하늘이 또 하늘 색깔이 또 어울리는 게 가을 아닌가요? 청고마비 계절. 괜히 또 플레이리스트부터 이제 감성 터지는 인디팝으로 싹 갈아엎게 되는 그런 그렇죠. 날들. 예. 그 옛날에는요. 아 자꾸 옛날 얘기해서 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1: 옛날 사람 맞아요.
0: 옛날에는 CD를 저희가 그 자동차에다 넣었거든요. 노래를 들을 때. 지금에서야 뭐 억수도 있고 뭐 블루투스도 있고 하는데 요즘 옥스도 안 쓰죠? 그냥 블루투스로.
1: 누가?
0: 예.
1: 옥수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0: 아무튼
1: 간에 저보고 맨날 네. 놀리시면서.
0: 아니 옥스 시절이 있었으니까 사실.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되면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날씨 계절에 따라서 이제 또 CD를 갈아 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오늘 하늘이라고 해서 이 대장님이 또 올려주셨어요. 거의 윈도우 배경화면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게 왜 살짝 파랑파랑하지가 않은 게 이 날씨가 좀 그 햇빛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햇빛을 받았네요. 하, 이런 느낌 좋습니다. 컬러 그레이데이션을 조금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 정신. 아무튼 그 제가 또 가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가을에 태어났거든요.
1: 아,
0: 그래서 그런가
1: 가을 베이비군요.
0: 예, 가을 남자. 가남, 가남.
1: 아, 가남.
0: 예, 가을만 되면 그냥 기분이 좀 좋아져요. 특별한
1: 좋아진다고요?
0: 예, 너무 좋죠.
1: 센치해지는 게 아니고.
0: 아, 너무 좋아요. 가을 되면 일단은 가을 되면 나가서 달려도 땀이 나도 바람으로 식혀줄 수 있는 그런 느낌.
1: 아, 그죠.
0: 기분 좋게 하이킹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바람이 불면.
1: 네, 맞아요.
0: 더운 바람 푹푹 찌면은 그냥 너무 힘들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근데 또 이제 더운 바람에 푹푹 찌는 하이킹 하는데 계곡을 딱 만나가지고 발을 딱 담갔을 때 시원함. 미국에는 계곡 좀 많이 있나요? 하이킹할 때? 별로 없죠. 아,
1: 이렇게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안 돌아다녀서 몰라요.
0: 발을 안 담그지 않나요? 약간 한국
1: 발 담글 수 있는 데 있어요. 저기 네. 어디야? 얼링턴. 어디 이름이 갑자기.
0: 되게 정보를 되게 있어요. 짧게 아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발목 정목.
1: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0: 한국은
1: 얼마 전에도 갔다 네. 왔는데.
0: 그래요? 네. 한국은 그런 게 있어요.
1: 더그 파크라고 개들도 들어갈 수 있고.
0: 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 계곡에
1: 많아요. 어,
0: 계곡이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시원한 그 흐르는 물에다가 수박을 담궈 놓으면
1: 네.
0: 수박이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네. 아, 먹는 그런 아삭아삭함. 사각사각. 너무 좋아요. 오늘 뭐 특별한 일도 생긴 것도 아닌데 아침에 나가는데 바람이 선선하면 오, 이제 좀 살만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을이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여름보다는 좀 더 멋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름엔 솔직히 선택지가 별로 없죠. 반팔, 반바지, 끝. 조금 더, 뭐, 여자들은 많죠. 좀 더 이제 뭐, 크롭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깨 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등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1: 크롭티는 이제 젊은 분들.
0: 네. 젊은 분들, 예. 네.
1: 젊고 날씬한 분들.
0: 그리고 조금 더 뭐, 멋을 부려봤자 이제 반팔 색깔 바꾸는 정도? 이러는데, 가을이 되면은 옷장이 살아납니다. 코트도 있고요.
1: 아,
0: 셔츠도
1: 맞아요.
0: 있고 재킷도.
1: 근데 확실히 가디건도. 옷은 가을 네. 옷이
0: 좀 더 예쁜 게 많죠.
1: 예쁜 것 같아요.
0: 네, 그죠, 그죠. 거울 앞에서 한번 돌아보면 이제 나쁘지 않은데 이런 느낌들이 그 옷들이 좀 많아가지고. 예. 네. 전에는 약간 기분 좋고 이러면 좀 정장 입고 네. 반스노블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사람 구경하면서 책 읽는 척하면서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었다는 거 저에게도. 네. 머리도 그렇죠. 여름에는 그냥 짧게, 더우니까 짧게, 땀나니까 짧게, 말리기 귀찮으니까 또 짧게. 혹은 여자분들 단발, 그죠? 그 머리 감기 굉장히 편하니까. 단발해보신 적 있으세요?
1: 많죠. 네. 짧은 머리 많이 했었어요.
0: 머리 감을 때 되게 편하잖아요.
1: 편하죠.
0: 그죠? 시원하고. 네. 네. 그 겨울,

0: 가을 겨울 되면은 이제 머리도 좀 길러볼 수 있는 그런 왠지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1: 남자분들은 좀 네. 그런 느낌이에요.
0: 네. 살짝 내려오게 막 이런 느낌. 사람이 이제 막 뭔가 분위기라는 걸 좀 장착하는 계절이 아닌가.
1: 확실히 네 맞아요. 약간 느낌이죠. 가을이 네. 참 분위기가
0: 있어요.
1: 살아. 네
0: 맞아요 맞아요. 또 이제 그 펌킨 시절 뭐죠? 그 할로윈? 펌킨. 네 할로윈도 오고 음료도 바뀝니다. 스타벅스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좀 더 이제 할로윈이 스파이스. 오니까 펌킨 스파이스.
1: 저 곧 있으면 이제 네. 또 저 페퍼맨.
0: 원래 저희가 여름 내내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뭐 리프레셔나 뭐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목마르면 일단 차갑게 이런 거 시키는데 가을이 되면 이제 따뜻한 라떼 하나 시키고 헤이즐넛 또 시럽 좀 넣어 주시고.
1: 와 저는 여름에도 네. 내내 핫 커피를 마셔.
0: 아 그래요? 네. 쉽지 않은 여자네요.
1: 네. 웬만해서는 멀리해야 되는 커피 마셔.
0: 그리고 나서 핫 초콜릿도 한번 또 넣어 주시고 이게 또 가을이지. 네. 빨리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손으로 컵을 잡고 따뜻한 온기 느끼면서 천천히 한 모금. 그냥 커피 한 잔인데 인생이 좀 여유로워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가을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옷 하나 바꾸고 머리 조금 길러보고 따뜻한 음료 한 잔 마시고 바람 한번 맞는 것보다 아 이제 새로운 계절이 왔구나 라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계절이 있나요? 이유는 딱히 없는데 그 계절만 되면 또 기분이 좋아지는 계절 있으세요?
1: 가을. 가을. 봄, 가을.
0: 봄, 가을.
1: 네, 봄, 가을이 제일 네. 좋더라고요.
0: 네. 아무튼 옷이 달라지고 먹는 게 달라지고 듣는 음악이 달라지고 괜히 사람도 감성적으로 변하고 이게 바로 가을이 주는 마법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좀 약간 센치하게 변하는 것 같아서 왠지 이때 연애들 좀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1: 뭔가 좀 차분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0: 아, 맞아요. 차분해지는 느낌. 예. 낙엽처럼.
1: 왜냐면 여름에는 막 업돼가지고 막 이렇게.
0: 맞아, 맞아. 너무 더우니까. 예, 네. 짜증 지수도 올라가고. 빨리빨리 뭘 해야 돼, 더우니까. 예, 그런 느낌.
1: 후텁지근하고. 또 멀쩡하고 예, 워낙 또 되게 휴미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이번 여름 너무 더웠어요. 너무 힘들었고. 버지니아 뿐만 아니라 모든.
1: 짜증나죠.
0: 아 정말. 예. 뭐 열심히 돈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도 하고 예쁘게 했는데 금방 땀 나서 떡지고 아우 막 아니, 티셔츠도
1: 저희 네. 강아지들도 나가기 네. 싫어하더라고요.
0: 아 너무 그래요? 더,
1: 예. 몇 번 데리고 나가가지고 망해가지고 공원 같은데 가가지고 걷기 싫다고 그래서 싫다고. 결국에는 제가 안고 가고 막 그랬어요. 힘들다고 너무 더워도 싫어하더라고요.
0: 그런 느낌. 아무튼. 네. 가을이 주는 마법, 여러분들, 가을이 와서, 아 드디어 이거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라고 싶은 것도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녁은 가을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만 챙겨도 어디 가서 캠핑 고수 소리 듣는다 싶은 알짜배기 꿀팁까지 가을 냄새 풀풀 나는 수다부터 저녁 드라이브 중이든 지친 퇴근길이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 귀에 가을 낭만을 풀 충전해 드릴게요. 텐션 살짝 올리고요. 저희 라디오는요. 오픈톡 열려 있습니다. K라디오로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 카카오톡 K라디오 DC 올려 있고요. 인스타 스레드 K플레이 DMB, K라디오 DMB 둘 다 열려 있습니다. 사연 신청곡 많이 올려주세요. 신청곡만 올려도 괜찮으니까 듣고 싶은 노래 마음껏 신청해 주시죠. 방송 듣는 방법은 kradio.us로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온에어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꼭 누르시고 바로 DMB를 또 누르셔야 돼요. 유튜브 라이브 꺼주시고 조금 네, 그런 느낌. 자 여러분들의 모든 소소한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K라디오 DMB 노래 듣고 와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이오와 지드래곤이 부른 팔레트 들었습니다. 지드래곤 좋아하세요?
1: 네. 네. 멋있으세요.
0: 네. 집중하세요.
1: 스웨그.
0: 스웨그가 좀 약간 쉰 것 같아요, 느낌이.
1: 아니, 좀 약간 네. 생기신 것도 마음에 들고요.
0: 어, 그렇군요.
1: 네. 노래도 뭐, 좀 스웨그 있게 잘하시고.
0: 오늘의 약간 OOTD 한번 보자면, 오늘 또 안경에다가, 또 이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왔어요. 약간 골프. 네, 골프 치러 오신 그런 느낌.
1: 골프 치고 온 이모님?
0: 네, 그런 느낌. 어, 이모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극? 자, 저는 가을이 왔다는 걸 기온으로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에어컨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평소 같으면 바로 에어컨을 켰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안 덥더라고요. 창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선선하게 들어오는데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여름이 끝났구나. 별거 아닌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늘이고 그날 처음으로 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잤습니다. 모기 들어와요.
1: 모기 아직도 많아요. 네.
0: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에어컨 소리 대신에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 바람 소리 들으면서 자는데 괜히 오래전으로 들어간 느낌도 들고요. 저한테 가을은 에어컨을 끄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 되게 특이한데요. 저는 여름이 끝났구나는 아니고 선선하게 바람이 올 때는 의심을 해봐요. 아, 내일은 다시 덥겠지.
1: 요즘 하도 네. 버지니아 날씨가
0: 왔다 갔다 해가지고
1: 네, 오락가락하니까.
0: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너무
1: 여름옷이나 가을 옷을 이렇게 금방 못 치워.
0: 맞아요. 네. 네. 어제는 더웠다가 저번엔 그런 적 있었잖아요.
1: 전동이 장난 아니죠.
0: 일주일 눈왔다가 네. 갑자기 막 더워지고 그런 느낌. 네.
1: 예전에 2011년도에 네. 그때 10월달에 눈이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0: 그렇군요.
1: 장난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0: 그렇군요. 진짜로 10월달에는 올 수 있잖아요.
1: 눈이 내렸었어요. 10월달에 뭐와.
0: 11월부터 시작인가?
1: 그 연도가 네. 그 버지니아 그때 홍수 크게 난 때 있었잖아요. 막 셀팩스 네. 막 보트 타고 다니고. 보트 아니고
0: 나 몰랐어요.
1: 타고 다니고.
0: 진짜요?
1: 그때
0: 11년에?
1: 그 연도에
0: 나 몰랐는데.
1: 그 뭐지? 네. 얼스퀘이크도 있었잖아요.
0: 아.
1: 그 연도가 좀 이상했어요. 2011년도. 네.
0: 요즘에 약간 알고리즘이 막 UFO 이런 걸 좀 떠다니는 것도 많이 보이고 해가지고 네. 좀 세상이 좀 무섭게 보이긴 합니다. 사실.
1: 그거 다 있다고 나왔잖아요.
0: UFO 있어요?
1: 몰라요. 뉴스 보세요.
0: 되게 많은 UFO들이 있거든요. 긴 UFO도 있고 연필처럼 생긴 UFO도 있고 막 삼계탕? 배고픈가 봅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들.
1: 네 오늘 저녁은 삼계탕으로.
0: 어 맛있겠다. 저는 가을만 되면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출근하실 때 항상 같은 갈색 자켓을 입으셨거든요. 그때는 그냥 아빠 옷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 재킷이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1: 입고 싶으세요?
0: 아니요.
1: 과연 사연, 맞을까요?
0: 사연. 아. 입어봤는데 거울을 보다가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괜히 한번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아빠랑 비슷했겠네. 해졌네. 가을은 저에게 단풍이나 날씨보다 그때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1: 그 갈색 자켓을 입은 아버지가 멋있어 보이셨나 보다.
0: 그러니까 이상하게 가을 하면은 이게 갈색 베이지, 네. 뭐 이런 느낌.
1: 버건디.
0: 고동색.
1: 예쁘잖아. 네. 고동색이 뭐더라?
0: 고동색이 좀 버건디? 짙은 갈색. 버건디는 와인 색깔 느낌이고요. 네. 아니면 초록색인데 약간 되게 풀색.
1: 네네네.
0: 포레스트색. 네, 이런 느낌.
1: 올리브 그린.
0: 올리브 그린. 네, 올리브 가든도 맛있고요. 배고픈
1: 제가 많이 고프신가 봐요.
0: 올리브 가든에 가면은 빵 무료로 주는 거 너무 맛있는데, 그죠? 샐러드랑. 그 느낌.
1: 그 어떤 분이 그거 엄청 계속 그거만 시켜 드셨다는 거.
0: 아, 그래요? 좀 맛있긴 해. 네, 그런
1: 그래요?
0: 느낌.
1: 나 올리브 가든 안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0: 네, 그 샐러드가 너무 맛있긴 합니다. 아무튼, 가을만 되면 아버지와 함께. 네, 아버지. 오랜만에 올리브 가든 가시죠.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네. 저는 여름에는 절대 밤에 산책을 안 합니다. 나가자마자 덥고 모기에게 물리고 땀나고 그런데 가을이 되면 이상하게 집에 바로 다시 들어가기 싫어져요. 퇴근하고 차를 세워놓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동네를 한 바퀴 걷습니다. 이어폰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지난번에는 평소 20분이면 도는 길을 1시간 가까이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생각해보니까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그날 하루가 꽤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가을이 오면 일주일에 몇 번씩 일부러 걷습니다. 저한테 가을은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가도 괜찮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공감이 안 가서 티라서 그런지 제가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께 어떤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기 전에 이어폰 끼고 그 한 바퀴 그런 적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차에 차 세우고
1: 아 저는 애들 산책시켜야 돼서 어차피
0: 당신은 T입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MBTI 얘기. 근데 아무래도
1: 잘못됐다고.
0: 옐프님의 MBTI는 ENTP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1: 몰라요. 뭐 바뀌겠죠. 언제 한번 해보자고요.
0: 네. 좋습니다. 보통 산책하면 몇 분 걸으세요?
1: 좀 약간 짧게 할 때는 한 15분, 못해도 15분 정도를 하려고 하고요.
0: 네.
1: 15분, 20분? 15분? 그리고 이제 그냥 대충 동네 한 바퀴 좀 크게 돌 때는 3, 40분?
0: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에. 뭔가 새로운 곳 가서
1: 애들
0: 산책하는
1: 더워서
0: 거. 그러니까.
1: 더워서 오래도 못 타. 네. 그 결국은 제가 안고 둘 다 안고 가야 돼요. 막 걷기 싫다고 안아달라고 그래서.
0: 저는 좀 그래서 짧게 좀 하긴 해요. 5분에서 10분 정도.
1: 근데 확실히 네. 저도 그렇지만은 날씨가 좀 덜 후덥지근하고 덜 더우니까 애들도 이제 산책을 좀 꽤 하더라고요.
0: 네. 좋은 산책로 있으면은 공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좋은 강아지가 갈 수 있는 좋은 곳들. 산책로만 말고. 아까 그 도그파크 얘기하셨잖아요. 알링턴에.
1: 도그파크는 많아요.
0: 그래요?
1: 언제 한번.
0: 알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가을만 되면 군고구마를 사오셨습니다. 아, 또 가을이면 또 군고구마죠. 그 약간 그.
1: 호떡.
0: 스모크. 그 냄새. 호떡. 집에 들어오시면 신문지에 고구마 몇 개 싸서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면 저랑 동생이 뜨겁다고 난리치면서도 손으로 껍질 까서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풍경도 없어졌어요. 저도 독립하고 동생도 결혼하고 엄마도 이제 예전처럼 자주 고구마를 사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엄마한테 갔더니 전자레인지에서 고구마를 꺼내놓으셨더라고요. 먹어, 요즘 가을이잖아.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오, 고구마 하나 먹는데 그때 그 집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가을은 단풍보다는 엄마가 사오시던 군고구마 냄새입니다. 아, 또 군고구마 냄새가 또 기가 막히죠. 또 이제 밤에 또 예, 호 불어가면서 그렇게 먹던 생각이 나는데 가을은 근데 또 다들 먹 전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저 전어 안 먹어봐가지고. 먹어보셨어요?
1: 전어가 뭐죠?
0: 전어라고 그 물고기 생선.
1: 아예 아는데. 모르겠네. 그 작은 물고기였나?
0: 저희는 약간 사실 회를 많이 안 먹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횟집이 별로 없으니까 많이.
1: 그러니까 저도 약간 스시파지 회보다는 전 스시를 방어회는 좋아해요.
0: 좀 리밋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굉장히 이것저것 다 드시는데 저희는 뭔가 항상 먹는 것만 먹으니까 방어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 네. 저희 노래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니가 부릅니다. Heaven.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0: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DMV. 제이든 AK 플레이 DMV 돌아왔습니다. 가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캠핑입니다. 캠핑 가보셨어요?
1: 아, 당연하죠. 저 캠핑 너무 좋아해요.
0: 진짜?
1: 네.
0: 오.
1: 자연의 여자입니다.
0: 자요. 날씨가 선선해지면 이상하게 캠핑장 검색 한번 해보게 되잖아요. 평소에는 집에 있는 거 제일 좋은 사람도 가을만 되면 갑자기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산 좋지 않아? 캠핑 한번 가볼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 할머니들이요.
0: 옐프님, 뭐죠?
1: 할머니들이랑 얘기하세요?
0: 옐프님, 그런 거 좀 꺼주시고, 제발.
1: 아니, 잘못 눌렀어.
0: 매너 모드, 플리스. 네. 네. 저는 캠핑도 생각하면 약간 로망이 있거든요. 약간 해질 무렵에 텐트 딱 쳐놓고, 의자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고, 해가 완전히 지면은 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 먹고.
1: 불멍.
0: 예. 밤에는 아무것도 또 안 하고 이제 불만 바라보면서 이제 오돈도손 얘기하고. 예.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텐트 문을 딱 열었는데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고 약간 물가 싹 보여주고.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커피 한 잔 이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캠핑입니다. 유튜브에도 캠핑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는 영상도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냥 그것만 보는 거야. 되게 예쁘게 구도도 잘 잡으시고 혼자서 캠핑하셔고. 근데 실제 캠핑은 어떻습니까? 텐트 치다가 싸웁니다. 이거 여기 꽂는 거 맞아? 아, 설명서 좀 봐. 봤는데 모르겠어. 그리고 밤이 되면 아, 나 추워. 담요 어딨어? 랜턴 어딨어? 화장실 어디야? 갑자기 낭만이 아니라 생존 체험이 됩니다.
1: 벌레한테 물린, 벌레 들어오거나.
0: 그렇죠. 특히 처음 캠핑 가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아요. 텐트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텐트, 볼대, 팩, 망치. 여기에 매트, 침낭, 의자, 테이블, 랜턴, 버너, 코펠, 식기, 아이스박스, 그리고 음식. 그러다 보면 차 트렁크가 꽉 차요. 처음에는 우리 둘이 가는데 이렇게 짐이 많아 하다가는 나중에 우리 차에 사람은 탈 수 있나 싶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고생을 한번 하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는 캠핑 안 가 라고 말하면서도 또 시간이 지나면 검색합니다. 가을 캠핑장 추천. 이게 캠핑의 묘한 매력인 것 같아요. 불편한데 좋고 고생스러운데 기억에 남고 평소에는 굳이 안 하던 일을 밖에 나가서 하니까 재밌는 거죠. 특히 가을은 캠핑하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한낮에는 너무 덥지 않고 저녁에는 선선하고 불멍하기 딱 좋고 무엇보다 음식이 맛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맥주와 치킨이었다면 가을 캠핑에서는 불판 위에 고기 올려놓고 옆에서는 어묵탕 보글보글 끓어끓이고 마지막에 커피 한 잔.
1: 아니 소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0: 맞네. 그게 네. 없네. 아.
1: 근데 막 캠핑 가면 라면도 맛있지 않아요?
0: 아 라면 맛있죠. 네. 저도 약간 그런 느낌. 저는 캠핑은 잘 안 가봐서. 근데 이제 낚시터에는 가봤어요. 낚시터에.
1: 아, 낚시 너무 좋아요. 네,
0: 낚시하시면 옆에서 이제 라면 끓여 먹고. 또 이제 그 잡은 물고기가 먹는 고기다. 이러면.
1: 네, 해물. 예, 너무 재밌어요.
0: 예. 뭐라고 저거? 추어탕인가요? 뭐 그런 것들.
1: 무슨 추어탕?
0: 아닌가? 뭐죠?
1: 추어탕은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거 미꾸라지가 잘.
0: 물고기 넣어서 끓인 거 뭐라고 하죠, 그거?
1: 매운탕이요.
0: 매운탕 맞죠, 매운탕. 네. 매운탕.
1: 추어탕이네.
0: 추어탕 미꾸라지인가?
1: 아, 예.
0: 자꾸 언어가 네. 퇴화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서 오늘은 캠핑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에게는, 아, 맞아 하는 이야기. 그리고 캠핑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에게는, 아,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라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처음 캠핑 가시는 분들 비싼 장비부터 사지 마시고요. 맞아. 첫 캠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놓치지 않느냐입니다. 명언인데요. 가을 캠핑에서 밤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 왜 침낭만큼 매트가 중요한지. 밤에 화장실
1: 박혀요.
0: 허리 베겨요?
1: 이렇게 등허리 베낀다고요. 그 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찬바람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그 까는 건 있으셔야 돼요.
0: 맞아요. 밤에 화장실 갈 때 왜 헤드랜턴이 그렇게 유용한지 그리고 캠핑 초보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당황하는 것까지 오늘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올 가을 캠핑 계획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캠핑장 도착해서 검색하고 캠핑장 도착해서 오늘 며칠이야? 9월
1: 8일?
0: 9월 8일자 K플레이 라디오 검색하시면 이미 늦습니다. 미리 배워놓고 가세요. 자, 첫 번째 캠핑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요? 과연 장비부터 사는 장비부터 삽니다. 캠핑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갑자기 장비 검색을 시작해요. 텐트는 뭐가 좋아? 침낭은 몇 도짜리 사야 돼? 의자는 헬리녹스가 좋아? 버너는 이소가스 프로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장바구니 금액이 $2,000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캠핑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이게 정말 제일 많이 하는 실수예요. 처음에는 캠핑이 너무 낭만적으로 보이거든요. 인스타그램 보면 예쁜 텐트 하나 딱 쳐놓고 옆에 랜턴 켜놓고 캠핑 의자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를 삽니다. 그런데 첫 캠핑을 갔다 와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나는 캠핑 체질이 아니었구나. 이런 느낌. 텐트 치는 것도 힘들고 밤에는 생각보다 춥고 화장실은 멀고 아침에는 일찍 눈이 떠지고 철수하는 건 또 왜 이렇게 힘든지.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장비를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어디에 보관하지? 그래서 처음 가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캠핑은 빌려서 가세요.
1: 오. 빌릴 수 있으면.
0: 네. 혹은 캠핑 가본 사람이랑 같이
1: 그쵸.
0: 얹어서
1: 그게,
0: 가세요.
1: 그게 최고죠.
0: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1: 가본 사람하고 먼저 가보는 게.
0: 캠핑장에 따라서 텐트나 장비를 대여해 주는 것도 있고요. 주변에 캠핑 장비 렌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1: 근데 이건 있어요. 그 처음 이제 시작할 때나 돈이 많이 들고 그 후로는 그걸 그 물건들을 계속 쓰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뭐 갈 때마다 이렇게 막 쓰는 거 근데 처음 몇 번이 돈이 좀 들죠.
0: 그렇죠.
1: 뭐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0: 또 캠핑 또 장비충들 되게 많거든요. 장비는 또 최고 고급적으로 이제 다 갖춰져야.
1: 아, 한국 분들. 또, 네. 근데 저도 그냥 요즘 보면은 아마존에서 저 리뷰 좋은 거 대충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이런 거. 만 해도 가격 착한 거
0: 왜냐하면 왜냐하면 거기 가서 사진 찍으려고 일부러 장비 그런 느낌. 근데 한 친구가 이제 캠핑을 자주 가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가져온 장비가 있었는데 그 장비가 이렇게 갈아서 커피를 만드는 그런
1: 환장한다 거기까지 네. 가가지고 갈아서 마시는
0: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네. 먹어도 맛있어요.
1: 맛있죠.
0: 좀 신기한 그런 느낌. 아무튼. 한두 번 직접 해보면 내가 어떤 캠핑을 좋아하는지 알게 됩니다. 나는 텐트 치는 게 재밌는 사람인지, 차에서 내려서 바로 쉬고 싶은 사람인지, 불멍이 좋은 건지, 먹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자연 속에서 낮잠 자는 게 좋은 사람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1: All of the above.
0: 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캠핑 스타일을 찾은 다음에 장비를 사는 거죠. 특히 자동차로 가는 카 캠핑을 주로 한다면, 아, 이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1: 카 캠핑?
0: 네. 차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시는 분들. 트렁크에서 이렇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무조건 초경량 장비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배낭 메고
1: 캠핑은 텐트에서 네. 자는 게 최고죠. 재밌어. 전 그게 그 재미예요.
0: 그 재미가 또 있는 네. 거니까.
1: 텐트에서 자는 네. 게 재밌어요.
0: 깨르르 깨르르 이제 네. 얘기하다가.
1: 거기 안에서 고스톱 치는 것도 재밌고.
0: 아, 저 제가 얼마 전에 심야괴담에 봐가지고 거기 그 개울가에다가 캠핑 텐트 쳐놓고 약간 그 에피소드를 봐서 그런지 좀 무섭진 않나요?
1: 안 무서워요?
0: 오케이. 자, 아무튼 첫 캠핑의 공식은 이겁니다. 사지 마세요, 빌려보세요, 가보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생각하세요. 이건 있어야겠다. 그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캠핑을 한번 시작하면 장비 끝이 없어요. 의자 하나 샀더니 테이블이 필요하고, 테이블 샀더니 랜턴이 필요하고, 랜턴 샀더니 걸어둘 게 필요하고. 그러면 캠핑을 하러 간 건지 캠핑용품 매장을 운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캠핑 초보들이 밤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낮에는 절대 모릅니다. 해가 떨어지고 나서야 이거 왜 안 가져왔지?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장비를 빌렸어요. 캠핑장에 도착했죠? 차에서 내립니다. 공기 좋아요. 너무 나무 보입니다. 바람 좋고요. 아, 좋다. 그리고 5분 뒤. 근데 텐트 어디서부터 치지? 여기서 두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텐트를 집에서 한 번도 안 쳐봤다. 처음 산 텐트라면은 제발 캠핑장 가기 전에 한번 펼쳐보세요.
1: 맞아요, 맞아요 그거.
0: 예, 거실에서 안 되면 마당에서라도. 설명서 한번 읽어보고, 볼대가 어디로 들어간지 확인하고, 백은 어떻게 박는지 보고, 왜냐면 캠핑장에서 한번 펼치면 옆 사이트에 캠핑 고수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텐트 앞에서 이거 왜 안 들어가지 하고 있을 때 옆에 아저씨가 7분 만에 텐트를 완성합니다. 그러면서 슬쩍 봅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처음이세요? 왜 그 질문이 아플까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이요. 텐트까지 쳤죠? 이제 살 것 같죠? 의자 펴고 테이블 놓고 커피 한잔 마십니다. 아, 좋다. 해가 집니다. 여기서 세 번째. 낮기온만 보고 옷을 준비한다. 진짜 중요해요. 낮에는 반팔 입고 돌아다닐 수 있는데 해가 떨어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춥네 합니다. 가을 캠핑은 밤 최저기온을 꼭 확인해야 돼요. 더우면 벗고 추우면 하나 더 입고 그리고 여분 양말. 양말 진짜 추천한대요. 양말 젖었는데 갈아 신을 게 없으면
1: 여분 옷을 진짜 갖고 가져가셔야 되고요. 네,
0: 캠핑의 낭만이 사라집니다. 무조건 가져가죠.
1: 무조건, 예. 네. 뭐 젖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낚시가 됐던 캠핑이 됐건 저녁에만 되면은 확실히 온도가 뚝 떨어져서 추워져서 겉옷을 진짜 꼭 챙겨가셔야 돼요.
0: 겉옷 맞아요. 네. 한 바람막이만 가져가도 괜찮아요.
1: 벌레 스프레이. 그것도 좀 중요해요.
0: 자, 그리고 캠핑은 꽃이죠. 불멍. 불 피워놓고 앉아있어요. 고기 굽고 어묵탕도 끓이고 음악도 틀어놓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실수. 랜턴. 하나만 가져온다. 캠핑 처음 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랜턴 하나면 되겠지. 아닙니다. 밤이 되면 진짜 어두워요. 특히 화장실 갈 때 손에는 휴대폰 들고 한 손에는 물병 들고 발밑은 안 보이고 그래서 헤드랜턴 하나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머리에 있으면 양손이 자유롭잖아요. 요리할 때도 좋고 텐트 정리할 때도 좋고 화장실 갈 때도 좋고 그리고 랜턴 하나는 테이블 주변을 밝히는 용도로 쓰고 하나 정도는 이동용으로 쓰면 편합니다. 아, 이게 랜턴 두 개 가지고 그리고 헤드랜턴이면 좋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여러분 캠핑장에서 밤에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화장실입니다. 캠핑의 낭만, 불멍, 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요. 밖은 춥습니다. 어둡습니다. 화장실은 멉니다. 그리고 나는 침낭 속에 있어요. 그때부터 인생 최대의 고민이 시작되죠. 갈까 말까?
1: 아, 그 아마존에 보니까 그 포르보 그 네. 토일렛 그 갖고 다닐 수 있는 거 그거 있던데요?
0: 아, 그 좀 그렇지 않나?
1: 몰라. 저는 네. 그 포르파리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단 차라리 그냥 그거 사가지고 거기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0: 뭐 그럴 수도 있는데.
1: 아니면 자연에다가 네.
0: 그리고, 예, 네. 그래서 캠핑장 예약할 때 화장실 위치를 꼭 한번 확인해 보래요. 특히 아이들과 가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부분이라면 위치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1: 근처에다 좀 네. 사이트 두는 것도 좋아요.
0: 네. 왜냐면요. 아,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1: 냄새?
0: 캠핑장에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립니다. 내 사이트에서는 하하하 그냥 평범하게 웃은 것 같은데 옆 사이트에는 바로 옆에서 파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 데는 좀 냄새도 나고 그럴 수 있는 걸로. 네. 자, 그렇게 다 좋아요. 아침 텐트 문 열었고요. 선선한 공기 들어오고 새소리 들립니다. 초보 캠퍼들이 여기서 항상 하는 실수. 아침에 바로 철수하지 마세요. 텐트에 이슬이 맺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밤새 비가 안 왔는데요. 텐트가 축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수하기 전에 가능하면 텐트를 충분히 말리고 젖어있다면 수건이나 타월로 닦아주세요. 젖은 텐트를 그대로 접어서 가면 차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 냄새 뭐지? 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은요. 모든 짐을 싸서 차에 넣고요. 분명히 왜 더 짐이 많아진 것 같죠? 돌아갈 때는 4명이 타는 것 같은 짐이 있습니다. 의자 하나, 테이블 하나, 텐트 하나, 침낭 2개, 매트 2개, 랜턴 3개, 장장 남은 거 아이스박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가방 하나. 이거 몰라, 챙겨!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다시는 캠핑 안 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캠핑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캠핑을 계획하고 싶은 분들 처음부터 2000달러 장비 사지 마시고 일단 한번 친구랑 같이 한번 가보세요. 네, 텐트도 고쳐보고 고기도 한번 태워보고 밤에는 좀 떨어도 보고,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좋았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캠퍼입니다. 캠핑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냥 낭만 가지고 갈 게 아니네요. 굉장히 이런 것들도 또, 전문가가 또 있어야.
1: 현실적인 것도 생각하시죠.
0: 네,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니까. 요즘에 좀 많이 편하게 나온 거 많지 않아요? 그죠?
1: 많더라고요.
0: 예. 네, 아무튼, 절대, 예, 처음이라면 여러 가지 유튜브도 많이 숙지하시고, 그 낭만을 제대로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또 우리 또, 엘프님이 오셨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공격하라! 공격하라! 엘프를 공격하라! 엘프님의 멘탈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엘프 강화 훈련! 아재 개그 시간입니다.
1: 아까 네. 하이킹 좀 빵 터졌어요.
0: 그죠? 예, 네. 네, 아까 전에 뭐 재미없다고 하는데 바로 터졌거든요.
1: 처음 그렇게 터진 걸걸요? 두 번째, 첫 번째가.
0: 등산을 좋아하는 왕도 똑같았습니다. 하이킹. 그리고, 신하가 왕과 헤어질 때 하는 말. 신하가 왕과 헤어질
1: 바이킹?
0: 때. 바이킹?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인데, 자 먼저죠. 룰.
1: 네.
0: 가장 외로운 자는 뭘까요? 바로,
1: 뭐지?
0: 혼자.
1: 혼자?
0: 자. 자, 호랑이가 차를 타고 가던 중 친구를 만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1: 혼자.
0: 호랑이가. 거기서 터지시나요? 네. 호랑이가 차를 타고 가던 중 친구를 만나서 하는 말이 뭘까요? 호랑이가. 타이거, 타이거. 양 중에 가장 뜨거운 양이 뭘까요? 요즘에 굉장히 또 핫한 그런
1: 양냄비?
0: 양 뜨거운 양.
1: 냄비라며. 네.
0: 양.
1: 양?
0: 쉽. 네. 네. 양 중에 가장 뜨거운 양.
1: 뜨거운 양?
0: 네. 태양. 자, 물고기의 반대말은 뭘까요? 물고기의 반대말?
1: 물고기
0: 반대말은 불고기. 자, 노래 틀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센드가 부릅니다. 밤밤밤.

0: 들리는 라디오.
1: Radio.
0: Monday to Friday, 6 to 8K Play DMV. 최고의 핫 이슈들만 모였다. K 업데이트.

자, 이번에는 오늘 하루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소식들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연예가 핫이슈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예계에 불어온 핑크빛 웨딩마치. 먼저 사랑스러운 배우 백진희 씨가 깜짝 결혼식 소식을 직접 전해왔습니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내년 1월 결혼식을 올린다고 발표했는데요. 예비 신랑은 훈훈한 회사원 헨리 씨라고 하죠. 인생의 가장 든든한 짝꿍을 만났다라면서 애정 듬뿍 담긴 소감을 남겨서 많은 팬들의 축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쌍 배우 커플 배우 한은서 씨와 윤종훈 씨 역시 행복한 결혼 소식에 함께 다정한 커플 사진을 공개해서 온라인을 훈훈하게 물들였습니다. 두 분 모두 앞날에 꽃길만, 꽃길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최근 미국에서 K-POP 아티스트의 활동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샌 앤토니오 지역 매체에서는 우주소녀 출신 다영과 미국 K-POP 월드 페스티벌 참여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다영은 오늘 10월 30일 샌 앤토니오 K-POP 월드 공동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우주소녀 활동 이후 솔로 아티스트로 전환한 뒤 미국 무대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사례죠. 특히 재밌는 건 미국 현지 언론이 단순히 한국 가수의 공연으로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데뷔한 아티스트가 솔로 커리어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스토리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결별한 이종석과 아이유가 같은 날 나란히 근황 사진을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종석은 별다른 멘트 없이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해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들을 올렸는데 이전보다 한층 편안해진 분위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근데 나란히 근황 사진을 이거를 올리는 게 아마 좀 약간 결혼 그걸 어떻게 하지? 딱 올렸다고 쟤 올렸네 나도 올려야지 이런 느낌 뭔가 의식하고 있는 굳이 그죠? 어리다 부럽다. 자 오늘 결혼하신 최근에 결혼하실 미래에 결혼하실 모든 분들 꽃길만 걸으라고 빅뱅의 노래 꽃길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빅뱅의 꽃길 들으면서 꽃길만 걸으실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케이플레이 TMB 3부가 열었고요. 오늘 옐프님 또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1: 네. 뭐 여전히 뭐
0: 하이킹 가시고.
1: 네, 하이킹 갔다 왔고요.
0: 이빨에 그릴 깨우시고. 끼우시고.
1: 네. 네. 저기 뭐야.
0: 뭔가 액세서리가 좀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늘어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1: 브라켓이 네. 이 송곳니 있는 데 쪽에 두 개 다 네. 루스돼 있었더라고요. 그 한참 제가 바나나 칩에 네. 그냥 진짜 바나나 있죠? 네. 말린 네. 거, 건조한 네. 거. 네. 그거에 꽂혀가지고 그거 엄청 먹다가
0: 과자 먹다가 이빨이
1: 루스됐어요. 그래서 오늘
0: 고장났다.
1: 네, 바로 하고 그렇습니다. 왔고요.
0: 저 한국에서 또 듣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통역을 좀 했습니다.
1: 아, 예.
0: 바나나는 또 위험한.
1: 또 오늘 또 피어싱도 또 예, 그렇죠. 하고 예. 이제 귀에 있는 피어싱 그 귀걸이도 좀 몇 개 바꿨어요. 액세서리를 좀
0: 귀에 여러분들 필승을 해서 귀에 피어싱을 끼웠다. 피어싱. 뭐 이런 느낌. 예. 좋습니다. 오늘 또 아재 개그도 나쁘지 않았죠 오늘.
1: 오늘 공격. 아주 예. 좋았어요.
0: 오늘 공격 개시 좋았어요.
1: 원래 좀 제가

0: 알고 보니까 저희 아빠가 어제 새벽에 몰래 드셨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뼈를 다시 냉동실에 넣어놨고요. 아빠 저 다 봤어요.
1: 뼈까지 그냥 버리시지.
0: 저 옛날에 몰래 아이스크림 먹다가 형한테 걸려가지고 좀 정말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엑설런트라는 아이스크림이었는데.
1: 알아요. 그 이렇게 따로 이렇게 포장돼 있는 거.
0: 디저트 떠리나인에 그거... 엑설런트 라떼 파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1: 그거 본 것 같아요.
0: 네, 그거 맛있습니다. 지난주에 지하철에서 정말 잘생긴 남자분을 봤는데요. 용기 내서 다음 역에서 내리려고 준비하다가 그만 반대 방향 열차에 타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목적지랑 정반대로 40분을 갔어요. 그날 회사에 지각한 이후 아무에게도 말 못했습니다. 야,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이런 사연 들으면 오,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사연을 들으면 이분 이이신가 보다. 같이 있으면 기빨리겠네.
1: 아니, 뭐 이 재류님도 툭하면 네. 지금 이 아이 뭐 오늘 쟁일 얘기 듣는.
0: 이 노래 아세요 혹시? 그 어? 고양이 노래인데 이야 이야. 그 노래가 네 그 유명한 노래 있다가 틀어드리기는 라디오에서 틀어드리기는 조금
1: 아니 괜찮습니다. 예,
0: 난해해서 제가 예, 개인적으로
1: 재류님 지금 머리 좀 어떻게 하시나요?
0: 아 이제 너무 더워요. 아 이게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예,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1: 거의 뭐 아재 머리를 하시고 네,
0: 쉽잖아요. 오늘 네, 너무 덥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않아요? 산책하다가 어느 날부터 특정 골목만
1: 머리 묶으세요.
0: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집중하세요.
1: 머리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0: 그 골목에 붕어빵 트럭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강아지 산책 코스가 자동으로 붕어빵 트럭으로 정해졌습니다. 걔가 저보다 막집을 더 잘 알아요. 제가
1: 냄새 때문에
0: 제가 보통은 맞죠 아무래도 강아지가 또 냄새 좋아하고 또 붕어빵 그쵸? 사장님이 하나씩 줬을 거예요 아마 먹어도 되나?
1: 먹으면 안 돼.
0: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꼬다리 이런 건 괜찮잖아. 팥 빼고. 저희 강아지도 어제 팥빙수 아이스크림 아세요? 빙수?
1: 설마 그걸 줬다고요?
0: 아니요 안 줬죠. 먹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보길래 아 미안하다 팥빙수는 안 된다. 다른 거였으면 안 좋겠지만 팥빙수라도 더 안 좋다.
1: 저 올여름에 팥빙수 한번 안 먹어봤네요. 네,
0: 한번 드세요. H마트에서 팝니다.
1: 아, 팥빙수는 여기저기 다 팔아요.
0: 아무튼 강아지 조심하셔야 돼요. 강아지는 그냥 맛있는 거 호기심이 많아서 그냥 바로 먹습니다. 뭐 킁킁 이런 거 없어요. 딱 보자마자 달려서 함냐 꿀꺽.
1: 아 근데 다행히도 우리 애들은. 사람 음식에는 네. 안 건드려요.
0: 네. 다행이다.
1: 고기에만 고기 냄새만 귀신같이 알고 그 외에 사람 음식 과자 이런 거는 이렇게 함부로 입을 안 대요.
0: 제가 제 강아지 키우기 전에 친구 강아지를 맡았었는데 모르고 포도를 준 거예요.
1: Oh my goodness.
0: 그래서 제가 포도를 줘도 되나 의문이 생겨서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1: 안 돼요.
0: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얘를 데리고 산책을 한 다섯 바퀴를 넘게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얘가 지쳐서 물 많이 마시고 그게 이제 된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괜찮은
1: 다행이네요.
0: 네, 그런 친구였다.
1: 네, 럭키네요. 네.
0: 뭐 주실 때 다 잘 알아보고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아무리 귀엽고
1: 네, 막 씌는 과일 이런 거 주시면 네, 안 돼요.
0: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요즘 택배를 하도 많이 시켜서 택배기사님이랑 거의 이웃사촌이 됐어요. 어제는 택배 오셨길래 문 열었더니 기사님이 먼저 어휴, 오늘은 뭐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번엔 에어프라이어요? 라고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 단골집 아닌가요? 라고. 우리 엘프님이 사고를 그렇게 많이 치시는 사고뭉치 엘프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 다음에는 거치대를 갖고 올 테니까 거기다 올려놓으시죠. 아유 정말 하루도 사고를 안 치면은 또 엘프님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택배 기사님이랑 좀 친하면은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무래도 뭐가 있죠? 네
1: 아무래도 저 물건 덜 던지고
0: 물건 덜 던지고 갖다 주고 제대로
1: 약간
0: 네, 안 훔치고
1: 없어도 좀 약간 뭐 대신 이렇게 왜냐면 사인
0: 있는.
1: 받아야 되거나 이럴 때. 네.
0: 그러니까요.
1: 아, 그런 거 없나? 아, 근데 한국에는
0: 요즘에는
1: 택배가 되게 잘 돼.
0: 네, 요즘 사진 찍고 이렇게 가는 그런 거가 있어서. 근데 되게 많이 봤어요. 다른 주에서 택배 많이 훔쳐가는 거.
1: 던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많이 던져서.

0: 그거를 너무 열받아서 그 사람이 택배에다가 폭탄을 설치를 했어요. 스프링클처럼 해가지고 막 이상한 반짝이 그 몸에 붙게. 그런 것들. 검색하면 되게 사이다 영상 많이 나옵니다. 어제 중요한 회의 중에 배에서 갑자기 엄청 크게 꼬르륵 소리가 났는데요. 조용한 회의실이라 그 소리가 완전 울려 퍼졌어요. 당황해서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척 했는데 아무도 안 서더라고요. 결국 팀장님이 밥 먹고 하자라고 하셔가지고 회의가 일찍 끝났습니다. 아, 제가 MVP인 걸로. 방구 소리 아닌 게 어디예요, 솔직히. 그죠? 꼬르륵 소리는 귀엽다.
1: 방구 소리.
0: 생뚱맞은 시간에 듣는 저희 생뚱맞은 재미있는 반전 상식 팩트 탑5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홍학 플라밍고는 원래 분홍색이 아닌 거 아세요? 태어날 때 홍학의 깃털은 칙칙한 회색이나 흰색이라고 합니다. 주식으로 먹는 붉은 조류의 플랑크톤, 갑각류에 든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간에서 분해되어서 깃털에 축적되면서 서서히 분홍빛으로 물든다고 합니다. 동물원에서 이 성분이 빠진 사료를 먹이면 도로 하얗게 변한다고. 어, 알고 계셨어요?
1: 네, 플라밍고 알았어요.
0: 하얀색인 거? 원래?
1: 네. 그 원래 태어났을 때 네, 원래 걔들 막 회색으로 태어나잖아요. 백초도 처음부터 그렇게 새하얀 게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네. 오,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두 번째는요. 바나나는 유전적으로 사람과 약 50% 일치한다고 합니다. 인간과 바나나는 세포 분열, 단백질 합성 등 기본적인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 유전 암호, DNA 시퀀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전체 DNA의 약 50%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바나나가.
1: 근데 바나나도 네. 진짜 원래 진짜 원조 바나나는요. 이렇게 네. 생기지 않았을 때 그 안에 씨도 이렇게 있고.
0: 어, 진짜요?
1: 크고, 예. 진짜 완전히 앵신한 바나나를 인터넷에 돌아다닌 걸 봤는데.
0: 어, 요런 정보들을 많이 하시네요.
1: 예, 그냥.
0: 어, 다음에는 그러면 약간 옐프의 TMI 시간.
1: 네. 자질구리하게 TMI 시간을 이렇게
0: 제가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꿀은 유통 기한이 없고 사실 썩지 않는데요. 수분 함량이 18% 미만으로 극히 낮고 당도가 높아 삼투압 현상 때문에 박테리아나 미생물이 번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 무덤에서 3000년 전 꿀이 발견됐는데 가열해 보니까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상태였대요. 와. 꿀이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1: 라하니 좋고.
0: 예. 네. 상어는 나무보다 지구에 먼저 살았습니다. 화석 기록에 따르면 최초의 상어 조상은 약 4억 5천만 년 전에 지구 바다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반면 지구상의 최고의 육상나무 목본 식물이 나타난 것은 약 3억 5천만 년 전으로 상어가 나무보다 약 1억 년 전 일찍 지구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 조상님이네요. 나무보다. 마지막으로 딸기는 생물학적으로 베리가 아니고 바나나는 베리다.
1: 응?
0: 식물학적 정의로 참 열매, 베리. 베리는 하나의 씨방 에서 자라 씨방 이거 단어예요. 씨방.
1: 네.
0: 씨방에서 자라서 씨앗이 과육 안쪽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겉면에 씨가 박힌 딸기는 꽃받침이 자란 헛 열매 가과이며 오히려 껍질 안에 씨앗이 묻혀서 자라는 바나나. 오, 껍질 안에 씨앗이 묻혀서 자랐네요. 토마토, 수박이 식물학적 기준에 베리에 속한다고 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생뚱맞은 시간에 듣는 생뚱맞은 재미있는 반전 상식 팩트 탑5.
1: 이런 거 좋네요.
0: 좋다고 합니다. 네. 대충 그러면 노래 한 곡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투어스의 노래예요.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0: 한때는 엄청 유행했던 노래죠.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1: 아니요.
0: 할 말이 없네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을 안정 현실 공감 랭킹 탑10이나 할게요. 네. 뻔한 단풍놀이 이야기 대신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누구나 겪는 일상 속 반전과 디테일을 담았습니다. 이름하여 가을 안정 현실 공감 랭킹 10입니다. 모기의 최후의 발악. 여름에 얌전하던 모기가 날 서늘해지자마자 방 안으로 총집합, 도끼 품고 물어뜯음. 저도 오늘 물렸어요. 가을 모기랑 산모기. 이런 모기들이 되게 세다고 들어보셨나요?
1: 네. 네. 되게 엄청 간지럽잖아요.
0: 그니까요. 제 요즘에는 모기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모기 물리면 이렇게 탁 하면 안 아파지고, 독침만 빠지는. 저는 안 샀는데 오늘 사려고요. 친구가 갖고 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빼더라고요. 모기 침만.
1: 네. 아니면 그 이렇게 막 스츄널라 밤 같은 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0: 밤?
1: 야, 밤
0: 저
1: 밤인데.
0: 타이거 밤밖에 몰라서.
1: 아, 네.
0: 예거밤도 알아요. 자, 9위 알려주시죠.
1: 네, 9위는 정전기와의 눈치 싸움. 이거 진짜.
0: 진짜.
1: 네, 니트 꺼내 입자마자 차 문짝 문손잡이 잡을 때마다 타닥 하고.
0: 아, 맞아.
1: 경제 스파크쇼.
0: 강제 스파크쇼. 강제 맞아.
1: 스파크쇼. 아, 맞아요. 이거 진짜 공감.
0: 이거 근데 가끔 어떤 사람이랑 손 닿을 때마다 타닥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설마 하고 하면 타닥타닥 할 때가 있어요. 똑같이.
1: 그, 저 강아지들하고도 네. 그럴 때가 있고, 아, 이거 좀 약간 after topic인데, 네. 제가 애교 미용을 했잖아요.
0: 네, 그죠.
1: 이게 미용도 겨울에 이제 추우니까 그 정전기 때문에 개털이 이렇게 막 날릴 때가 있어요.
0: 아.
1: 그럴 때 좀, 예. 네.
0: 어, 개털 날리면 거기서도 타닥타닥 하는 거예요?
1: 아니, 타닥타닥이 아니고, 그러니까 귀 같은 거 이렇게 길게 자르는 경우에는 이제 귀 털이 이렇게 막 쓰잖아요.
0: 아, 털이 서서 정전기 때문에.
1: 네,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해요.
0: 저는 한 번도 뭐 안 겪어봐서.
1: 약간 네. 스프레이 같은 거 살짝 뿌려서.
0: 아, 그럼 정전기가 없어지는가 몰랐네요. 네, 네. 오, 좋습니다. 네. 자, 8입니다. 길거리 은행 지뢰밭 피하기. 바닥에 노랗게 깔린 은행 밟을까봐 뒤뚱거리면서 워킹하는 출근길 좀비들의 행렬. 그 노랗게 은행 뭔지 알죠?
1: 네, 한국에 좀 그런 게 많잖아요.
0: 밟아가지고.
1: 이쁘잖아.
0: 그렇죠. 네, 7입니다.
1: 네, 7위는 가을 옷 사지 마라 딜레마.
0: 네.
1: 네, 트렌치 코트 멋지게 한 벌 샀는데 딱 세 번 입은지 바로 첫눈 오고 패딩행.
0: 딱 그 세 번을 입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죠?
1: 그래요? 저는 네.
0: 아니에요.
1: 트렌치 좀 많이 입게 되던데?
0: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거 입으려고 샀는데 그 시간이 별로 없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방 또 이제 아, 겨울이 왔다. 근데 그거 입으려고 왜 좋은 데 갈 때 입으세요. 자, 6입니다. 식욕의 고삐 풀림. 청고마비의 저주. 하늘을 덮고 말은 살찐다더니 정작 살찌는 건 매일 밤 배달앱 켜는 나 자신.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그냥 365일 식욕이 항상 좋아서 그런가? 가을이라고 막 더 맛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닌가?
1: 약간 국물.
0: 추우니까 국물을 먹어서.
1: 약간 국물 같은 떡 튀기지 않을까요?
0: 아, 여름에도 국물 튀겨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5위입니다.
1: 네. 5위는 음원 차트의 발라드 좀비 부활. 댄스곡 싹 사라지고 전주만 들어도 눈물 나는 이별 발라드가 차트 100위 싹쓸이.
0: 맞아. 이별 노래 이거. 진짜 많죠. 가을 노래, 가을에 보면. 네. 이번에도 그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워낙 또 케이팝이 인기니까 지금 가을에도 신나는 노래가 또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옛날에는 저희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가을만, 겨울만 되면은, 뭐, 발라드.
1: 분위기 있는 네. 노래 많이 나오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발라드 가수 이름이 디셈버였잖아요. 아니, 그냥.
1: 네.
0: 12월 달을. 네. 그렇습니다. 3위입니다. 지하철 온도차 눈치차 싸움. 겉옷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춥고, 사람마다 패딩부터 반팔까지 사계절이 공존하는 곳이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1: 자, 3위는 갑자기 찾아오는 전 애인 망령? 신선한 바람 한번 불었을 뿐인데 잊고 살던 첫사랑 전 애인 SNS 몰래 눌러봄.
0: 아, 그런가요? 약간
1: 가을이 왔다고.
0: 가을이 왔다고 전 애인이 생각나나?
1: 아니 뭐 많이 좋았으면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제가 네, 워낙 많이 좋았다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작년 가을에 뭐 어땠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를 너무 꽉꽉꽉꽉 채워서 보내다 보니까 작년
1: 좋네요.
0: 기억이 네, 진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가을에 전 애인 SNS 눌러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 맞아.
0: 네. 2위입니다. 가을 감성 허세샷 폭발. 커피잔 들고 낙엽 배경으로 해서 계절의 틈새 같은 감성.
1: 이거 제이든님 건데?
0: 저 절대 안 그러는데요. 무슨 소리죠? 절대 저는 그 허세샷을 찍는.
1: 아, 왜요? 책 펼쳐놓고.
0: 옛날에 그랬다. 이런 느낌.
1: 저는 한번
0: 지금은 그렇지
1: 않습니다. 몇 번 갖고 갔다가 포커스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이제 아예 안 갖고 다녀요.
0: 어떤 걸요?
1: 진짜 읽으려고 책을 갖고 다니다가
0: 책이요?
1: 예.
0: 아, 저도 읽으려고 책을 갖고 갔는데 투어에서
1: 포커스 안 돼서
0: 아니 책 피기가 너무 힘든 거야. 왜 그게 집중이 안 되지? 모르겠어요. 그거 책 피기도 힘들고 책 펴가지고 그거 읽혀지지도 않고.
1: 저는 이렇게 막 커피숍 이런 데 가가지고 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0: 오히려 저는
1: 조용하지 않는 상황.
0: 좀 도파민에 쩌들어 살아가지고 그런지 유튜브에서 책 읽어주는 거 그런 걸로 오히려 더 좋아해요.
1: 예. 그건 책 읽는 게 아니죠. 읽어주는 거.
0: 그런데 그런 게 좀 더 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1: 차라리 비행기 안에서는 차라리 되더라고요.
0: 안 돼요 저는. 비행기 안에서는.
1: 차라리 비행기 안에서는 됐어요.
0: 비행기에서는 거의 또 이제
1: 조용하니까.
0: 그 졸거나 아니면 영화 보던가 이렇게. 예.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몇 위죠?
0: 대망 1위.
1: 2위?
0: 1위.
1: 1위. 가을. 4이 아니라 스쳐 지나감. 패스. 눈 깜빡하면 며칠 만에 겨울 패딩권에게 만드는 대한민국 찰나의 계절.
0: 아, 가을이 금방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봄, 여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는구나.
1: 근데 진짜 사계절 중에서 봄하고 가을이 제일 좋잖아요. 너무 덥지도 그쵸? 춥지도 않은. 근데 제일 짧아요.
0: 아, 짧아.
1: 아쉬워요. 오히려 더 이렇게 더 애타게 하는 것 같아요.
0: 가을 모드 좀 내보겠다고 지난 주말에 백화점 가서 거금 주고 베이지색 롱 트렌치 코트를 질렀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커피 한 손에 딱 들고 도시 남녀처럼 멋지게 걸치고 출근했죠. 근데요, 화요일에 비 한번 오더니 수요일 날 아침에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코트 깃바람으로 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온몸을 덜덜 떨면서 퇴근했습니다. 딱 하루 입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패딩 입어야 할 판이었어요. 가을은 왜 통장 잔고 털어갈 때만 존재감이 확실하고 날씨는 3초 만에 겨울로 도망가는 걸까요? 맞아요.
1: 에이, 근데 그래도 너무 아까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매 가을마다 입을 수 있으니까 트렌치는 이렇게 그 트렌드가 이렇게 없어지진 않잖아요.
0: 그게 약간 한국은 한번 밖에 내 아우터를 결정하고 나가면 그걸로 쭉 가야 되잖아요. 미국은 약간 차가 있으니까 잠바 같은 거 엑스트라 넣고
1: 맞다.
0: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잘 골라야 돼 오늘 아침에. 그리고 한국은
1: 안에 내복 껴입고
0: 그거는 모르겠는데
1: 얇은 내복 많잖아요. 네. 좀.
0: 근데 아무튼 내복 잘 안 입잖아요 보통.
1: 아 입어요.
0: 네. 근데 한번 나가면 뭔가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도 많이 챙겨야 되고 그 핸드폰이 많이 꺼지니까. 그래서 좀 한번 나갈 때 잘 챙겨서 나가야 되는 그런 느낌. 여름 내내 코빼기도 안 보이던 모기들이 날씨 좀 선선해졌다고 집안으로 피난을 왔나 봅니다. 시원한 가을바람 맞으면서 꿀잠 자려고 창문 살짝 열고 잤는데 새벽 2시에 귓가에서 하는 전투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불 켜고 벽을 보니까 거의 무슨 작은 드론만 한 모기가 붙어있더라고요. 제 소름도 떠요. 진짜. 그 모기가 그 가느다란 내 다리로 딱 붙어있을 때 그게 선명하게 보일 때 그러니까 이걸 본 순간 나는 쟤를 잡아야 되는데 쟤를 잡으러 맴매를 가져오면 없어질까 두렵기도 하고 얘가 잘 잡힐까도 무섭고.
1: 왜 그 모기 물리면 그 십자가 만들어야죠 이렇게. 손톱.
0: 아 너무 너무 무서운 거죠. 특히 잘 때 자고 잘 때 이제 불 끄고 누웠는데 소리가 들리는가.
1: 아 예.
0: 불 키면 안 보여 또.
1: 나 얼마 전에 저기 하이킹 네. 갔는데 그 모기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 귀 귓가에서.
0: 아 그러니까.
1: 그 그 그 방금 제이님이 네. 하신 네. 그 엥 소리가 네. 네. 네. 귓가에서 계속.
0: 쉽지 않아요. 네. 저도 많이 물렸어요 지금. 제일 정말 모기 물리면
1: 저도
0: 제일
1: 모기 잘 물려요. 잘 아, 물리시는
0: 잘
1: 물려요.
0: 네. 모기 물리면 제일 짜증나는 데가 이제 코 가운데.
1: 어?
0: 인중.
1: 아 저 발가락 사이.
0: 아 발바닥.
1: 아, 막 발바닥.
0: 그리고 이게 눈썹 밑에.
1: 눈썹 밑에요?
0: 눈 근처.
1: 저 얼마 물려요. 전에 이마에 네. 물렸어 이마에.
0: 그러니까 눈썹과 눈썹 사이 뭐 이런데. 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 최대한 빨리 모기 없애는 그거 마련하셔가지고 예, 한 명이라도 피가 수혈되지 않는 그런 주말 아 잠깐만요 네 가을은 청고마비 계절이라고 하는데 말이 살쪄야지 왜 제 턱선이 사라지고 있는지 해명해 주실 분 찾습니다.
1: 어 지금 지금 내 스토리 난 줄 알았어.
0: 신기하게 날씨가 쌀쌀해지자마자 붕어빵, 호떡, 따끈한 어묵 국물 냄새가 100m 밖에서도 맡아져요. 퇴근길에 붕어빵 3마리 사고, 편의점 들어서 가을 한정밤 밤라떼 사고, 밤 막걸리 사고, 집에 와서 배달 어플로 찜닭 시키고 있는 제 손가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추워지니까 몸에서
1: 뛸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0: 지방을 축적하라는 본능 신호다라고 합리화 중인데 제 양심은 이미 통곡 중입니다.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맛있는 게 너무 많다.
1: 어, 아,
0: 그냥
1: 들어요.
0: 좀 심하게 많다.
1: 밤라떼 맛있었어요. 네. 저 이번 연도 3월 달에 갔다 왔어요.
0: 아, 갔다 오셨어요. 어.
1: 밤라떼를
0: 되게 많잖아요. 맛있어요. 메뉴도 많고 뭔가 오,
1: 별거 다 있어요.
0: 그러니까 심지어 거기는 편의점도 맛있는 게 많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네. 근데 한국은 좀 그래도 많이 걸으니까 덜 찌지 않을까요?
1: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한국에는 네. 확실히 많이 걸어야 되니까.
0: 뉴욕도
1: 미국에서 먹는 거하고 한국에서 먹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그 먹는 게 아무래도
0: 소화가 또 잘 되고. 저는 뉴욕에 가면 좀 그런 느낌이 아... 들어요. 뉴욕도 많이 막 움직여야 되고 이러니까.
1: 저 네. 버지니아 촌딱이라서 뉴욕을 많이 갔다 와서.
0: 뉴욕은 지금 정말 먹고 걷고 먹고 걷고 먹고 걷고 이런 느낌인데 한국이 또 그렇다고 네. 하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야근하고 퇴근하는데 바람이 유독 쌀쌀하더라고요. 이어폰에서는 성시경 노래가 나오고 아, 또 가을하면 또 성시경 아니겠습니까? 혼자 터덜터덜 걷다
1: Brown
0: 보니까
1: eyes.
0: 아, 그죠, 그죠.
1: Brown Eyed Soul도.
0: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네. 3년 전에 헤어진 전 남친 생각이 스물스물 났습니다. 걔는 밥 먹고 사나? 싶어서 정말 1도 미련 없는 척 홀린 듯이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그 아이, 친구 아이디를 쳤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눌렀는데 세상에 웬 미모의 여성분과 같이 웨딩 촬영 사진이 대문짝하게 박혀있더라고요.
1: 아하.
0: 아, 찬바람 맞으면서 제대로 현타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사람 감성을 아주 제대로 닦았네요.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이분한테 정신 차리라고.
1: 아,
0: 예.
1: 아, 잊으세요. 네. 잊으세요. 그만 보고.
0: 근데, 그.
1: 새 남자 찾아야죠.
0: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는 거야. 진하게. 아무래도. 본인이 만약에 찼으면 좀 더 기억이 더 나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 그거 생각할 찰나에 그냥 네. 새로운 사람 들어오는 그런 룸을 만드세요.
0: 이분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아이콘이 부릅니다. 사랑을 했다.

0: 심리 테스트. 무슨 생각해? 갑자기 심리 테스트를 또 급하게 땡겨서 쓰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의 심리 테스트는요. 바로 이겁니다. 토요일 오후 한가롭게 마루에 앉아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 당신은 갑자기 울린 현관 벨소리에 놀라 일어났다. 띵동. 아니, 요즘 벨소리는 아 이거죠. 현관문을 여니 놀랍게도 동물 두 마리가 당신의 미래가 담긴 편지 봉투를 하나씩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편지는 총 두 통이었다. 한 통에는 미래에 일어날 좋은 소식이, 다른 한 통에는 미래에 있을 어두운 소식이 담겨있는 편지였다. 호랑이, 개, 양, 앵무새, 그리고 거북이. 다음 다섯 동물 중 어떤 동물이 와서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담긴 편지를 전달했을 것 같은가? 그리고 어떤 동물이 나쁜 소식이 담긴 편지를 전달했을까? 하나씩 선택하게 돼 동물의 이름, 동물은 중복될 수 없다. 이해하셨나요? 자, 네. 첫 번째는 호랑이, 두 번째 개, 세 번째 양, 앵무새, 거북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건데, 자, 어떤 거를 선택을 하셨죠?
1: 저는 좋은 소식은
0: 네.
1: 개 아니면 거북이였으면 좋겠고요.
0: 네.
1: 나쁜 소식은 호랑이.
0: 호랑이.
1: 네.
0: 저는 반대입니다. 좋은 소식은 호랑이고요.
1: 네.
0: 하, 나쁜 소식은 앵무새? 이런 느낌? 하나만 딱 고른다면 좋은 소식.
1: 거북이?
0: 거북이? 오케이. 거북이가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사실.
1: 네. 그죠?
0: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일지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 호랑이를 선택하신 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동물로 호랑이를 선택한, 저죠? 오, 좋습니다. 당신은 의지가 강하고, 야망이 크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서 그에게 의지하기를 바란다. 그랬을 때.
1: 아, 나 빵 터졌어.
0: 그랬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다. 어허.
1: 아니, 재윤님. 네. 표정 때문에 더 빵 터졌어.
0: 왜냐면 저는 의지가 강하고 야망이 크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상대방. 어이없네.
1: 아, 오늘.
0: 자,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동물로 호랑이를 선택한 경우.
1: 나.
0: 당신은 너무 권위적인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잡혀 살까봐 두려워한다.
1: 그 권위적인 게 뭐예요?
0: 그리고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너무 이렇게 파워풀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
1: 아, 제가 무서워한다고요?
0: 네, 그런 사람을 만날까봐.
1: 만날까봐.
0: 네. 잡혀 살까봐. 그렇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개. 개는 충성심과 헌신을 상징한다. 첫 번째,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동물로 개를 선택한 경우. 당신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은 당신을 아무 조건 없이 믿고 따르며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다.
1: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강아지 아니면
0: 거북이로 갔었잖아요. 거북이.
1: 근데 결국은 거북이.
0: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동물로 개를 선택한 경우 남들의 이목에 전전긍긍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불행이다. 어렵습니다. 세 번째, 양 고르신 분이 있으시려나? 양은 포근함, 따뜻함, 안정감을 상징하는데요. 좋은 소식으로 양을 고르신 분들은요. 당신은 당신을 따뜻한 마음으로 자상하게 보살펴주는 사람을 이상적인 배우자의 첫째 조건으로 생각한다. 나쁜 소식으로 양을 선택한 경우는요. 안정감이나 보살핌의 이면에는 간섭과 속박이 있다. 당신은 지나치게 안정감 넘치는 사람을 만나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매일 같은 일만 반복하면서 늙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마지막으로 앵무새. 마지막 아니구나. 앵무새 네 번째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동물로 앵무새를 선택한 경우는요. 당신은 당신을 어떻게 하면 웃게 만들 수 있는지 아는 말이 많고 활기차게 즐기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그리고
1: 앵무새.
0: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동물로 제가 앵무새를 선택했죠. 그 약간 그걸 생각했어요. 라이온킹에서 약간 무파사. 무파사 옆에 있는 그 뭐죠?
1: 자수.
0: 자수.
1: 자수는 좋은 사람인데요.
0: 무파사, 무파사. 무파사 옆에 앵무새 있잖아요.
1: 그 원래 좋은 새예요.
0: 아, 그래요? 네. 아무튼. 네. 수다와 활기 이면에는 시끄럼과 농땡이가 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미래는 일 안 하고 놀기만을 찾으며 당신을 정신사납게 하는 배우자와 사는 것이다. 요거는 조금 피곤할 것 같긴 해요. 왜 웃으시죠? 네. 자, 마지막으로 거북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동물로 거북이를 선택한 경우 예프님이 골랐죠. 기대돼요. 당신의 이상형은 진지하고 신중하고 당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 당신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1: 비록
0: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자, 그리고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동물로 거북이를 선택한 경우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배우자의 모습은 느리고 웃을 줄도 모르고 심각하기만 한 사람이다. 맞나요? 맞아요? 좀 별로일 것 같아요?
1: 네, 별로일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또 옐프님의 이상형과 좋아하는 그런 것도 다 알아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1: 개를 택할 걸 그랬어요.
0: 네. 네.
1: 개하고 또 뭐였지? 네, 거북이 사이에서.
0: 거북이.
1: 네. 좀 적했는데 뭐.
0: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살짝 재밌게 노는 그런 느낌으로 콘텐츠 한번 만들어 봤는데.
1: 야, 오늘 아직에 그 네. 마음에 들었어요. 네, 아까 하이킹하고. 네, 네.
0: 오늘 방송 뭐 어떠셨나요? 오늘은.
1: 오늘 좀 재밌었어요.
0: 재밌었어요?
1: 네, 오늘 Very good. 아직에 그거.
0: 네. 다음에도 또 다음 주에도 열심히 제가 한번.
1: 제이드님 머리 좀 어떻게 네. 해주세요.
0: 공격을 좀 하는. 네, 머리도 이번 주에 또 한번.
1: 요즘 서로 공격하느냐고.
0: 그러니까요. 네, 정리 좀 하고 오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또 옐프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네, 다음 주에 봬요.
0: 옐프님 보내드리면서 QWER이 부르는 디스코드 듣고 올게요.

흔히 가을 탄다고 하면 외롭다, 쓸쓸하다 하면서 축 처지잖아요. 근데 전 그 반대예요. 가을은 세상에서 제일 폼잡기 좋은 계절이거든요. 어설프게 흘리던 땀 닦아내고 옷장 깊숙이 박아뒀던 최애 자켓 툭 걸쳐입고 그냥 길거리 붕어빵 트럭에서 있어도 왠지 영화 속 한 장면 같아 보이는 그런 묘한 계절이잖아요. 여름 내내 뜨겁게 버텨내느라 잔뜩 달아올랐던 여러분의 엔진도 오늘 밤만큼은 이 서늘한 바람에 천천히 식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외로워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어울리는 온도를 찾아가는 쿨다운 타임이니까요. 그래도 밤 공기 차니까 감기 솔리면, 감기 걸리면 손해니까요. 겉옷 짚어 목 끝까지 야무지게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짜 멋있게 버텼습니다. 밤바람 조심하시고요. 저는 제이든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더 신나게 놀아요. 지금은 노는 시간. 게이 플레이. DMB.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여섯 번째 페이지. 역사 나들이하기 딱 좋은 계절이 다가오면서 제철을 맞이하신 분입니다. 잡지사의 가을 전어, 요즘 국내외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자, 오늘은 요즘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의 역사를 우리 박광일 선생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2: 네, 이 지역은 원래부터 뜨거웠는데 요즘에 더 뜨거워졌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용산입니다.
1: 용산의 역사군요.
2: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제 용산공원 또는 용산국가공원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 그 기간이 무려 한 120년?
1: 120년이나 됐어요.
2: 110년? 요 정도가 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 내가 못 가는 그런 땅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면적이 대략 또 30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평형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 90만 평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또 넓은 땅이 여의도만한 땅이잖아요.
1: 네, 뉴스에서 흔히 말하는 여의도 면적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죠.
2: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런 곳을 못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공간이 갑작스럽게 비게 되면서, 그러니까 용산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그 활용 문제를 놓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력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1: 좋습니다. 역사의 맥락에서 용산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은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걸까요?
2: 네, 용산이라고 하는